0: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커피 구조대와 닭 모양 튤립. 보물 다 숨겼어, 알렉스?
0: 그럼, 이번엔 너도 찾기 힘들걸? 내가 아주 깊숙하게 숨겨놔서, 어머.
3: 찾았지. 넌 개코란 말도 못 들어봤어. 간식은 특히 더 잘 찾는다고.
0: 아, 이건 너구리 냄새를 못 맡는 곳에 숨겨야 하는데.
4: 갓 군 복숭아 타르트라 만지면 뜨겁다.
0: 뜨거워요? 냄새도 나고요.
5: 포터씨, 나 좀 도와주시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인데 뭐 좋은 선물 없을까요?
4: 글쎄요, 제 복숭아 타르트는 다들 좋아하는데 이건 어때요?
3: 아, 못 찾겠다. 한 냄새밖에 안 나. 복숭아.
0: 그럼 내가 이긴 거지?
3: 그래, 네가 이겼어. 난 이만 본부에 가야겠다. 재밌었어, 알렉스?
0: 나도 재밌었어. 잘 가.
6: 안녕하세요, 포터씨. 이 여사님이 뭘 찾으시는데요?
5: 허미마미?
6: 허미고미? 오, 이리 와. 허미마미가 한번 꼭 안아볼게.
5: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기 때 이름인데.
6: 에이, 뭔 소리야. 완전 딱 맞는데. 넌 탱글탱글 젤리 같잖아. 이렇게 달달하고 말랑말랑한데. 아이, 가만히 있어봐. 뭐 묻었다.
5: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이러다 제 코수염 다 좋아진다고요. 이분이 바로 제 친어머니십니다. 헬가 험딩어시죠.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6: 여사님께 우리 마을을 제대로 구경시켜드려야 하는데 어쩌죠? 오늘은 제가 희귀한 닭 모양 튤립을 찾으러 가야 해서요. 1년에 딱 한 번 피는 꽃인데요. 빨갛고 하얀 꽃잎 좀 보세요. 제 배낭 속에 있는 아이 깃털이랑 벼슬같이 보이죠? 튤립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5: 진짜? 아, 제 말은 물론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는 뜻에서 우리도 튤립 찾으러 갈까요?
6: 아이고, 안 돼. 그럼 민폐야. 민폐라뇨. 꽃을 좋아하는 친구는 언제든 대환영이랍니다.
3: 얘들아, 알렉스가 나한테 알려준 보물 찾기 할래?
0: 응, 재밌겠다.
3: 좋아. 뭘 찾냐면 내가 마당에 장난감 뼈를 숨겼는데 냄새로 제일 먼저 찾는 애가 이기는 거다. 자, 준비 시작!
2: 찾았다!
0: 찾았다!
7: 찾았다!
0: 찾았다!
3: 개코 아니랄까봐 진짜 빨리 찾네.
6: 이 닭 모양 튤립은 물가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비버 연못을 찾는 게 좋겠어요.
5: 우리 허미 마미가 자기 혼자서 닭 모양 튤립을 찾게 된다면 그 영광을 구대 시장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엄마 평생 최고의 생일이 될 테고 난 역사상 최고의 효자가 될 거야.
6: 이상하네. 표지판이 먼 길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닭 모양 튤립을 찾는 게 재밌는 거고요. 나도 같이 가요, 친구.
5: 허미 마미, 기다려요.
6: 지금 안 돼, 허미구미. 나는 새 친구랑 튤립을 찾으러 가야 한다니까.
5: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저 벌레 물린데 연고도 발라줘야죠. 마술물도 없잖아요.
6: 허미구미, 엄마 네가 왜 그런지 알지?
5: 진짜요?
6: 아유, 그럼. 넌 항상 숲을 무서워했잖아. 그때부터였지. 아기 다람쥐를 본 날.
5: 그 얘기는 왜 꺼내요? 그 조그만 게 그렇게 큰 이빨이 달렸다니.
6: 넌 그냥 여기 있어. 눈 깜빡할 사이에 갔다 올 테니까.
5: 안 돼요, 기다려요.
6: 오셨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죠? 근데 발 조심해요. 바닥이 좀 미끄러워. 치카레타는 항상 엄마를 걱정해주네. 난 괜찮아. 여사님은 어때요?
8: 겉은 긁혔지만 그래도 포각난 데는 없어요.
6: 어디 갈 데가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도와달라고 할 데가 있어요. 퍼피

0: 어디서 내죠?
1: 와, 얘들아, 좀 더 싸우면 우리 본부처럼 되겠다. 아, 구대희 시장님, 또 문제 있으세요?
0: 그렇지 뭐. 이분은 오늘 첫 만난 새 친구인 헬가 험딩어씨라 하는데 같이 절벽 한가운데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1: 저희가 지금 갈게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우와! 아,
4: 모두 조심해!
3: 우와!
5: 굴러온 뼈다귀가 박힌 뼈를 때리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해가 험딩어란 친구분이 굴적에 빠져서 구해드려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견인고리 써서 두 분을 끌어올려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기타면은 집안이 아주 약해서 혹시라도 무너지면 큰일 날지도 몰라. 그래서 또 누가 가냐면 러블 불도저를 타고 가서 체이스 같은 경찰차를 안전하게 잡아줄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들리세요? 구대의 시장님, 험빙어 여사님, 괜찮으세요?
1: 아이고, 그럼 괜찮다 마다. 혹시 그 위에 우리 허미꼬미 또 있니? 험빙어 시장님 말한 거야?
0: 아니요. 이쪽엔 안 계시는데요.
2: 만일 내가 닭처럼 생긴 튤립이면 어디서 자라고 싶을까? 닭 모양 튤립이네. 좋았어. 저걸 드리면 허미맘이 기분도 날아가시겠지. 허미구미, 넌 정말 천재야.
3: 됐어, 라이더. 여기서 케이블을 내려드리면 닿을 거야. 비탈이 살짝 미끄럽긴 하지만.
0: 러블, 체이스 경찰차가 비탈로 미끄러지지 않게 좀 잡아줄래?
4: 그래, 내가 크레인으로 잡을게.
3: 고마워, 러블. 견인고리.
1: 오, 딱 맞는데? 좋아.
3: 견인고리 당겨.
0: 천천히 살살 당기자. 꽉 잡고 계세요.
1: 내 이은혜를 어떻게 다가왔니?
0: 에이, 괜찮아요. 이제 험딩어 시장님을 찾으러 갈까요?
2: 저 꽃에 가까이 갈 수가 없네. 먼 덩굴이 다 가시투성이야. 내가 등산을 잘하니까 망정이지. 좀 평평하게 생기지 뭐 이래. 예! 성공다! 안돼, 안돼! 마지막으로 허미맘을 보고 싶어.
1: 엄마, 여기 있다! 우리 허미구미!
2: 오, 진짜 오셨네. 아,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 제가 닭튤립을 찾았어요. 오! 무서워.
0: 스카이, 네가 필요해. 비버 연못 근처로 와줘, 빨리.
5: 알았어,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대장, 도착했어.
0: 잘했어, 스카이. 이제 험딩어 시장님을 바위에서 들어줘.
5: 알았어, 라이더. 데이튼.
2: 일어서면 바위가 굴러갈 텐데. 이제 허미구미도 용감한 애가 되는 거야. 어? 타란키!

0: 아이고, 우리 담보야 졸림.
1: 제가 갈게요.
2: 잘했어, 로봇.
0: 오고오고, 불쌍한 우리 아가 호미구미.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기 때처럼 그렇게 폴짝 뛸까. 그때 진짜 엉엉 울었는데. 멋지네요. 이제 이 신기한 닭 모양 튤립을 사람들 전부 다 볼 수 있게 됐네요.
3: 이게 다 용감한 터피 구조대 덕분 아니겠어요?
2: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0: 구두의 시장님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신나는 모험도 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됐잖아요.
4: 아, 저도 선물 가져왔거든요. 복숭아 타르트예요. 전문계졌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0: 어우, 선물도 어쩜. 자기처럼 달달한 걸 골라왔네. 근데 이건 뭐지?
1: 어, 냄새가 안 나더니 알렉스가 거기다 간식을 숨겼구나.
5: 터피 구조대, 아찔한 상어를 막아라! 우와, 멋진 곰을 전진다! 그래서 오자고 했지. 다음엔 어떤 영상을 찍어볼지 연구하게. 이 타이언 어때, 데니엑스 형? 엄청 큰 고무공을 만들어서 언덕을 굴러 내려가자!
6: 어, 아니야, 식상해.
5: 엄청 큰 스카이 콩콩 만들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6: 그것도 이미 해봤어. 훨씬 더 크고 훨씬 아찔한 거 없나? 사람들을 확! 우와!
5: 상어 잠수함이잖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6: 그러네! 험딩어 시장님이 옛날에 만든 거 아닌가? 좋았어! 혹시 지금 같은 생각 중?
5: 여기다 하키랑 뒤에 로켓 부스터를 달고 어드벤처 베이 다리를 뛰어넘자! 좋았어!
7: 내가 잡을게, 내가!
2: 어라? 태양구조 주마 출동!
1: 모래사람 구해줘서 고마워.
2: 지금도 봐줄만 하긴 한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7: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맛있는 먹이 먹자. 그래야 다른 애들 점심거리 안 되지.
4: 왜 또? 진정의 야옹이들, 괴로운 일은 다 떨쳐내고 내면의 평화에 집중을 해봐.
5: 바다, 바다!
7: 간다! 하이크!
4: 야!
7: 어이쿠, 죄송해요, 험딩어 시장님.
6: 이거 진짜 끝내준다! 이걸로 얼른 저 다리를 넘어야지. 여긴 데니엑스. 리트레이, 당장 영상 찍을 준비 됐어? 자리 두게!
5: 리트레이, 벌써 자리 잡았다!
6: 근데 저 다리 꽤 높은데 출력을 더 강하게 해야겠어. 좋았어, 가보자. 데니엑스 점쇼!
2: 뭐가?
3: 정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그 유명한 로봇 상어?
2: 이걸 멈춰야 되는데 안 되네. 아, 또 사고 쳤네. 여러분 얼른 비키세요.
8: 이발, 집에 가서 이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봐. 아, 에피타이저란 건 식욕을 돋우려고 식사 직전에 먹는 거야. 아, 하나 남겨주지.
6: 아이고, 안녕하세요.
8: 여기가 어디지?
6: 여기는요, 동제불능 아찔한 엑스상어 뱃속이죠. 간식 고맙습니다. 이걸 모는 건 엄청 배고픈 일이거든요.
3: 오, 안 돼. 포토 할아버지가 위험한데. 전화

0: 정확히 어느 해변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1: 바다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분 식당 앞에서 그런 건데.
0: 네?
1: 진짜 상어가 아니라 저기 난동 부리는 로봇 상어가 먹었는데 마을을 떠나고 있어.
0: 걱정 마세요, 그대의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구조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우와!
3: 마셜, 부딪히겠어!
2: 강아지가 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웬 로봇 상어가 포토 할아버지 집어 삼켜버렸대. 근데 전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로 저 날뛰는 로봇 상어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만능팔로 저 상어를 꺼줄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관광은 다들 절대로 안 까먹으시겠네. 오, 안 돼! 아기 비범해! 위험해!
1: 야, 반갑다. 네가 내 왼팔이야. 오른팔은 저 할아버지.

0: 없으시죠?
1: 난 괜찮아. 근데 다크 대리는 같이 있으니까 좀 좁네.
2: 전 대리 X라니까요. 그리고 비번도 있잖아요.
0: 와, 셋이면 좁겠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꺼내드릴게요.
3: 칠수, 저기다 그물을 치면 어때?
4: 딱 좋아. 그물?
3: 오, 안 돼. 이리 온다. 피하자.
5: 응? 아니, 너 벌써 배고파? 자, 이거 먹고 저리로 가버려라! 응? 그러네. 이걸 타니까 밥맛이 좋아.
3: 오, 안 돼! 마술의 해방이야!
0: 저러시다 바나나 껍질 밟고 미끄러지시겠어! 우리가 막긴 너무 늦었는데!
4: 우린 안 되지만 쟤들은 될걸? 확성기! 용감한 데리 엑스! 마조리 할머니 집어삼켜줘!
0: 뭐?
5: 삼켜!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겠지! 드실래요?
6: 매년의 찌꺼기를 다 뱉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면서 고양이 자세. 냐오.
7: 상하다!
6: 해변에서 요가를 하면서 그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건 없다더니.
0: 적이 없어서 허전한 거였어. 중절모.
4: 라이더, 저 큰 로봇 상어를 어떻게 멈추지?
3: 알겠다. 스카이, 러블이 쓰는 전기자석을 매달고 올래? 우리 월척 한번 낚아보자.
8: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0: 무슨 상어가 땅에서 저렇게 빨리 헤엄쳐?

0: 만족으로 가고 있어. 좋았어, 성공. 안 돼, 너무 일찍 좋아했나?
1: 드디어 멈췄어요.
2: 아니야.
0: 로케, 부드럽고 통통 튀는 것 좀 찾아봐. 어서.
1: 부드럽고 통통 튀는 거? 알았어.
0: 됐어요. 뛰어내리세요. 한 명씩이요.
1: 알렉스, 다 찍었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당연하지, 형. 할아버지도 멋졌어요.
3: 우리 아찔한 몸이 멋졌다니 참 좋네. 조금 덜 아찔하면 좋았겠지만.
1: 네, 다 제 잘못이에요. 아, 죄송해요.
4: 오늘도 우리 퍼피 구조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5: 에이, 뭘요, 시장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 이름을 크게 외치세요. 좋아, 스카이. 그 상어는 고물섬에 다시 풀어줘.
1: 상어가 날아가신다.
6: 바다 상어에, 육지 상어에, 이제 하늘 상어까지 와!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6: 호비는 아프대요.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출동.
17: 얼굴엔
18: 순한 킬킬,
17: 순물엔
18: 덕분말,
19: 순하게
18: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9: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1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5: 친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6: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헤이지 대장과 멍멍 짖는 고양이들.
18: 이제 목욕 다 끝났어.
19: 근데 얘들이 왜 이러지? 집에선 골골대지 않는데.
18: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에이, 심술 부리지 말고 자, 이 실뭉치 갖고 놀아.
20: 미야옹.
18: 우리 예쁜 야옹이들은 어드벤처 베이에 오는 게 좋구나.
19: 걔들은 어드벤처 베이가 우리 마을보다 낫겠지. 우리는 이런 미용실이 없거든. 뭐 다른 것도 없고.
18: 라이더 안녕. 오늘 로브독 데리고 멀리 나간다며?

0: 새 부품을 받아서 로봇도 꼬리 고쳐주려고. 나 없는 동안 우리 친구들 좀 잘 부탁할게.
1: 우린 너랑 노는 거 진짜 좋아.
2: 말만 하면 로키랑 내가 본부로 고이 모셔갈게.
3: 우와, 퍼피 구조대가 날 초대해주다니. 켈리, 넌 어떻게 생각해?
0: 자, 케이티, 남는 퍼피 패드인데 받아. 혹시 모르니까.
3: 알았어. 근데 딱 하루인데 뭔 일 있겠어? 그럼 잘 갔다 와.
0: 고마워. 나중에 봐.
1: 바이바이.
4: 라이더가 없다니. 절호의 기회야. 이 동네를 우리 마을보다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야겠어. 좋아, 얘들아. 가서 작전 준비하자. 호호! 최근에 개발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야. 어떻게 생각해? 울음 소리를 바꾸는 이름표야. 야옹 소리는 멍멍 소리로 바뀌어봐. 성공이다! 이제 우리 야옹이들을 불면 저 동네가 냥장판이 되겠지. 아, 그보다 멍멍진창이랄까.
5: 날씨 진짜 좋은데.
4: 야옹들 출동해.
5: 엄마야, 먼캐들이 너무 찢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에? 짖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갔지?
4: 뭔 소리예요? 여긴 우리 순둥이들밖에 없었는데.
3: 나도 나도. 켈리,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에이, 왜 또 삐지고 그래?
6: 어, 이건 퍼피 패드 소리인데 무슨 일 생겼나?
3: 어, 맞네.
7: 라이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마을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있대. 그래서 라이더가 아니네?
3: 맞아요. 제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7: 어, 안녕, 케이티. 강아지 소리를 듣고 우체부 선생님이 나무에 매달려 계셔.
3: 어머, 퍼피 구조대랑 제가 가서.
7: 하나 더 있어. 우리 치카레타도 짖는 소리를 들었나 봐. 얘가 놀라서 간판 위로 도망쳐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개를 구하려다가 나까지 여기 갇혔어.
3: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가 바로 갈게요.
2: 라이더는 지금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3: 오, 그거 귀엽네. 좋아, 모두 본부로 모일까?
8: 라이더는 이렇게 하는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알았어.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아예 케이티!
10: 마셜, 조심해!
11: 켈리도 조심해!
12: 얘들아, 이것 봐라! 내 머리 모양은 고양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아니 KT 대장. 아, 원장님?
1: 고마워 얘들아. 수상한 강아지들 때문에 할 일이 두 가지 생겼어. 그래서 라이던 다음에 뭐라 해?
2: 라이던은 임무 때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줘.
1: 알았어. 우체부 아저씨를 구하는 데는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소방차 사다리로 우체부 아저씨를 나무에서 내려드려.
2: 불자동차 출동.
1: 무슨 아이돌 같다. 너희가 만들었어?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고대의 시장님이랑 치카레타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다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귀여워. 좋아. 이제 퍼피 구조대 출동해도 되겠지?
3: 이건 어때?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1: 그래, 맞아.

0: 살려줘.
1: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사다리.
2: 멍멍 짖어서 장비를 작동시켜보자. 사다리 아래로.
1: 어? 이거 누가 내렸어? 사다리.
2: 물대포 발사.
0: 나 힘들었지. 진짜 왜 이래?
1: 왜 이러지?
3: 뭔 일이래?
1: 군대인 시장님, 제가 치파레타랑 같이 내려드릴게요. 데이트.
4: 어떻게 놓쳤네.
1: 시장님, 죄송해요. 장비에 문제가 있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데이트.
2: 이거 완전 중독성 있네. 한 번 더. 더 크게.
1: 뭐지? 안 돼. 내 빨간을 잡지. 안 풀려.
3: 빨리 스카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 고양이가 짖네?
2: 나쁜 짓은 할수록 짜릿해.
3: 저 이상한 이름표는... 홈딩어 시장님이 구조활동을 방해했던 거였구나. 고양이가 멍멍 짖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
2: 우리 계획이 대성공한 기념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러 가볼까? 가자, 강냥이들아. 식당에서도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3: 고양이들을 당장 막아야 해. 체이스, 로키, 지금 내 미용실로 와줄래?
5: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6: 초롱에너지 출동!
3: 너희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아. 둘한테 새 임무를 줄게. 내가 수상한 장치를 손볼게. 너희 고양이들을 정신없게 해줘.
5: 멋진 작전 같은데?
6: 어떻게 하면 돼?
3: 식당으로 가서 자세히 알려줄게.
7: 고양이가 대체 왜 짖는 거야?
3: 고양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체이스, 식당 멀리에다 이걸 쏴줘.
5: 알았어. 발사기.
3: 같은 올 야옹이들.
2: 뭐야, 어디가 이 못된 멍멍이들아. 아니, 야옹이들아.
3: 루키, 이 리모컨을 고쳐서 멍멍 소리 기능을 못쓰게 하자.
6: 알았어. 와! 드라이버.
2: 얘들아, 야옹이들처럼 굴면 안 돼. 나 마음 놓고 밥 좀 먹자니까. 뭐야? 왜 멍멍이가 아니라 짹짹이가 됐어?
1: 휴, 이제 좀 낫네. 아저씨, 이번엔 진짜 내려드릴게요.
3: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아, 데이트!
4: 잡았다! 정말 고마워, 스카이! 우후!
3: 사건은 전부 해결했어요. 이제 야옹멍멍새는 없어요.
7: 고맙다, 케이티 얘들아.
2: 조용! 나는 요란한 새장 같은 거 타고 다니기 싫단 말이야.
3: 잘했어, 우리 강아지들. 케이, 네 실뭉치도 남겨놨는데? 켈리, 널 대신할 친구는 없어.
8: 안녕, 케이티. 얘들아, 로보독 색깔이 진짜 멋지지?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
5: 케이티가 오늘 얼마나 대단했는데.
8: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케이티.
3: 아니야, 고맙긴. 혹시 또 짖는 야옹이들이 몰려오면 언제든 우릴 불러?
6: 바다에 빠진 안경을 찾아라.

0: 됐어.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바다 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1: 맞아. 이 비눗물 스펀지 춤 연습하기 진짜 좋다. 스펀지 끄끄끄기.
3: 터보 선장님, 그게 뭐예요?
4: 이건 아주 희귀한 어류인간 모형이야. 물 밖에서 발로 걸어다니는 특이한 녀석이지.
3: 어류인간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발이 달린 생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4: 아쉽지만 몇백 년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난 어딘가에 진짜 살아있다고 봐.
2: 그러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4: 실제로? 그럼. 내가 이걸 봤다는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조만간 어드벤처 베이에도 올 것 같아.
5: 시장님, 스노클링을 하다니 정말 기대돼요.
6: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따라 느낌이 좋은 게 물고기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5: 뱃산도 확 꽂히고요.
6: 오, 이거요? 제가 가진 게 분홍색뿐이라.
5: 이 색 좋아요. 특히 등지너러미도 멋지고.
6: 참 다행이네요.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안 놀라게요. 그 뿐인 줄 아세요? 짠!
5: 생선 모자 예쁘다.
6: 귀요미야, 미안해. 넌 여기에서 기다려. 밝은 스노클링이 별로 재미없을걸. 자, 너도 그거 쓰면 안 외롭지?
4: 와, 깨끗해서 좋다.
3: 저도 좋네요. 얘들아, 우린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선장님은 조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7: 가세요.
4: 자, 조사를 시작할까? 오! 미끄러워서 서지 못하겠네. 안 돼, 내 안경 무거운데. 저건 어류인간이잖아. 핸드폰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딨지? 어딨니, 얘야? 내 주머니에 있네. 아,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구나. 지금 핸드폰이나 찾을 때가 아니야. 빨리 쫓아가자. 세상에, 이건 어류인간 발자국?
1: 아, 이거 뭐야?
8: 아니, 뭐예요?
4: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해서요. 마지막 남은 크림 파인데. 분홍색? 저건 하계오류 인간이야. 쟤는 또 어디서 왔지? 우와!
1: 아니, 물어보고 타세요.
4: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배까지 문제잖아. 커피 구전을 불러야겠다.
1: 내가 이걸 안 벗고 그냥 왔네. 거품놀이 할까?
3: 아이고, 포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9: 난 괜찮아, 라이더. 크림파이를 워낙 좋아했어. 근데 터보 선장한테 문제가 생겼어. 배도 혼자 떠내려가고.
3: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1: 거품이 더 푸짐하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터보 선장님이 약간 이상해지셨대. 데니의 로켓보드를 뺏어 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도다리오는 혼자 떠내려가고 있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서 사건을 해결하자.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경찰차를 활용해서 터보 선장님을 안전하게 멈추게 해줄래? 다른 사람이나 선장님이 다치기 전에.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도다리호를 안전하게 부두로 끌고 와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주마, 배를 찾으면 알려줄래?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케이스, 너는 가서. 터보 선장님? 라이더, 내가 보드에서 잠깐 내렸거든. 근데 선장님이 보드를 뺏어갔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1: 걱정 마, 데니. 보드는 바로 찾아줄 테니까.
0: 나는 데니 엑스라곤!
2: 터보 선장님, 속도 좀 줄이세요. 터보 선장님, 조심해요.
0: 저건 예술 점수 꽤나 받겠는데? 조심하세요! 모두 망가져요!
3: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못 들으셨나봐. 제이스, 최대한 크게 선장님을 불러봐.
2: 큰 소리로 확성기! 터보 선장님!
4: 제이스, 너니?
2: 그물!
4: 어우, 그물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아, 이제 들리네. 내 안경이 바다에 빠져버렸어. 내가 괜히 어류인간을 쫓아다닌답시고 완전 난리를 치고 다녔네. 어차피 어류인간을 찾긴 이제 글렀는데.
3: 안 그래요. 저희가 선장님 안경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조사하시면 되죠.
4: 그래, 고마워. 안경이랑 핸드폰은 부둣가 쪽에서 떨어뜨렸어.
0: 조심해! 이 바다 코끼리는 무슨 잡을 이렇게 깊이 자냐? 아, 그래! 아후! 큐브! 됐어! 잡았다!
3: 잘했어, 주마! 선장님은 안경을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예요?
4: 여기서 가라앉는 걸 본 게 다야.
2: 물 아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 주마, 잠수함으로 바꿔서 바닥에 그 안경이 있는지 찾아볼래?
0: 제자리에 준비 풍덩! 잠수함! 라이더, 안경 찾았어. 웬 꽃게가 자기 눈에 안경을 쓰고 장난치고 있는데?
5: 알았어, 천천히 움직여. 걔들이 놀라면 안 돼.
0: 아! 집게팔! 살살 착하지. 어? 저건? 너 이거랑 바꿀래? 얘 참 웃기는 친구네.
2: 라이더, 핸드폰 찾았어. 근데 이 안에 껴있는데?
3: 딱 맞춰왔네, 로키. 선장님 핸드폰이 여기 맨 아래 상자에 껴있는데 지게차로 이것 좀 들어 올려줄래? 그럼 우리가 꺼내볼게.
0: 알았어, 라이더.
3: 잘했어. 이제 선장님한테 갖다 드리자.
4: 어? 어, 찾아줘서 고마워. 어류인간이 아직 있을까? 이제 보니 쟤네 수영도 아주 잘하네. 드디어 사진 하나 건졌다.
0: 제대로 왔어요.
3: 고생했어, 주마. 터보 선장님, 여기 선장님 안경이요.
4: 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자, 이제 천천히 사진을 볼까? 구대희 시장님이랑 유미 씨가 분홍색 잠수복을 입은 거였어? 분명히 발자국이 있었는데. 아, 어류인간은 그냥 전설에나 나오는 건가 봐. 그게 아니면...

0: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 배 타고 나가야겠어.
1: 잠시만요. 제가 안경줄을 만들었어요.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0: 어,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오늘 몇 번이나 위기에서 날 구해준 것도 진짜 고맙고.
2: 에이, 뭘요. 그거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순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갱.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7: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8: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7: 네, 아빠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6: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7: 당연하죠.
8: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6: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7: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0: 우와, 너무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해서 더 좋아. 와,
1: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아, 같이 가.
0: 우와,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해봤어.

하게 맞춰.

0: 달리마,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0: 예!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리마,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타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타겠어요.
0: 달리마,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요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 놀이터?
0: 요령 놀이터에 놀러오렴.
1: 재밌겠다.
0: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0: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리면.

0: 화이팅!
1: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1: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2: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0: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 줬잖아. 정말 고마워.
1: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1: 정말 그럴 수 있어?
0: 응, 네가 정말로.

0: 이렇게 안 나오지?
1: 어? 달리마!
2: 아빠!
1: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2: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2: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3: 우와! 뽕짝! 뽕짝!
1: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2: 도전하러 가요.
1: 도전? 달림아, 잘해.
2: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4: 어, 그 봐.
5: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2: 간다. 우와.
1: 내가 왜 또 떨리지?

0: 우리 다행히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0: 거북이야! 엄청 크다!
1: 어? 이 노란 물고기는 뭐지?
2: 저건 옐로우 탱이야. 지느러미에 하얀 가시가 있대.
1: 정말?
2: 그 뒤에는 블루 탱, 저건 무리시 아이돌, 저건 흰동가리.
1: 가오리다! 안녕! 꼭 하늘이 나는 것 같아!
3: 달리마!
1: 어? 언니!
3: 반갑다, 반가워. 써니하고 별이도 오랜만이네.
1: 네, 언니 안녕.
3: 다들 어서와. 그럼 수족관 체험을 시작해볼까?

0: 뭐지? 어? 우와, 너 돌고래 맞지? 우와, 돌고래다!
1: 아기 돌고래 튼튼이야.
0: 튼튼이? 근데 다쳤나 봐.
1: 그물에 걸려서 어? 다쳤어.
0: 그물에?
1: 응,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구조됐지.
0: 아팠겠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1: 아니, 돌고래한테 여긴 너무 좁아. 건강해지면 바다로 돌려보내줘야지.
0: 아, 그렇구나. 어?
2: 우와, 울음소리가 특이하다.
0: 아직도 많이 아파? 왜 그래? 우리가 싫어?
3: 우리 완전 착한 친구들이야.
2: 그래, 절대 해치지 않아.
1: 아직은 겁이 나나 보다. 그물에 걸렸을 때 너무 놀라고 아팠나 봐.
0: 불쌍해.
4: 정말? 저런, 불쌍해라.
5: 돌고래 아야 했다?
4: 그물에 걸려서 아야 했대.
6: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수족관에 있으니 엄청 답답하겠구나.
0: 네, 그래서 언니가 튼튼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1: 그래, 달림이가 잘 놀아주면 더 빨리 나을 거야.
0: 네, 잘 돌봐주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은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거예요.
6: 그거 참 멋진데? 달림이 수의사 선생님.
1: 달콤아, 어서 밥 먹어야지. 밥 나러 갑니다.
0: 언니.
1: 달림이 왔구나.
0: 응, 튼튼이 보살펴주려고 왔어.
1: 어? 달림이 오늘 수의사처럼 하고 왔네.
0: 응,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되려고.
1: 그래, 좋아. 달림이가 튼튼이 마음을 잘 치료해주면 좋겠다.
0: 튼튼이의 마음?
1: 응, 좋은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럼 몸도 더 빨리 낫게 될 거야.
0: 그렇구나.
1: 이제 먹이 줄 시간이니까 같이 가볼까?
0: 응. 튼튼아, 밥 먹을 시간이야. 자, 많이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2: 왜? 먹기 싫어?
0: 자, 맛있는 물고기가 날아갑니다. 뷰!

0: 그것도 소용이 없네.
1: 아직 낯설어서 그래. 조금 더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내일 다시 해보자.
0: 응, 언니. 튼튼아, 잘 있어. 튼튼아, 오늘은 그림을 그려왔다.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구나. 그럼 얘는 어때? 내 친구 달토끼를 데려왔어.
2: 반가워. 난 달토끼야.
0: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나 튼튼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2: 달림아, 우리 돌고래 흉내내면서 같이 놀까?
0: 그거 재밌겠다.
3: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0: 위히히.
4: 달림아, 뭐해?
0: 돌고래 소리 따라하고 있어. 미크 초코랑 놀아줄 때 왈왈 야옹 소리를 내주면 좋아했었거든.
4: 뭐?
0: 튼튼이도 자기랑 비슷한 소리를 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4: 그거 좋은 생각인데?
1: 맞아, 맞아.
0: 위히, 위히. 어? 내 가방.
4: 어? 어떡하지?
0: 어? 어? 고마워, 튼튼아. 언니, 들었지? 튼튼이가 나한테 말을 했어.
1: 드디어 둘이 친해진 건가?
4: 달님이 마음이 통했나 보다. 너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나 보다.
0: 정말?
4: 자, 달림아, 사진 찍어줄게.

0: 어때? 튼튼이 이제 다 나았어?
1: 상처도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해.
0: 와, 다행이다.
1: 그래서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0: 진짜? 잘됐다.
1: 서운하지 않아? 튼튼이랑 헤어져도?
0: 서운하지. 그치만 튼튼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 난 튼튼이가 행복한 게 훨씬 더 기뻐.
1: 우리 달님이 진짜 훌륭한 수의사 같은데?
0: 정말?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1: 그럼 대구 말고. 그래! 튼튼이 바다에 데려다 줄 때 너도 같이 갈래?
0: 정말? 그래도 돼?
1: 그럼! 튼튼이가 이렇게 빨리 나은 건 달님이 네 덕분인걸.
0: 우와! 신난다! 튼튼아, 나도 너랑 친구가 돼서 정말 기뻤어.
1: 달림아, 이제 튼튼이를 풀어줄 거야. 그럼 튼튼이가 바다로 나갈 수 있어.
0: 바다에서 잘 살 수 있겠지?

0: 튼튼이가 안 보이네. 응? 어디 간 거지?
1: 어딜 갔을까? 왔나 봐.
0: 잘 가, 튼튼아.
1: 잘 살아.
0: 안녕. 언니, 저기 좀 봐. 튼튼이가 친구들을 만났어.
1: 그래, 잘 됐다.
0: 튼튼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해야 돼.
2: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좋았어, 받아라! 어? 어? 혼난다! 왜?

0: 얘는 어디서 왔지?
1: 여기 공원에 사는 오리인가 봐. 아기 오리야, 이리 와봐.
2: 와, 귀엽다. 달님이 따라가네.
1: 오리야, 이리 와봐.
3: 아니야.
1: 내가 제일 좋지.
3: 꽉꽉꽉.
1: 이리 여기, 와.
2: 여기. 나한테도 와봐.
1: 이리 와. 나한테 와.
0: 더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
1: 귀여운 오리도 집에 잘 갔겠지.
4: 어머, 저기 좀 봐봐. 귀여워.
5: 애완동물인가 봐. 귀엽다.
4: 너무 재밌다.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3: 꽉?
1: 어? 이 소리는 설마?
3: 꽉?
1: 어, 아기 오리? 너 날 따라온 거야?
3: 꽉 꽉?
1: 안 돼. 너네 엄마한테 가야지.
3: 꽉 꽉.
1: 너 혹시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3: 꽉.
1: 어떡하지? 다녀왔습니다.
6: 어, 재밌게 놀았어?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1: 어? 아, 아니, 인형이 아니라.
4: 저게 대체 뭐야?
1: 그게요.
5: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1: 아빠!
5: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안에 무슨 새가?
1: 안 돼, 이리 와.
6: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요.
6: 여보세요? 공항 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뭐래요?
6: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5: 그럼 어쩌지?
6: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했는데.
1: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6: 그건 안 돼.
1: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5: 그래,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6: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1: 와! 와!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아, 이름부터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아, 그래?

0: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네.
1: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리야.
2: 네? 그럼 어떡해요?
1: 동물보호소에 맡겨야지.
2: 동물보호소? 안 돼요. 엄마, 절대 말썽 못 부리게 할게요. 네? 네? 네?
0: 그래, 여보. 달님이가 더 잘 본다잖아.
1: 딱 한 번만 봐.

0: 주는 거야. 또 말썽 부리면 그땐 절대 안 돼.
1: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재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말썽 부리면 안 돼. 와!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치 뚱이야? 뚱이 너.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0: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 여기 있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2: 뭐? 뚱이 때문에 달림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1: 그래도 전 뚱이가 너무 좋아요.
2: 그래.
1: 아빠, 오늘은 이거 읽어주세요.
2: 미운 오리 새끼네.
1: 네, 뚱이를 위해 특별히 골랐어요.
2: 좋아. 옛날 어느 연못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1: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2: 그래, 그런 것 같구나.
1: 아빠, 아무래도 뚱이 가족을 찾아줘야겠어요. 어? 아기 오리 엄마를 찾아요. 혹시 엄마 오리 데려온 사람 없었나요? 아기 오리 엄마를 못 보셨나요? 걔랑 닮았는데. 여기
3: 못 봤는데.
1: 저기서.

내가 꼭 찾아줄게.

0: 어딘데 그럴까요?
1: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2: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1: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우와, 너무 멋져요.
2: 그러네.
0: 동이가 엄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잘 가. 다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별이는 어디 갔지?
3: 잘 가.
4: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0: 어? 그래?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4: 어, 안 돼. 난 오늘 발레 학원 가는 날이거든.
0: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4: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 와도 된댔어.
0: 재밌겠다.
5: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방 아나방 앙호 알라스콩. 잘했어요.
0: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1: 뭐? 발레?
0: 네! 내일부터 발레하고 다니기로 했어요.
6: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7: 왜 그래?
1: 달림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7: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0: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할 수 있겠지.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발레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1: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발레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아, 아, 아, 잠깐만! 아, 나 발에 지났나 봤지?
4: 뭐야?
3: 아이고야!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0: 어서 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2: 그래?
0: 자, 속성요정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2: 하나, 공연 연습하는 거야. 숲속 요정들 이야기란 발레 공연이야.
0: 셋. 우와.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0: 하나,
1: 해?
0: 둘, 셋.
1: 그럼. 나도 하나, 숲속의 나비 요정이야.
0: 목 길게.
1: 그렇구나. 달림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2: 할 수 없지, 뭐.
1: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발레 선생님, 저 포인 플렉스 10번 다 했어요.
0: 응, 달림아, 금방 갈게.
1: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0: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1: 플리에?
0: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1: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0: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1: 10번?
0: 알겠지?
1: 네. 하나, 둘,
0: 여러분, 이제 피루의 턴 동작을 해볼까요?
5: 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1: 나도 저런 하나, 거 하고 둘, 싶은데.
0: 셋. 하나, 둘, 셋.
2: 어디, 나도 한 번.
1: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3: 달림아, 아빠 왔지롱.
1: 네.
3: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1: 저 발레 안 할래요.
3: 뭐? 왜?
1: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3: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1: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3: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1: 재밌어요?
3: 이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1: 대체보다 잘하네.
3: 플렉스. 자, 이 다음은 뭘까?
1: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3: 이렇게?
1: 진짜 못한다.

0: 당연하지.
1: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림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2: 뭐?
1: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2: 네! 어, 네! 분리해, 필요해. 그래, 그래, 그래. 한방, 하나방, 앙우, 알라스콩.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잘했어.
2: 와, 진짜 예뻐, 달림아.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1: 달림아,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2: 네? 공연이요?
1: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림이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2: 네.
1: 이제 시작하나 봐.
0: 오케이.
2: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 잘할 수 있어.

우리 다림이 정말 예쁘네.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7: 노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9: 2층입니다.
10: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덤덤한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벌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안녕, 나도 같이 놀래? 지쳐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잠깐 쉬자.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됐지?

먹는 거라고. 얜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로가!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0: 물리쳤네.
1: 빠글.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겠다.

엄마,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맞죠?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누구? 구조요원이 되질 친구?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줄무랑
5: 덥다운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우와 보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큰 따른 따른을 싱싱.
5: 야호 그럼.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랄랄라 시소도 랄랄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3: 데이터 놀자. 안녕
4: 보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6: 얼굴엔
3: 순한 킹킹.
6: 눈물엔
3: 덥덥한 말.
7: 순하게
3: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핑크비즈가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이요. 쇼쇼.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간식 빼는 따로 있다큐.

0: 말이다뮤.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주라 큐. 큐? 어? 귀여워. 또 줄 거냐 큐?
1: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0: 주주 밉다 큐. 어?

0: 굽군 빵 냄새 너무 좋아요.
1: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1: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조용히 해라껴.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슈슈슈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 슈, 슈, 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감사합니다큐.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빠!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0: 있어. 너 이리 와. 따라해, 핑크비주.
1: 하기 싫다규.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규.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4: 슈.
5: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4: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뮤즈!
1: 변신해서 따라가자.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1: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큐. 반대. 조심해 빅토비주. 봤지? 걱정 마라 큐.
1: 빅토비주 앞에 봐.
0: 어?

0: 걱정 말라고 했잖냐뀨. 난 너무 재밌었다뀨. 어휴, 요 말썽쟁이들.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1: 아니 됐거든. 도망쳐.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두두, 이거 봐라. 뀨.
2: 그 쓰레기는 뭐야?
3: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2: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3: 내 것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4: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여긴 날씨가 왜 이래?
4: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5: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5: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5: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뷰.
0: 왜?
3: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5: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뀨.
0: 정말이야?
3: 나만 믿어라뇨.
0: 깊이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5: 유. 쉿.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큐.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5: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6: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0: 멈춰라뇨.
1: 왜 그래?
0: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2: 어?
3: 이야, 성공이다, 뀨!
0: 옐로비즈,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뮤! 손이 떨어지질 않는다, 뮤!
3: 옐로비즈!
1: 제 봉틀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0: 루시! 뮤!
1: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4: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3: 큰일 났습니다, 뷰!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뷰!
1: 얼른 변신하자.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햇빛 레인보우 스틱! 스와이 댄스 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놀이 연습 좀 해.
2: 신디! 뇨!
3: 뇨! 뇨!
0: 주주, 스텔라, 로사!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뇨!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뇨!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3: 응? 뉴! 슈!

0: 우주 지금이다 뀨! 응.
1: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샤워 헉!
2: 야, 잘 잤다.
3: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4: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6: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1: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도울게.
6: 모두 고마워.
5: 어?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7: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5: 안 돼! 멈춰!
7: 어?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5: 그건 더 안 돼!
7: 어쩌라는 거야, 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18: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0: 남방구는 북방구와
2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데일리 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킹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3: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헤이티 대장과 멍멍 짖는 고양이들.
9: 이제 목욕 다 끝났어.
10: 근데 얘들이 왜 이러지? 집에선 골골대지 않는데.
9: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에이, 심술 부리지 말고 자, 이 실뭉치 갖고 놀아.
11: 미야옹.
9: 우리 예쁜 야옹이들은 어드벤처 베이에 오는 게 좋구나.
10: 걔들은 어드벤처 베이가 우리 마을보다 낫겠지. 우리는 이런 미용실이 없거든. 뭐 다른 것도 없고.
9: 라이더 안녕. 오늘 로보독 데리고 멀리 나간다며?
12: 어, 새 부품을 받아서 로보독 꼬리 고쳐주려고. 나 없는 동안 우리 친구들 좀 잘 부탁할게.
13: 우린 너랑 노는 거 진짜 좋아.
14: 말만 하면 로키랑 내가 본부로 고이 모셔갈게.
9: 와, 퍼피 구조대가 날 초대해주다니. 켈리, 넌 어떻게 생각해?
12: 자, 케이티, 남는 퍼피 패드인데 받아. 혹시 모르니까.
9: 알았어. 근데 딱 하루인데 뭔 일 있겠어? 그럼 잘 갔다 와.
12: 고마워. 나중에 봐.
13: 바이바이.
10: 라이더가 없다니. 절호의 기회야. 이 동네를 우리 마을보다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야겠어. 좋아, 얘들아. 가서 작전 준비하자. 호호! 최근에 개발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야. 어떻게 생각해? 울음 소리를 바꾸는 이름표야. 야옹 소리는 멍멍 소리로 바뀌어봐. 성공이다. 이제 우리 야옹이들을 불면 저 동네가 냥장판이 되겠지. 아, 그보다 멍멍진창이랄까.

0: 날씨 진짜 좋은데. 야옹들 출동해. 엄마야, 먼 개들이 너무 찢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에? 짖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갔지?
1: 뭔 소리예요? 여긴 우리 순둥이들밖에 없었는데.
2: 나도 나도. 켈리,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에이, 왜 또 삐지고 그래?
3: 어, 이건 퍼핀패드 소리인데 무슨 일 생겼나?
2: 어, 맞네.
4: 라이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마을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있대. 그래서 라이더가 아니네?
2: 맞아요. 제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4: 어, 안녕, 케이티. 강아지 소리 듣고 우체부 선생님이 나무에 매달려 계셔.
2: 어머, 퍼피구두대랑 제가 가서.
4: 하나 더 있어. 우리 치카레타도 짖는 소리를 들었나 봐. 얘가 놀라서 간판 위로 도망쳐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개를 구하려다가 나까지 여기 갇혔어.
2: 걱정 마세요. 퍼피구조대가 바로 갈게요.
5: 라이더는 지금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퍼피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2: 오, 그거 귀엽네. 좋아, 모두 본부로 모일까?
6: 라이더는 이렇게 하는데 퍼피구조대 본부로 출동!
2: 알았어. 퍼피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아니, 힐히!
8: 마셜, 조심해!
9: 켈리도 조심해!
10: 얘들아, 이것 봐라! 내 머리 모양은?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아니 KT 대장. 아, 원장님.
1: 고마워 얘들아. 수상한 강아지들 때문에 할 일이 두 가지 생겼어. 그래서 라이던 다음에 뭐라 해?
2: 라이던은 입문 때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줘.
1: 알았어. 우체부 아저씨를 구하는 데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소방차 사다리로 우체부 아저씨를 나무에서 내려드려.
2: 불자동차 출동.
1: 무슨 아이돌 같다. 너희가 만들었어?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구대의 시장님이랑 치카레타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다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귀여워. 좋아, 이제 퍼피 구조대 출동해도 되겠지?
3: 이건 어때?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1: 그래, 맞아.

0: 살려줘.
1: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사다리.
2: 멍멍 찢어서 장비를 작동시켜보자. 사다리 아래로.
3: 어? 이거 누가 내렸어?
1: 사다리.
2: 물대포 발사.
0: 나 힘든데 진짜 왜 이래.
3: 왜 이러지?
4: 뭔 일이래?

0: 완전 중독성 있네. 한 번 더. 더 크게.
1: 뭐지? 안 돼. 맨날 때려 잡지. 아, 틀려.
2: 빨리 스카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 고양이가 짖네?
0: 나쁜 짓은 할수록 짜릿해.
2: 저 이상한 이름표는... 홈딩어 시장님이 구조활동을 방해했던 거였구나. 고양이가 멍멍짖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
0: 우리 계획이 대성공한 기념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러 가볼까? 가자, 강냥이들아. 식당에서도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2: 고양이들을 당장 막아야 해. 체이스, 로키, 지금 내 미용실로 와줄래?
3: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4: 초롱에너지 출동!
2: 너희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아. 둘한테 새 임무를 줄게. 내가 수상한 장치를 손볼게. 너희는 고양이들을 정신없게 해줘.
3: 멋진 작전 같은데?
4: 어떻게 하면 돼?
2: 식당으로 가서 자세히 알려줄게.
5: 고양이가 대체 왜 짖는 거야?
2: 고양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체이스, 식당 멀리에다 이걸 쏴줘.
3: 알았어. 발사기!
2: 같은 올 야옹이들!
0: 뭐야? 어디가 이 못된 멍멍이들아? 아니, 야옹이들아!
2: 루키, 이 리모컨을 고쳐서 멍멍 소리 기능을 못 쓰게 하자.
4: 알았어. 와! 드라이버!
0: 얘들아, 야옹이들처럼 굴면 안 돼. 나 마음 놓고 밥 좀 먹자니까. 뭐야? 왜 멍멍이가 아니라 짹짹이가 됐어?
4: 휴, 이제 좀 낫네. 아저씨, 이번엔 주제 내려드릴게요.
2: 어?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아, 델트!
6: 잡았다! 정말 고마워, 스카이! 우후!
2: 사건은 전부 해결했어요. 이제 야옹멍멍새는 없어요.
5: 고맙다, 케이티, 얘들아.
0: 조용! 나는 요란한 새장 같은 거 타고 다니기 싫단 말이야.
2: 잘했어, 우리 강아지들. 켈리, 네 실뭉치도 남겨놨는데? 켈리, 널 대신할 친구는 없어.
7: 안녕, 케이티. 얘들아, 로보독 색깔이 진짜 멋지지?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
3: 케이티가 오늘 얼마나 대단했는데.
7: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케이티.
2: 아니야, 고맙긴. 혹시 또 짖는 야옹이들이 몰려오면 언제든 우릴 불러?
4: 바다에 빠진 안경을 찾아라.
7: 자, 됐어.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8: 바닥 닦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4: 맞아. 이 비눗물 스펀지 춤 연습하기 진짜 좋다. 모두 끄끄끄기.
7: 터보 선장님, 그게 뭐예요?
9: 이건 아주 희귀한 어류인간 모형이야. 물 밖에서 발로 걸어다니는 특이한 녀석이지.
7: 어류인간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발이 달린 생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9: 아쉽지만 몇백 년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난 어딘가에 진짜 살아있다고 봐.
8: 그러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9: 실제로? 그럼. 내가 이걸 봤다는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조만간 어드벤처 베이에도 올 것 같아.
10: 시장님, 스노클링을 하다니 정말 기대돼요.
6: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따라 느낌이 좋은 게 물고기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10: 뱃산도 확 꽂히고요.
6: 오, 이거요? 제가 가진 게 분홍색뿐이라.
10: 이 색 좋아요. 특히 등지너러미도 멋지고.
6: 참 다행이네요.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안 놀라게요. 그뿐인 줄 아세요? 짜!

0: 미안해. 넌 여기에서 기다려. 밝은 스노클링이 별로 재미없을걸. 자, 너도 그거 쓰면 안 외롭지?
1: 와, 깨끗해서 좋다.
2: 저도 좋네요. 얘들아, 우린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선장님은 조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3: 가세요.
1: 자, 조사를 시작할까? 오! 미끄러워서 서지 못하겠네. 어. 안 돼, 내 안경 무거운데. 저건 어류 인간이잖아. 핸드폰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딨지? 어딨니 얘야? 내 주머니에 있네. 아,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구나. 지금 핸드폰이나 찾을 때가 아니야. 빨리 쫓아가자. 어, 세상에, 이건 어류인간 발자국?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해서요. 어? 어, 마지막 남은 크림 파인데. 어? 분홍색? 저건 하계 오류 인간이야. 쟤는 또 어디서 왔지?
4: 우와! 아니, 물어보고 타세요.
1: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100가지 문제잖아. 커피 구제대 불러야겠다.
4: 어, 내가 이걸 안 벗고 그냥 왔네. 거품놀이 할까?
5: 아이고, 포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 난 괜찮아, 라이더. 크림파이를 워낙 좋아했어. 근데 터보 선장한테 문제가 생겼어. 배도 혼자 떠내려가고.
5: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터보 선장님이 약간 이상해지셨대. 괜히 로켓포드를 뺏어 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도다리오는 혼자 떠내려가고 있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서 사건을 해결하자.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경찰차를 활용해서 터보 선장님을 안전하게 멈추게 해줄래? 다른 사람이나 선장님이 다치기 전에.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도다리호를 안전하게 부두로 끌고 와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허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주마, 배를 찾으면 알려줄래?
1: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0: 케이스, 너는 가서.
2: 터보 선장님?
1: 라이더, 내가 보드에서 잠깐 내렸거든. 근데 선장님이 보드를 뺏어갔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3: 걱정 마, 데니. 보드는 바로 찾아줄 테니까.

0: 선장님, 속도 좀 줄이세요. 터보 선장님, 조심해요.
1: 저건 예술 점수 꽤나 받겠는데. 조심하세요. 모두 망가져요.
2: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못 들으셨나 봐. 제이슨, 최대한 크게 선장님을 불러봐.
0: 큰 소리로. 럼! 확성기. 터보 선장님.
3: 제이슨, 너니?
0: 그물.
3: 그물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오, 아, 이제 들리네. 내 안경이 바다에 빠져버렸어. 내가 괜히 어류인간을 쫓아다닌답시고 완전 난리를 치고 다녔네. 어차피 어류인간을 찾긴 이제 글렀는데.
2: 안 그래요. 저희가 선장님 안경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조사하시면 되죠.
3: 그래, 고마워. 안경이랑 핸드폰은 부둣가 쪽에서 떨어뜨렸어.
1: 조심해! 요 바다 코끼리는 무슨 잡을 이렇게 깊이 자냐? 아, 그래! 아우! 튜브! 됐어! 잡았다!
2: 잘했어, 주마! 선장님은 안경을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예요?
3: 여기서 가라앉는 걸 본 게 다야.
0: 물 아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 주마, 잠수함으로 바꿔서 바닥에 그 안경이 있는지 찾아볼래?
1: 제자리에 준비 풍덩! 아, 아! 잠수함! 라이더, 안경 찾았어. 웬 꽃게가 자기 눈에 안경을 쓰고 장난치고 있는데?
4: 알았어, 천천히 움직여. 걔들이 놀라면 안 돼.
1: 아! 집게팔! 살살 착하지. 어? 조금? 너 이거랑 바꿀래? 얘 참 웃기는 친구네.
0: 라이더, 핸드폰 찾았어. 근데 이 안에 껴있는데?
2: 딱 맞춰왔네, 로키. 선장님 핸드폰이 여기 맨 아래 상자에 껴있는데 지게차로 이것 좀 들어 올려줄래? 그럼 우리가 꺼내볼게.
1: 알았어, 라이더.
2: 잘했어. 이제 선장님한테 갖다 드리자.
3: 어? 어, 찾아줘서 고마워. 어류인간이 아직 있을까? 어? 이제 보니 쟤네 수영도 아주 잘하네. 드디어 사진 하나 건졌다.
1: 제대로 왔어요.
2: 고생했어, 주마. 터보 선장님, 여기 선장님 안경이요.
3: 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자, 이제 천천히 사진을 볼까? 구대인 시장님이랑 유미 씨가 분홍색 잠수복을 입은 거였어? 분명히 발자국이 있었는데. 아, 어류인간은 그냥 전설에나 나오는 건가 봐. 그게 아니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 배 타고 나가야겠어.
1: 잠시만요. 제가 안경줄을 만들었어요.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3: 어,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오늘 몇 번이나 위기에서 날 구해준 것도 진짜 고맙고.
2: 에이, 뭘요. 그거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술물엔
9: 덕분만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2: 안녕. 수학 공부 척척척, 음악 공부 딩동댕.
13: 호비는 아프대요.
1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5: 시원해.
16: 언제나 신나는
17: 뽀로로 유치원.
18: 데이리핑.
19: 오늘
6: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7: 순한 킬킬.
1: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볼트 선생님.
0: 제발

어?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수학 공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커피 구조대와 닭 모양 튤립. 보물 다 숨겼어, 알렉스?
5: 그럼 이번엔 너도 찾기 힘들걸. 내가 아주 깊숙하게 숨겨놔서. 어머,
4: 찾았지. 넌 개코란 말도 못 들어봤어. 간식은 특히 더 잘 찾는다고.
5: 아, 이건 너블이 냄새를 못 맡는 곳에 숨겨야 하는데.
6: 갓 구운 복숭아 타르트라 만지면 뜨겁다.
5: 뜨거워요? 냄새도 나고요.
7: 포터씨, 나 좀 도와주시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인데 뭐 좋은 선물 없을까요?
6: 글쎄요, 제 복숭아 타르트는 다들 좋아하는데 이건 어때요?
4: 아, 못 찾겠다. 한 냄새밖에 안 나. 복숭아.
5: 그럼 내가 이긴 거지?
4: 에이, 그래, 네가 이겼어. 난 이만 본부에 가야겠다. 재밌었어, 알렉스?
5: 나도 재밌었어. 잘 가.
8: 안녕하세요, 포터씨. 이 여사님이 뭘 찾으시는데요?
7: 허미마미?
8: 허미고미? 오, 이리 와. 허미마미가 한번 꼭 안아볼게.
7: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기 때 이름인데.
8: 에이, 뭔 소리야. 완전 딱 맞는데. 넌 탱글탱글 젤리 같잖아. 이렇게 달달하고 말랑말랑한데. 아유, 가만히 있어봐. 뭐 묻었다.
7: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이러다 제 코수염 다 좋아진다고요. 이분이 바로 제 친어머니십니다. 헬가 험딩어 씨죠.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8: 여사님께 우리 마을을 제대로 구경시켜드려야 하는데 어쩌죠? 오늘은 제가 희귀한 닭 모양 튤립을 찾으러 가야 해서요. 1년에 딱 한 번 피는 꽃인데요. 빨갛고 하얀 꽃잎 좀 보세요. 제 배낭 속에 있는 아이 깃털이랑 벼슬같이 보이죠? 튤립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7: 진짜? 아, 제 말은 물론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는 뜻에서 우리도 튤립 찾으러 갈까요?
8: 아이고, 안 돼. 그럼 민폐야. 민폐라뇨. 꽃을 좋아하는 친구는 언제든 대환영이랍니다.
4: 얘들아, 알렉스가 나한테 알려준 보물찾기 할래?
5: 응, 재밌겠다.
4: 좋아. 뭘 찾냐면 내가

0: 마당에 장난감 뼈를 숨겼는데 냄새로 제일 먼저 찾는 애가 이기는 거다. 자, 준비 시작! 찾았다!
1: 찾았다!
2: 찾았다! 찾았다!
0: 개코 아니랄까봐 진짜 빨리 찾네.
3: 이 당 모양 튤립은 물가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비버 연못을 찾는 게 좋겠어요.
4: 우리 허미 마미가 자기 혼자서 당 모양 튤립을 찾게 된다면 그 영광을 구데이 시장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엄마 평생 최고의 생일이 될 테고 난 역사상 최고의 효자가 될 거야.
3: 거의 이상하네. 표지판이 먼 길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당 모양 튤립을 찾는 게 재밌는 거고요. 나도 같이 가요, 친구.
4: 허미 마미, 기다려요.
3: 지금 안 돼, 허미구미. 나는 새 친구랑 튤립을 찾으러 가야 한다니까.
4: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저 벌레 물린데 연고대 발라줘야죠. 마실 물도 없잖아요.
3: 허미구미, 엄마 네가 왜 그런지 알지?
4: 어, 진짜요?
3: 아유, 그럼. 넌 항상 숲을 무서워했잖아. 그때부터였지, 아기 다람쥐를 본 날.
4: 그 얘기는 왜 꺼내요? 그 쬐끄만 게 그렇게 큰 이빨이 달렸다니.
3: 넌 그냥 여기 있어. 눈 깜빡할 사이에 갔다 올 테니까.
4: 안 돼요, 기다려요.
3: 어, 오셨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죠? 근데 발 조심해요. 바닥이 좀 미끄러워. 치카레타는 항상 엄마를 걱정해주네. 난 괜찮아. 여사님은 어때요?
5: 겉은 긁혔지만 그래도 뽀각난 데는 없어요.
3: 어디 갈 데가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도와달라고 할 데가 있어요. 허피 그저 내죠.
6: 와, 얘들아. 좀 더 싸우면 우리 본부처럼 되겠다. 아, 구대희 시장님, 또 문제 있으세요?
3: 그렇지 뭐. 이분은 오늘 참 많은 새 친구인 해가 험딩어시라 하는데 같이 절벽 한가운데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6: 저희가 지금 갈게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와!
4: 모두 조심해!
8: 와!
2: 굴러온 뼈다귀가 박힌 뼈를 때리.

0: 높이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헬가 험딩어란 친구분이 골짜기에 빠져서 구해드려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견인골이 있어서 두 분을 끌어올려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기타면은 집안이 아주 약해서 혹시라도 무너지면 큰일 날지도 몰라. 그래서 또 누가 가냐면 러블. 불도저를 타고 가서 체이스 같은 경찰차를 안전하게 잡아줄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들리세요? 구대 시장님, 험디거 여사님, 괜찮으세요?
1: 아이고, 그럼 괜찮다 마다. 혹시 그 위에 우리 허미꼬미도 있니? 험디거 시장님 말한 거야?
0: 아니요. 이쪽엔 안 계시는데요.
2: 만일 내가 닭처럼 생긴 튤립이면 어디서 자라고 싶을까? 닭 모양 튤립이네. 좋았어. 저걸 드리면 허미맘이 기분도 날아가시겠지. 허허, 허미구미 넌 정말 천재야.
3: 됐어, 라이더. 여기서 케이블을 내려드리면 닿을 거야. 비탈이 살짝 미끄럽긴 하지만.
0: 러블, 체이스 경찰차가 비탈로 미끄러지지 않게 좀 잡아줄래?
4: 그래, 내가 크레인으로 잡을게.
3: 고마워, 러블. 견인고리.
1: 딱 맞는데? 좋아.
3: 견인고리 당겨.
0: 천천히 살살 당기자. 꽉 잡고 계세요.
1: 내 이은혜를 어떻게 다 갚니?
0: 에이, 괜찮아요. 이제 험디거 시장님을 찾으러 갈까요?
2: 저 꽃에 가까이 갈 수가 없네. 먼 덤불이 다 가시투성이야. 내가 등산을 잘하니까 망정이지. 좀 평평하게 생기지 뭐 이래. 예, 성공다. 안돼 안돼. 마지막으로 허미맘을 보고 싶어.
1: 엄마 여기 있다, 우리 허미구미.
2: 오, 진짜 오셨네. 아,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 제가 닭튤립을 찾았어요. 아, 무서워.
0: 스카이, 네가 필요해. 비버 연못 근처로 와줘, 빨리.
5: 알았어,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대장, 도착했어.
0: 잘했어, 스카이. 이제 험딩어 시장님을 바위에서 들어줘.
5: 알았어, 라이더. 데이튼.
2: 일어서면 바위가 굴러갈 텐데. 이제 허미구미도 용감한 애가 되는 거야. 다람쥐!
1: 아이고, 우리 닭 모양 튤립.
4: 제가 갈게요.
0: 잘했어, 러블.
1: 오고오고, 불쌍한 우리 아가 허미구미.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기 때처럼 그렇게 폴짝 뛸까. 그때 진짜 엉엉 울었는데. 멋지네요. 이제 이 신기한 닭 모양 튤립을 사람들 전부 다 볼 수 있게 됐네요.
6: 이게 다 용감한 퍼피 구조대 덕분 아니겠어요?
0: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1: 구대의 시장님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신나는 모험도 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됐잖아요.
2: 아, 저도 선물 가져왔거든요. 복숭아 타르트예요. 좀 뭉개졌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1: 아우, 선물도 어쩜. 자기처럼 달달한 걸 골라왔네. 근데 이건 뭐지?
4: 냄새가 안 나더니 알렉스가 거기다 간식을 숨겼구나.
5: 커피 구조대, 아찔한 상어를 막아라. 우와, 멋진 곰을 전진다.
7: 그래서 오자고 했지. 다음엔 어떤 영상을 찍어볼지 연구하게.
5: 이 타이언 어때, 데니엑스 형? 엄청 큰 고무공을 만들어서 언덕을 굴러 내려가자.
7: 아니야, 식상해.
5: 엄청 큰 스카이 콩콩 만들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건?
7: 그것도 이미 해봤어. 훨씬 더 크고 훨씬 아찔한 거 없냐? 사람들을 확!
5: 사흘로 잠수함이잖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7: 그러네! 험딩어 시장님이 옛날에 만든 거 아닌가? 좋았어! 혹시 지금 같은 생각 중?
8: 여기다 하키랑 뒤에 로켓 부스터를 달고 어드벤처 베이 다리를 뛰어넘자! 좋았어!
5: 내가 잡을게, 내가!
9: 오라, 태양구조 주마 출동!
4: 모래 사람 구해줘서 고마워.
9: 지금도 봐줄만 하긴 한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10: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맛있는 먹이 먹자.
11: 그래야 다른 애들 점심거리 안 되지.
2: 왜 또? 진정의 야옹이들. 괴로운 일은 다 떨쳐내고 내면의 평화에 집중을 해봐.
5: 받아, 받아!
11: 간다! 아이쿠!
2: 야!
5: 아이쿠, 죄송해요, 험딩어 시장님.

0: 이거 진짜 끝내준다. 이걸로 얼른 저 다리를 넘어야지. 여긴 데니엘스. 리트레이, 당장 영상 찍을 준비됐어? 자리에 들게.
1: 리트레이, 벌써 자리 잡았다.
0: 근데 저 다리 꽤 높은데 출력을 더 강하게 해야겠어. 좋았어. 가보자. 데닉 점쇼. 뭔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완전 망했다.
2: 쪽에 있는 제 마을의 자랑, 멋진 튤립 정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그 유명한 로봇 상어?
0: 이걸 멈춰야 되는데 안 되네. 아, 또 사고 쳤네. 여러분은 얼른 비키세요.
3: 비발, 집에 가서 이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봐. 에피타이저란 건 식욕을 돋우려고 식사 직전에 먹는 거야.
4: 아, 하나 남겨주지.
0: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여기가 어디지?
0: 여기는요, 종재불능 아찔한 X상어 뱃속이죠. 간식 고맙습니다. 이걸 보는 건 엄청 엄청 배고픈 일이거든요.
2: 안 돼. 포토 할아버지가 위험한데. 전화해, 버피구조대한테.
5: 버피구조대 연결 중.
2: 라이더, 문제가 생겼어. 상어가 포토 할아버지를 잡아먹었어.
6: 뭐라고요? 거기가 정확히 어느 해변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2: 바다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분 식당 앞에서 그런 건데.
6: 네?
2: 진짜 상어가 아니라 저기 난동 부리는 로봇 상어가 먹었는데 마을을 떠나고 있어.
6: 걱정 마세요, 그대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구조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웬 로봇 상어가 포토 할아버지 집어 삼켜버렸대. 근데 전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로 저 날뛰는 로봇 상어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만능팔로 저 상어를 꺼줄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번 관광은 다들 절대로 안 까먹으시겠네. 어, 안 돼! 아기 비번에 위험해!
1: 야, 반갑다. 네가 내 왼팔이야. 오른팔은 저 할아버지고. 완등팔! 할아버지, 아무 일 없으시죠?
2: 난 괜찮아. 근데 다 그 대리랑 같이 있으니까 좀 좋네.
1: 전 대리 X라니까요. 그리고 비번도 있잖아요.
3: 와, 셋이면 좋겠네요.

0: 치면 어때?
1: 딱 좋아. 그 말.
0: 오, 안 돼. 이리 온다. 피하자.
2: 응? 아니, 너 벌써 배고파? 자, 이거 먹고 저리로 가버려라. 그러네. 이걸 타니까 밥맛이 좋아.
0: 오, 안 돼. 마술의 해방이야. 주무시던 바나나 껍질 밟고 미끄러지시겠어. 우리가 막긴 너무 늦었는데.
1: 우린 안 되지만 쟤들은 될걸. 합성기 용감한 데이리 엑스. 마조리 할머니 집어삼켜줘.
0: 뭐?
2: 삼켜.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겠지. 드실래요?
3: 내면의 찌꺼기를 다 뱉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면서 고양이 자세.
4: 상하다! 해변에서 요가를 하라면서 그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건 없다더니.
0: 적이 없어서 허전한 거였어. 중절모.
1: 라이더, 저 큰 로봇 상어를 어떻게 멈추지?
5: 알겠다. 스카이, 러블이 쓰는 전기자석을 매달고 올래? 우리 월척 한번 낚아보자.
6: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0: 무슨 상어가 땅에서 저렇게 빨리 헤엄쳐?
1: 어떡해, 만족으로 가고 있어. 좋았어, 성공! 안 돼, 너무 일찍 좋아했나?
0: 왜 드디어 멈췄어요?
7: 아니야!
8: 라이더, 헬리콥터가 흔들려서 착륙을 못하겠어!
9: 아이고, 어째, 도저히 못 보겠네!
5: 로키, 부드럽고 통통 튀는 것 좀 찾아봐. 어서 와.
0: 부드럽고 통통 튀는 거? 알았어.
5: 됐어요. 뛰어내리세요. 한 명씩이요.
8: 알렉스, 다 찍었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10: 당연하지, 형. 할아버지도 멋졌어요.
2: 우리 아찔한 몸이 멋졌다니 참 좋네. 조금 덜 아찔하면 좋았겠지만.
10: 네, 다 제 잘못이에요. 아, 죄송해요.
11: 오늘도 우리 퍼피 구조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5: 에이, 뭘요, 시장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 이름을 크게 외치세요. 좋아, 스카이. 그 상어는 고물섬에 다시 풀어줘.
6: 상어가 날아가신다.
4: 바다 상어에, 육지 상어에, 이제 하늘 상어까지 와!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진동!
17: 얼굴엔
18: 순한 길길.
17: 중물엔
18: 덥덥한 말.
19: 순하게
18: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8: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9: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8: 네, 아빠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7: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8: 당연하죠.
9: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7: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8: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0: 우와, 너무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해서 더 좋아. 와,
1: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같이 가.
0: 우와, 우리 여기 있는 것 다.

하게 맞춰.

0: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예!
1: 예!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타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타겠어요.
0: 달림아,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요령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놀이터?
0: 요령놀이터에 놀러오렴.
1: 재밌겠다.
0: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0: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4: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4: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1: 으아!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0: 아니야.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 줬잖아. 정말 고마워.
1: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1: 정말 그럴 수 있어?
0: 응. 네가 정말로 원하면.
1: 원해.

0: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림아!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뽕자! 뽕자!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2: 어, 그럼.
3: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인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옐로우탱이야. 지느러미에 하얀 가시가 있대.
4: 정말?
3: 그 뒤에는 블루탱, 저건 무리시 아이돌, 저건 흰동가리.
4: 아, 가오리다.
5: 안녕. 꼭 하늘 나는 것 같아.
6: 달리마.
5: 언니.
6: 반갑다, 반가워. 써니하고 별이도 오랜만이네.
2: 네. 언니, 안녕.
6: 다들 어서와. 그럼 수족관 체험을 시작해볼까?
5: 네.

0: 이게 뭐지? 어? 우와, 너 돌고래 맞지?
1: 우와,
0: 돌고래다!
2: 아기 돌고래 튼튼이.

0: 아니야.
1: 튼튼이? 근데 다쳤나 봐.
0: 그물에 걸려서 다쳤어.
1: 그물에?
0: 응.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구조됐지.
1: 아팠겠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0: 아니, 돌고래한테 여긴 너무 좁아. 건강해지면 바다로 돌려보내줘야지.
1: 아, 그렇구나. 어? 어?
2: 우와, 울음소리가 특이하다.
1: 아직도 많이 아파? 왜 그래? 우리가 싫어?
3: 우리 완전 착한 친구들이야.
2: 그래, 절대 해치지 않아.
0: 아직은 겁이 나나 보다. 그물에 걸렸을 때 너무 놀라고 아팠나 봐.
1: 불쌍해.
4: 정말? 저런, 불쌍해라.
5: 돌고래 아야 했다?
4: 그물에 걸려서 아야 했대.
6: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수족관에 있으니 엄청 답답하겠구나.
1: 네, 그래서 언니가 튼튼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0: 그래, 달님이가 잘 놀아주면 더 빨리 나을 거야.
1: 네, 잘 돌봐주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은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거예요.
7: 그거 참 멋진데? 달님이 수의사 선생님.
0: 달콤아, 어서 밥 먹어야지. 밥 날아갑니다.
1: 언니!
0: 달님이 왔구나.
1: 응, 튼튼이 보살펴주려고 왔어.
0: 어? 달님이 오늘 수의사처럼 하고 왔네.
1: 응,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되려고.
0: 그래, 좋아. 달님이가 튼튼이 마음을 잘 치료해주면 좋겠다.
1: 튼튼이의 마음?
0: 응, 좋은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럼 몸도 더 빨리 낫게 될 거야.
1: 그렇구나.
0: 이제 먹이줄 시간이니까 같이 가볼까?
1: 응. 튼튼아, 밥 먹을 시간이야. 자, 많이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2: 어, 왜? 먹기 싫어?
1: 자, 맛있는 물고기가 날아갑니다. 퓨웅! 퓨웅! 퓨웅! 이것도 소용이 없네.
0: 아직 낯설어서 그래. 조금 더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내일 다시 해보자.
1: 언니. 튼튼아, 잘 있어. 튼튼아, 오늘은 그림을 그렸다.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구나. 그럼 얘는 어때?
5: 유호!
1: 내 친구 달토끼를 데려왔어.
8: 반가워, 난 말토끼야.
1: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나 튼튼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8: 달림아, 우리 돌고래 흉내내면서 같이 놀까?
1: 그거 재밌겠다.
9: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1: 위히히.
0: 달림아, 뭐해?
1: 돌고래 소리 따라하고 있어. 미크 초코랑 놀아줄 때 왈 왈 야옹 소리를 내주면 좋아했었거든.
0: 뭐?
1: 튼튼이도 자기랑 비슷한 소리를 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0: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1: 위히, 위히. 어? 내 가방.
0: 어? 어떡하지?
1: 어? 어? 고마워, 튼튼아. 언니, 들었지? 튼튼이가 나한테 말을 했어.
0: 드디어 둘이 친해진 건가? 달님이 마음이 통했나 보다.
1: 너? 야, 야. 언니, 튼튼이가 좋은가 봐.
0: 그러게, 너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나 보다.
1: 정말?
0: 자, 달님아, 사진 찍어줄게.

0: 언니, 어때? 튼튼이 이제 다 나았어?
1: 상처도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해.
0: 와, 다행이다.
1: 그래서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0: 진짜? 잘됐다.
1: 서운하지 않아? 튼튼이랑 헤어져도?
0: 서운하지. 그치만 튼튼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 난 튼튼이가 행복한 게 훨씬 더 기뻐.
1: 우리 달림이 진짜 훌륭한 수의사 같은데?
0: 정말?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1: 그럼 대고 말고. 그래! 튼튼이 바다에 데려다 줄 때 너도 같이 갈래?
0: 정말? 그래도 돼?
1: 그럼! 튼튼이가 이렇게 빨리 나은 건 달림이 네 덕분인걸.
0: 우와, 신난다! 튼튼아, 나도 너랑 친구가 돼서 정말 기뻤어.
1: 달림아, 이제 튼튼이를 풀어줄 거야. 그럼 튼튼이가 바다로 나갈 수 있어.
0: 바다에서 잘 살 수 있겠지?
1: 왔나봐.
0: 잘 가, 튼튼아.
1: 잘 가라.
0: 안녕. 언니, 저기 좀 봐. 튼튼이가 친구들을 만났어.
1: 그래, 잘 됐다.
0: 튼튼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해야 돼.
2: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제 시작해볼까? 물감.
1: 물감.
0: 가위.
1: 가위.
0: 그리고 탈실.
1: 탈실.
0: 후, 됐다. 이제 준비 끝.
1: 오, 너무 기대돼요.
0: 이 실에서 무슨 그림이 나올까? 털실을 먼저 물감에 담가서 구불구불하게 놓아줘. 자, 이제 당깁니다. 스르르르르.
1: 우와, 그림이 생겨나요. 실이 꼭 넘실넘실 춤을 추는 것 같네요.
0: 한 번 더 쭉.
1: 구불구불 모양 정말 예쁘다.
0: 실을 쭉 당기니까 물감이 쓱 그어지지?
1: 너무 신기해요. 아, 쌤, 여기 실 많이 있어요. 이걸로 다 해주세요. 다.
0: 와, 이렇게나 많이? 아,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하얀 물감을 듬뿍 부어주고
1: 셋.
0: 평평하게 펴줘.
1: 넷.
0: 쓱. 자, 이제 물감 바른 실을 하나씩 올립니다. 이제 이 길다란 막대기로 쭉 그어당길게.

0: 어때?
1: 와, 물감이 쭉 꼭 분수 같아요. 물을 마구마구 뿜는 분수. 와,
0: 이번엔 좀 새롭게 실을 팽팽하게 잡고서 쓱쓱 문질러 볼게.
1: 네? 실을 문질러요?
0: 자, 여기를 보세요. 먼저 기다란 실을 하얀 물감에 푹 담궈주고 실 양쪽 끝을 잡고선 쓱 그 옆에 또 쓱 쓱 한 번 더 쓱

0: 이런 그림 어때?
1: 우와! 이번엔 하얀 줄이 쭉쭉 생겨났네요. 쌤, 너무 재밌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실로 또 어떻게 그릴까요?
0: 실을 당겼고 쓱쓱 문질렀고 아, 이번엔 쭉 뽑을 차례다.
1: 실을 어떻게 뽑아요?
0: 이번엔 고리를 써서 실을 쭉 고리 위로 뽑아볼게. 구불구불 놓고 놓고 놓고 이제 고리 출동. 자, 보세요. 쭉.

0: 어때?
1: 우와, 정말 화려하다. 마치 꽃 같은데요? 꽃잎이 알록달록 화려한 꽃. 실로 그리기 너무 재밌어요, 쌤. 이번엔 무슨 실로 할까요? 이식? 저식? 조식? 어떤 실로 하지?
0: 이 실로 해보실래요? 친구들도 실로 재미난 그림 그려봐요.
1: 네. 오호, 실로 그린 그림이라. 뭐뭐도 해봤지. 짜잔짠. 복슬 복슬. 오래도 걸렸다. 수고했어, 나 자신. 복수이, 복수이. 이준아, 뭐해?
2: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려.
1: 과일? 무슨 과일?
2: 파인애플 만들 건데. 일단은 여기 꼭지 부분도 그리고 여기 이 실 있지? 이 실을 짧게 잘라서 풀로 마구마구 칠한 다음에 이거를 자 이렇게 계속 붙이면 돼. 더 필요하네.
1: 근데 이든 옷에도 길다란 선이 있네.
2: 응?
1: 옷에 빨간색 선이 있다고.
2: 오, 그렇긴 그렇네.
1: 예뻐 예뻐. 파인애플 꼭지 복실복실하다.
2: 일단은 여기까지 채우고 이 판으로 여기다가 찍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찍어.
1: 찍어. 탈실에 감았구나.
2: 찍고.
1: 우와, 실 모양들이 찍힌다.
2: 많이 맛있게 칠해주려면 또 주황색도 필요하겠지? 잘 있게.
1: 주황색도 좋을 것 같은데.
2: 조금 덜어낸 다음 또 찍고
1: 우와, 더 맛있어 지고 있어.
2: 찍어. 그러면 많이 익은 파인애플이 돼.
1: 달콤한 파인애플 향기가 난다. 우와, 향기 좋아.
2: 우리 이거 먹을까?
1: 좋아 맛있겠다. 달콤하겠다.
2: 이번에는 꽃을 만들어줄게.
1: 꽃을! 와, 신난다.
2: 꽃은 그냥 말기만 할게. 돌돌 감아서 여기다가 붙여.
1: 우와, 예쁘다. 이든아,

0: 좋아해?
1: 아직 안 끝났어. 꽃잎까지도 만들어야 되거든. 어떤 색으로 해볼까, 그러면?
0: 보라색?
1: 보라색? 보라색은 없는데.
0: 보라색 없으면 빨간색?
1: 빨간색? 또 묻혀주면 예쁜 꽃이 되지. 여기다가 파란색 실을, 또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감으면
0: 두근두근
1: 핑크색 꽃이 완성돼.
0: 너무너무 아름답다.
1: 그 다음 줄기까지 할 거야. 또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내 그림 어때?
0: 너무너무 근사해. 우리 같이 파인애플 먹을까?
1: 모모는 빼고?
0: 모모도 조금 있다가 같이 먹자. 모모도 부를까?

저는 외계인 나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탈실로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디? 좋아. 하늘. 하리가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1: 전티 씨고 우리 집이에요.
2: 안녕하세요.
1: 가족들이고요.
3: 초콜릿 비가 내린다.
1: 옌테 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3: 상관없어.
1: 티씨.
3: 티씨.
1: 냉장고 탐험.

0: 당장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응? 뭐야?
1: 냉동칸에 송이가 아직도 다 안 녹았네?
0: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어야 한다고요.
1: 냉동칸에 아이스크림이 있긴 한데 송이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0: 전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1: 엄마가 지난주부터 네 아빠한테 좀 없애달라고 부탁했는데 보다시피 아직 그대로야. 안 됐지만 그냥 물 마시면서 좀 참아봐.
2: 안녕, 피지. 표정이 왜 그래?
0: 아, 엄마가 성애를 녹여주기 전까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어.
2: 피지, 난 모험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가 보여. 저 얼음동굴 속 어딘가에 전설적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붙은 채 모험을 떠날 용감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강철과도 같은 심정을 가진, 그리고...
3: 그래, 그래, 알았어. 가보자.
2: 좋아. 혹시 모를까 봐. 자, 이제 전설의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가자.
3: 좋았어!
2: 우와... 어?
0: 우와, 치킨 스틱이잖아.
2: 치킨 스틱, 치킨 스틱, 스틱은 역시 치킨 스틱.
0: 맞다, 아빠가 만든 광고 노래.
2: 노래는 재밌었어. 타고 갈 게 필요할 것 같은데.
0: 어?
4: 전설의 아이스크림이야.

0: 서둘러야겠는데. 하지만 꼼짝도 안 해. 이건 네 아이스크림이야. 네 자신을 믿어봐. 할 수 있어, 티씨. 그래, 난 내 자신을 믿어. 이건 내 아이스크림이다. 해냈다. 이런 얼음 괴물이다.
1: 아이고, 뭐야.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치.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팽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번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라면이랑 콜라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타자막 경찰서?
2: 네!
0: 우와! 누나! 우리가 경찰이 된 거야!
1: 으아! 어, 누나! 여기 누가 있어? 저기요? 누구요?
3: 칼슘 도둑 잡았어? 잡았냐고?
1: 네? 칼슘 도둑이라뇨?
0: 꿈꾸셨어요, 아저씨?
3: 아이, 아저씨라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타자바 경찰서의 타자바 서장이...
1: 와! 칼슘 도둑이다!
3: 칼슘 도둑? 어디? 어디?
1: 저기요!
3: 아, 이건 포스터잖아. 포스터만 보고 있지 말고 당장 나가서 칼슘 도둑 잡아와. 당장!
0: 네? 네?
1: 칼슘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오냐?
0: 그러게 말이야.
1: 네, 타자바 경찰서입니다. 네네. 야! 하트!
3: 무슨 전화야?
1: 지하마을에 칼슘 도둑이 나타났답니다.
3: 왜야? 시아마을에 또? 당장 가서 확인해보지. 경찰 세포들 따라와.
0: 네, 출동! 출동!
3: 너냐? 칼슘 도둑이?
4: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아마을로 오기로 한 칼슘을 마지막으로 본 자가 이자입니다. 이자가 칼슘을 어디로 빼돌린 게 분명합니다.
3: 옳거니. 잡았다, 이 칼슘 도둑.
4: 전 칼슘 도둑이 아니라 칼슘 배달 기사라고요. 비타민 D요, D.
1: 비타민 D라면 칼슘을 빠르고

0: 이렇게 똑똑한 경찰 세포님이 계시다니. 이 경찰 세포님, 저 정말 억울해요. 아주 가만히 좀 있어봐요. 전요, 소장님이 시켜서 칼슘을 치아마을로 데리고 온 것 뿐이라고요. 소장님! 아, 귀한이 귀한 칼슘이 들어온다고요?
1: 아, 혈장, 그렇다는구만. 호떡이가 라면과 콜라만 먹어서 걱정했는데 간만에 칼슘이 든 멸치를 먹었다는구만.
2: 소장님 안녕하슘. 멸치 칼슘하슘.
1: 아유, 우리 칼슘 왔는가. 어서 오거라, 기다렸단다.
2: 오, 이렇게 반겨주시니 나도 기쁘슘.
1: 어, 혈장, 칼슘을 치아마을에 데려다 주게.
3: 아, 저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칼슘 전용 배달기사를 부르는...
1: 아, 그 비타민 D말인가?
3: 예.
1: 아유, 근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쬐어야 생기는 건데, 아유, 호떡이가 텅 밖을 나가질 않으니 비타민 D가 생겼으려나.
4: 어제 놀이터에서 놀았답니다. 뿅! 햇빛 받고 나왔어. 비타민 D!
1: 오, 그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구만.
3: 올 때가 됐는데. 비타민 D!
4: 부릉부릉! 비타민 D 왔습니다.
3: 응, 어서 비타민 D. D.
4: 소장님, 칼슘 배달인가요?
1: 그렇다네. 요즘 칼슘 도둑이 많다고 하니 특별히 조심해서 데려다 주게.
4: 네, 소장님. 맡겨만 주세요. 칼슘, 가자. 하!
2: 알겠슘, 비타민 D 기사님.
4: 칼슘 꽉 잡아.
2: 알겠슘.
4: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다 칼슘 치아마을이야. 어서 내려.
2: 고맙습니다, 비타민 D 기사님.
4: 안녕. 따라라라라라라라라.
5: 오, 칼슘이다! 칼슘 안녕!
2: 칼슘, 와슘!
4: 그렇게 비타민 D 버스에 칼슘을 태우고 치아마을로 와서 무사히 내려줬다고요.
6: 거짓말! 지금 그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4: 아,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6: 됐고,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서...
5: 제가 봤어요! 저도 봤어요!
7: 어? 보다니? 대체 뭘 봤다는 거야?
5: 비타민 D 기사님이 칼슘을 여기에 내려줬어요. 우리 앞니들이랑 인사도 했는걸요.
4: 고마워요. 난 칼슘을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6: 아, 그럼 그 칼슘은 어디로 갔지? 혹시 앞니들 너희들이 칼슘을 숨기고...
5: 아니요, 누군가 데리고 갔어요.
6: 그게 누구지?
5: 노랗고 짠맛이 났는데. 아닌데? 까맸는데? 단맛이 났는데?
8: 근데 비타민 D 기사님은 짠맛도 안 나고 까맣지도 않은데요?
6: 잠깐만. 그러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4: 칼슘 도둑이 아니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예?
6: 아, 함부로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7: 아, 저 소장님도 의심하셨잖아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6: 아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칼슘 도둑이 노랗고 까맣다는 거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2: 그럼 칼슘 도둑이 혼자가 아닌 거 아닐까요?
6: 칼슘 도둑은 혼자가 아닙니다.
8: 어? 우리 누나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6: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거든.
2: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6: 우린 여기서 기다린다.
2: 그럼 서장님은 여기서 기다리실래요? 저희는 칼슘을 도둑맞은 다른 마을로 가볼게요.
6: 그러다 쟤들이 칼슘 도둑을 먼저 잡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서장 체면이 영 말이 아닌데.
9: 아니 나도 같이 간다.
4: 그럼 여긴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9: 좋아, 그럼 우린 칼슘을 도둑맞은 뼈마을로 간다. 따라와.
8: 따라와.
10: 따라와.
4: 칼슘 도둑들이 칼슘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딱 너 하나만 남았네.

0: 너마저 사라지면 배에 구멍이 숭숭 뚫릴 거야.
1: 까세포님, 그럴 일 없게 제가 딱 붙어 있을게요. 아, 근데 칼슘 도둑은 왜 자꾸 칼슘을 훔쳐가는 걸까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칼슘 도둑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저희가...
3: 아니, 이 다 잡아 서장이 다 잡아줄게요. 경찰 세포들, 아, 뭐해? 당장 숨는다. 위치로!
2: 위치로!
4: 나트륨, 너는 여기 왜 왔어?
5: 그러는 방, 너는 여기 왜 왔어? 혹시
2: 칼슘 훔치러?
3: 꼼짝마, 손들어.
2: 야마타, 돌았다. 그렇다는 건 너희들이 칼슘 도둑?
4: 칼슘 도둑이라뇨. 전 콜라에 들어있는 당인데요. 제가 핏줄에 들어가면 저를 잡으러 인슐린 반장님이 출동하시거든요. 하, 인슐린 반장님 안 계시잖아.
6: 어? 당이다! 인슐린 반장님! 당이 들어왔습니다!
4: 칼슘! 아, 제발 좀 조용히!
6: 인슐린 반장님 빨리 오세요!
4: 조용히!
6: 당이 들어왔습니다!
4: 칼슘이 인슐린 반장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5: 그래서 칼슘을 납치하러 온 거야?
4: 납치하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는 넌 여기 왜 있는데? 너야말로 칼슘 훔치러 온 거 아니야?
5: 나, 나는 그 오줌으로 나가려고 왔지. 칼슘, 나 혼자 오줌으로 나가기 심심한데 같이 나갈래?
4: 그래, 좋아. 응? 으아!
0: 오줌으로 혼자 나가기 심심해서 칼슘을 훔치러 왔다고?
3: 나트륨, 당, 너희들을 칼슘 도둑으로 체포...
2: 아니! 훔친 건 아니잖아요.
4: 아,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요? 아, 호떡이가 콜라를 먹는 바람에...
5: 라면을 먹는 바람에... 아,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칼슘 도둑은 따로 있다고요.
3: 칼슘 도둑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모양이군. 더 조사해봐야겠어. 나트륨, 당!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 잡아 경찰서로 함께 간다. 따라와!
4: 아차차!
2: 나와! 빨리 가!
4: 아차차차! 아,
7: 누나, 내가 라면이랑 콜라를 먹을 때마다 칼슘 도둑이 나타났던 거야.
2: 그러니까 아주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7: 당연히 안 되지. 나 라면 콜라 안 먹을 거야.
4: 오, 칼슘 최고 딱지다.
7: 근데 누나, 진짜 칼슘 도둑은 누굴까?
2: 곧 밝혀지겠지. 다 잡아 경찰서로 가보자. 라면과 콜라에는 악당이 산다.
7: 맛있겠다. 어디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까.
2: 헛! 호떡이, 너 또 라면 먹는 거야.
7: 누나.
2: 콜라까지. 라면과 콜라에는 칼슘 도둑이 들어있는데 토! 먹을 거야?
7: 자꾸만 먹고 싶은 걸 어떡해.
2: 계속 라면과 콜라를 먹으면 칼슘 도둑한테 또 칼슘을 도둑맞을걸? 그러면 이도 흔들흔들.
7: 흔들대니!
2: 뼈에도 구멍이 슝슝슝!
7: 안 돼! 내 뼈!
2: 게다가 키도 안 크고!
7: 안 돼! 칼슘 도둑! 내 칼슘 훔쳐가지 마!
2: 호떡아, 기다려. 누나가 가서 칼슘 도둑 싹 다 잡을 테니까.
7: 안돼!
3: 향! 너희들이 칼슘 도둑 맞지?
5: 우린 안 훔쳤다니까요!
3: 어허, 무슨 소리?
5: 우리만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4: 우리보다 더 못된 칼슘 도둑은 따로 있다니까요!
3: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니까!
1: 다 잡아, 사장님!
3: 왜 이제 와? 어? 쟤들 때문에 팡! 해서 호해줘.
1: 근데 칼슘 도둑은요? 잡았어요?
3: 아직 못 잡았지. 나트륨이랑 당이 말을 안 해.
1: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속닥 속닥 속닥.
3: 오이 코니. 삐뚜 빠뚜 삐뽀. 네, 다 잡아 서장입니다. 빨리 다 잡아 경찰서.
7: 맞습니다, 다 잡아 서장님.
1: 엄청 빨리 오셨네요.
7: 급하신 것 같았어요.
1: 이슬리 반장님.
7: 네, 알겠습니다.
1: 와, 엄청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3: 방, 누군데 이렇게 떠는 거야?
8: 이슬림 반장님이야.
3: 아, 그 당을 잡으러 다닌다는 인슐린 반장님.
8: 조용히 해.
3: 당 잡으러 오셨어요?
7: 안 잡아갈 테니까 어서 말해봐. 다른 칼슘 도둑이 누군지 얘기하면 다 잡아 서장님이 풀어주신대. 아, 그쵸?
3: 그쵸. 잠깐만, 당이 풀려나면 나 혼자 칼슘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아니, 내가 말할 거야.
3: 내가 말한다고.
1: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자영, 자영.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해볼까요?
5: 그게요. 그러니까요.
9: 어떤 영양분이 오려나?
1: 소장님! 당 왔습니다, 당!
9: 어떠이가 또 콜라를 마신 모양이구만, 아우.
7: 콜라 인산! 인사드리겠습니다!
9: 뭐? 이름이 인사라고?
7: 턱! 인사가 아니라 인산입니다!
4: 호떡이가 콜라를 마신 덕분에 당과 콜라 인산은 소장으로 들어갔었죠?
9: 독수는 이 맛은?
7: 콜라 인산의 맛이지요. 독수는 맛 때문에 콜라가 인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무슨 소리! 당이 있어서 달아서 인기 있는 거지.
7: 독수는 맛 좀 볼래?
1: 아니, 당당당당.
3: 소장님, 나트륨 왔습니다.
10: 라면 인산. 인사 올립니다.
9: 라면 인산이라고?
5: 라면을 먹어준 덕분에 나트륨과 라면 인산도 소장으로 갔었죠.
9: 라면 인산, 자네는 하는 일이 뭔가?
10: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호로록 호로록 라면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5: 악당이지요.
10: 악당이라니. 라면을 인기 스타로 만든 최고의 스타지.
3: 네.
9: 콜라 인산에 라면 인산까지 인산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1: 소장님, 칼슘 아슘.
9: 아이고! 아유, 우리 칼슘 왔는가?
7: 아니, 쟤는 누군데 소장님이 저렇게 반기시냐?
1: 쟤 몰라, 칼슘이잖아. 암냐, 내가 튼튼하게 해주겠슘.
9: 고마워, 칼슘.
4: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1: 뼈세포님, 제가 뼈를 튼튼하게 해드리겠슘.
3: 고마워, 칼슘.
4: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뼈대장이잖아.
1: 엄청 귀해서 소장님이 엄청 아끼신데.
5: 소장님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던데? 뇌님도 신경세포님도 칼슘만 보면.
1: 네,

0: 화가 난다. 화가 난다.
1: 어? 화내지 마슈.
2: 역시 갈수미 가까이 있으니까 신경세포가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3: 그래서 칼슘을 신경안정제라고 부른다나 뭐래나. 암튼 엄청 애지중지하신데.
4: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나. 칼슘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면 비타민 D 버스가 와야 하는데.
5: 부릉부릉 부릉부릉.
6: 비타민 D 버스 왔습니다.
4: 어, 비타민 D 칼슘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
6: 네 소장님. 칼슘 타.
1: 네 비타민 D 기사님. 슘슘슘. 왜 이러는 거 슘.
7: 괴롭히는 거야.
1: 하지 마 슘.
5: 너희들 뭔데 칼슘을 괴롭히고 방해.
8: 인산이었다.
6: 인산? 인산하고 지냅시다. 비타민 D요. 예.
1: 비타민 D버스를 타야 하는데 슘.
7: 별것도 아닌 게 귀한 척하기는.
8: 쫄깃쫄깃 힘도 없는 게 튼튼한 척하기는.
5: 칼슘 어서 타.
1: 네, 네. 슝.
5: 칼슘 꽉 잡아.
1: 알겠슘.
7: 어? 이게 무슨 소리야.
2: 칼슘이 비타민 D 버스를 타고 치아마을로 갔어.
7: 칼슘 거기서.
5: 다 왔다. 칼슘, 치아마을이야. 어서 내려.
1: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슘. 비타민 D 기사님.
5: 따라라라라라라라.
4: 칼슘 왔어.
5: 우릴 튼튼하게 해줘.
1: 어, 기다리, 슘. 슘.
8: 쫄깃, 쫄깃. 톡, 톡, 톡.
2: 당당당당, 당당당.
1: 아니,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어떡해?
7: 칼슘 잡았다.
1: 이거도 슘.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슘.
7: 그렇게 둘 수는 없지.
8: 다 녹여버리자.

0: 어?
1: 방? 뮤탄스?
2: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1: 어? 잠깐, 잠깐.

0: 그냥 칼슘 도둑이 아니라 악당이네, 악당이야.
1: 칼슘 도둑이 누군지 말해줬으니까 풀어주세요.
2: 좋다. 여기선 풀어주지. 인슐린 반장님.
3: 네! 방 가자! 가자!
1: 안 잡아간다면서요! 이런 게 어딨어요!
3: 칼슘 도둑 잡으려고 속였지! 따라와! 따라와!
1: 뭐야! 왜 속여!
4: 나트륨! 콜라 인산, 라면 인산은 어디에 있지?
5: 저 혹시 말 안 하면 날 오줌으로 내쫓을 건가요?
0: 아, 오줌. 그거 좋겠구만.
2: 나 다 잡아 서장인데 물 거기 있나?
6: 물이요? 물이 오면 오줌으로 나가야 하는데 말할게요. 뼈마을로 갔어요. 뼈마을.
4: 뼈마을이라고? 다 잡아 서장님 가시죠.
0: 다 잡았어.
1: 나트륨 나왔어.
6: 뭐?
1: 물!
6: 아!

0: 라면 인산 너랑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1: 콜라 인산 우린 최고의 악당이야.
0: 어? 저기 있는 칼슘도 빼내서 괴롭히자.
1: 좋아 좋아.
0: 칼슘 이리 와.
2: 하지마.
3: 뼈세포님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
4: 칼슘 도둑들아 멈춰.
0: 칼슘 도둑들? 우리?
4: 그래 너희들.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면 뼈의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키도 안 큰단 말이야.
0: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1: 칼슘 이리 와.
5: 콜라 인산, 라면 인산. 칼슘을 훔치고 괴롭힌 죄로 너희들을 체포한다.
6: 사유!
0: 응?
6: 사유!
0: 사유!
4: 우와! 다자바 서장님 최고 최고!
5: 나 다자바 서장이야.
0: 아구!
4: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 라면에 들어있는 인산, 칼슘을 위협하는 참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친구들 이런데도 라면이랑 콜라 먹을 거야? 오, 우와 인산 최고 딱지다. 오 인산 초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친구들.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지 박스. 얘들아 오늘은 어떤 박스가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 너희들이 크게 박스맨 한번 불러다.
3: 박스맨
2: 어? 손가락으로 뚱땅뚱땅뚱땅 했잖아. 근데 일단은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니까 한번 흔들어보자.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늘은 못 흔들겠어. 아저씨가 그냥 대신 고개를 흔들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우와, 되게 예쁜 소리가 났다, 그지?
4: 아, 그럼 울면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
2: 울면서 피아노 치는 거? 그런 걸 수도 있겠네?
4: 아, 그지, 아니면 치는 거.
2: 아, 그렇게 하면서 피아노 치는 게 있을까? 어쨌건 오늘 한번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아저씨가 한번 읽어볼게. 네. 자, 오늘은 바로 바람 피아노. 이 바람 피아노로 써져 있는 박스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그러니까. 어? 야, 이거 작은 피아노 같은데, 얘들아? 그지? 어, 이게 뭐야?
4: 네, 그거예요.
2: 벌써 불기 시작하네. 그래. 정확한 이름은 멜로디언이라고 해. 멜로디언. 뭐라고요?
4: 멜로디언.
2: 멜로디언. 자, 봐봐. 아저씨 것도 소리 잘 나죠? 근데. 좀 불편하지 않아?
4: 네.
2: 되게 불편한데, 잠깐만, 박스에 뭐 다른 거 좀 없나? 잠깐만. 어우, 박스에 뭐 더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박스에 잠깐만 더, 뭐.
4: 어!
2: 아하, 여기 호스가 있네. 자, 그럼 하나씩
4: 호스가
2: 드릴게요.
4: 뭐예요?
2: 호스가 여기, 이게 바람 부는 거예요. 예, 그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벌써 교체를. 예, 학교 다닐 때 아저씨도 멜로디언을 많이 불었는데, 자, 잘 봐요. 이렇게 건반을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건반을 누르고 소리가 안 나지만, 호스를, 하면 소리가 나요. 자, 봐요. 한번 불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도 납니다. 길게 불면, 짧게 불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들아, 지유하고 정엽이하고 아저씨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소리를 내는지 우리 한번
4: 대결?
2: 놀아볼까?
4: 네.
2: 귀여운 대결 한번 놀아보자. 준비, 시작! 아이고, 아저씨가 어쨌든. 멜로디언은 내가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화음도 나오고,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오는 정말 재밌는 악기랍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 곡이 있는데, 너희들 한번 들어봐 줄래?

0: 아, 어땠어? 아름답지? 예뻤지? 어, 맞다. 너무 많이 했더니 조금 어지럽다. 그래. 누가 대신 바람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어, 바람을 더 이상 못 집어넣겠어. 아, 누가 좀 도와줘요.
1: 박스맨.
0: 어, 박스맨? 어?
1: 어, 왼풍선.
0: 뭐야? 왼풍선?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 풍선이네? 우와! 응?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2: 네?
0: 어지러우니까 풍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
1: 네, 네.
0: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꽂아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볼게. 오, 이거 재밌겠다. 그지? 어허. 오, 난다! 오호호! 그러면 아저씨가 입으로 불지 않아도 되니까 아저씨가 노래도 부를 수 있겠네? 네. 그러면 노래도 부르면서 한번 풍선 바람으로 네. 연주를 한번 해볼게.
1: 그럼 우리는요?
0: 너희들은 그냥 구경해주고 응원해줘. 그리고 좀 이따 너희들도 한번 불어봐, 알았지?
1: 네.
0: 자, 풍선 바람 나가신다.

여성 친구들, 오늘은 리듬 특집 신나는 리듬. 여기 있다. 오늘은 이걸로.

이 소리는 이건 또 다른 리듬이네. 차 영축이 차 영축이 차 차 차. 이 리듬 기억나니?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외치던 그 소리. 차 영축이 차 영축이 차 차 차. 신나는 리듬 음악 속에서 찾아봐요. 예.

아우, 열심히 리듬을 외쳤더니 배고프다. 이럴 때 필요한 박스는 바로 이거! 빠빠, 김밥!

0: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1: 우지 따가다가 맛있는 탕 우지
0: 따가다가 당근 키
1: 우지 따가다가 맛있는 탕 우지
0: 따가다가 당근 키
1: 우지 고기

0: 고기 밥
1: 오이 무쌀 고기 맛있는 탕
0: 오이 무쌀 고기
1: 햄 오이 무쌀 고기 맛있는 탕
0: 오이 무쌀 고기 햄
2: 밥밥
0: 김밥
2: 밥밥
0: 김밥
2: 밥밥
0: 김밥
2: 밥밥
0: 김밥
1: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0: 김밥.
1: 오늘 만나본 다양한 리듬들 어땠어? 리듬은 우리를 신나게 하지. 우린 다음 주에 만나자구. 우, 아, 우,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롱뽀롱 떠나.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

시청기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오늘 파 생일이야.
1: 정말?
0: 어? 응. 그럼 우리 파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나도 같이 할래.
2: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3: 생일 축하합니다.
4: 생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0: 생일 축하합니다.
1: 나를 위한 선물이야.
0: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 너랑 나야.
2: 고마워.
0: 축하합니다.
2: 어?
3: 나도 파랑 다 그렸어. 그런데 파는 어딨어? 다시 한번 잘 봐봐.
2: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4: 짜잔.
5: 생일 축하해, 파.

0: 오늘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Say no! Stop!
1: Oh, sorry. Huh?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

0: 어디서는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차량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0: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뭉뿌리랑 노래해!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차와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뽀이뽀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덤덤한 말,
2: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왜?
1: 플라워
0: 플라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순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얼룩말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도와드릴까요?
1: 오, 가면 쓰니까 제법 히어로티 나는데? 이렇게 다니면 누군지 모르겠다.
2: 역시 세심한 섬세한. 잘 만들었어.
3: 웃음 아직 디자인 중이야.
0: 우리 정말 비밀활동하는 거 맞지?
2: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4: 번개다의 제안의 비밀 프로젝트. 이름하여 번개 해결단.
0: 번개 해결단? 오, 멋지다.
2: 활동, 친구들 돕기.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높이 날아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여기서 번개의 역할은 하늘 날기고 난 그때 번개가 들키지 않게 망을 보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3: 사니는 도움이 필요한 사건 정리하기. 내가 사건 받으려고 메타버스 앱에 번개 해결단 방을 만들었어.
0: 우와. 번개 해결단이 도와드립니다. 가만, 이 모양은?
5: 망토에 있는 모양이네?
3: 응, 난 그 모양이 멋져서 내가 너무 봤어. 난 이 모양이 꼭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 같아.
0: 번개 이름하고 똑같은 번개?
2: 아, 거봐! 이 망토 주인이 번개 너인 건 정말 운명이라니까?
3: 아, 진짜 그러네.
2: 자, 이제 너희들도 아바타 만들어서 들어와.
3: 오케이! 짜잔, 난 피카소.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화가 피카소랑 내 이름을 합친 거야.
2: 나는 발로차. 발로차는 건 다 자신있지.
0: 그럼 난
3: 번개보다 빠른 번개망토.
2: 우리 사실 이 방의 주인인 운영자야.
4: 좋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약속. 이 일은 우리 셋만 하는 비밀이야. 알겠지? 비밀 지키기!
2: 비밀 지키기!
4: 좋아!
2: 발로차!
3: 번개망토!
2: 피카섬!
6: 우리는
3: 도와준다고?
7: 정말?
3: 진짜?
7: 나도 맞길래.
8: 도와주세요. 풍선이 호수구멍 나무에 걸렸어요.
2: 오, 번개 이겼다.
3: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어.
2: 오, 뭔데?
3: 뭔데?
2: 호수공원에서 풍선을 찾아달래.
4: 좋았어. 그럼 호수공원으로 출동!
6: 출동!

0: 그늘 의자 옆에 두 번째 남아있어.
1: 알았어. 지금 내려간다.

0: 진짜 해결해주나 봐. 나도 도와줘. 나도. 번개 계산 저도요. 대단해.
1: 와,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2: 내가 다 해결해줘야지. 이 일 정말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3: 번개, 너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 없다더니.
2: 거봐, 넌 영웅이 되는 게 딱 맞는 꿈이라니까.
1: 그런가? 자신감이 빡 생겨. 아자, 아자!
4: 아자, 아자!

0: 내가 꼭 개발하고 싶은 강력한 섬유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강력한 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1: 자, 회의합시다. 우리 한우리 연구원은 지난번에 새롭게 시작한 섬유 개발은 언제쯤 성공할까요?
0: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거짓말. 벌써 만들어놓고.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그렇지. 이 새로운 섬유 개발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계속해서 힘써주도록.
0: 네.
1: 아... 그리고 앞으로 이 섬유 개발은 하늘의 연구원 혼자서 진행하는 걸로.
2: 예? 그럼 전혀.
1: 아, 자네는 더 발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나이벌 연구원이 우리 연구소에서 딱히 할 일이
2: 있습니다. 다 들어볼. 더 강력하게 개발해보겠습니다. 사실 광고 이후에 정말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트로뽕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초 대박이 날 겁니다.
1: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아,
2: 더 많이.
1: 지금보다 더 많이?
2: 예!
1: 와우! 베리 굿 아이디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네도 앞으로 더욱더 팍팍팍팍팍팍팍 힘써주게? 오늘 회의 여기서 끝!
2: 하늘에 네가 개발한 섬유 반드시 찾아낸다.
3: 힘들다.
4: 우와, 번개야. 오늘 그냥 잘했어.
5: 응, 망토랑 나랑 점점 더 잘 맞는 것 같아.
4: 그래?
3: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급한 것부터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6: 세안이 너 아니면 출근도 제대로 못하겠다.
4: 그러니까 힘드니까 잠깐 쉬어가보세.
3: 그래,
6: 물 좀 마시고 오자.
5: 그래.

0: 번개가 망토를 포기하게 세 친구 사이를 갈라놓아라.
1: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어줄게.
2: 번개야, 강아지 찾았어?
3: 응, 벌써 주인에게 찾아주고 오는 길이지.
2: 오, 빨리 찾아 다행이다.
3: 잘했어, 번개. 다음 사건은 뭐야?
2: 응, 하늘공원에서 부메랑을 찾아달래. 좋아, 출동!
3: 좋아,
2: 출동!

0: 아무리 봐도 부메랑은 없는데. 채아나, 하늘공원 맞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하늘공원 맞는데?
0: 에이, 누가 잘못 의뢰했나 봐. 그냥 다음 사건 알려줘.
1: 그래, 다음은? 튼튼 체육관 지붕에서 신발을 찾아주면 돼.
0: 알겠어. 이번에 확실하지?
1: 응, 두 번 확인했어. 확실해.
0: 알겠어. 번개야, 들려? 하늘공원 사건은 잘못된 것 같아.
1: 정말? 나 구리로 가고 있었는데?
2: 다음 사건은 튼튼 체육관으로 가면 돼.
1: 알았어. 출동!
0: 어떻게 된 거야? 튼튼 체육관 지붕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1: 하늘공원도 허탕치고 계속 내려가지도 못하고 날개만 하다 왔어. 이상하다. 분명히 둘 다 있었는데. 여기. 부메랑이 나무에 걸렸어요. 호수공원으로? 어?
0: 뭐야. 하늘공원이 아니라 호수공원이잖아.
1: 이상하다. 아까 봤을 땐 하늘공원이었는데. 그럼 튼튼체육관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이거! 신발이 지붕 위로 날아갔어요. 응? 힘찬 체육관으로? 어?
0: 섬세한 진짜 뭐야. 튼튼이 아니라 힘찬이잖아.
1: 이상하다.
3: 사건 의뢰가 너무 많아서 너가 잘못 봤나 보다. 그래, 섬세야. 좀 쉬면서 해. 방에 들어가서 쉬자.
1: 아닌데. 나 괜찮은데.

0: 사은이 때문에 호떡만 치고 숙제도 못하고 언제 다녀? 메시지가 왔네?
1: 번개 해결단방에 글을 올렸는데 지워져요.
0: 지워졌다고? 언제 글을 올렸나요?
1: 매일 올리는데 매일 지워져요. 운영자가 지우나 봐요.
0: 운영자? 세은이가?
1: 너무 급해서 메시지 보내요. 제발 도와주세요.
0: 무엇을 도와줄까요?
2: 한 번개!
0: 깜짝이야!
2: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너 뭐하고 있었어?
0: 나 숙제.
2: 그래? 무슨 일 없지?
0: 없어. 있으면 누나한테 얘기했지.
2: 야, 근데 너 망토 입고 있으면 어떡해?
3: 우리 애들 과일 모여서 공부해. 아, 아이고, 이러고 하는 거야? 하여튼 뭘 하든 장난치고 싶어서는 이거.
0: 다들 빨리 나가요.
3: 그래.
0: 나가. 다 숙제해야 해.
3: 우리 숙제맨 열심히 하세요.
0: 네.

수영학습장에 물통을 두고 또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남? 빨리 찾아줘야겠다.

0: 물통은 찾았으니까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후련 늦었다.
1: 그러니까 지금 번개 너 혼자 사건을 해결하고 왔다는 거야? 너 들키면 어쩌라고 그래?
0: 그게 누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우리 번개 알고 있단 방에 글을 남겼는데 세안이가 다 지웠대.
1: 뭐? 내가? 나 지운 적 없어. 그 사람 아이디가 뭔데?
0: 꿈잡이.
1: 꿈잡이? 그런 이름은 못 봤는데.
2: 내 글이 자꾸 없어져요.
0: 봐, 있잖아.
1: 이상하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3: 아이, 세안이 너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나 보다.
0: 그래, 헷갈릴 수 있어.
1: 아니야, 나 그 지은 적 없어. 아, 진짜 아니야.
0: 에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겠어? 급해서 도와달라는 건데.
1: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0: 아니, 난 그게 그러니까. 아, 너가 저번에도 계속 잘못 보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0: 아니,
1: 됐어. 나 먼저 갈게.
0: 어?
1: 솜세야!
0: 솜세야!
1: 아휴, 야,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떡해. 그냥 실수한 건데.
0: 아니, 내 말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아휴. 아무래도 사과해야겠어. 세안아, 미안해.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야.
1: 아니긴,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0: 그건 도와줘야 하니까.
1: 그럼 너 혼자 실컷 도와줘.
0: 우리 같이 돕기로 했잖아.
1: 됐어. 다 해도 짜증나서 같이 하기 싫대.
0: 뭐? 왜?
1: 너 망토 있다고 계속 잘난 척 하잖아.
0: 내가 언제?
1: 망토 생긴 후부터 계속 그랬어.
0: 아니야.
1: 거짓말! 혼자 영놀이 실컷 해!
0: 뭐? 영놀이? 사과도 안 받아주고 같이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자서 치사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 못할 거 알면서.
2: 물통 찾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파이팅!
0: 앞으로는 활동 못해요. 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2: 혼자라도 도와줘요. 제발!
0: 혼자서는 사건 정리 못해요.
2: 제가 도와줄게요. 전 정리 되게 잘해요.

0: 세안아, 번개말은 네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야.
1: 나도 알아. 그냥 그때 화가 났어. 그리고 너희 말처럼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0: 그럼 이제 화 푼 거다. 언니한테 가자. 번개야, 우리 왔어.
2: 번개야.
0: 번개야, 우리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자.
1: 뭘 잘해봐? 나 혼자 하라고 하여튼 언제고? 나도 너희 필요 없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너희 아니어도 번개에게 단 도와줄 사람 생겼어. 사건 정리 잘해줄 친구 있다고.
0: 뭐라고? 그게 무슨...
1: 꿈잡이? 왜 여기에 딴 사람 있지?
2: 내가 번개 해결단 멤버를 초대했어.
0: 뭐? 번개 해결단 활동은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쉽게 초대해버리면 어떡해!
1: 됐어! 이제부터 꿈잡이 친구가 사건을 정리해 줄 거야.
0: 뭐? 번개, 너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네.
1: 번개야.
0: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린 빠질게. 가자, 세안아.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처음으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 가면을 벗어!
1: 벗어!
2: 벗어!
0: 벗어!
3: 벗어! 안 돼. 다이아, 세아나, 나 좀 도와줘. 얘들아!

0: 오늘부터 우리 같이 활동! 번개망토 파이팅!
1: 그래. 다혜랑 세연이 없어도 돼. 나 혼자 망토일까 하면 돼. 망토 분명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0: 뽀송뽀송하다.
1: 아빠!
0: 어?
1: 아빠! 내 망토 못 봤어?
0: 응? 망토.
1: 내 방에 있던 거.
0: 여기 있지. 아빠가 깨끗이 빨아서 말려놨지.
1: 이거 빨았다고?
0: 아, 다음엔 빨릴 거면 제때 이제 내놔.
1: 어떡해. 방 가졌으면 괜찮나?

0: 번개! 너 망토 한 부리지 말랬지?
1: 아, 그게 아니라...
0: 너 그거 뭐야?
1: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0: 번개 결단? 무슨 엉뚱한 짓 꾸미는 것 같은데.

0: 해결다. 이게 뭐 하는 방이지?
1: 가자! 다 들어본 광고 조회수 100만! 에? 이게 뭐야?
2: 잘못된 사실을 다 잡아내는 다잡아트립니다. 여러분, 이 다트로뽕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 똥, 제 10일 동안 묵힌 똥, 이 변기에 맡겨서 제가 이 다트로뽕을 하고 넣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0: 여러분의 조회수만에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거짓말을, 이건 가짜뉴스야!
1: 엉터는 머리 중에서 다행이다.

0: 가자. 세연아. 둘이서 잘해봐라.
1: 번개망토 급한 사건 접수. 노을공원으로 출동.
0: 급하다고? 빨리 가자.

아무도 없나? 다야, 망 잘 보고 있... 아니지.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0: 번개망토, 다음 사건 접수, 모딩빌딩 옥상에 연이 걸렸음, 출동!
1: 모딩빌딩이라고? 빨리 가자.
2: 정말 빠르게 도와줘.
3: 높은 곳에 있어도 다 찾아줘.
2: 혹시 슈퍼맨?
3: 번개망토 최고.
2: 누군지 궁금해.
4: 나도.
5: 아무래도 한 번개가 한 짓 같은데.
6: 아카! 카카카! 아니, 엔진을 100번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고도 찍으신 분이 이걸 못해요.
7: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 설명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
6: 그냥 포기하십시오, 박사님.
7: 아, 그건 안 되지!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야지. 이 닭두루뽕의 진실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
6: 그러면 딱 한 번만 더.
7: 한 번만.
6: 한 번만.
7: 한 번.
6: 자, 하이. 큐.
7: 닭두루뽕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폭발의 원리는 뭘까요?
6: 컷.
7: 끝! 안 되겠어.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나 대신에.
6: 어, 그럼 제가 한번 해.
7: 하늘의 연관이 찍게.
2: 네?
7: 자네 말 잘하잖아. 자네에게 우리 연구소의 운명이 달렸어. 부탁하네. 응. 빨리.
2: 그럼 시작할까요?
6: 큐.
2: 닭두루뽕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이란 에너지의 부피가 극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

0: 증가하며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높은 온도를 일으키며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1: 우리를 도와주는 번개망토! 오늘 오후 2시! 모딩 빌딩 옥상에서 그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2: 뭐라고? 진짜?
3: 우와! 번개망토가 누굴까?
4: 10분 남았어! 빨리 보고 싶어!
3: 궁금해.

0: 공개는 이제 안 오겠지. 오든지 말든지. 공개 계단은 잘하고 있으려나. 봐서 뭐해. 공개가 들키게 생겼어.
1: 오딩 빌딩?
0: 바로 옆 건물이야. 어떡해, 5분밖에 안 남았어.
1: 어서 가자, 빨리.

0: 컷. 오케이입니다.
1: 수고했네, 하늘의 연구원. 사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어, 갑자기. 아, 어, 배가. 아, 어, 나. 어, 화장실. 영상 편집 빨리 해서 라이벌 연구원이 빨리 해서 급히 올리고 난 급히 내리고
0: 또 나한테만 시키고

0: 드디어 번개망토 등장!
1: 진짜 번개망토를 두르고 다니네?
2: 한번개 뭐하고 있는 거야?
3: 뭐야? 아니야? 왜 다시 안 와? 장난친 거야? 우리 소금거임? 가짜인가 봄.
2: 오징필지 묵상?
4: 뭐야? 쟤 왜 저래?

0: 이거 지난번 본 섬유 모양이랑 똑같은데 그럼 이게 새로 개발한 섬유? 망토였어? 이걸 갖고 있구나. 근데 이걸 어디다가 준비했지? 아, 어디?
1: 빨리 나와, 빨리! 니들 왜 그래? 이거 봐! 니들은 빠진다며? 한번게, 너 들킬 뻔했어. CCTV에 다 찍히고 있었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우리 메타버스 방에 공기망토 정체를 공개한다고 했어.
1: 누가?
0: 아니 봐, 꿈잡이야.
1: 꿈잡이? 어? 얘는?
0: 네가 우리 번개 결단방에 초대한 사람.
1: 이상하다. 얘는 나 도와준다고 했는데.
0: 너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1: 거짓말? 왜? 나한테 왜?

0: 준아.
1: 너 어디야?
0: 엘리베이터 아닌데. 뭐지?
2: 번개야, 무슨 일이야? 한 번개!
3: 무슨 일이야?
0: 다 시켜졌다.
3: 그러네.
0: 준아! 준아! 전화가 끊겼어. 얘들아, 이것 좀 봐.
4: 번개가 망토를 포기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2: 네,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갇혀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3: 무서워야 할 텐데.
2: 내려오네? 번개는.

0: 좀 괜찮니?
1: 네, 이제 괜찮아요.
0: 그래, 다행이다. 근데 너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어떡해.

0: 갑자기 순간 집에 와 있더라고.
1: 뭐 순간 이동을 했다고?
0: 망토 덕분인 것 같아.
1: 도대체 망토를 입고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0: 아, 그게 제가 친구들한테 비밀 해결단을 만들자고 해서.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초대하는 바람에 내 잘못이야.
2: 그거야, 꿈잡이가 널 속인 거잖아.
0: 너가 모르고 한 거잖아. 그렇긴 해도 내가 너희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미안해.
3: 나도 미안해.
1: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누나한테 바로 말하라니까.
0: 죄송해요. 미안해.
1: 근데 너희가 사라지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박쥐떼 같은 게 있다 날아가던데 그건 뭐야?
0: 박쥐? 그게 날아갔다고?
1: 응.
0: 어? 이상하다. 그건 이 안에 있었는데. 꿈잡이가 박쥐로 변했는데.
1: 꿈잡이? 그건 또 뭐야? 더 자세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꿈잡이라는 게 너희들을 싸우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꿈잡이는 박쥐였고 이 안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네. 그 꿈잡이라는 게 이걸 마음대로 조종했다는 것 같은데.
0: 그럼 혹시 저번에 경비 아저씨랑 교관 선생님 이상했던 것도 다 꿈잡이 때문 아닐까요?
1: 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망토를 노리는 건 꿈잡이였어.
0: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누나, 나 이제 망토 입고 활동 안 할래. 나 때문에 세연이까지 위험해지고. 영어 하는 거 그만할래.
1: 그래, 지금까지로 봐선 꿈잡이는 끝까지 망토를 노릴 거야. 그럼 망토의 주인인 번개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 내부에 뭉쳐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내거든.
1: 아하! 어, 잠깐만, 찹찹이는 어딨지? 어?
2: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삐!
1: 어, 저기 봐! 찹찹이야!
3: 야...
1: 어?
3: 찹찹.
1: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찹찹이를 발견한 게 여기였지.
2: 찹찹이가 엄마 아빠가 많이 그립나 보다 삥.
4: 우리가 빨리 찾아주면 되지. 찹찹아.
3: 그,

0: 이게 뭐야?
1: 얘들아, 어? 지금 어?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2: 찹찹이잖아.
3: 옆엔 누구지?
2: 찹찹이 엄마 아빠래.
4: 어?
5: 뭐야, 안 보이잖아.
0: 얼른 비켜라, 핑! 찹, 찹,
2: 찹! 오,
3: 번개 같아. 카메라가 망가지게. 잠깐, 저건.
0: 저 붉은 빛이 대체 뭐냐, 핑!
2: 찹찹이를 밀어냈어. 뭐야, 이게?
0: 저기 탈출했다, 핑! 야, 찹찹이 엄마 아빠가 잡혀갔다, 핑!
2: 캔디코, 이 다음 영상은?
1: 없어. 번개의 마지막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아.
2: 영상에 찍힌 저 동물을 찾으면 찹찹이 엄마 아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캔디코!
1: 게레누크라고 두 발로 서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 희귀종이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보내줄게.
2: 좋았어. 바로 출발하자. 슈퍼탐사대 X!
0: 어?
2: 어? 찾았다. 근데 어디가 불편한가? 어?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겠어.
3: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하지?

0: 괜찮겠지?
1: 자네도 이렇게 위장해서 희포종을 찾아냈다니!
2: 로티, 준비됐으면 천천히 다가가.

0: 안녕.
1: 로티, 드론을 이용해.
0: 고마워. 크리피, 너무.
2: 로타.
0: 잠깐만.

0: 진정해.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래, 괜찮아. 어? 자, 됐다.
1: 캔디코! 다들 괜찮아?
2: 다리를 다쳐서 응급조치는 다 해뒀어.
1: 와, 다행이다.
2: 있지? 친구가 잡혀간 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쩌지? 그때를 떠올리기가 너무 무섭나 봐.
0: 접접
3: Oh, my God.

0: 게레누크 이야기대로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잡아갔다는 거지?
1: 어? 이건 드론이잖아.
2: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 어? 설마 그때?
4: 나? 바로 매드코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5: 기억나, 그 바보 같은 얼굴. 그 녀석이 찹찹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거냐?
2: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친구도 꼭 구해낼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차차비의 능력은 대체 뭐였냐, 핑?
1: 차차비에게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2: 뭐?
1: 차차바, 아직도 매드코카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0: 저.
3: 충격이 너무

0: 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나 봐.
1: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내면 되니까. 찹찹이 정체도 또 찹찹이 부모님이 계신 곳도.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정글에 감춰진 고대 유적. 해당 지역에 설정된 임무가 없습니다. 경고. 설정된.
1: 뭐 하는 거야? 위험할 뻔했잖아.
2: 자, 자.

0: 접접어.
1: 잡잡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0: 잡잡아.
2: 잡잡아.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열대 정글. 희귀종의 이름은 제규어입니다.
2: 크기가 엄청나다, 삐!
4: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체급 대비 무느님이 가장 강해.
1: 우와, 무서운데 멋있어.
0: 그런데 과자통은 어디서 난 거지?
5: 어? 저기 좀 봐.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아.
1: 어? 정글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2: 혹시 동물들이 납치된 곳 아니냐, 삐!
1: 슈퍼탐사대 X! 잡잡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아! 너무 더워.
2: 왜 이렇게 몸이 끈적한 거냐, 빈?
4: 온도가 높고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열대 정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1: 얘들아! 어? 어? 테라피아에서 본 건물이야! 어?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4: 예전에는 이 행성에 문명이 번창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2: 그럼 그때 지어진 건물이냐, 핑?
4: 글쎄.
2: 어? 핑? 뭐야?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핑.
0: 핑! 괜찮아.
2: 괜찮다, 핑.
4: 어? 이게 뭐야?
1: 이건...
2: 꼭 생명의 나무 같았다, 핑.
0: 가운데 동물은 찹찹이 같아 보였고.
1: 누가 이런 짓을. 도대체 뭐가 걸렸다 했더니 이들이 여긴 왜 있어? 매드포카, 역시 너였구나. 드디어 위대한 이 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군. 맞다, 이 몸이 바로 위대한 매드포카님이시다.
2: 차차비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핑?
1: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
4: 역시 매드코카가 데려간 게 맞았어.
1: 오, 마치 같이 있었군. 너만 있으면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 세상이 시작된다.
0: 로티, 저 녀석 아무래도 찹찹이를 노리고 있나 봐.
1: 그건 절대 안 되지. 건방진 녀석, 그 녀석을 이리 내!

0: 난 매드코카를 쫓을게. 너희는 제규어를 구해줘. 응? 거기서! 어?
1: 진정해. 널 구하려는 거야.
2: 비켜봐라, 핑!
1: 어?
3: 커트핑, 잠깐만!
1: 쫓아가자!
0: 거기서! 어? 어? 어딜 도망가려고?
4: 저리 비켜!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 안 돼! 내 매드 코카!
2: 자!
0: 다 끝났어! 그만 포기해!
2: 자!
4: 어? 저기다!

0: 얘들아 미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네.
1: 아니야, 네 탓이 아닌걸. 고마워 그리피. 어? 어?
2: 제규어가 구해줘서 고맙대.
1: 우리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0: 어? 어? 그런데 로티는? 어?
1: 눈앞에서 첩첩이를 놓친 게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3: 내 걱정해주는 거야?
1: 로티.
2: 괜찮아?
3: 응. 적어도 이젠 누가 범인인진 확실해졌으니까.
0: 응. 돌아가는 대로 난 매드포커 위치를 추적할게.
1: 나도 단서들을 다시 살펴볼게.
2: 나도 뭐든지 도울게.
4: 힘쓰는 일은 내게 맡겨라, 팀!
3: 다시 구하자. 우리 친구를!

0: 재규어 DNA 코인 저장 완료. 이건 꼭.
1: 얘들아, 어? 생명의 나무의 DNA 코인을 다 모으면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했지?
2: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건 왜?
1: 매드코카가 찹찹이를 잡아간 이유랑 생명의 나무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0: 에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찹찹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잡혀간 다른 동물들도. 응?

0: 잡사비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1: 저 어디 있는 거냐, 핑!
2: 이런! 검독수리가 캔디콜을 잡아갔어!
3: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0: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잡차비를 찾아서!
2: 기다려라, 매드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한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물건은 준비됐어?
1: 물론이지.
0: 좋아. 그럼 작전을 시작해볼까?
2: 무슨 작전인데, 쥬?
1: 오늘이 메리루 생일이거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2: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나.
3: 마야, 로미.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이상하다.
2: 이 동네엔 매일 화려한 파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엄청 지루하네, 파티. 어디 재밌는 파티 없나, 파티?
3: 지금 무엇들 하는 거지요? 신성한 학교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다니 교칙 제12조 5항 위반입니다. 수업이 끝났으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2: 자, 화내지 말고 화려하게 파티!
3: 이건 댄스 파티?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실력을 공개할 때군요.
4: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3: 이 순간 춤추지 않는다면 벌점입니다.
1: 파티핀? 로미에게 잊지 못할 파티를 만들었죠.
2: 더 화려하고 신나는 파티를 하러 가야겠어, 파티! 여기서 왠지 파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파티!
5: 잘 좀 달아봐, 라글라피.
2: 쟤들은? 예쁘게 꾸며놨네, 파티!

아,

0: 왜 그래 갑자기?
1: 내가 왜 그랬지?
2: 이건 혹시
3: 젠 파티핑이야 꼬래. 파티를 엄청 좋아하고 늘 파티를 하고 싶어 했꼬래.
2: 파티핑, 네가 한 짓이었구나 쭉. 이 난장판을 다 어쩔 거야. 파티핑, 너 언제 나타난 거야? 솔직함에 무게무게. 파티핑, 너 가만 안 둬 솔직.
3: 파티를 도와준 것 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4: 아웁니다. 난 나가서 파티할 거야, 파티.
2: 파티핑, 거기서! 루미, 얼른 쫓아갈 게 나아.
0: 그치만, 메리루의 생일 파티는 어쩌지?
5: 우리한테 맡겨, 루미!
2: 루미의 소중한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소중한 친구야, 듣고!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빨리 다녀와, 빨리!
1: 어떻게든 다시 준비해볼게. 어서 파티핑을 쫓아가.
0: 얘들아,
1: 다녀올게.
6: 풍선이요, 풍선, 풍선 사세요. 아,
3: 힘이 쭉 빠져 있을 땐 파티가 최고지, 파티. 화려하게, 파티.
7: 지금부터 최고로 신나는 풍선 파티가 시작됩니다.
4: 어디야, 나나?
1: 재밌어 보이는 게 엄청 많아서 있지.
3: 여기 재밌는 놀이기구들을 탈 수 있는 놀이공원이야, 쭉. 어? 근데 왜 어른들밖에 안 보이지, 쭉?
7: 좋아, 다 같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6: 잡아라. 저.
2: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
0: 그 모양은.
1: 파티피! 이리로 와, 짠다! 너희야, 파티! 제발, 파티 좀 지켜줘, 파티!
5: 솔직함에 뭉게뭉게!
2: 파티핑, 순순히 따라오시지.
1: 싫어, 싫어. 난 파티를 할 거라고, 파티.
2: 숨어있을 텐데. 코끼리, 건배하는 사람, 파티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1: 전국 파티 장식을 하고 있어서 파티핑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 나나. 저 코끼리 조각상 상자가 여러 개라 숨을 곳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꼬래?
5: 아! 저기 저 안경! 파티핑이 안경처럼 생겼어, 솔지!
2: 이번엔 너무 쉬운데? 좋았어. 미스틱 핫트윈 홈!
1: 야! 아니잖아!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솔지? 잠깐! 그럼 혹시 파티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은 아닐까, 쥬?
2: 좋아. 이번엔 제발.
3: 어떻게 알았지, 파티?
5: 자, 이제 파티를 멈출 시간이야. 트리피리 킥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핀 킥, 파티핀 캐치!
3: 파티는 계속돼야 한다고! 완벽해, 파티!
2: 맞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파티핀. 늦지 않게 가야 하는데.
3: 어떡해. 어쩌지? 메리로가 실망했나 봐쥬.
2: 생일 축하해, 메리로.
3: 파티핀,
2: 네 도움이 필요해. 메리로에게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
3: 응응, 화려한 파티는 나한테 맡겨, 파티.
8: 얘들아, 정말 최고로 멋진 생일 파티야.
3: 최고로 멋진 파티라고, 파티? 너 다른 파티 안 꾸고.
5: 메리로 생일 축하해.
8: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한 거야?
3: 화려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파티인 거구나, 파티.
2: 그렇게 행복해하는 메리로는 처음 봤어.
3: 근데 약간 정말 놀랐다니까, 나야.
5: 우와, 아까 갔던 곳이잖아. 진짜 재밌었겠다, 솔지.
3: 그래.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그래.
9: 이쪽도 아니었어. 이제 네 군데 남았군.
2: 멋진 머리를 꾸며봐, 꾸며핑.
10: 아, 이게 무슨 헤이즈 머리야? 어, 완전 망쳤어!
11: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드릴게요.
10: 아, 됐어요! 역시 손님 없는데 우는 게 아니었어.
11: 벌써 몇 번째야? 미용실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왜 머리가 생각처럼 안 될까?
12: 솜씨가 사투니까 그렇지. 자,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봤군요. 이렇게 해야지, 꾸며. 자,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아줄게꾸며.
2: 추천해줄게, 나나.
13: 꾸며핀 덕분에 머리가 정말 예뻐졌었구래.
5: 응, 진짜 마음에 들어, 솔지.
12: 머리하고 싶으면 언제든 좋아, 꾸며.
5: 우리 머리도 전에 꾸며핀이 다 해준 거야, 솔지.
2: 그렇구나. 멋진 아이네.
14: 로미, 학교 가야지.
2: 벌써 시간이...
14: 로미, 준비는 다 돼. 어머? 애들이 장난쳤구나. 너도 이따 비비 미용실에 들렀다 와. 거기 이상한 머리 원래대로 잘 돌려놓는데.
2: 비비 미용실이요?
14: 응.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없었는데 실력이 좋은지 요즘은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야. 멋진 선생님한테 배웠다, 나. 그럼 먼저 간다, 로미.
2: 이상하네? 저번 주에 레나가 머리 망쳤다고 화냈던 덴데.
15: 어?
2: 빨리 교실로 가야지. 아야야. 선생님.
16: 로미 학생, 앞을 보고 걸어야죠. 땅만 보고 걷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요. 나보고 문어라고 한 건가요?
2: 아니에요. 그 머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16: 로미 학생이 제법 보는 눈이 있군요.
2: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5: 로미 머리 좀 봐, 레나. 진짜 웃기다, 그치? 안 웃기거든?
17: 어? 레나, 왜 그래?
2: 신경 쓰지 마, 로미. 사실 나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17: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15: 난 봤어. 어젯밤에 괴물을... 게임을 하다 깜빡 졸았을 때였지.
12: 새로운 말이 해볼래? 그러면...
15: 화려한 머리의 괴물이 이만큼 큰 가위로 싹둑, 싹둑!
2: 참나, 무슨 괴물이야?
17: 어디 봐봐.
15: 야, 너도지?
2: 어머, 뭐 하는 거야? 머리도 웃기게 생겼지?
15: 네가 더 웃기게 생겼거든?
6: 그렇지. 어?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15: 야, 이거 좋아. 이거 뭐라고? 너.
6: 다들 자리에 앉고 너희는 반성문 써. 자, 그럼 수업 시작하자. 오늘은 미용사
2: 나일이 말한 괴물 꾸며핑인 것 같아, 나나. 이렇게 강력한 스타일링은 꾸며핑 솜씨가 확실해, 솔직히. 그렇다면 망친 머리를 바꿔준다는 비비 미용실이 수상한데, 쭉.
13: 하지만 꾸며핑은 이런 일을

0: 선물이래? 제이야, 제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는 꾸며핀이야, 나나.
1: 꾸며핀이 대체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손님이 나가면 가보자.
2: 머리가 아주 잘 됐구먼. 고마워요.
3: 다음에 또 오세요.
0: 꾸며핀, 꼼짝마.
3: 무슨 일이세요?
0: 꾸며핀 좀 데려갈게요.
3: 네? 대체 누구시길래 내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0: 친구라고요?
4: 꾸며핀, 네가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5: 너희는... 아니, 난...
3: 당신들 대체 뭐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0: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5: 프린세스, 어서 캐치해야죠! 캐치! 싫어! 안 될 거야!
0: 이 녀석, 얼른 나와! 마네킹, 거울 중 하나에 숨었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알쏭달쏭하네.
4: 꾸며핑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니까 헤어스프레이일 거야, 꿀에.
0: 저 마네킹 좀 봐. 엄청 과감한 헤어스타일. 꾸며핑의 솜씨가 틀림없어, 솔지. 거기 숨었구나.
5: 거울만 머리색을 다르게 비춰줘, 나나!
0: 정말 그렇네. 거기요,

0: 머리로 장난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스케치링 미스틱 튜브 속으로. 열쇠키니 핑 꾸며 핑 캐치.
1: 도와줘?
2: 밤마다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건 내가 맞아 꾸며. 그러면 다음날 머리가 이상해진 손님들이 미용실로 왔거든. 난 비비에게 머리 손질하는 법을 알려줬고 꾸며. 난 단지 비비가 잘 되길 바랐어 꾸며. 그치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정말 미안해 꾸며.
3: 꾸며 핑, 너 그동안 날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난 괜찮아. 너한테 배운 것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도 돼. 알겠지?
2: 비비!
4: 남은 열쇠 티니핑 셋은 언제 찾을 거야? 빨리 더 찾아봐!
0: 엄청 열심히 찾고 있거든, 솔지.
2: 꾸며핑!
0: 이거 봐봐. 비비 사장님이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2: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 됐어, 꾸며.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브리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점심시간이다!
1: 메롱, 내가 먼저 지롱.
0: 군탁!

0: 슬픔의 울음소리.
1: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0: 핑핑이 배고프대.
1: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핑.
3: 비상 비상. 마법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4: 마법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
1: 무슨 냄새? 맛있는 거야?
4: 아우, 둘이!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5: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4: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5: 토마토마토 치킨.
4: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토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와, 배고프다고.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 꽃, 그 맛을. 마법 조리 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졌는데 너희 모른 채 할 거야?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6: 조리실.
4: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6: 일찾기.
3: 로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1: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4: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7: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장갑줘!
1: 알바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8: 알바를 잡아!
9: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깜짝이야!
4: 나가!
5: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9: 먹어버리자, 핀!
4: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1: 뭔가 알아냈어?
4: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0: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1: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0: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2: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을 묻어있다?
0: 나한테 맡겨!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스캐닝!
3: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혹시
2: 벌레?
3: 아니, 귀신?
4: 걱정도 끼니?
0: 귀신인 줄,
2: 벌레인 줄.
4: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3: 깜짝이야.
2: 누구냐?

0: 조리 도구들이 음식 맛을 볼 줄이야. 들켜 버렸으니 나의 특기로 처리해 주겠다. 바로 숨어 버리는 것이지.
1: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2: 너무 무서워. 꼭 귀신 같아.
1: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3: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현신!
1: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0: 이거는 받아라! 세균 파워!
2: 로블리!
0: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1: 토니,
2: 세균맨보다 준이가 더 무서워!
0: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그게 네 특기냐?
1: 어?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일단 부딪혀보자.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이동.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가 보든.
0: 멋이라.
1: 받아라. 3단 점프 드롭킥.
0: 망했다. 나도 할 줄 알았냐? 또 피해봐라.
2: 멈춰. 준이를 놔줘.
0: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은 전혀 피해 없다고.
2: 빛이야! 창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0: 빛이라고?
1: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2: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탁,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0: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강이었지롱.
1: 안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0: 넌 분명 내 세균 벌을 맞았을 텐데.
4: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0: 여러분 지금이나.

0: 먹는데
1: 배가 고파.
0: 아,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2: 먹을 게 없겠뇨. 응?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움직이 샘솟는 마법 항아리.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2: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3: 2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2: 로블리,
3: 2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2: 빈

0: 아무 깔고 한 땅이 1억이야?
1: 누구냐, 핀?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샘솟는 마법 방면이
1: 우와! 무엇이든 가능, 핀?
0: 물론
1: 그럼 햄버거 핀!
0: 마법 방언이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더블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1: 최고다, 핀핀!
0: 당연하지, 이 몸은!
2: 핀핀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2: 그게 뭔데?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1: 당신 책임 선생님 피자 핀.
0: 마법 화가리 주문. 와.

0: 냄새는 나다, 탕아리.
1: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빈빈? 어디 내가 한번?
2: 초코바, 초코머핀, 초코케이크, 초코! 와!
0: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콜세!
3: 준이!
2: 초코 다음은
0: 군타!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4: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하나님 주문!

0: 도자!
1: 내 가져가면 어떡해?
2: 이래도 괜찮은 건가?
3: 어?
1: 오, 별 만나!
4: 아, 끝났다.
2: 준이, 응?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 아, 이게 다 뭐야?
5: 아이.
1: 마법 항아리야! 이제 그만!
6: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1: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6: 그만!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1: 그만하라니까!
6: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1: 야!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정량예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방금 전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0: 조니,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조니! 조니! 마법의 히어로! 주빈, 주빈, 주빈, 슈! 조니, 조니, 현신!
1: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0: 다 먹어치우는 마법! 같은 건 없겠지?
1: 여기 어디 뒀을 텐데?
0: 뭐? 내 머리에 뭘 넣어준 거야?
1: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0: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래야!
1: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0: 에? 뭐라고?
1: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2: 도니,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1: 먹기 편한 음식?
0: 아!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3: 마법 항아리?
4: 무슨 속셈이야?
0: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4: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1: 먹기 편한 음식은
0: 과자!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4: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0: 이 소리는 설마! 스캐닝 부탁해.
1: 아하, 무슨 작전인지 알겠다.
0: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스캐닝. 좋아.
5: 네.
4: 쿤타, 핀핀, 너희도 도와줘.
2: 아니, 뭘 어떻게 할 건데?
0: 이번 작전은 와구와구 작전.
2: 이런 재미라면 도착지.
0: 시간 내는 나한테 맡겨.
4: 좋아.
0: 와구와구 출발.

0: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 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3: 네!
2: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휴.
0: 아니, 이 마법 팡아리가 어디 갔지?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네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구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여기서도
2: 싱싱
3: 빙글빙글 날라라
2: 시속을 알라라
3: 재밌다.
2: 잠깐 쉬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반짝반짝 빛나는
5: 렉스 안녕.
4: 어? 어서와 얘들아.
5: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4: 글쎄.
6: 렉스
4: 비키, 무슨 일 있는 거야?
7: 그게 말이지, 며칠 동안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4: 물건이 없어진다고?
7: 응, 피는 손거울이, 로키는 조개가, 토모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탕들이 없어졌어.
4: 그래?
5: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8: 어? 그러게.
4: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8: 렉스, 왜 웃는 거야?
4: 앙키오리누스를

0: 보러 가자.
1: 안키오르니스?
0: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거든. 분명 안키오가 가져갔을 거야.

0: 왔구나. 안녕, 비키. 렉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1: 안키오르니스인 것 같아.
0: 어? 안키오르니스라고?
1: 응,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
0: 아, 그러고 보니 없어진 물건들은 전부 다 반짝거리네. 내 사탕이 있던 곳엔 이런 모양의 깃털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
1: 안키오르니스의 깃털이야. 아무래도 둥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2: 근데 왜 안키오의 둥지를 찾는 거야?
1: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둥지를 꾸미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3: 둥지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1: 근데 우리는 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키오르니스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2: 그럼 우리 귀바부에게 안키오르니스를 찾아달라고 해보자.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비바부를 불러줄래?

0: 지바부, 안티오리니스를 좀 찾아줄래? 검은색, 흰색의 깃털 색깔을 보니 안티오의 깃털이야.
1: 잘했어, 비바부. 비.
2: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1: 어? 비.
0: 내가 근처라서 냄새가 끊긴 것 같아.
2: 괜찮아, 비바부. 너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1: 맞아. 정말 고생했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1: 어? 저게 뭐지?
0: 어? 저쪽 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1: 응? 이것 봐, 수정이야. 어? 어? 수정 조각을 물고 있어.
0: 좋아, 따라가자.

0: 이건 안키오가 물고 있던 수정 조각인데.
1: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건가?
2: 뭐? 어?
1: 아, 저쪽인 것 같아.
3: 안키오리네스 같아. 얼른 가보자.
0: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수정 동굴이잖아.
1: 어? 어, 저쪽이야.

0: 안티오로니스가 수정에 걸렸어.
1: 빨리 구해서 여길 나가야 해. 여긴 거대 정갈인 풀모너스 코르피우스가 사는 곳이야.
0: 맞다, 그랬었지.
2: 비!
1: 어?
0: 비바보 왜 그래?
3: 야! 얘들아 위험해! 와! 저게 정갈들이야! 렉스, 어떡해?
1: 아, 그래!
4: 렉스!
0: 여기 좀 봐!
1: 정갈들이 수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하자.
3: 참 좋은 생각이야.
1: 저 수정들이 많이 필요해.
3: 응, 알았어.
1: 렉스! 어, 개침!

0: 플러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디키 갈고리 발사.
0: 너희도 이걸 들어줘.
1: 삐!

0: 전갈들이 왜 저래?
1: 수정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다른 전갈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0: 그런 거구나.

0: 정갈들이 도망간다!
1: 이야, 다행이다.
2: 그러게, 정말 무서웠어.
3: 안토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렉스, 슈퍼 캐토리!

0: 우리도 따라가 보자.
1: 어? 저기 봐! 안큐가 즐거워 보여.
2: 그러게. 안큐는 반짝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3: 어? 저 알록달록한 사탕. 비키, 네 사탕 아니야?
4: 어, 맞아. 어, 핑의 거울이랑 로키의 조개, 토모의 볼트와 너트도 있어.
3: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돌려봤지?
1: 짜잔! 이거랑 바꾸면 된다고.
3: 수정이잖아.
1: 응.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챙겨왔지.
0: 잘했어, 앤디. 이거면 될 것 같아. 둥지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면 이 수정은 너한테 줄게. 어때?

0: 우와, 안키오르니스 카드다.
1: 고마워, 렉스. 오늘도 즐거웠어.
2: 앤디, 오늘 정말 최고였어. 네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
0: 정말이야?
1: 렉스 말이 맞아. 앤디, 정말 잘했어.
0: 진짜로.

0: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가장 오래된 공룡
1: 렉스.
2: 다들 왔구나. 반가워.
0: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2: 그게 말이지.
3: 왜 무한대로 돼 있어?
4: 렉스, 이건 무슨 공룡이야?
2: 나도 잘 몰라. 이 공룡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
0: 정말? 렉스가 모르는 공룡도 있었어?
2: 옛날에 우루루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른 공룡을 구하고 사라졌다는데 그 후론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거든.
4: 아, 그랬구나.
2: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공룡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공룡이지.
0: 가장 오래됐다고?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이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야?
2: 어때?
1: 너무 좋아.
0: 나도.
2: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0: 응.

0: 덥다. 비바부, 너희들도 덥지?
1: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2: 그러게.
3: 햇볕은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4: 어쨌든 앞으로 가보자.
0: 어? 저게 뭐지? 저기 뭔가가 움직였어.
1: 움직였다고?
4: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3: 더위에 쓰러진 것 같아.
4: 안 되겠어. 빨리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거지?
1: 혹시 이 공룡이 그 수수께끼 공룡 아닐까?
0: 에이, 모든 공룡이 조상이라고 했잖아. 훨씬 크고 멋지겠지.
3: 맞아.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엄마는 어디 있지?
4: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0: 응? 뭐? 어디 가는 거야? 가족을 찾아가는 건가?
4: 일단은 따라가 보자.
0: 이 연기는 뭐지? 와!
3: 괜찮아?
0: 이거 혹시 간헐천인가? 지난번에 바비가 엉덩이를 대었잖아.
3: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땅이 부풀어 있어.
0: 그러네?
4: 잠깐만. 얘들아,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3: 화산?
4: 안 되겠어. 다이너 전대원 출동!
5: 보고 다이너 변신!
4: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먼저야. 핑! 하늘에서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6: 알았어!
4: 나라토모는 가장 높은 지대로 갈 테니까 비키랑 로키는 중간 지대를 부탁할게.
3: 응! 맡겨봐!
4: 용암은 우리가 막아볼게. 너희는 공룡들이 플레오랑 캐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3: 알았어!
6: 다들 도망쳐! 곧 화산이 폭발할 거야!

밀지 말고 침착하게 가. 저기 앞으로 가면 돼.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 이쪽이야, 이쪽.

0: 저기 아래 해변가로 내려가야 해.
1: 다치지 않게 조심해.
0: 두모, 용암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파줘.
1: 알았어. 렉스, 용암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어쩌지? 큰일이야.
0: 안 되겠어. 비키, 로키, 핑, 여기로 와줄래? 우리가 용암을 막아야 해.
2: 응. 비키, 물총 발사. 로키, 갈고리 발사.

어? 어? 위험해! 어디 가는 거야? 어쩌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0: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1: 응!
0: 가자!

0: 이제 화산 폭발이 멈춘 것 같아.
1: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2: 나도 많이 걱정했어. 저기 좀 봐. 어? 비가 와.
0: 화산 폭발로 기온이 따뜻해져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비 덕분에 공룡들이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는 거지.
2: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고마운 비네.
1: 비야, 많이 와. 잔뜩 쏟아져.
3: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조심히 돌아가.
4: 잘 가.
2: 마치 이건데?
5: 그러게.
2: 어, 렉스!
5: 물음표 카드에 그려져 있던 공룡이랑 똑같아.
1: 맞다, 맞아.
0: 어, 정말이네. 우리가 찾던 그 공룡이야. 에어럭토르, 우리가 궁금해했던 가장 오래된 공룡이었어.
1: 우와, 에어럭토르였구나. 드디어 찾았다.
5: 그럼 어린 공룡이 아니었구나.
2: 맞아. 작아서 우린 아직

0: 오늘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고맙긴. 공룡들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2: 맞아. 우리 공룡 탐험대 대원이니까. 다음번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1: 렉스, 우리 또 같이 가는 거다.
0: 물론이지.
3: 와, 신난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히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수수기가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래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만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스쿨버스 왔네.
9: 학교 가자.
10: 안녕 친구들.
11: 같이 가자.
12: 안녕.
13: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놀이터다.
15: 빙글빙글 쌩쌩.
16: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7: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8: 내일 떠나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싫어.
1: 내가 다 먹을 거야. 딱딱해. 지금 몇 시야?
0: 또 지각하면
2: 한 번만 더. 9시 넘어.

0: 미안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지각! 좀 내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2: 퍼플!
1: 내 소중한 머핀들이 늦겠다
0: 미안해 오렌지

0: 정말 신나지 않니?
1: 아이고, 어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2: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쿨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털을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3: 집에 가서 뭐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4: 이거 먼저 들어.
3: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5: 변기는 하나씩 맞자.
3: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4: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0: 기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라.
1: 답을 하이스타.
2: 가자.
0: 그래, 이따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었나 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0: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 이제 지가가 날래.
0: 난 저녁 못 먹어.
2: 뭐지?
3: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0: 혹시 불만이

0: 야, 미안.
1: 또 불러 넣어야.
0: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또? 지각! 저 빌려갈게!
0: 버블!
1: 내 소중한 머핀들이.
2: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0: 해결인가?
1: 이번 신호등 고장났잖아. 뭐라? 지금이고 어디서 본 장면인데?
3: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어?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0: 귀여워. 초록불이다.
3: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삼포. 어차피 늦었어.
2: 네가 먼저 들어가.
1: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3: 병기는 하나씩 맞자.
0: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1: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3: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1: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블럽이 나타난 것 같은데.
0: 뭐라는 거야?
1: 맞아! 응? 시계!
2: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0: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1: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0: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얘들아, 안녕.
1: 아무래도 우리
0: 시간 안에 갇힌 것 같다. 시간 안에 갇혔다고?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우사 끼래.
2: 아슬아슬한데.
3: 이게 다 블랙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1: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0: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4: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로비. 내 포트를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2: 야!

0: 이제 모두 생각났어.
1: 가자.
0: 달려.
2: 오렌지 펌핑은?
1: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0: 비켜 비켜 비켜.
1: 그린, 너 마법 복장이야.
0: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3: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어.
0: 늦으면 안 돼.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1: 블로브는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로브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0: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4: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고.
0: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을
1: 일단 나누자.
0: 자, 얘들아, 시간 됐어.
1: 모두 각자

0: 윙클 펌프! 변신 완료!
1: 돌아왔어.
2: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3: 그래. 빨리 와.
2: 예!
3: 얘들아!
4: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야.
2: 이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 이제 그만 일어나.

0: 않았지? 응?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블루토 스타.
1: 좋은 아침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2: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1: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0: 잘생겼다.
3: 예, 요, 치키라.
4: 데니가 1등 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3: 자,
0: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5: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0: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5: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0: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6: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버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3: 나중에 봐.
0: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3: 버플. 혹시 블루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7: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4: 신상폰을 준대요.
7: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쌩쌩하잖아.
0: 어? 커플폰 아니야?
3: 와, 저기 또 있네.
0: 고물폰 커플인가요?
7: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버플? 에이, 이 곰을.
8: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 피쉬, 각오라. 내 충실한 부하 블루톡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0: 이거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0: 얜 뭐야?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1: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2: 야, 너!
0: 뭐야, 진짜!
2: 너 제정신이야?
0: 레드! 이건 반칙이지! 이 나이 때 찍으면 어떡해!
1: 우린 진짜 고생을 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3: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0: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4: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5: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1: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0: 그렇지.
3: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0: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6: 하여간 요즘 애들이라.

0: 하지만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안 돼!
1: 머리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2: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3: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4: 누가 오는데?
0: 어디지? 여기 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멀리서 공격이 안

0: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1: 기절하셨나봐.
2: 괜찮으실까?
0: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1: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봐.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2: 나도 안 할래.
0: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1: 우리 토일래.
0: 동물잼이다.
1: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2: 스니피 선생님이?
1: 말도 안 돼!
3: 오늘 드디어 블루톡 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0: 2등도 대단한 거야.
1: 예! 2등이다!
4: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우와, 진짜?
6: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3: 이렇게 되면 1위였던 커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0: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 커플. 와, 진짜 1등을 하다니 대단하다. 1등은 소감 한번 들어볼까?
1: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0: 그건 맞는 말이네.
1: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7: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8: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
9: 아침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긴긴.
12: 진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아침에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은혜의 악몽.
1: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하하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철용사세요.
3: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 누구?
4: 파피공주! 파피공주!
1: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3: 신난다. 이제 넌 내 봄을 이뤄야.
5: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그드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3: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6: 레드, 레드 최고.
7: 그래 그래.
8: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9: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 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10: 급식은 지겨워.
3: 맛있는 거 먹고 싶다.

0: 대박,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1: 아, 제발 한 입만.
2: 나도 먹어볼래. 나도.
0: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3: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4: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진짜 예쁘다.
1: 뭐야, 레드. 너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0: 뭐라고?
1: 아니.
2: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
1: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3: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4: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3: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1: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5: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1: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얼른 나와!
3: 어라?
1: 왜? 아빠는?
3: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5: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3: 그게 무슨...
1: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3: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6: 드디어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났다니. 쫓아라!

절대 불빛을 보지 마! 짜잔!

0: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예, 전화기 불빛. 이거 늦게 쓰자.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얘들아,

0: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1: 내 친구들은 안 돼.
0: 잡아라.
1: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0: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0: 그리즈,

0: 전에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1: 화이트 골드님!
2: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3: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리를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2: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4: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2: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5: 갑자기 우리 태초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3: 태초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4: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2: 잠이 안 올 것 같아.
3: 내일 보자.
2: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인형으로 저를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라며.
1: 아니, 뭐야? 갑자기 이래.
2: 잔소리가 무지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3: 커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2: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3: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 아, 물론이지.
4: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5: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4: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6: 인어공주일 확률 98%.
5: 강당에서 결투한대.
7: 뭐야, 아무도 없잖아.
2: 어딨지?
8: 자, 난 열등의 파란 불꽃, 대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메시다.
9: 전 젤리핀이에요.
2: 반가워.
7: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2: 대장? 그런 거 없는데.
7: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9: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7: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9: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냐?
6: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7: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9: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2: 재밌겠다.
7: 좋아, 다 이겨주마.
10: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11: 대결 시작!

0: 좋아! 파랗게 불타오라!
1: 진짜 멋졌어!
0: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1: 블루 우승!
2: 예! 이득이다!
3: 체면 다 구겼네.
0: 어이, 약골들! 일어나!
2: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1: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0: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4: 가위바위보!
2: 오예!
5: 불안한데.
3: 엉뚱한 건 아니겠지?
0: 뭐? 춤 오래 추기? 아!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5: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3: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0: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2: 가자! 재밌겠다!
5: 원, 투, 원, 투!

0: 블루,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1: 내가,
0: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0: 대체 왜 저래? 어?
1: 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는데 내가 패배자가 된다니.
2: 잘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3: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4: 블루를 찾아보자. 대차를 돌려줘야지.
5: 블루야!
2: 모두 조심해!

0: 저건 우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우리의 정보만 없는데?
1: 먼저 공격하면 되지.
0: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2: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0: 알 수 있어. 이건 타임스톡? 블루! 여기 있었구나.
3: 자, 네 레인보우 캐쳐.
0: 나는 자격이 없어.
3: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0: 퍼플이?
3: 들어봤다!
2: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0: 어?
2: 안 돼!

무시하는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아!

0: 되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잘 가.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블루판에서 나왔어.
3: 우와,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니 덕분에 찾았어. 버블,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4: 우와!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다 데리고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번개야, 준비됐으면 나와. 출동! 나 정인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오, 가면 쓰니까 제법 히어로티 나는데? 이렇게 다니면 누군지 모르겠다.
3: 역시 세심한 섬세야. 잘 만들었어.
4: 옷은 아직 디자인 중이야.
2: 우리 정말 비밀활동하는 거 맞지?
3: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5: 번개다에 제안해 비밀 프로젝트. 이름하여 번개 해결단.
2: 번개 해결단?
4: 오, 멋지다.
3: 활동, 친구들 돕기.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높이 날아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여기서 번개의 역할은 하늘 날기고 난 그때 번개가 들키지 않게 망을 보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4: 산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건 정리하기. 내가 사건 받으려고 메타버스 앱에 번개 해결단 방을 만들었어.
2: 오! 번개 해결단이 도와드립니다. 가만, 이 모양은?
6: 망토에 있는 모양이네?
4: 응, 난 그 모양이 멋져서 내가 너무 봤어. 난 이 모양이 꼭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 같아.
2: 번개 이름하고 똑같은 번개?
3: 아, 거봐! 이 망토 주인이 번개 너인 건 정말 운명이라니까?
4: 아, 진짜 그러네.
3: 자, 이제 너희들도 아바타 만들어서 들어와.
4: 오케이! 짜잔, 난 피카소. 내가 젤로 좋아하는 화가 피카소랑 내 이름을 합친 거야.
3: 나는 발로차. 발로차는 건 다 자신있지.
2: 그럼 난

0: 도와준다고? 정말? 진짜? 나도 맞길래.
1: 도와주세요. 풍선이 호수공원 나무에 걸렸어요.
2: 오, 번개겠단.
3: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어.
2: 오, 뭔데?
0: 뭔데?
2: 호수공원에서 풍선을 찾아달래.
3: 좋았어. 그럼 호수공원으로 출동!
4: 출동!

0: 그날 의자 옆에 두 번째 남아 있어.
1: 알았어. 지금 내려간다.

0: 진짜 해결해주나 봐. 나도 도와줘. 나도. 번개결단 저도요. 대단해.
1: 와,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2: 내가 다 해결해줘야지. 이 일 정말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0: 번개, 너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 없다더니.
2: 거봐, 넌 영웅이 되는 게 딱 맞는 꿈이라니까. 그런가? 자신감이 빡 생겨. 아자, 아자!
3: 아자, 아자!
4: 망토는 내가 꼭 개발하고 싶은 강력한 섬유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강력한 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5: 자, 회의합시다. 우리 하늘의 연구원은 지난번에 새롭게 시작한 섬유 개발은 언제쯤 성공할까요?
6: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 거짓말. 벌써 만들어놓고.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5: 그렇지. 이 새로운 섬유 개발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계속해서 힘써주도록.
6: 네.
5: 아, 그리고 앞으로 이 섬유 개발은 하늘의 연구원 혼자서 진행하는 걸로.
7: 왜? 그럼 저는요?
5: 아, 자네는 더 발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라이벌 연구원이 우리 연구소에서 딱히 할 일이
7: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그러니까 다 들어볼 더 강력하게 개발해보겠습니다. 사실 광고 이후에 정말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투로뽕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초 대박이 날 겁니다.
5: 뭐 지금보다 더 많이?
7: 아, 더 많이.
5: 지금보다 더 많이?
7: 예!
5: 와우! 베리 굿 아이디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네도 앞으로 더욱더 팍팍팍팍팍팍팍팍 힘써주게? 오늘 회의 여기서

0: 하늘에 네가 개발한 섬유 반드시 찾아낸다.
1: 힘들다.
2: 우와, 번개야. 오늘은 잘했어.
3: 응. 망토랑 나랑 점점 더 잘 맞는 것 같아.
2: 그래?
4: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급한 것부터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1: 세안이 너 아니면 출근도 제대로 못하겠다.
2: 그러니까 힘드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해.
4: 그래, 물 좀 마시고 오자.
3: 그래.

0: 번개가 망토를 포기하기에 세 친구 사이를 갈라놓아라.
1: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어줄게.
2: 번개야, 강아지 찾았어?
3: 응, 벌써 주인에게 찾아주고 오는 길이지.
2: 오, 빨리 찾아 다행이다.
4: 잘했어, 번개.
3: 다음 사건은 뭐야?
4: 응, 하늘공원에서 부메랑을 찾아달래.
2: 좋아, 출동!
3: 좋아,
2: 출동!

0: 아무리 봐도 부메랑은 없는데. 채연아, 하늘공원 맞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하늘공원 맞는데?
0: 에이, 누가 잘못 의뢰했나봐. 그냥 다음 사건 알려줘.
1: 그래, 다음은? 튼튼 체육관 지붕에서 신발을 찾아주면 돼.
0: 알겠어. 이번에 확실하지?
1: 응, 두 번 확인했어. 확실해.
0: 알겠어. 번개야, 들려? 하늘공원 사건은 잘못된 것 같아.
1: 아, 정말? 나 구리로 가고 있었는데?
2: 다음 사건은 튼튼체육관으로 가면 돼.
1: 알았어. 출동!
0: 어떻게 된 거야? 튼튼체육관 지붕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1: 하늘공원도 허탕치고 계속 내려가지도 못하고 날개만 하다 왔어. 이상하다. 분명히 둘 다 있었는데. 아! 여기! 부메랑이 나무에 걸렸어요. 호수공원으로? 어?
0: 아이, 뭐야. 하늘공원이 아니라 호수공원이잖아.
1: 이상하다. 아까 봤을 땐 하늘공원이었는데. 그럼 튼튼체육관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하! 이거! 신발이 지붕 위로 날아갔어요. 응? 힘찬 체육관으로? 어?
0: 아, 섬세한 진짜 뭐야. 튼튼이 아니라 힘찬이잖아.
1: 이상하다.
3: 사건 의뢰가 너무 많아서 너가 잘못 봤나 보다.
0: 그래, 섬세야. 좀 쉬면서 해.
3: 방에 들어가서 쉬자.
1: 아닌데, 나 괜찮은데.
3: 가자, 가.

0: 하은이 때문에 호텅만 치고 숙제도 못하고 언제 다 하냐? 메시지가 왔네?
1: 도와주세요! 번개 해결단방에 글을 올렸는데 지워져요.
0: 뭐? 지워졌다고? 언제 글을 올렸나요?
1: 매일 올리는데 매일 지워져요. 운영자가 지우나 봐요.
0: 운영자? 세원이가?
1: 너무 급해서 메시지 보내요. 제발 도와주세요.
0: 무엇을 도와줄까요?
2: 한 번개!
0: 깜짝이야!
2: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너 뭐하고 있었어?
0: 나 숙제.
2: 그래? 무슨 일 없지?
0: 없어. 있으면 누나한테 얘기했지.
2: 야! 근데 너 망토 입고 있으면 어떡해!
3: 우리 애들 과일 먹여서 공부해.
4: 아, 아이고야. 이러고 하는 거야? 하여튼 뭘 하든 장난치고 싶어서는 으그.
0: 다들 빨리 나가요.
3: 그래.
0: 나가. 다 숙제해야 해.
3: 우리 숙제맨 열심히 하세요.
0: 파이팅.

성장학습장에 물통을 두고 또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남? 빨리 찾아줘야겠다.

0: 물통은 찾았으니까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훈련 늦었다.
1: 그러니까 지금 번개 너 혼자 사건을 해결하고 왔다는 거야? 너 들키면 어쩌라고 그래?
0: 그게 누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우리 번개 알고 있단 방에 글이 남겼는데 세안이가 다 지웠대.
1: 뭐? 내가? 나 지운 적 없어. 그 사람 아이디가 뭔데?
0: 꿈잡이.
1: 꿈잡이? 그런 이름은 못 봤는데.
2: 내 글이 자꾸 없어져요.
0: 봐, 있잖아.
1: 이상하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3: 아, 세안이 너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나 보다. 그래, 헷갈릴 수 있어.
1: 아니야, 나 그 지은 적 없어. 아, 진짜 아니야.
0: 에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겠어? 급해서 도와달라는 건데.
1: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0: 아니, 난 그게 그러니까. 아, 너가 저번에도 계속 잘못 보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0: 아니.
1: 됐어. 나 먼저 갈게.
0: 어?
1: 솜새야!
0: 솜새야!
1: 아휴. 야, 거짓말.

0: 아무래도 사과해야겠어. 세안아, 미안해.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야.
1: 아니긴,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0: 국공, 도와줘야 하니까.
1: 그럼 너 혼자 실컷 도와줘.
0: 우리 같이 돕기로 했잖아.
1: 됐어. 다 해도 짜증나서 같이 하기 싫대.
0: 뭐? 왜?
1: 너 망토 있다고 계속 잘난 척 하잖아.
0: 내가 언제?
1: 망토 생긴 후부터 계속 그랬어.
0: 아니야!
1: 거짓말. 혼자 영놀이 실컷 해.
0: 뭐? 영놀이? 사과도 안 받아주고 같이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자서 치사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 못할 거 알면서.
2: 물통 찾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파이팅!
0: 앞으로는 활동 못해요. 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3: 혼자라도 도와줘요. 제발.
0: 혼자서는 사건 정리 못해요.
2: 제가 도와줄게요. 전 정리 되게 잘해요.

0: 그 세안아, 번개말은 네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야.
1: 나도 알아. 그냥 그때 화가 났어. 그리고 너희 말처럼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0: 그럼 이제 화 푼 거다. 언니한테 가자. 번개야, 우리 왔어.
1: 번개야.
0: 번개야, 우리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자.
1: 뭘 잘해봐. 나 혼자 하라고 할 땐 언제고. 나도 너희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니어도 번개에게 단 도와줄 사람 생겼어. 사건 정리 잘해줄 친구 있다고.
0: 뭐라고? 그게 무슨...
1: 꿈잡이? 왜 여기에 딴 사람 있지? 내가 번개 해결단 멤버를 초대했어.
0: 뭐? 번개 해결단 활동은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쉽게 초대해버리면 어떡해.
1: 됐어. 이제부터 꿈잡이 친구가 사건을 정리해줄 거야.
0: 뭐? 번개, 너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0: 필요 없다는 거네.
1: 봉규야.
0: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린 빠질게. 가자, 세안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꾸룩꾸룩 떠나요. 빅치고 캠핑카.

0: 누구야? 정체를 밝혀! 가면을 벗어!
1: 벗어!
2: 벗어!
3: 벗어!
0: 벗어! 안 돼. 다이아, 세안아, 나 좀 도와줘. 얘들아!

0: 오늘부터 우리 같이 활동! 번개망토 파이팅!
1: 그래. 다혜랑 세연이 없어도 돼. 나 혼자 망토일거 하면 돼. 어? 망토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0: 뽀송뽀송하다.
1: 아빠!
0: 어?
1: 아빠! 대방도 못 봤어?
0: 응?
1: 대방에 있던 거.
0: 여기 있지. 아빠가 깨끗이 빨아서 말려놨지.
1: 이거 빨았다고?
0: 아, 다음엔 빨릴 거면 제때 이제 내놔.
1: 어떡해. 망가졌으면 괜찮나?

0: 너 그거 뭐야?
1: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0: 번개 결단? 무슨 엉뚱한 짓 꾸미는 것 같은데.

0: 번개해 결단. 이게 뭐 하는 방이지?
1: 가자! 다 들어본 광고 조회수 100만! 에? 이게 뭐야?
2: 잘못된 사실을 다 잡아내는 다잡아트립니다. 여러분, 이 닷드롭봉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 똥, 제 10일 동안 묵힌 똥, 이 변기에 맡겨서 제가 이 닷드롭봉을 하고 넣는데 갑자기 변기 소리와 함께 폭발해버린 거예요. 변기 날라다니고 냄새. 여러분의 조회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거짓말을, 이건 가짜뉴스야!
3: 엉터리는 멀쩡해서 다행이다.

0: 가자. 시은아. 둘이서 잘해봐라.
1: 번개망토, 급한 사건 접수. 노을공원으로 출동.
0: 급하다고? 빨리 가자.

0: 아무도 없나? 다야, 망 잘 보고 있... 아니지.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1: 사건.

0: 번개망토, 다음 사건 접수, 모딩빌딩 옥상에 연이 걸렸음, 출동!
1: 모딩빌딩이라고? 빨리 가자.

0: 정말 빠르게 도와줘.
1: 높은 곳에 있어도 다 찾아줘.
2: 혹시 슈퍼맨?
1: 번개망토 최고.
0: 누군지 궁금해.
2: 나도.
3: 아무래도 한 번개가 한 짓 같은데.
4: 아카! 아니, 엔진을 100번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고도 찍으신 분이 이걸 못해요.
5: 아, 그니까 이게 그 말로 설명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
4: 그냥 포기하십시오, 박사님.
5: 아, 그건 안 되지!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야지. 이 다뚜루뻥이 진실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
4: 그러면, 딱 한 번만 더.
5: 한 번만.
4: 자, 하이. 큐.
5: 다뚜루뻥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폭발의 원리는 뭘까요?
4: 컷.
5: 끝! 안 되겠어.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나 대신에.
4: 어, 그럼 제가 한번 해.
5: 하늘의 연관이 찍게.
3: 네?
5: 자네 말 잘하잖아. 자네에게 우리 연구소의 운명이 달렸어. 부탁하네. 빨리.
0: 그럼 시작할까요?
4: 큐.
0: 다뚜루뻥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이란 에너지의 부피가 극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하며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높은 온도를 일으키며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6: 우리를 도와주는 번개망토! 오늘 오후 2시 모딩 빌딩 옥상에서 그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7: 뭐라고? 진짜?
0: 와! 번개망토가 누굴까?
8: 10분 남았어! 빨리 보고 싶어!
0: 궁금해!

0: 번개는 이제 안 오겠지? 오든지 말든지. 번개 일교단은 잘하고 있으려나? 봐서 뭐해? 뭐야? 번개가 들키게 생겼어.
1: 오딩 빌딩? 바로 옆 건물이야.
0: 어떡해, 5분밖에 안 남았어.
1: 어서 가자, 빨리.

0: 컷. 오케이입니다.
1: 수고했네, 하늘의 연구원. 사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어, 갑자기. 아우, 배가. 아우, 나. 화장실. 영상 편집 빨리 해서, 라이벌 연구원이 빨리 해서, 급히 올리고, 난 급히 내리고,
0: 또 나한테만 시키고.

0: 드디어 번개망토 등장!
1: 진짜 번개망토를 두르고 다니네?
2: 한 번개 뭐하고 있는 거야?
3: 뭐야? 아니야? 왜 다시 안 와?
1: 장난친 거야?
3: 우리 속은 거임? 가짜인가 봄.
2: 오딩필지 목상?
4: 뭐야? 그 책 왜 저래?

0: 지난번 본 섬유 모양이랑 똑같은데. 그럼 이게 새로 개발한 섬유? 망토였어? 이걸 갖고 있구나. 근데 이거 어디다가 준비했지? 아, 어디?
1: 빨리 나와, 빨리! 니들 왜 그래? 이거 놔! 니들은 빠진다며? 한번게, 너 들킬 뻔했어. CCTV에 다 찍히고 있었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메타버스 방에 분기망토 정체를 공개한다고 했어. 누가? 아니 봐, 꿈잡이야. 꿈잡이? 어? 얘는? 네가 우리 번개결단방에 초대한 사람. 이상하다. 얘는 나 도와준다고 했는데. 너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거짓말? 왜? 나한테 왜?

0: 준아.
1: 너 어디야?
0: 엘리베이터 아닌데. 뭐지?
2: 번개야, 무슨 일이야? 한 번개!
3: 무슨 일이야?
0: 불 다시 켜졌다.
4: 그러네.
0: 누나! 누나! 전화가 끊겼어. 얘들아, 이것 좀 봐.
5: 번개가 망토를 포기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2: 네,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갇혀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무서워야 할 텐데. 내려오네? 번개는...

0: 좀 괜찮니?
1: 네, 이제 괜찮아요.
0: 그래, 다행이다. 근데 너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게... 어떡해!

0: 갑자기 순간 집에 와 있더라고.
1: 너 순간 이동을 했다고?
0: 망토 덕분인 것 같아.
1: 도대체 망토를 입고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0: 아, 그게 제가 친구들한테 비밀 해결단을 만들자고 해서.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초대하는 바람에 내 잘못이야.
2: 아, 그거야, 꿈잡이가 널 속인 거잖아.
0: 너가 모르고 한 거잖아. 그렇긴 해도 내가 너희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미안해.
3: 나도 미안해.
1: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누나한테 바로 말하라니까.
0: 죄송해, 미안해.
1: 근데 너희가 사라지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박쥐떼 같은 게 있다 날아가던데 그건 뭐야?
0: 박쥐? 그게 날아갔다고?
1: 응.
0: 어? 이상하다. 그건 이 안에 있었는데. 꿈잡이가 박쥐로 변했는데.
1: 꿈잡이? 그건 또 뭐야? 더 자세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꿈잡이라는 게 너희들을 싸우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꿈잡이는 박쥐였고 이 안에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네. 그 꿈잡이라는 게 이걸 맘대로 조종했다는 것 같은데.
0: 그럼 혹시 저번에 경비 아저씨랑 교관 선생님 이상했던 것도 다 꿈잡이 때문 아닐까요?
1: 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망토를 노리는 건 꿈잡이였어.

0: 무서워.
1: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2: 응?
1: 누나. 나 이제 망토의 꾸 활동 안 할래. 나 때문에 세연이까지 위험해지고 영어 하는 거 그만할래.
3: 그래, 지금까지로 봐선 꿈잡이는 끝까지 망토를 노릴 거야. 그럼 망토의 주인인 번개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8: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7: 원더키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0: 물건은 준비됐어?
1: 물론이지.
0: 좋아. 그럼 작전을 시작해볼까?
2: 무슨 작전인데, 쥬?
1: 오늘이 메리루 생일이거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0: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나.
3: 마야, 로미.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이상하다.
2: 이 동네엔 매일 화려한 파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엄청 지루하네, 파티. 어디 재밌는 파티 없나, 파티?
3: 지금 무엇들 하는 거지요? 신성한 학교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다니 교칙 제12조 5항 위반입니다. 수업이 끝났으면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2: 자, 화내지 말고 화려하게 파티!
3: 이건 댄스 파티?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실력을 공개할 때군요.
4: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3: 이 순간 춤추지 않는다면 벌점입니다.
1: 파티핀? 로미에게 잊지 못할 파티를 만들었죠.
2: 더 화려하고 신나는 파티를 하러 가야겠어, 파티! 여기서 왠지 파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파티!
0: 잘 좀 달아봐, 나나핑!

0: 야야, 왜 그래 갑자기?
1: 이로, 내가 왜 그랬지?
2: 이건 혹시

0: 늘 파티를 하고 싶어 했구래.
1: 파티 핑! 이거 한 짓이었구나, 쭉! 이 난장판을 다 어쩔 거야? 파티 핑! 너 언제 나타난 거야? 솔직하면 무경계! 파티 핑 너! 가만 안 둬, 솔직!
0: 화려한 파티를 도와준 것 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2: 아니다! 난 내가 가서 파티할 거야, 파티!
0: 파티핑! 거기서!
1: 루미! 얼른 쫓아가자, 나!
3: 그치만, 메리루의 생일 파티는 어쩌지?
4: 우리한테 맡겨, 루미!
1: 루미의 소중한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소중한 친구야, 뜨거!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빨리 다녀와, 빨리!
5: 어떻게든 다시 준비해볼게. 어서 파티핑을 쫓아가.
3: 얘들아,
5: 다녀올게.
6: 풍선이요, 풍선, 풍선 사세요.
0: 힘이 쭉 빠져.

0: 지금부터 최고로 신나는 풍선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여기는 어디야? 나나 재밌어 보이는 게 엄청 많아서 그렇지. 여기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탈 수 있는 놀이공원이야, 쭝. 어? 근데 왜 어른들밖에 안 보이지, 쭝?
0: 좋아, 다 같이 점점점점점. 자, 다 같이 박수 점점 신나게 해. 들어, 점점 붙자. 들어, 점점 자.
2: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
3: 모양은
1: 아침띠 이리로 왔잖아. 또 놀이야 파티. 제발 파티 좀 즐기자 파티.
3: 솔직하네 뭉게뭉게.
2: 파티핑 순순히 따라오시지.
1: 싫어 싫어. 난 파티를 할 거라고 파티.
4: 하는 사람, 파티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1: 전부 파티 장식을 하고 있어서 파티핑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 나나. 어? 저 코끼리 조각상 상자가 여러 개라 숨을 곳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꼬래?
3: 아! 저기 저 안경! 파티핑이 안경처럼 생겼어, 솔지!
2: 이번엔 너무 쉬운데? 좋았어!

0: 그럼 혹시 파티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은 아닐까죠? 저거 왜 어른이 점병을 들고 있어?
1: 좋아, 이번엔 제발

0: 자, 이제 파티를 멈출 시간이야. 트리피리 캡트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피니킹 파티 핑 캐치.
1: 파티는 계속돼야 한다고. 완벽해 파티.
0: 맞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파티핑.
1: 응? 내 도움?
0: 늦지 않게 가야 하는데.
1: 어떡해. 어쩌지? 메리로가 실망했나 봐쥬. 파티핑,
0: 네 도움이 필요해. 메리로에게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
1: 응응, 화려한 파티는 나한테 맡겨 파티.
2: 얘들아, 정말 최고로 멋진 생일 파티야.
1: 최고로 멋진 파티라고. 파티? 너 다른 파티 안 하고.
2: 언제나 준비한 거야.
1: 화려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파티인 거구나. 파티.
0: 그렇게 행복해하는 메리루는 처음 봤어.
1: 근데 약간 정말 놀랐다니까 나나.
3: 우와, 아까 갔던 곳이잖아. 진짜 재밌었겠다 솔지.
1: 그래.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그래.
4: 이쪽도 아니었어. 이제 네 군데 남았군.
0: 멋진 머리를 꾸며봐, 꾸며핑.
5: 아, 이게 무슨 헤이즈 머리야? 완전 망쳤어!
6: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드릴게요.
5: 아, 됐어요! 역시 손님 없는데 오는 게 아니었어.
6: 벌써 몇 번째야? 미용실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왜 머리가 생각처럼 안 될까?
7: 솜씨가 사투니까 그렇지. 자,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봤군요. 이렇게 해야지, 꾸며.
0: 너에게 딱
7: 만화 스타일을 찾아줄게끔요.
1: 와, 진짜 예뻐 나나. 고마워 꾸며핑.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줄게 나나.
8: 꾸며핑 덕분에 머리가 정말 예뻐졌어 꾸래.
3: 진짜 마음에 들어 솔지.
7: 머리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꾸며.
3: 우리 머리도 전에 꾸며핑이 다 해준 거야 솔지.
1: 그렇구나. 멋진 아이네.
9: 로미, 학교 가야지.
1: 벌써 시간이.
9: 로미, 준비는 다 돼? 어머? 애들이 장난쳤구나. 너도 이따 비비 미용실에 들렀다 와. 거기 이상한 머리 원래대로 잘 돌려놓는데.
1: 비비 미용실이요?
9: 응.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없었는데 실력이 좋은지 요즘은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야. 멋진 선생님한테 배웠다 나. 그럼 먼저 간다 로미.
1: 이상하네. 저번 주에 레나가 머리 망쳤다고 화냈던덴데. 빨리 교실로 가야지. 아야야. 선생님.
10: 로미 학생, 앞을 보고 걸어야죠. 딱만 보고 걷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요.
1: 문어다!
8: 문어?
10: 나 보고 문어라고 한 건가요?
1: 아니에요. 그 머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10: 로미 학생이 제법 보는 눈이 있군요.
1: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3: 로미 머리 좀 봐, 레나. 진짜 웃기다, 그치? 어? 하나도 안 웃기거든.
11: 어, 레나 왜 그래?
3: 신경 쓰지 마, 로미. 사실 나도.
1: 마야, 어떻게 된 거야?
3: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12: 난 봤어. 어젯밤에 괴물을. 게임을 하다 깜빡 졸았을 때였지.
7: 새로운 머리 해볼래?
12: 화려한 머리의 괴물이 이만큼 큰 가위로 싹둑 싹둑.
3: 참나. 무슨 괴물이야? 어디 봐봐.
12: 야, 너도지?
3: 어머, 뭐하는 거야? 머리도 웃기게 생겼지?
12: 네가 더 웃기게 생겼거든.
13: 누나쌤. 어?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12: 야, 이거 좋아. 이거 뭐라고. 너.
13: 다들 자리에 앉고 너희는 반성문 써. 자, 그럼 수업 시작하자. 오늘은
1: 미용사로 나일이 말한 괴물 꾸며핑인 것 같아 나나.
3: 이렇게 강력한 스타일링은 꾸며핑 솜씨가 확실해 솔직.
1: 그렇다면 망친 머리를 바꿔준다는 비비 미용실이 수상한 대충.
8: 하지만 꾸며핑은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야.

0: 눈물이? 제이야, 제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니 꾸며피미야 나야.
1: 꾸며피미, 대체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손님이 나가면 가보자.
2: 머리가 아주 잘 됐구먼. 고마워.

0: 다음에 또 오세요.
1: 꾸며핑, 이쁜 편마.
2: 무슨 일이세요?
1: 꾸며핑 좀 데려갈게요.
2: 네? 대체 누구시길래 내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3: 친구라고요?
4: 꾸며핑, 네가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5: 너희는... 아니, 난...
2: 당신들 대체 뭐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1: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5: 프린세스! 어서 캐치해야죠! 캐치! 싫어! 안 돼, 꾸며!
1: 이 녀석, 얼른 나와! 꾸러기 녀석, 우리를 속였구나. 꾸며핑, 어서 나와.
2: 여기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6: 죄송해요, 진짜 잠깐만요.
1: 헤어스프레이, 마네킹, 거울 중 하나에 숨었어.
6: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알쏭달쏭하네.
4: 꾸며핑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니까 헤어스프레이일 거야, 꿀에.
1: 저 마네킹 좀 봐. 엄청 과감한 헤어스타일. 꾸며핑의 솜씨가 틀림없어, 솔지. 거기 숨었구나.
5: 잠깐만, 나가! 이것 좀 봐. 이 거울만 머리색을 다르게 비춰줘, 나가!
6: 정말 그렇네.
4: 거기였구나.

0: 사람들 머리로 장난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캡트리 미스틱 튜브 속으로. 열쇠 키니킹 꾸며 핑 캐치.
1: 도와줘?
2: 밤마다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건 내가 맞아, 꾸며. 그러면 다음날 머리가 이상해진 손님들이 미용실로 왔거든. 난 비비에게 머리 손질하는 법을 알려줬고, 꾸며. 난 단지 비비가 잘 되길 바랐어, 꾸며. 그치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정말 미안해, 꾸며.
3: 꾸며핑, 너 그동안 날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난 괜찮아. 너한테 배운 것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도 돼. 알겠지?
2: 비비!
4: 남은 열쇠 티니핑 셋은 언제 찾을 거야? 빨리 더 찾아봐!
2: 엄청 열심히 찾고 있거든, 솔직히.
0: 꾸며핑!
2: 이거 봐봐. 비비 사장님이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 됐어, 꾸며.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Baby Pink,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지 박스. 얘들아 오늘은 어떤 박스가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 너희들이 크게 박스맨 한번 불러줘. 박스맨 어? 우와, 되게 예쁜 소리가 났다, 그지?
2: 아, 그럼 울면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
6: 울면서 피아노 치는 거? 그런 걸 수도 있겠네?
2: 아, 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 치는 거.
6: 아, 그렇게 하면서 피아노 치는 게 있을까? 어쨌건 오늘 한번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아저씨가 한번 읽어볼게. 네. 자, 오늘은 바로 바람 피아노. 이 바람 피아노로 써져 있는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 바람 피아노.
2: 우와,
6: 우와, 분홍꺼. 야, 이거 작은 피아노 같은데 얘들아, 그지? 오, 이게 뭐야?
2: 네, 그거예요.
6: 벌써 불기 시작하네. 그래. 정확한 이름은 멜로디언이라고 해. 멜로디언, 뭐라고요?
2: 멜로디언.
6: 멜로디언. 자, 봐봐. 아저씨 것도 소리 잘 나죠? 근데 좀 불편하지 않아?
2: 네.
6: 되게 불편한데, 잠깐만, 박스에 뭐 다른 거 좀 없나? 잠깐만. 어우, 박스에 뭐 더 있을 것 같아. 어이구. 박스에 잠깐만 더 뭐. 아하, 여기 호스가 있네. 자, 그럼 하나씩 드릴게요.
2: 뭐예요?
6: 호스가 여기, 이게 바람 부는 거예요. 예, 그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벌써 교체를.
2: 구멍.
6: 예, 학교 다닐 때 아저씨도 멜로디언을 많이 불었는데, 자, 잘 봐요. 이렇게 건반을 누르고 있어도, 건반을 누르고 소리가 안 나지만, 호스를, 하면 소리가 나요. 자, 봐요. 한번 불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도 납니다. 길게 불면, 짧게 불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들아, 지유하고 정엽이하고 아저씨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소리를 내는지 우리 한번
2: 대결?
6: 놀아볼까?
2: 네.
6: 귀여운 대결. 한번 놀아보자. 준비. 시작!
2: 떨었다.
6: 아이고, 아저씨가 어쨌든. 멜로디언은 내가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화음도 나오고,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오는 정말 재밌는 악기랍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 곡이 있는데, 너희

0: 아, 어땠어? 아름답지? 예쁘지? 어, 맞다. 너무 많이 했더니 조금 어지럽다. 그래. 누가 대신 바람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어, 바람을 더 이상 못 집어넣겠어. 아, 누가 좀 도와줘요.
1: 박스맨.
0: 어, 박스맨.
1: 어? 어, 왼풍선.
0: 이거 뭐야? 왼풍선?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 풍선이네? 우와! 응?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2: 네?
0: 어지러우니까 풍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
1: 네, 네.
0: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꽂아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볼게. 오, 이거 재밌겠다. 그지? 어허. 오, 난다! 오호호! 그러면 아저씨가 입으로 불지 않아도 되니까 아저씨가 노래도 부를 수 있겠네? 네. 그러면 노래도 부르면서 한번 풍선 바람으로 네. 연주를 한번 해볼게.
1: 그럼 우리는요?
0: 너희들은 그냥 구경해주고 응원해줘. 그리고 좀 이따 너희들도 한번 불어봐, 알았지?
1: 네.
0: 자, 풍선 바람 나가신다.

뮤직박스 스페셜 안녕 친구들. 오늘은 리듬 특집 신나는 리듬. 여기 있다. 오늘은 이걸로.

이 소리는 이건 또 다른 리듬이네. 차 영축이 차 영축이 차차 차. 이 리듬 기억나니?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외치던 그 소리. 차 영축이 차 영축이 차 차 차. 신나는 리듬 음악 속에서 찾아봐요. 예! 차 영축이 차

아우, 열심히 리듬을 외쳤더니 배고프다. 이럴 때 필요한 박스는 바로 이거! 빠빠, 김밥!

무지 김밥 만들면서 놀았던 재밌는 리듬 맛있는 공연박스 다 같이 만나보자 만나봐 공연박스 만나봐

0: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1: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키
0: 오지 따가다가 당근 키
1: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키
0: 오지 따가다가 당근
1: 키 오지 고기 맛있는 키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

0: 김밥.
1: 오늘 만나본 다양한 리듬들 어땠어? 리듬은 우리를 신나게 하지. 우린 다음 주에 만나자구. 우, 아, 우,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주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

0: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속 당산 담을 한풀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무슨 상관인데?
8: 그건 나도 모르지.

0: 여기가 어디지?
1: 어? 다짜박 경찰서! 네!
0: 우와! 누가! 우리가 경찰이 된 거야!
1: 으아! 어, 누가 여기 누가 있어? 저기요? 누구요?
2: 칼슘 도둑 잡았어? 잡았냐고?
1: 네? 칼슘 도둑이라뇨?
0: 꿈꾸셨어요, 아저씨?
2: 아이, 아저씨라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잡아 경찰서에 다 잡아 서장이...
1: 칼슘 도둑이다!
2: 칼슘 도둑? 어디? 어디?
1: 저기요!
2: 아, 이건 포스터잖아! 포스터만 보고 있지 말고 당장 나가서 칼슘 도둑 잡아와! 당장!
0: 네? 예?
1: 칼슘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오냐?
0: 그러게 말이야.
1: 네, 다자바 경찰서입니다. 네네. 네! 네!
2: 무슨 전화야?
1: 지하마을에 칼슘 도둑이 나타났답니다.
2: 왜야? 지하마을에 또? 당장 가서 확인해보지. 경찰 세포들 따라와. 너냐? 칼슘 도둑이?
3: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치아마을로 오기로 한 칼슘을 마지막으로 본 자가 이자입니다! 이자가 칼슘을 어디로 빼돌린 게 분명합니다!
2: 옳거니! 잡았다, 이 칼슘 도둑!
4: 전 칼슘 도둑이 아니라 칼슘 배달기사라고요! 비타민 D요, D!
1: 비타민 D라면 칼슘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일을 하잖아요!
4: 이렇게 똑똑한 경찰

0: 기쁘슝.
1: 어, 혈장, 갈심을 치아마을에 데려다 주게.
2: 저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칼슘 전용 배달기사를 부르는...
1: 그 비타민 D말인가?
2: 예.
1: 아유, 근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쬐어야 생기는 건데, 아유, 호떡이가 통 밖을 나가질 않으니 비타민 D가 생겼으려나.
3: 어제 놀이터에서 놀았답니다. 뿅!
4: 햇빛 받고 나왔어. 비타민 D!
1: 오, 그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구만.
2: 올 때가 됐는데, 비타민 D!
4: 부릉부릉! 예! 비타민 D, 왔습니다.
2: 응, 어서 비타민 D!
4: 소장님, 칼슘 배달인가요?
1: 그렇다네. 요즘 칼슘 도둑이 많다고 하니, 특별히 조심해서 데려다 줄게.
4: 네, 소장님, 맡겨만 주세요. 칼슘, 가자, 하!
0: 알겠슈, 비타민 D 기사님!
4: 칼슘 꽉 잡아.
0: 알겠슈.
4: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다다 칼슘 치아 마을이야. 어서 내려.
0: 고맙습니다, 비타민 D 기사님.
4: 안녕. 따라라라라라라라.
5: 오, 칼슘이다! 칼슘 안녕!
0: 칼슘, 와슘!
4: 그렇게 비타민 D 버스에 칼슘을 태우고 치아마을로 와서 무사히 내려줬다고요.
6: 거짓말! 지금 그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4: 아,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6: 됐고,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서...
5: 제가 봤어요! 저도 봤어요!
2: 어? 보다니? 대체 뭘 봤다는 거야?
5: 비타민 D 기사님이 칼슘을 여기에 내려줬어요. 우리 앞니들이랑 인사도 했는걸요.
4: 거봐요, 난 칼슘을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6: 아, 그럼 그 칼슘은 어디로 갔지? 혹시 앞니들 너희들이 칼슘을 숨기고...
5: 아니요, 누군가 데리고 갔어요.
6: 그게 누구지?
5: 노랗고 짠맛이 났는데. 아닌데? 까맸는데? 단맛이 났는데?
7: 근데 비타민 D 기사님은 짠맛도 안 나고 까맣지도 않은데요?
6: 잠깐만. 그렇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4: 칼슘 도둑이 아니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예?
6: 아, 함부로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2: 저 서장님도 의심하셨잖아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6: 아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칼슘 도둑이 노랗고 까맣다는 거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0: 그럼 칼슘 도둑이 혼자가 아닌 거 아닐까요?
6: 칼슘 도둑은 혼자가 아닙니다.
7: 어? 우리 누나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6: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거든.
0: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6: 우린 여기서 기다린다.
0: 그럼 서장님은 여기서 기다리실래요? 저희는 칼슘을 도둑 맞은 다른 마을로 가볼게요.
6: 그러다 쟤들이 칼슘 도둑을 먼저 잡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서장 체면이 영 말이 아닌데.
8: 아니 나도 같이 간다.
4: 그럼 여긴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8: 좋아, 그럼 우린 칼슘을 도둑맞은 뼈마을로 간다. 따라와.
7: 따라와.
9: 따라와.
4: 칼슘 도둑들이 칼슘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딱 너 하나만 남았네. 너마저 사라지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릴 거야.
10: 뼈세포님, 그럴 일 없게 제가 딱 붙어있을게요. 근데 칼슘 도둑은 왜 자꾸 칼슘을 훔쳐가는 걸까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칼슘 도둑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저희가...
8: 아니! 이 다 잡아 서장이 다 잡아줄게요. 경찰 세포들, 뭐해? 당장 숨는다. 위치로!
7: 위치로!
11: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0: 필수.
1: 엄마의 말소리야!
2: 나주려, 너는 여기 왜 왔어?
3: 그러는 닭, 너는 여기 왜 왔어? 혹시
1: 칼슘 뭉치러?
4: 꼼짝마, 손들어.
1: 까맣다,
2: 노랗다.
1: 그렇다는 건 너희들이 칼슘 도둑?
2: 칼슘 도둑이라뇨? 전 콜라에 들어있는 당인데요. 제가 핏줄에 들어가면 저를 잡으러 인슐린 반장님이 출동하시거든요. 하, 인슐린 반장님 안 계시잖아. 인슐린 반장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3: 그래서 칼슘을 납치하러 온 거야?
2: 납치하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는 놈 여기 왜 있는데? 너야말로 칼슘 훔치러 온 거 아니야?
3: 나는 그 오줌으로 나가려고 왔지. 칼슘, 나 혼자 오줌으로 나가기 심심한데 같이 나갈래?
2: 그래, 좋아. 응? 으아!
5: 오줌으로 혼자 나가기 심심해서 칼슘을 훔치러 왔다고?
4: 나트륨, 당! 너희들을 칼슘 도둑으로 체포...
1: 아니! 훔친 건 아니잖아요!
2: 아,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요? 아, 호떡이가 콜라를 먹는 바람에!
3: 라면을 먹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칼슘 도둑은 따로 있다고요!
4: 칼슘 도둑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모양이군. 응? 더 조사해봐야겠어. 나트륨, 당!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 잡아 경찰서로 함께 간다. 따라와!
2: 아차차!
1: 나와! 빨리 가!
2: 아차차차!
6: 누나, 내가 라면이랑 콜라를 먹을 때마다 칼슘 도둑이 나타났던 거야!
7: 그러니까! 아주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6: 당연히 안 되지! 나 라면 콜라 안 먹을 거야!
2: 오! 칼슘 최고 딱지다!
6: 근데 누나, 진짜 칼슘 도둑은 누굴까?
7: 곧 밝혀지겠지! 다 잡아 경찰서로 가보자! 라면과 콜라에는 악당이 산다!
6: 맛있겠다! 어디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까?
7: 헛! 호떡이! 너 또 라면 먹는 거야!
6: 누나!
7: 콜라까지! 라면과 콜라에는 칼슘 도둑이 들어있는데 토! 먹을 거야?
6: 자꾸만 먹고 싶은 걸 어떡해!
7: 계속 라면과 콜라를 먹으면 칼슘 도둑한테 또 칼슘을 도둑맞을걸? 그러면 이도 흔들흔들!
6: 흔들대기!
7: 뼈에도 구멍이 슝슝슝!
6: 안 돼! 내 뼈!
7: 게다가 키도 안 크고!
6: 안 돼! 칼슘 도둑! 내 칼슘 훔쳐가지 마!
7: 호떡아, 기다려. 누나가 가서 칼슘 도둑

0: 당.
1: 너희들이 칼슘 도둑 맞지?
2: 우린 안 훔쳤다니까요.
1: 어허, 무슨 소리?
2: 우리만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3: 우리보다 더 못된 칼슘 도둑은 따로 있다니까요.
1: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니까.
4: 다녀봐 사장님.
1: 왜 이제 와? 어? 쟤들 때문에 쾅 해서 호해줘.

0: 했냐? 잡았어요?
1: 아직 못 잡았지. 나트륨이랑 당이 말을 안 해.
0: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속닥 속닥 속닥.
1: 옳거니. 삐뚜빠뚜삐뽀. 네, 다자바 서장입니다. 빨리 다자바 경찰서.
2: 맞습니다, 다자바 서장님.
3: 어? 엄청 빨리 오셨네요.
2: 급하신 것 같았어요.
0: 이슬림 반장님.
2: 네, 알겠습니다.
0: 와, 엄청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4: 당, 누군데 이렇게 떠는 거야?
3: 이슬림 반장님이야.
4: 아, 이 당을 잡으러 다닌다는 인슐린 반장님.
3: 조용히 해.
4: 당 잡으러 오셨어요?
2: 안 잡아갈 테니까 어서 말해봐. 다른 칼슘 도둑이 누군지 얘기하면 다 잡아 서장님이 풀어주신대. 아, 그쵸?
4: 그쵸. 잠깐만, 당이 풀려나면 나 혼자 칼슘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아니야, 내가 말할 거야.
4: 아니, 내가 말할 거야.
3: 내가 말한다고?
4: 내가 말할 거야.
0: 오,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자영, 자영.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해볼까요?
5: 그게요. 그러니까요.
6: 어떤 영양분이 오려나?
3: 소장님! 당 왔습니다, 당!
6: 어떠이가 또 콜라를 마신 모양이구만,
2: 콜라 인산! 인사드리겠습니다!
6: 뭐? 이름이 인사라고?
2: 턱! 인사가 아니라 인산입니다!
7: 호떡이가 콜라를 마신 덕분에 당과 콜라 인사는 소장으로 들어갔었죠?
6: 독수는 이 맛은?
2: 아, 콜라 인산의 맛이지요. 독수는 맛 때문에 콜라가 인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무슨 소리! 당이 있어서 달아서 인기 있는 거지.
2: 독수는 맛 좀 볼래?
3: 아니, 당당당당당.
4: 소장님, 나트륨 왔습니다.
8: 라면 인산. 인사 올립니다.
6: 어? 라면 인산이라고?
4: 라면을 먹어준 덕분에 나트륨과 라면 인산도 소장으로 갔었죠.
6: 라면 인산, 자네는 하는 일이 뭔가?
8: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호로로 호로로 라면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4: 악당이지요.
8: 악당이지요. 악당이라니. 라면을 인기 스타로 만든 최고의 스타지.
6: 콜라 인산에 라면 인산까지 인산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0: 소장님, 칼슘 아슘.
6: 아이고!
4: 돌기 돌기.
6: 아유, 우리 칼슘 왔는가?
2: 아니, 쟤는 누군데 소장님이 저렇게 반기시냐?
3: 쟤 몰라, 칼슘이잖아.
0: 암냐, 내가 튼튼하게 해주겠슘.
6: 고마워, 칼슘.
7: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0: 뼈세포님, 제가 뼈를 튼튼하게 해드리겠슘.
9: 고마워, 칼슘.
7: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뼈대장이잖아.
3: 엄청 귀해서 소장님이 엄청 아끼신데.
4: 소장님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던데? 뇌님도 신경세포님도 칼슘만 보면.
0: 네, 뇌님!
10: 화가 난다, 화가 난다.
0: 화내지 마슈.
3: 역시 칼슘이 가까이 있으니까 신경세포가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4: 그래서 칼슘을 신경안정제라고 부른다나 뭐래나. 암튼 엄청 애지중지하신데.
6: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나. 칼슘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면 비타민 D버스가 와야 하는데.
11: 브릉브릉브릉브릉.
8: 비타민 D버스 맞습니다.
6: 비타민 D. 칼슘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면.

0: 네, 소장님. 카슈, 하.
1: 네, 비타민 D 기사님. 슘슘슘.
2: 허! 허허허!
1: 어, 왜 이러는 거, 슘?
2: 괴롭히는 거야.
1: 하지 마, 슘.
3: 너희들 뭔데? 카슈를 괴롭히고 방해해.
4: 인사뇨시다.
0: 인산? 아, 인산하고 지냅시다. 비타민 D요, 예.
1: 비타민 D버스를 타야 하는데, 슘!
2: 뭐, 별것도 아니지. 귀한 척 하기는.
5: 쫄깃쫄깃. 힘도 없는 게 튼튼한 척 하기는.
0: 카슈, 어서 타.
1: 네, 네, 슘!
0: 카슈, 꽉 잡어.
1: 알겠슘.
5: 띠리리리리리리리.
2: 어? 이게 무슨 소리야?
1: 칼슘이 비타민 D 버스를 타고 치아마을로 갔어!
2: 칼슘, 거기서!
3: 브라, 브라, 브라, 브라! 다 왔다. 칼슘, 치아마을이야. 어서 내려.
1: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슘. 비타민 D 기사님!
3: 따라라라라라라라라.
6: 칼슘 왔어!
3: 우릴 튼튼하게 해줘!
1: 어, 기다리슘! 슘!
5: 쫄깃, 쫄깃!
2: 톡톡톡!
1: 당당당당당당당! 어? 아니, 너희들이 여기까진 어떡해?
2: 칼슘, 잡았다!
1: 어? 이거도 슘!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슘!
2: 어, 그렇게 둘 순 없지!
5: 다 녹여버리자!

0: 그냥 칼슘 도둑이 아니라 악당이네, 악당이야.
1: 칼슘 도둑이 누군지 말해줬으니까 풀어주세요.
2: 좋다. 여기선 풀어주지. 인슐린 반장님.
3: 네! 방 가자! 어? 가자!
1: 안 잡아간다면서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3: 칼슘 도둑 잡으려고 속였지! 따라와! 따라와!
1: 뭐야! 왜 속여!
4: 나트륨! 콜라 인산, 라면 인산은 어디에 있지?
5: 저 혹시 말 안 하면 날 오줌으로 내쫓을 건가요?
0: 아, 오줌. 그거 좋겠구만.
2: 나 다 잡아 서장인데 물 거기 있나?
6: 물이요? 물이 오면 오줌으로 나가야 하는데 말할게요. 뼈마을로 갔어요. 뼈마을.
4: 뼈마을이라고? 다 잡아 서장님 가시죠.
0: 다 잡았어.
1: 나트륨 나왔어. 나랑 가자. 오줌 뛰어 나가자.
6: 싫어 안돼. 이거다.
3: 라면 인산, 너랑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7: 콜라 인산, 우린 최고의 악당이야.
3: 저기 있는 칼슘도 빼내서 괴롭히자!
7: 좋아, 좋아!
3: 칼슘 이리 와!
6: 오지 마!
1: 뼈세포님,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4: 칼슘 도둑들아, 멈춰!
3: 칼슘 도둑들? 우리?
4: 그래, 너희들!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면 뼈의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키도 안 큰단 말이야!
3: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

0: 가이쇼 이리 와.
1: 곤란 인산, 라면 인산. 칼슘을 훔치고 괴롭힌 죄로 너희들을 체포한다.
2: 사유! 사유!
3: 저에게!
4: 우와! 다자바 서장님 최고 최고!
1: 나 다자바 서장이야.
2: 아구!
4: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 라면에 들어있는 인산. 칼슘을 위협하는 참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친구들, 이런데도 라면이랑 콜라 먹을 거야? 오, 우와, 인산 최고 딱지다. 오, 인산 초심 코딱이한테도 알려줘야지.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빅뱅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something, Miss Pen.
1: With this eyelash curler?
0: Yes.
1: Okay, let's...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0: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그림책 뽕뽕뽕. 피노키오, 아람. 뚝딱뚝딱, 쓱싹쓱싹.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인형을 만들어요.
3: 이 인형이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2: 순간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었어요. 인형이 움찔하며 움직였거든요.
4: 안녕 아빠.
2: 인형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3: 오, 푸른 별이 내 소원을 들어주었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은 피노키오란다.
2: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안으려고 하자 피노키오는 쏙 빠져나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4: 밖에서 놀래요.
3: 돌아와 피노키오,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니.
2: 제페토 할아버지가 허둥지둥 쫓아갔지만 피노키오는 폴짝폴짝 뛰어 저만치 달아나버렸어요. 한참 뒤 피노키오가 집으로 돌아와서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겨우 숨을 돌렸어요. 다음날 아침 제페토 할아버지는 셔츠만 입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4: 아빠, 옷은 어떻게 했어요?
3: 겉옷을 팔아서 네 책을 사왔단다. 오늘부터 너도 학교에 가는 거야.
2: 제페토 할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며 책을 건넸어요.
4: 아이, 좋아라. 이제부터 아빠 말을 잘 들을게요.
2: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길에 인형극장을 보았어요.
4: 인형극이잖아? 나도 보고 싶어.
2: 한 푼도 없었던 피노키오는 아빠가 사준 책을 팔아서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빰빠라빰!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인형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춤을 추었어요. 피노키오도 인형들을 따라 팔짝팔짝 뛰며 춤을 추었죠. 그러자 인형 하나가 피노키오에게 소리쳤어요.
5: 이봐, 나무 인형! 너도 올라와!
2: 그 말을 들은 피노키오는 무대에 올라가 마구 뛰어다녔어요. 인형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3: 이 녀석! 내 인형극을 망쳐버리다니!
2: 화가 난 극장 주인이 피노키오를 불에 던지려고 했어요.
6: 용서해주세요! 제가 없으면 아빠가 슬퍼하실 거예요!
2: 피노키오가 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자 극장 주인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3: 좋아, 한 번만 용서해줄 테니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여기 이 금화로 다시 책을 사거라.
2: 극장 주인은 피노키오에게 금화까지 주었어요. 피노키오가 짤랑짤랑 금화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우와 고양이가 말을 걸었어요.
7: 그 금화를 신기한 땅에 묻으면 나무가 쑥쑥 자라 금화 열매를 맺을걸. 나무에 금화가 주렁주렁 열리면 큰 부자가 될 텐데.
2: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의 말대로 금화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금화가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죠. 잠에서 깬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에 몸이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7: 속았지? 금화는 우리가 가져갈게. 안녕!
2: 못된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나무에 꽁꽁 묶인 채 엉엉 울었죠. 한참 울다 눈을 떠보니 피노키오 앞에 아름다운 푸른 머리 천사가 서 있었어요. 천사는 피노키오를 나무에서 풀어주고는 물었어요.
8: 피노키오, 왜 학교에 가지 않았니?
4: 그게 저... 갈 수가 없었어요.
8: 왜 학교에 갈 수 없었지?
4: 책을 잃어버렸어요.
2: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코가 쑥 길게 늘어났어요.
4: 내 코! 코가 자꾸 길어져요!
2: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를 보며 천사가 말했어요.
8: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쑥쑥 길어질 거야.
4: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정말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고 학교에도 꼭 갈게요. 약속해요.
2: 피노키오가 용서를 빌자 길어진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8: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피노키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2: 기분이 좋아진 피노키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을 가득 태운 마차가 피노키오 옆에 멈춰졌어요. 마차를 몰던 아저씨가 물었어요.

0: 어느 날 피노키오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내가 당나귀가 되었잖아!
0: 말소리까지 당나귀처럼 나왔어요. 피노키오의 몸도 당나귀로 변해버렸죠. 어느새 장난감 나라 아이들은 하나둘 당나귀로 변했어요. 당나귀가 된 아이들은 여기저기로 팔려나갔죠. 피노키오도 험상궂게 생긴 남자에게 팔렸죠. 남자는 바닷가로 피노키오를 끌고 가며 말했어요.
2: 이 녀석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야지.
0: 그 말을 들은 피노키오는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그만 퉁덩 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피노키오를 감싸자 피노키오는 다시 나무 인형이 되었어요.
1: 아, 정말 다행이야.
0: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도가 거세게 일더니 커다란 상어가 피노키오를 꿀꺽 삼켰어요. 상어의 뱃속에서 피노키오는 슬프게 울었어요.
1: 장난감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었어. 천사 말대로 집에 갈 걸. 아빠, 보고 싶어요.
0: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어요.
3: 피노키오, 세상에, 우리 아들 피노키오로구나.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다니.
0: 그건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였어요.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다 바다로 온 제페토 할아버지도 상어에게 잡아먹혔던 거예요.
1: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0: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1: 아빠, 우리 함께 밖으로 나가요.
0: 상어가 입을 벌리는 순간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재빨리 상어 뱃속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피노키오는 달라졌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약속도 잘 지키는 아이가 되었어요. 물론 제페토 할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도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죠. 어느 날 피노키오의 꿈속에 푸른머리 천사가 나타났어요.
4: 피노키오, 착한 아이가 되었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착한 마음을 간직하렴. 그러면 큰 행운이 찾아올 거야.
0: 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 아닌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1: 아빠! 아빠! 내가 진짜 아이가 되었어요!
3: 오, 피노키오, 이런 날이 오다니!
0: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꼭 껴안았어요.
5: 성냥팔이 소녀 아람.
6: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5: 꽁꽁 언 손에 입김을 불며 성냥팔이 소녀가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성냥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집으로 가느라 바빴지요. 갑자기 눈보라를 일으키며 마차 한 대가 달려왔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마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눈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성냥팔이 소녀의 신발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심술궂게 생긴 사내 아이가 달려왔어요.
7: 거지 같은 신발을 신느니 맨발이 낫겠다!
5: 사내 아이는 신발을 지붕 위로 휙 던지고는 달아나 버렸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눈을 털며 일어났어요. 맨발이 된 자기 발을 내려다보니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꽁꽁 언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6: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울면 할머니가 슬퍼하실 테니까.
5: 어느새 거리는 어둑어둑해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불빛이 유난히 밝은 집이 보였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따뜻한 벽난로 옆에는 포근한 소파가 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빨간 리본을 맨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6: 저희는 정말 좋겠다.
5: 그러다 성냥팔이 소녀는 화들짝 놀랐어요. 술주정꾼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6: 성냥을 한 개도 팔지 못하면 매를 맞을 텐데.
5: 성냥팔이 소녀는 사람도 없는 거리에서 외쳤어요.
6: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5: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의 가는 목소리는 매서운 바람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눈보라를 피해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고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6: 성냥불로 손을 녹여야겠어. 딱 한 개비만 켜자.
5: 성냥팔이 소녀는 언 손으로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성냥불이 밝

0: 밝게 타오르자 불빛 속에 커다란 벽난로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1: 아, 따뜻해. 조금만 더 가까이.
0: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가 다가가자 성냥불이 꺼졌고 커다란 벽난로도 사라져버렸어요.
1: 딱 한 개비만 더.
0: 성냥팔이 소녀는 다시 한번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이번에는 불빛 속에 노릇노릇하게 익은 거위구이가 보였어요.
1: 아, 정말 맛있겠다.
0: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성냥팔이 소녀가 다가가자 또다시 성냥불이 꺼졌고 거위구이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불빛 속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어요.
1: 아, 정말 아름다워.
0: 성냥팔이 소녀가 노란 별을 만지려고 팔을 뻗자 성냥불은 또 꺼지고 말았어요. 노란 별은 하늘로 올라가 밝게 빛나더니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어요.
2: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단다.
0: 성냥팔이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1: 이번에 성냥을 켜면 할머니가 나타날지도 몰라.
0: 성냥팔이 소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어요.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환하게 타오르는 불빛 속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1: 안 돼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0: 성냥팔이 소녀는 남은 성냥에 모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커다랗게 타오르자 할머니의 모습도 또렷해졌어요.
1: 할머니랑 다시는 헤어지기 싫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0: 할머니는 성냥팔이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할머니 품에 안겼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골목에 성냥팔이 소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주위에는 다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3: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고 했나 봐요.
4: 불쌍해라.
0: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의 얼굴에 남은 행복한 미소를 말이에요.
5: 브레멘 음악대 아람. 당나귀는 아침에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주인을 위해 평생 무거운 짐을 날랐는데 늙어서 일을 못한다고 밥도 주지 않잖아. 당나귀는 무척 슬펐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
6: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맞아, 그거!
5: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올랐어. 당나귀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 길을 걷던 당나귀는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사냥개를 만났어.
6: 주인을 위해 평생 사냥을 했는데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총으로 쏘려고 하지 뭐야.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쳐버렸어.
5: 당나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7: 너도 내 신세랑 똑같구나. 내가 음악대를 만들 생각인데 너도 끼워줄까?
6: 음악대? 그거 재미있겠다.
5: 당나귀와 사냥개는 얼마쯤 걷다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고양이를 만났어.
8: 이빨이 무뎌져서 쥐를 제대로 못 잡았더니 주인이 나를 강물에 던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 치!
5: 당나귀와 사냥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7: 정말이야? 우리도 그래. 우리는 음악대를 만들러 가는데 너도 끼워줄까?
8: 음악대? 마음에 쏙 드는걸?
5: 길을 걷던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멈칫했어. 지붕 위에서 수탈기 고함을 치고 있었거든.
9: 난 이제 곧 닭고기 수프가 될 거야. 죽기 전에 실컷 소리나 지를 테야.
7: 하지만 죽기 전에 멋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랑 같이 음악대를 만들자고.
9: 음악대? 좋고 말고!
5: 날개를 후드덕거리며 앞서가던 수탈기 휙 돌아보며 말했어.
9: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7: 음악대를 만들기엔 브레멘이 딱 좋잖아.
6: 브레멘? 좋지 좋아.
8: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브레멘 음악대다.
5: 동물들이 브레멘에 도착하기 전에 날이 저물었어.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탈근 하룻밤 자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어. 잠잘 곳을 찾던 브렘의 음악대는 작고 아담한 오두막을 발견했어.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창문에 난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봤어.
7: 뭐가 보여? 도둑들의 집인가 봐. 한상 가득 차렸네. 맛있겠다.
5: 꼬르륵 꼬르륵. 브렘의 음악대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 고양이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지.
8: 도둑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5: 덜컹덜컹. 우적우적 쩝쩝 밥을 먹던 도둑들은 창문에서 소리가 나자 모두 고개를 돌렸어. 그때 창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곳에는
4: 그게 괴물이다!
5: 도둑들은 모두 허겁지겁 도망쳤어. 이제 오두막은 브렘의 음악대의 차지가 됐어. 브렘의 음악대는 도둑들이 남긴 음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지. 배불리 먹고 났더니 졸음이 솔솔 밀려왔어. 브렘의 음악대는 각자 마음에 드는 곳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졌지. 헐레벌떡 도망간 도둑들이 멀리 달아났느냐고? 아니야, 오두막 가까이에 있었어.
10: 세상에 괴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잘못 본 게 틀림없어.
5: 도둑 하나가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살피러 왔어. 오두막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한쪽 구석에 아직 살아있는 불씨가 보였지. 도둑은 초에 불을 붙이려고 불씨 쪽으로 다가갔어. 하지만 그것은 불씨가 아니었어. 그건 바로 고양이의 눈이었어. 고양이는 도둑의 얼굴을 힘껏 헬키었지. 그 소리에 잠을 깬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덥석 물었어. 도둑이 마당으로 나가자 당나귀가 뒷발로 뻥! 도둑은 너무 놀라고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그때였어.
9: 꺾여!
4: 오두막에 진짜 괴물이 있다!
5: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작은 오두막이 마음에 쏙 들었어.
7: 브레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까?
8: 좋아, 좋아.
6: 하지만 우리는 브레멘 음악대야.
9: 그럼, 그럼.
5: 이렇게 해서 브레멘에 살지도 않고 브레멘에 가본 적도 없지만 브레멘 음악대가 된 거란다. 톰티톤, 아람. 빵을 무척 좋아하는 엄마와 딸이 있었어.
8: 엄마, 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어주세요.
5: 엄마는 얼굴만한 빵 다섯 개를 만들었어.
11: 너무 뜨겁네. 조금 있으면 먹기 좋을 게다.
5: 그런데 딸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엄마가 우유를 짜러 간 잠깐도 말이야.
8: 딱 한 개만 먹어야지.
5: 딸은 하나 먹고 또 먹고 또 먹다가 빵을 홀랑 다 먹어버렸지. 농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11: 얘야, 도대체 빵은 어디에 있니?
8: 다 먹어버렸어요.
5: 딸은 씩 웃으며 말했어.
11: 세상에, 그걸 다 먹다니.
5: 엄마는 빈 식탁과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어. 배고픈 엄마는 한숨만 쉬다가 물레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지. 엄마는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불렀어.
12: 내 딸은 오늘 빵을 다섯 개나 먹어 지웠다네. 그것도 얼굴만한 빵을.
5: 그때 우연히 집 앞을 지나가던 왕이 노래를 들었어.
13: 내 딸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보아라.
5: 엄마는 차마 딸이 빵을 다 먹어치웠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 그래서 노랫말을 바꿔 불렀지.

0: 사실 왕은 실을 빨리 뽑는 여인을 좋아했지 뭐야. 왕은 대뜸 이렇게 말했어.
1: 부인의 딸을 왕비로 삼고 싶소. 1년 중 11달 동안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있소. 대신 한 달 동안은 날마다 실을 5알씩 뽑아야 하오. 만약 실을 뽑아내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0: 딸은 왕과 결혼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 마지막 한 달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서둘러 왕과 결혼을 해버렸지. 딸은 왕비가 되어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도 마음껏 입었어. 왕과의 약속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왕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딸이 결혼한 지 11달이 지났을 때였어.
1: 왕비, 오늘부터 실을 5알씩 뽑아놓으시오. 실을 뽑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0: 왕비는 물레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 왕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왕은 방문을 잠가버렸어. 빈 방에 갇힌 왕비는 물레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했어. 결국 왕비는 엉엉 울고 말았어. 그때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
2: 왜 울고 있어요?
0: 새처럼 날개는 있지만 부리가 없고 긴 꼬리가 달린 이상하게 생긴 놈이었어. 왕비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
3: 어떡하면 좋아? 실을 뽑아본 적도 없는데 나더러 하루에 5알씩 뽑으라잖아.
2: 그거라면 문제없어요. 제가 해드리죠. 대신 하루에 3번 기회를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춰야 해요. 맞히지 못하면 당신은 내 아내가 돼야 해요.
0: 왕비는 또 다음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러겠다고 했지. 이상하게 생긴 놈은 약속대로 실 5알을 날마다 만들어 왔어. 하지만 왕비는 이름을 맞히지 못해 점점 더 조마조마해졌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
3: 그럼 프레체?
2: 땡! 내일도 내 이름을 맞히지 못하면...
0: 이상한 놈은 엉큼한 웃음을 짓고는 말을 이었지.
2: 당신은 내 거예요.
0: 그러고는 휙 사라졌어. 그날따라 왕이 왕비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 왕비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왕은 낮의 일이 생각났는지 피식 웃으며 말했지.
1: 오늘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긴 꼬리가 달린 이상하게 생긴 놈이 물레를 정신없이 돌리지 뭐요.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요. 내 이름을 맞춰봐 절대 못 맞힐걸. 내 이름은 톰티톳.
0: 다음날 저녁 마지막으로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
2: 자, 내 이름을 맞춰봐요.
0: 왕비는 일부러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3: 마카롱?
2: 땡!
3: 와플?
2: 땡땡땡!
0: 이상한 놈은 어찌나 신났는지 방 안을 방방 뛰어다녔어.
2: 자, 이번에 맞히지 못하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0: 그러자 왕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왕에게 들은 노래를 불렀어.
3: 내 이름을 맞춰봐 절대 못 맞힐걸. 내 이름은 톰티톳.
0: 그 노랫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다시는 왕비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왕비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으면서 걱정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게 되었어. 대신 새로운 걸 보면 이름을 짓는 취미 하나가 생겼지. 왕비는 그렇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어.
4: 그림책 뽕뽕뽕.
5: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8: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7: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8: 데이비드 커퍼필드.
7: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8: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7: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8: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8: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9: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9: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0: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위험천만한 일탈을 일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1: 대범아! 여기 없어요.

0: 차 밑에 봐봐. 차 밑에 혹시 있을 수 있어. 대범아.
1: 집사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녀석의 정체. 두발 고양이 대범이.
2: 상당히 빨라요. 다리가 두 개이긴 하지만 얘가 웬만한 고양이만큼은 달리는 것 같아요.
1: 우연히 바깥 세상에 눈을 뜬 후.
2: 밥은 먹고 있어?
1: 매일같이 위험한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 녀석.
2: 안 돼, 안 돼, 어우.
1: 두 다리뿐이지만 한계는 없다. 내려가는 길이 곧 길이요. 들어 눕는 곳이 곧 집이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편의점 두발 고양이의 대범한 외출 지금 따라가 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네.
3: 편의점에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0: 아, 이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아. 네,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저희 집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범이에요. 두발 고양이. 대범아, 인사할까? 자,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대범아. 안녕하세요. 저는 두발 고양이 대범이에요.
1: 아직은 얌전하게만 보이는 이 녀석. 벌써 10년째 편의점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라는데요. 다리가 두 개뿐이라 다른 고양이들처럼 빠르게 달리거나 높이 뛰어오르긴 어렵지만 두 다리의 의지에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합니다.
2: 처음부터 그렇게 다리가 두 개였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고양이였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거라.
1: 편의점 앞을 떠도는 작은 길고양이였던 녀석.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한 듯 상처투성이가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2: 엄마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안 돼서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키우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대범하게 살라고 저희가 이름을 소심해서 대범이로 바꿔주고 그러고 났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됐어요.
1: 두 다리를 잃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은 대범이.
4: 잘 놀고 왔어요? 밖에 춥지? 얼어 죽겠지?
1: 편의점 안팎을 오갈 정도로 금세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물론 그 뒤엔 따뜻한 마음으로 녀석을 보살펴온 보호자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죠.
5: 대범이 잘 있어요?
2: 네, 있어요. 선생님 어디 보세요. 대범아, 선생님 오셨어.
5: 어디 보자. 아이고, 이뻐라. 대범이 안녕하세요. 손 좀 줘볼까? 오, 주는 거 봐. 아이, 잘했어. 대범아, 이리 와. 아이뻐.
6: 뭐라 그래. 많이 양말해.
1: 편의점 손님들과 보호자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온 대범이.
2: 대범아, 이거 봐.
1: 그런데 요즘 녀석이 뜻밖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틈만 나면 닫힌 문 앞으로 나가선 마치 문을 열어달라는 듯. 이렇게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2: 나가면 안 돼. 너 다친단 말이야. 안 돼. 오늘 비 온댔어. 안 돼.
1: 어라? 이때 편의점 밖에서 한 고양이가 대범이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꼬리를 곧게 세우고는 문의 얼굴을 비비기까지 하는데요.
2: 빗질하자. 일로 와. 빗질하자. 나가지 말고 빗질하자. 시원하지?
7: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2: 대범이가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어서 자꾸 대범이를 불러내.
1: 흰 고양이가 대범이를 불러낸다고요?
2: 너 대범이 불러내지 마. 대범이 나가면 안 돼. 가, 빨리 가. 대범이는 안 돼.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안 들어오잖아. 너 자꾸 이러.

0: 행동이 내보낼 거야. 기다려봐.
1: 결국 밖으로 나서는 집사.
2: 여보세요. 김동. 빨리 가. 재범이 괴롭히지 마.
1: 그렇게 쫓아내나 싶었는데
0: 그 새로운 고양이가 재범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앞에서 막아요. 이렇게 얘가 들어오는 거를 못 봐요.
2: 그리고 재범이 주려고 했던 간식도 제가 다 많이 먹어요.
1: 대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보호자가 열심히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는 틈을 놓치지 않고 대범이가 탈출에 성공한 건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흰둥이가 달려와 몸을 비빕니다.
3: 대범아, 너 나가면 어떡해. 들어와, 들어와. 대범이 들어와. 들어오세요. 대범아,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대범아, 들어와. 들어와. 잠. 대범아, 잠깐만. 대범아, 너 나가면 안 돼. 들어와. 대범아, 들어가자. 어?
0: 대범,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자. 어?
3: 시더, 들어와. 대범이 들어와. 나가면 안 돼.
0: 시더,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1: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혼자 내달리는 흰둥이. 좋다고 붙어있을 땐 언제고, 아이고 참, 혼자 살자고 도망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니? 결국 집사가 나섰는데요. 그런데 도움의 손길도 외면한 채 흰둥이가 도망간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녀석.
3: 안 돼, 안 돼, 어우.
2: 대범아.
3: 대범아. 아, 죽었네. 대범아!
4: 이렇게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2: 다칠까봐 하는 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길 건너다가 바로 죽는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범이는 다리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 됐는데요.
1: 게다가 최근엔 몸에 나쁜 버릇까지 생겼답니다.
2: 대범이가 집에 있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폐수나 막 이상한 것들을 먹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같이 다니니까 대범이도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닌가.
1: 흰둥이를 따라 나가면 외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대범이. 오늘은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아, 그럼 뭐 하나요. 그새 내보내달라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서러운 울음소리에 어김없이 흰둥이가 나타났는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녀석의 애틋함이 견우직녀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3: 대범아, 나가지 말자. 우리 새우 먹을까? 오기.
1: 이러는 보호자의 마음도 편치는 않지만 요즘 들어 녀석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탓에 더더욱 내보낼 수가 없답니다.
3: 대범아, 이거 큰 거. 그만 먹어. 시더. 응, 거기 갈 거야. 대범아, 좀만 더 먹어봐. 시더.
1: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2: 다리를 들지 못하니까 몸이 다 흙탕물이 돼가지고 투성이가 돼서 이제 돌아오거나 그 다친 부위들이 쓸려서 오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상처 안 나도 되는데 얘가 상처가 나서 올 때 그때 좀 안쓰럽죠.
0: 근데 뭐야 이게? 네가 남의 싸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왔어.
2: 응? 대범.
1: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보호자의 하루. 드디어 교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5: 수고가 많으셔.
2: 네. 나는 갈 테니까 네. 엄마 대범이 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5: 네.
3: 자, 대범아, 누나 갈 거야. 응? 나가지 말고 오늘은 집에 있어. 응?
5: 오늘 수고 많이 했어.
1: 어째 이거 영 찜찜한 퇴근. 떨어지지

0: 빠른 걸음을 재촉해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이곳 집에도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 있어?
2: 아, 여기 있었어. 내려와. 내려와. 안녕.
0: 부활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녀석.
2: 추룩 줄까?
1: 여기다 먹어. 얘의 특징은
2: 눈이 한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짜줘야지 먹을 수 있어.
0: 부활이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2: 교통사고가 나서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눈이 제대로 보이는데 왼쪽은 실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0: 길에서 당한 사고로 안락사를 권유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녀석. 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났고 부활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며 몸이 불편한 녀석들을 돌보는 게 고될법도 하지만 보호자는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3: 나보다 용감하다? 나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면 좌절하잖아. 슬퍼. 근데 쟤는 그러지 않으니까. 대범이도 그렇고 부활이도 그렇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하면 돼.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한편 그 시각 얼마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대범이. 녀석이 꿈나라에 빠진 사이 엄마 보호자는 빠진 편의점 물건들을 채워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상황이 터지고 맙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사라질지 보는 사람 마음까지 조마조마한데요. 대범아, 다시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4: 대범아! 대범아! 큰일 났네. 얘 또 나갔네. 대범아! 대범아! 대범아! 대범! 대범아!
3: 엄마 저쪽으로 가봐요.
4: 그래. 대범아! 얘 또 산으로 올라갔나? 어딜 갔어?
0: 집사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움직이는 대범이.
2: 김동!
0: 다행히 금세 꼬리가 잡혔는데요.
3: 대범이 어디로 갔어? 넌 어디로 가?
0: 그새 좁은 틈새로 재빠르게 몸을 숨긴 녀석.
3: 대범이 어디 있어?
2: 너무 위험한데.
0: 결국 오늘도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2: 이 아이가 만약에 다른 야생동물한테 습격을 당해도 다른 고양이들 같은 경우 점프를 한다든지 어디를 숨기가 편한데 대범이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안 나갔으면 좋겠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매일 대범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집사 가족을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대범이의 위험천만한 외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5: 안녕하세요. 고양이동산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5: 편의점에 지내는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
2: 네, 안 보이시죠? 네. 저희 집에 특별한 고양이가 이 안에 있어요. 들어오시니까요?
5: 네. 네. 제가 또 편의점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네. 여기 있구나.
2: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의 특별한 고양이 대범이에요.
5: 대범이요?
2: 네. 대범아 인사할까?
6: 안녕.
7: 안녕하세요.
5: 네. 일단 아이가 두 다리가 없는데 지금 뭐 다른 문제도 있나요?
7: 네, 한 몇 달 전부터 네. 침을 흘리고 먹는 거에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서.
5: 아, 진짜요?
7: 네.
0: 먼저 녀석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7: 안녕하세요, 고사.
5: 잠시만요. 무릎 밑으로 아이가 조금 손상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0: 대퇴골이라고 해서 지금 고관절 연결되는 뼈는 남아있는데
1: 다행히 다리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 그런데
0: 치주염이 엄청 심하네요.
2: 아, 치주염.
0: 싫어. 보면은 여기 안쪽에 지금 이렇게 치석이 너무 심해서 여기도 치석이 너무 심하고 안쪽에 이제 피까지 나거든요.
3: 아이고.
0: 아니야. 좀 아프게. 일단 치아는 네. 치주염이라던가 네. 이게 좀 심해가지고 아마 네. 치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관련돼서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2: 네, 알겠습니다.
1: 영상을 틀자마자 곧바로 한 녀석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0: 얘가 이제 친구 모양이구나.
2: 네.
0: 얘도 꼬시고 있네.
2: 그러니까 나오라고.
0: 왜냐면 이 둘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몸짓 행동들이 있는데 꼬리가 일단 서 있어요. 고양이들끼리도 꼬리가 서 있는 거는 서로 되게 우호적이에요.
2: 아, 관심이.
0: 네. 게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막 비비는 행동.
2: 그
0: 러빙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되게 친근한 표시. 되게 서로 간에 매우 좋아하는 표시입니다. 보면 이 친구가 친구네요. 정말 친한 친구. 왜냐면 여기 보면은 네, 수컷이에요.
1: 네? 흰둥이가 수컷이라고요? 오, 달달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진한 우정이었구나.
0: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20대 혈기 왕성한
2: 네.
0: 남자애가 네. 형 나가요. 네. 형님 나가요. 형님 나가시죠. 하면서 나가기 힘든데 엄마도 나가지 말래. 엄마도 나가지 말라는데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힘든데 나가 못 가? 그러면서 근데 나갔는데 또 신세계야.
1: 밖에만 나가면 어김없이 차 밑으로 숨어들던 녀석.
4: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위에가 막혀있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이 아마 자동차 밑이고 네. 왜냐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예, 네, 맞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 밑에 있는 건데.
1: 그렇지만 차 밑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
0: 이게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대범이 같이 아예 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친구들은 뭐 흰둥이처럼 뭐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는 거죠.
1: 두 발 고양이 대범이에게 외출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일. 안전을 위해 실내 정착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범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0: 그럼 이 공간도 지금 대범이가 쓰는 공간인가요?
2: 맞아요. 네.
0: 연결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2: 네. 주방에 주방이 있어서 통할 수 있고 여기서 화장실이 있어서 저녁에 거기 있다가도 자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이 안으로 들어와요.
0: 딱 보자마자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대범이하고 생활할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아이를 생각한 뭔가 자극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간이
2: 심심해.
0: 그렇죠. 엄청 심심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1: 그래서 준비한 대범이 실내 정착 프로젝트.
0: 좀 밖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가 되게 큰 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런데 두 발 고양이 대범이에게 이 창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슬로프가 노령묘 나이가 10살 이상이거나 다리에 좀 불편한 애들한테는 이 슬로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움이 돼서
1: 일반 캣타워와 달리 경사형이라 오르기 쉬운 게 특징.
0: 여기다가 이쪽에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를 해주고 아이가 좀 올라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언제든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네요.
0: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아까 저희가 도파민 네네. 얘기했지만 캣닙 이런 것들은 대범이를 조금 위치를 생각하면은 이런 데다 그냥 붙여놓으면 돼서
2: 네.
0: 도파민이라고 해서 도파민 터지는 거죠.
1: 이렇게 후각적 즐거움까지 챙겨주면 외출할 마음이 금세 사라지겠는데요.

0: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1: 근데 저희가 화장실 가서 밥 먹진 않잖아요. 네, 밥그릇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0: 고양이는 습성상 먹는 장소와 배설 장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밥그릇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내려와야지 그렇게 떡풀러듯이 가면 어떡해. 어? 대박. 네. 옆으로 들어. 어? 거기 마음에 들어? 응? 그렇지.
0: 그새 잠든 걸 보면 그만큼 편안하단 뜻이겠죠? 그런데 환경 개선만으로 대범이의 뜨거운 외출 욕구를 하루아침에 잠재우는 게 가능할까요?
1: 보호자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규칙을 정하면 이거는 우는 것 같고 안 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0: 완전한 실내 정착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
1: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게 투명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없는 아이다. 그럼 관심을 안 주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울음을 딱 멈춰.
0: 울어도 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시키는 훈련인데요.
1: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계속 지금 찾는 거예요. 엄마, 엄마.
2: 안 본다.
1: 안 봤죠? 지금 이제 길어졌죠? 우는 텀이. 가세요.
2: 알았어.
0: 울지 않을 땐 간식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요.
1: 관심 안 주세요. 다시 엄마, 나 문 열어주세요.
2: 안 본다.
0: 반복 훈련을 통해 울어도 외출할 수 없다는 걸 배우면
1: 가만히 평온해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멈추는 게 아니라
0: 서서히 외출 욕구도 사그라들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대범이의 탈출 본능이 자극되는 게 문제.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솔루션.
1: 그럼 여기 쉬고 있을 때 행동을 해볼게요. 소리가 났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바로 와서
3: 초 아니 와서 잘했어 대범.
1: 문이라는 자극은 얘한테는 간식 먹는 시간. 그때만 간식을 주세요. 내가 여기 쉬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0: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정말 집사가 문을 열고 나가도 따라 나가지 않는 대범이.
2: 잘했어 대범.
0: 어우, 울지도 않고 기특하네요.
1: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지금 확실히 우는 게 적어졌어요.
2: 좀 약간 평정심.
1: 평정심도 찾았죠.
2: 잘했죠.
1: 네. 보호자님 잘하셨어요. 보호자님도 지금 저한테 보상받고 있는 거라서.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0: 대범아, 이제 안전하게 편의점에서 놀자.
1: 실내 생활만 하면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답답함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고 그게 고양이도 가장 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대범이가 이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생활 이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0: 대범이와 함께 달라질 내일을 약속한 집사. 죽음의 문턱에 섰던 녀석들을 살아가게 한 것처럼 무한한 사랑이 만들어낼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촬영 이후 곧바로 치과 치료를 시작한 대범이. 밥도 잘 먹고 달라진 공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리고 흰둥이에게도 번듯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네요. 축하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런 과학으로부터 구해드릴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그동안 물리화학, 생명과학 핵심만 뽑아서 만나봤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대단한 과학자가 정말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쑥스럽지만 역시 궤도더라 이런 반응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즐거운 날이에요. 드디어 지구과학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문 우주학 전공입니다. 제 활동명이 궤도인데 인공위성의 궤도 결정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저의 분야를 알리고자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궤도, 천문 우주학 이것들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지구과학 시간에 천문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죠. 앞으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지구과학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은요,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아마 다 아시는 사진인데요. 사진 제목이 푸른 구슬, The Blue Marble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지구입니다, 지구. 1972년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로부터 3만 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드게임, 아시죠?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화성 말고도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어디든 도전할 텐데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나 찾다 보면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역시 지구만한 데가 없구나. 지구가 최고다. 이겁니다. 우주에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딱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학이 없을 때는 이걸 상상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하늘과 바다와 산을 낳았다고 했고요. 중국의 창세 신화에서는 반고라는 최초의 거인이 하늘을 떠받치며 살다가 죽으면서 그 뼈와 살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에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신화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과학의 근거에서 지구 출생의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우주에선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지만 여러분들과 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름은 약 12,742km고요. 둘레는 4,075km 정도 됩니다. 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표면에만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의 바다지만 이 물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죠. 하지만 지구가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생긴 후로 계속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화해왔습니다. 아마 미래의 지구도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도 하죠. 사실 지구의 미래도 과거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지구의 시작을 추측할 뿐이죠. 지구의 시작을 말하려면요, 먼저 지구를 품은 태양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양계가 생기면서 지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거대한 팽창, 빅뱅과 함께 우주가 태어납니다. 그게 한 137.98억 년 전이라고 하죠. 태양계는 그때 같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한참 있다가 생겨요. 우리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에 생겼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주 공간에 가스랑 먼지가

폭발하는 건 아니고요. 질량이 엄청 큰 별, 태양보다도 훨씬 커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터지면요. 그 영향 때문에 가스와 먼지구름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운데는 질량이 큰 원시 태양이 생기고요. 주변의 물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스와 먼지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고요. 여러 개의 고리가 생깁니다. 이 고리들에 가스랑 먼지가 뭉쳤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라는 게 생기는데 차르게 차르를 던지면 어떻습니까? 턱턱 붙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건 살아남아서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행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구도 그렇게 생긴 거죠. 태양계에는 행성이 딱 8개 있는데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8개입니다. 예전엔 뒤에 명왕성까지 붙어서 9개였는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명왕성은 행성이라기엔 좀 자격미달이야. 그래서 2006년에 행성에서 빠지죠. 뭐 아마 뉴스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8개 행성 중에서 앞쪽에 4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4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질량이 큰 암석이나 금속이 남아서 행성을 이룹니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이랑 좀 머니까 온도가 낮아요. 아까 그 원반처럼 빙빙 돌 때 가벼운 기체 같은 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만들어진 행성들이다 보니까 밀도가 낮습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지구형 행성들보다 훨씬 커서 질량도 큽니다. 아까 행성에서 빠진 명왕성이랑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면요. 행성에서 빠지던 해, 아이러니하게도 나사에서 명왕성으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한참 전부터 했고요. 발사도 발표되기 반년 전쯤에 하긴 했어요. 탐사선 이름은 뉴 호라이즌스호. 2006년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10년 후인 2015년에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거 정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뭐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뭐 한 26,000km 정도 되니까 야,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사용하는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거니까 정말 초근접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까이서 눈앞에서 명왕성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죠. 사진을 보면 사실 뭐 우리가 행성으로 뭐 부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왕성은 명왕성, 우주는 그냥 우주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부딪힐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 지구 크기가 지금의 절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마그마 바다 같은 상태가 됩니다. 1년에 1,000개 정도 되는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부딪히고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원시 지구는 굳이 비유하자면 지옥? 뭐 불지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요. 규소나 산소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던 미행성체가 슬슬 줄어듭니다. 지구 표면 온도도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비가 되어 내리고요. 그런 빗물이 모여서 최초의 바다가 됩니다. 네, 물론 이 최초의 바다를 만든 이 물, 수증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도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왔다, 혹은 외계에서 이미 갖고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서 또 물을 줬다. 왜냐면 초기 원시 지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최초의 지구에도 물이 생길 만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진화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현재 태양계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랑 적절히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만 보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성에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성엔 정작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요. 물론 재밌는 게 얼음은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붙어 있지만 기가 막히게 그늘 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얼음이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은 있지만 물은 없다. 그런데 수성일까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이름은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목성은 약간 표면이 나무 무늬결 같잖아요. 그래서 목성이고요. 화성은 붉으니까 붉았다고 화성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먼저 붙인 행성들이 있어서 수성은 나중에 그냥 주인 없던 글자를 붙여서 수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밖에 있던 행성들처럼 이름을 안 붙이고요. 그냥 공 모양 땅이라는 뜻으로 지구라고 부르죠. 지성이라고 하진 않고요. 서양에선 행성 이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성은 태양 주위를 빨리 도는 것처럼 보여서 신의 심부름꾼인 메르크리우스 같다 해서 머큐리라고 불렀고요. 금성은 밝고 아름다우니까 미의 여신 이름을 따서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화성은 붉은 게 꼭 전쟁터 같다고 해서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불렀고요. 다른 행성도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였죠. 참고로 동양에서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부르는 건 서양식 이름인 우라노스, 넵튠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그때까진 동양에서 이 행성들을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쓰던 걸 그대로 번역해서 들여온 거죠.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도 정확히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 거야? 어? 지구의 나이는요, 우리 중에 그만큼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추정치긴 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구 나이 46억 년은 미국의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지구화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이분은 납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밝힌 게 사실 이분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납 들어간 제품을 줄이고 우리가 납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클레어 패터슨, 이분 덕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납으로 운석이나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 나이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납보다 무거운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납 정도의 질량이 될 때까지 붕괴하면서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때 원소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재면 절대 나이가 나와요. 이 방법으로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암석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북서부에서 40억 년 정도 된 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지각 활동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풍화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암석으로 나이를 측정하는 건 조금 부정확하다 해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달에서 찾은 암석 같은 걸로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46억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지구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나이랑 과거만 알아내기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너무 크잖아요.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도 이게 파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석유를 파내려고 시추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인류가 제일 깊이 판 구덩이가 1970년부터 20년 동안 러시아가 뚫은 콜라 슈퍼 딥이라는 구멍이거든요. 미국이랑 소련이 과학 경쟁을 하던 시기에 소련이 뚫은 건데 깊이가 무려 12km 정도라서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뚜껑을 잘 덮어놨습니다. 원래 15km 정도 뚫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12km 정도까지 갔더니 압력이랑 온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온도가 무려 180도였다고 합니다. 돌이 말랑말랑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12.262km 정도에서 시추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해서는 지금처럼 핵이니 멘틀이니 이런 걸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 그건 도대체 또 어떻게 한 걸까요?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의 구조를 알아낸 비결은 바로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니까 당연히 지진이랑 관련이 있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사방으로 파동이 전달되거든요. 그게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는 표면파라고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게 있고요. 실체파라고 해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실체파는 또 P파랑 S파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지구 내부를 파악하려고 할 때 활용한 건 바로 이 실체파, B파랑 S파입니다. B파는 축구 게임이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첫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S파는 아이돌이 아니고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두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소에 B파가 먼저 오고요. B파에 의해서 땅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방향이 수평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S파가 옵니다. S파는 속력이 P파보다 느린데 땅을 수직 방향,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래서 지진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파가 오는데 이거는 지진 난 데서 멀리까지는 안 갑니다. 그럼 지진파로 지구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냈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크로아티아인 그곳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라는 다소 발음하기 모호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지진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진파를 분석하다가 아, 지진파가 지구를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땅 속에서 어떤 깊이가 되면 지진파 속도가 휑 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왜 속도가 빨라졌을까? 아, 여기는 지각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멘틀이에요. 멘틀은 우리가 아는 망토랑 어원이 같습니다. 뭘 감싸거나 덮는 거죠. 핵을 감싸서 멘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 멘틀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게 모호로 비치치인 거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구분선을 우리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각도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 있어서 대륙 지각은 더 두껍고요.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지각은 바다 대륙 지각보다 얇은데요. 어쨌거나 그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죠. 그럼 외핵이랑 내핵이 있는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것도 원리는 비슷해요. 지진파가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어디는 못 지나가요. 아까 P파, S파 말씀드렸는데 지진파를 감지하다 보면 어디는 P파가 오고 좀 이따 S파가 오는데 어디는
비파만 도착을 합니다. 어?

에스파 어디 갔어? 에스파가 어딘가를 통과를 못해서 아예 못 온 겁니다. 에스파는 사실 액체를 통과 못해요. 그래서 액체로 된 핵을 통과를 못합니다. 피파도 통과를 하긴 하는데 확 느려집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멘틀이랑 또 다른 뭔가가 또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핵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베노 구텐베르크라는 분이어서 멘틀과 핵이 구분되는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핵도 외핵, 내핵 또 나뉘어요. 왜냐? 과학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 피파가 또 어떤 지점에서 굴절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 여기는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외핵과 구분되는 내핵을 찾아낸 거죠. 아니, 구텐베르크 씨가 외핵 발견할 때 내핵도 같이 발견하면 좋았잖아. 그런데 그건 구텐베르크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그만큼 섬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핵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지진계가 더 발전하면서 내핵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발견한 분이 인게 레만이라는 덴마크 과학자예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을 구분하는 면은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내핵안에 또 다른 핵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연구가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안에 무언가가 약간 금속의 결정 같은 형태로 모여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네, 지각은 다 아실 거라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구 전체 부피 중에서 지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부피 84%는 멘틀이에요. 멘틀은 기본적으로 고체인데요. 온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녹은 부분도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멘틀이 대류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멘틀 위에 있는 지각판이 같이 움직여서 지진이라든지 화산활동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라고 알려진 부분인데요. 멘틀은 주로 암석인데 외핵은 주성분이 철이랑 니켈같이 전도성이 큰 금속이거든요. 지구가 자전할 때 외핵의 물질들도 같이 회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에는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입자, 하전입자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녀요. 태양풍은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라 몸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이걸 자기장이 막아줘요. 우리가 남극, 북극 주변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잖아요. 태양풍이 쫙 들어올 때 자기장, 이 자기장 방어막이 날아오는 하전입자들을 양극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양극쪽에 굉장히 많은 하전입자가 모이기 때문에 이 하전입자들은 자기장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대기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기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오로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오로라라는 현상, 천사의 치맛자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기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어떤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가끔 태양풍이 강력할 때는 극지가 아닌 곳에서도 삐져나가는 하전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오로라가 관측된 기록이 있고요. 2024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었죠. 또 자기장이 중요한 이유가 철새 같은 친구들, 지도도 없이 길을 잘 찾아서 다니죠. 비둘기 같은 애들도 옛날에 발목에 편지 매달아서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지구 자기장 덕분입니다. 이런 새들은 나침반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나침반 그 자체예요. 자기장을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딱 보면 자기장이 보이는 거죠. 코어 같은 영화 보면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비둘기 떼가 막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알게 모르게 참 많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하다 자기장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과학은요, 알면 알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대신에 과학을 공부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 핵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외핵은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액체화된 금속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핵은 액체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내핵은 고체다. 아니, 외핵보다 중심부에 있으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고체야? 어? 더 오히려 더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돼야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내핵이 고체라고 하는 건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외핵 같은 액체에서 느려지는데 내핵 부분에선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고체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사실 제4의 물질 상태를 이미 100년 전에 제안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체를 뛰어넘는 상태,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전기장이나 열에너지 때문에 원자가 이온 전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내핵을 보면요. 내핵이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고체라기보다는 사실 플라즈마인데 지구 중심부의 압력이 너무 높고 밀도도 너무 높아서 이 입자들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처럼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과학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살짝 언급해드리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과거와 지구의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지구가 이렇게 생겨났다거나 지구의 내부가 이렇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정보지만 그거 자체보다 그걸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나 숨은 노력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걸로 돌아갈 수 없는 지구의 과거를 유추해보고 지진파로 들어갈 수 없는 지구 내부를 추측해보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고 요즘 들어 더 중요해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봐.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억 속에 묻힌 과학을 다시 끄집어내는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 기후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계절의 길이 변합니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봄, 가을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크게 차이 나는 게 여름이랑 겨울입니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요.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어요.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니까 나름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면 2100년쯤에는 부산이랑 제주에선 아예 겨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둔감해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올해 여름에 인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120년 만에 폭염이었다고 하죠. 날아다니던 새도 탈수 때문에 날다가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 손꼽히는 게 다들 아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가끔 보면 온실효과랑 온난화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으로 흡수되면 지표면에서 적외선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중 일부가 대기에 흡수돼서 지구를 다시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게 온실효과거든요. 쉽게 말해 이불을 덮는 거죠. 이게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추우니까. 근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런 이불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면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한여름에 구수다운 이불 100개를 덮어. 그럼 어떻습니까? 쪄 죽겠죠.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최근에는 지구 가열화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온실효과랑 다르게 좋은 뜻이 아니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평균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날씨가 어제보다 1도 따뜻하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 예. 평균 온도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뭐 친구들한테 만 원씩 줄 수 있겠죠. 친구 10명 모아놓고 만 원씩 줘. 이거는 뭐 큰 부담 안 돼요. 근데 전 지구의 모든 인류한테 만 원씩 준다. 저는 불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우리 지역의 온도가 어제보다 1도 높다.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들어간 거겠죠. 그만큼 굉장히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면요. 가뭄이랑 홍수가 훨씬 자주 일어나고요.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인간보다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1위, 부동의 1위, 바로 모기죠. 모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물론 전염병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봐요. 모기가 그냥 드글드글해. 이미 싫죠. 네, 그러니까 가능할 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진짜 지구가 멸망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줄도 관심이 없어요.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씩 생각나실 만한 내용도 있고요. 앞으로 일기예보를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랑 기후를 제가 섞어서 썼는데 둘은 사실 조금 다른 말이에요. 날씨는 그날 그날의 기온, 습도, 강수량 뭐 이런 걸 말하고요. 기후는 좀 오랜 기간의 날씨 정보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기후 어때? 이런 말을 하진 않죠. 날씨가 모여서 기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전부 지상에서 10km 정도 되는 대류권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내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도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위로 10km 정도는 대류권입니다. 전체 대기량의 80%가 여기 몰려 있어요. 질소, 산소, 뭐 이런 거죠. 대류는 대기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대류권엔 날씨 현상이 있어요. 성층권은 높이 50km 정도까지인데요. 성층권만 해도 대류 작용이 거의 없어서 딱히 날씨랄 게 없습니다. 거의 안 변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창밖을 보시면 늘 구름이 아래 있잖아요. 비행기는 대류권 위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으로 주로 다닙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도 대부분 성층권에 있습니다. 지표면 위로 50에서 80km 정도는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물체가 우주에서 대기권에 들어오면 막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현상, 이게 바로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이즈가 커서 지표면에 올 때까지 다안 타고 도착을 하잖아요. 땅에 딱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발견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열권. 열권은 진짜 우주와의 경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의 밀도는 낮고요. 온도는 1000도, 2000도까지 엄청나게 높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로라, 태양으로부터 나온 태양풍, 하전 입자가 대기권 안으로 삐져 들어와서 생기는 오로라 현상도 열권에서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존층에 대한 겁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이 그대로 인체에 닿겠죠? 그러면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특히 극지방은 다른 데보다 오존층이 얇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더잘 뚫리는데 지금 이미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오존층에 구멍 난걸 인류가 발견한 게 1980년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쓰던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제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할애하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우리는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도 과학 자체가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서기도 하지만 인류를 위해 숨은 노력을 하는 과학자분들에 대한 존경심, 그런 점을 알리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과학의 이면에는 과학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더 의미 있게 과학자와 과학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날씨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죠? 기분이 저기압이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인 곳은 진짜로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고기압, 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기압, 기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압은 뭐죠? 기압은 공기의 압력입니다. 보통 공기는 아주 가볍고
심지어 무게가 없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기에도 당연히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떤 면에 압력을 가해요. 아까 대기권 보셨죠? 아무리 기체가 가벼워도 그렇게 몇십 킬로, 몇백

600kg 높이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벼운 나무 토막, 젠가도 많이 쌓으면 밑에는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가 나가겠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각각 1cm의 면적에 실려 있는 대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1kg 정도로 봅니다. 1제곱센티미터마다 1kg의 공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각각 10cm면 몇 킬로그램의 공기가 실려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려 100k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짊어지고 있는 공기가 사실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납작해지지 않고 지금 형태로 유지되는 이유는 뭐죠? 왜냐? 우리 몸 안에서도 그만큼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면에서 받는 대기압의 평균을 1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도 내부 기압이 1기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고기압은 뭐냐? 1기압 이상이 고기압이냐? 그렇진 않고요. 고기압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그럼 고기압 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 압력이 높다는 것. 주변보다 기체 분자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널널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붐비니까요. 우리가 너무 붐비는 지하철에서 옆 칸에 널널한 곳으로 가듯이 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옮겨가니까 우리 입장에선 뭐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원래 공기가 있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선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걸 하강 기류라고 합니다. 왜 위에서 내려오냐? 땅에서 공기가 솟아나오진 않으니까. 그럼 위에 있던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을 때보다 압축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건조해지고요. 안정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날씨가 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도 과학인 겁니다. 그럼 저기압지대는 어떨까요? 우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기압에 기체 분자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온 기체 분자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압지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아래 있던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요. 그게 우리가 볼땐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비가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는 흐리고 비가 올수 있는 거죠. 기분이 저기압이다라는 건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라. 네, 고기를 드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디는 계속 고기압이고 어디는 계속 저기압이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기도인데요. 선이 많이 있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하거든요.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인데요. 1000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마다 등압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의 폭이 좁은 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기압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려진 쪽은 바람의 강도가 센 거죠.
보시면 왼쪽에선 러시아 쪽이 고기압이고요. 오른쪽에선 일본이 있는 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죠.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고기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고요. 태평양 쪽에 있는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혹시 일기예보에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말을 언제 하죠? 바로 겨울입니다. 사실 왼쪽은 우리나라 겨울철 일기도고요. 오른쪽은 여름철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한파를 몰고 오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와서 후덥지근하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태풍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완전 과학이거든요.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힌 태풍 사진입니다. 마치 욕조에 물을 담아놨다가 마개를 뺐을 때처럼 소용돌이 형태죠. 가운데 구멍이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태풍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의 소용돌이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가운데 중심부는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바람도 없고 하늘도 맑은 고요한 상태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물론 태풍이 계속 이동하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한 곳에서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것만 봐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비가 오고 흐린 태풍의 정체는 바로 저기압입니다. 주로 열대 바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닷물이 다른 계절보다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따뜻한 수증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간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주변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 중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점점 더 발달해요. 상승 기류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태풍 단면을 자른다고 치면 기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태풍이 접근하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상승 기류 기둥이 차례차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건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도양에서 생긴 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북중미에서 발생한 건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지역마다 이렇게 명칭이 다르고요. 태풍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따로 있죠. 태풍에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왔을 때 구분하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태풍의 이름을 붙인 게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예보관으로 일하던 클레멘트 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평소에 싫어하던 정치인이나 주변 사람 이름을 태풍에 붙인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같은 나라가 포함된 태풍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회원국에서 제출한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피해 없이 순하게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개미나 노루 같은 이름을 제출했는데요. 어느 나라에 너무 아픈 피해를 끼친 태풍은 다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퇴출되는 게 관행이죠. 태풍은 사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동력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육지로 오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지 지면에 마찰력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해져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태풍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랄지
재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주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바닷물이랑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커지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더 강력한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지구온난화 하면 더워지는 거니까 가뭄이나 산불 이런 건 쉽게 연관을 지으시는데 태풍이나 폭우, 홍수 같은 것도 온난화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형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는데 오른쪽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정신없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작물들은 심각하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돈 주고 사기가 무섭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장마 때문에 상추 같은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늘어나고요. 사실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 현상인데요. 초등학생들 환경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북극곰 그리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곰 같은 경우가 해빙을 타고 이동합니다. 즉 해빙은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해빙을 타고 다니면서 뭐 다양한 물고기나 물범 이런 애들 사냥을 하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해빙이 사라져서 해빙도 녹고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북극곰이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럼 어때요? 배고파. 점점 앙상이 말라. 그러다가 굶어 죽는 북극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릴 북극곰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한 이유는 빙하라는 게 바닷물처럼 짠물이 얼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빙하라는 건 담수입니다. 담수.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잖아요.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뭐 조금 바닷물이 심심해지겠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그 우리가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서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이걸 틀어놔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욕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저어주죠.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지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 요 가운데서만 목욕을 할 수 있겠죠. 일로 가면은 어우 너무 추워서 못해. 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저어줘야 돼요. 이 저어주는 걸 지구에서 누가 하느냐? 바로 짠 바닷물이 합니다. 적도 쪽은 뜨거워요. 극지방은 차가워요. 그렇게 뜨거운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지방의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빙하가 녹았죠? 빙하는 담수, 맹물이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죠?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거대한 순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적도 여전히 더 뜨거워져요. 극지방 더 추워집니다. 즉, 적도와 극지방이 폭염과 한파가 오는 겁니다. 양극화가 되는 거죠.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좁아지는 것처럼. 이걸 저어주면 이만큼을 인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어주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 양극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딱 요만큼밖에 못 살아. 우리나라 위치 어떻습니까? 좋아. 우리나라 딱 중간이야. 우리나라는 목욕할 수 있겠죠. 근데 목욕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그냥 둘까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는 건 적도와 극지방의 이 에너지를 섞어주는 힘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요새 나온 지구과 교과

0: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에 섬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평균 기온이 2도까지 상승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못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5도 이하로 제한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평균 기온 상승폭을 적정하게 제어할 거냐. 그 대안이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 양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성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땅이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기후랑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자동차 안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 탈 수 있습니까? 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 항상 국내 여행만을 하겠다.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겠다. 걸어 다니는 곳까지만 여행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화석연료가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동차를 안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봅니까? 과학자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네, 아마도 과학자는 결국은 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계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돌에 붙인다던가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왜 못하느냐? 이러한 기계를 돌렸을 때 40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하지만 이걸 포집하는 기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6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결국 이 장비를 돌릴 때 20만큼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를 해결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기차를 타고 분리수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뭘 하느냐?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손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조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임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과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개인과 기업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과학기술만큼이나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과학 마지막 시간이자 저의 12번에 걸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역시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안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0: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0: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학,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제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과학과 만나게 해드리는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아쉬워. 제가 가장 사랑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주,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죠.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끝이 있다 한들 가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곳이지만 그 비밀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우주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으로 대변되는 미지의 세계. 이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미치도록 찾고 싶어 했던 우주의 실체를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 합의된 수준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은하수입니다. 동양에선 은빛 강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은하수고요. 서양에선 헤라라는 여신의 젖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밀키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하라는 게 뭘까요? 우주에는 은하도 있고 태양계도 있죠. 하지만 뭐가 더 큰 개념인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먼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행성, 플래닛입니다. 행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 스타와는 다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요. 스스로 탄다. 그래서 스타. 이렇게 외우세요. 네, 행성은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구는 초록별, 지구별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별에서는 생명체가 오지 못합니다. 행성에서 온 거예요. 너는 어느 별이 주도하는 행성에서 왔니? 이렇게 해야 돼요. 별에서 온 그대도 이상한 말이에요. 별에서 왔으면 이미 타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민준도 별이 있고 그 별이 보유한 항성계에 있는 행성에서 온 거예요. 별에서는 못 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어쨌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 행성이 돌고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지름은 보통 2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끝에서 끝까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정도니까 빛의 속도로 2년이 걸리는 태양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겠죠. 발사한 지 한 50년 된 보이저 1호가 아직도 태양계 외곽에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태양계의 정의는 기준에 따라서 범위가 꽤 많이 바뀌는 굉장히 어려운 정의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태양 말고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항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은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정확하게는 알파 센타우리 A, B랑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세 개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차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태양이 세 개여서 괴로운 외계 지성체들이 나오죠. 그 외계 지성체들의 태양이 바로 얘네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혹은 드라마 속 설정이 아마도 얘네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센타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는 이렇게 태양, 센타우리 같은 항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하는요, 태양계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은하에는 항성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0개? 200개? 1000개? 놀랍게도 4천억 개나 됩니다. 4천억 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은하를 밖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원경이나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걸로 우리 은하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집 안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지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많은 곳을 보면서 아마 이 집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심지어 집 밖에 다른 집들을 보면서도 아, 저 집이 이러니까 우리 집

또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밤하늘의 은하수, 기다란 띠처럼 보이죠? 이 은하수는요,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형태거든요. 은하수도 은하의 옆모습이라서 길쭉하고 납작하게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강한 중력으로 은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하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 블랙홀이 다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손이 아니라 중력으로요. 아까 태양계 지름이 2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10광년이 아니고요. 10만 광년.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은하계의 모습을 밖에서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은하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것, 집안에서 집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것, 저는 지금도 야 진짜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 은하가 이렇게 큰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1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그런데 은하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몇십 개 모여서 은하군이라는 걸 이뤄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국부 은하군은요, 지름이 100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예, 국부 은하군에서 조금 큰 은하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여러분의 개념이 가 있는 곳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 개념 안드로메다로 갔니? 네, 우리 은하보다 지름이 2배나 큰 은하입니다. 이름이 너무 친근한데요. 거리는 사실 전혀 친근하지 않아요. 지구에서 무려 25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비상식적인 사람을 보고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냐고 하는데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요, 지금 그 개념은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은하군은 은하가 몇십 개 모인 거라면 은하가 수백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우주소년단, 아람단, 저 어릴 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단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은하단이 모여서 또 초은하단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요, 지름이 5억 광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5억 년 걸리는 거리. 초현실적이죠? 이런 초현실적 사이즈의 초은하단이 천만 개 정도 모이면요,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완성됩니다. 관측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리한테 오는 빛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까지만 잰 겁니다. 그 범위 밖에는 뭐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는 부분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요, 무려 930억 광년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속성으로 살펴봤는데요. 너무 달려가지고 잠깐 우주의 경치를 좀 보면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고 2021년 말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다들 아시죠? 1990년에 발사한 허블의 뒤를 잇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고성능의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사진이 제임스 웹이 우리 은하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찍은 건데요. 용골자리, 카리나 성운입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무슨 CG 같죠? 너무 아름다워요. 용골자리는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용골은

선박 아래쪽을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척추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성우는 쉽게 말하면 우주 먼지구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별이 태어나기 때문에 별들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임스 웹은 여러모로 허블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습니다. 허블하고 다르게 적외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먼지 뒤편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네, 일종의 투시하듯이 먼지 안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임스 웹과 허블 같은 우주 망원경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상공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태양빛을 반사하는 순간에 관측을 한다면 지상의 망원경들은 걔네들이 이제 내가 찍은 사진에 굉장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선이 가버리는 거죠, 사진에. 그런데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심지어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2500배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우주를 관측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정말 침착하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JWST가 있는 곳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 중에서 L2라는 곳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라그랑주 점은 태양이나 지구 이런 천체들의 관계 속에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탐사선이 가 있어도 안정적으로 그 위치에서 관측하기 좋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의 모슬바금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진도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스테판의 오중주인데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두아르드 스테판이 발견한 다섯 개 은하라서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불립니다. 무려 1000개의 이미지 파일, 1억 5천만 개 이상의 픽셀로 완성된 사진이고요. 위쪽에 있는 은하가 지구로부터 3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죠. 물론 그 다섯 개 은하 중에 하나의 은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다섯 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네 명은 친구고요. 한 명은 지나가는 행인 1이 찍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다섯 명을 오중주라고 부르면서 얘네들이 마치 친구들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은하가 가까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주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37.9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인 걸 알았을까? 1광년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예요. 인류 중 그 누구도 1광년 이상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거리를 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잴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우주의 크기와 위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시차 적용할 때 시차가 아니고요. 시각 차이를 뜻하는 시차예요.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에 지구가 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요. 6개월 전에 봤을 때랑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A 지점에 있을 때는 별도 A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지점에 있을 때는 별이 B 지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건 이미 인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차가 망원경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시차의 절반인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연주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 하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크면 가깝고 시차가 작으면 먼 별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연주 시차로 거리를 재는 건 별이 어느 정도 가까우면 굉장히 확실한 거리 측정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년 차이로 그 별을 봐도 너무 멀면 그 위치가 그 위치거든요. 시차로 계산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의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우주 망원경도 없었을 때는 그 한계가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게 별의 밝기예요. 별이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게 보이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멀리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가까운데도 원래가 어두운 별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로 거리를 재려면 원래 밝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별들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표준 촛불이나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별이 있을까요? 답은 있답니다. 이 답을 발견한 것이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분이에요. 헨리에타 리비트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병 때문에 청각을 잃으면서 성악을 포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접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여성은 하버드에 입학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이 거의 유일한 여성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의 밝기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는 단순한 작업 있죠. 그런 걸 하는 여성분들을 모집했어요. 페이드 없이 계산원, 컴퓨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비트도 그런 컴퓨터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낸 거죠. 리비트는 무수히 많은 별의 밝기를 계산하다가 세페이드라는 별자리에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해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성은요. 나이가 들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변광성은 그 주기가 50일이고 어떤 건 2일이고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리비트는 변광성의 주기랑 밝기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주기가 같은 변광성은 실제로 밝기가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기가 짧은 별들은 실제로 더 어두운 별이었고요. 긴 별들은 실제로 더 밝기가 밝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변광성이 은하마다 있기 때문에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라는 걸 증명한 것도 리비트 덕분입니다. 허블은 리비트를 리스펙트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는데요. 실제로는 리비트도 허블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여하거든요. 표준 촛불과 관련해서 리비트가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처럼 표준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늙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태양보다 못해도 서너 배는 질량이 큰
커다란 항성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한 질량이 안 되는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밝기가 줄어들다가 백색 외성이라는 일종의 차가운 그냥 하얀 전구 같은 형태, 별의 시체와 같은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색외성 근처에 다른 별이 있어서 백색외성의 중력 때문에 그 별의 질량이 백색외성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백색외성이 딱 어떤 질량을 넘어서면 폭발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가 되면 폭발합니다. 이걸 인도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백색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즉 1A형 초신성일 때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도 표준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신성 폭발은 그 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을 합친 것보다 밝기가 밝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어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하 하나에서 보통 100년에 한 번씩 이런 1A형 초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하를 여러 개를 관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이 표준 촛불, 표준 광원으로 거리를 재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주 시차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관측 정밀도가 높을 때는 더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못 재죠. 그래서 셰페이드 변광성이나 1A형 초신성 혹은 빛의 파장 길이 같은 다른 측정 방식을 교차 적용하면서 별의 거리를 점점 확장해 가며 재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다리를 한 단계 오르고 또 한 단계 오르듯이 하나를 토대로 조금씩 더 멀리 측정한다고 해서 우주 거리 사다리, 코스믹 디스턴스 레더라고 부른다는 점도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는데요. 아까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허블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의 파장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허블의 발견 덕분에 우주의 공간이 점점 팽창한다는 우주 팽창론이 과학계의 정론이 됐습니다. 우주는 무한하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정적 우주론을 내놨던 아인슈타인도 허블의 관측 결과를 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면 역으로 시계를 돌렸을 때 무에 가까운 한 점에서 시작한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주가 더 커졌어요. 내일보다 모레 더 커집니다. 그럼 어제는 오늘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과거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우주는 엄청나게 작았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빅뱅에서 중요한 건 은하가 움직여서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가 있는, 은하가 속한 우주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건데요.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빅뱅 이론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본의 아니게 지어준 겁니다. 호일이 BBC 라디오에 나가서 뭐? 우주가 그냥 빵펑 빅뱅 태어났다는 거냐? 큰펑? 큰펑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린 데서 나온 말이죠. 사실 놀리려고 한 말인데 빅뱅 이론?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빅뱅 이론을 부르죠. 홀이 주장한 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랑 온도는 일정하다는 이른바 정상 우주론입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뭐 늘 그대로 있다. 뭐 유지될 것 같다. 그죠? 하지만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발견하면서 완전히 사장됩니다. 펜지어스랑 윌슨은 전화기를 만드는 미국의 벨 연구소, 전화기 개발한 그분이에요. 벨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파 망원경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없앨 수 없는 이상한 잡음, 노이즈를 감지합니다. 이 잡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우리 우주 공간의 배경에 퍼져 있는 전파를 말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덩달아 파장이 길어지면서 전파의 형태가 된 거죠. 펜지어스랑 윌슨은 이 잡음 덕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아날로그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TV를 켜면 방송이 안 나올 때는 사실 그냥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올 때도 전원을 켜면 지지직 하는 이상한 흰색, 회색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어? 왜 지지직거리지? 사실 이것도 이런 화면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송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TV 안테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전파를 포착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 평균 온도가 약 3켈빈 정도 된다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우리가 쓰는 섭씨 기준으로 하면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건데 우주가 작았을 때는 훨씬 더 뜨거웠지만 팽창하면서 점점 차갑게 식은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할 때 쓰던 난로를 가지고 200평짜리 저택에 가잖아요. 그 난로로는 200평짜리 저택이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고시원에서는 따뜻했지만 커지면 추워질 수 있다. 충분히 데울 수 없다. 그래서 빅뱅 당시의 온도와 지금 온도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은 아,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커졌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줄었겠구나. 우주의 나이는 137.98라는 정도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98억 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도 137.98억 광년이 최대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930억 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지름으로 따지면 465억 광년 정도 되는 건데 왜 그게 우주의 나이보다 더 크냐? 그건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으로는 우주가 아마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의 과학자 3명이 우주가 그냥 팽창이 아니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는 이론으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우주가 뭐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지는 현재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왜 하냐? 그러면 암흑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가 가속 팽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암흑 물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현재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우주를 관측하는데요. 빛으로 감지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0: 더 있다는 걸 우주의 질량을 계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늘어나게 하고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흑이어도 뭔지 모른다는 것만 같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냥 이걸 합쳐서 전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구분하는 게좀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주에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5%, 암흑물질이 25%, 암흑에너지가 70%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 비율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5%, 25%, 70%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우주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강을 건너야 돼요. 한 사람이 징검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놓고요.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놓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강이 얼마나 큰 폭인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95%의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지, 여전히 어쩌면 영원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맞아? 암흑에너지 실제 하는 거 맞아? 혹시 우리의 관측 에러는 아닐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실수하고 있는 게 있나? 끊임없이 검증하고 이 경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정말 어려운 그 작업을 기쁘게 기꺼이 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과학자고 그것이 바로 경이로운 과학의 힘이겠죠.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원자나 전자 같이 아주아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처럼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것까지 과학이 없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과학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기회가 닿으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였습니다. 생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생수와 야채,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에 대비해.

0: 하루 24시간 해가 뜨고 지는 주기에 맞춰 자연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밤엔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아침은 좀 다르다고요?
1: 아침이 가장 피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한다고 씻고 뭐 옷 갈아입고 딱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하는데
0: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침이라고요?
2: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가 제일 피곤하고요. 일단 제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많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0: 아침에 눈 뜨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이분들.
3: 8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0: 떠지지 않습니다.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누워있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결국에 12시쯤에 이제 눈이 떠집니다.
1: 밤사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 날씨 너무 좋다. 나 아까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원래 오늘 산책 나오기로 했었는데.
1: 다정하니 사이 좋은 부부시네요. 그런데 아내분이 남편을 제보하셨다고요?
3: 경기도 광명에 사는 최정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만 50세입니다. 제가 코골이가 좀 심한 것도 있고요. 와이프 얘기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도 좀 있는 것 같고 불면증도 좀 있고.
2: 아, 코골이가요. 심한 정도가 이제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문 닫아도 들릴 정도?
1: 야, 코골이가 많이 심하시네요. 와. 어이구.
2: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는 이부자리를 일어나기까지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에는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서히 이게 심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 코 속에 이렇게 살이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검사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예.
1: 최정용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을 맞는 부부. 맛있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0: 맛있겠다.
1: 나는 다 비벼 먹어야 돼.
2: 아, 콜라 또 먹게. 밥 먹기 전에?
0: 조금만 마실게, 조금만.
2: 거의 다 차렸어, 지금.
0: 다 차려질 때까지 아주 조금만.
2: 회사에서 콜라 안 마셨어?
0: 회사에서 콜라는 안 마시고 커피만 조금. 그치,
2: 커피 한 100잔 마셨지?
0: 아니, 10잔. 아, 10잔 안 되고.
2: 커피 줄여야 돼. 아니면은 저걸 마셔. 뭐 내린 커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이게 맑은 거.
0: 맛이 없어.
2: 믹스 먹지 말고.
0: 맛이 없어.
3: 아니, 밥 먹기 전에 콜라라니요?
4: 탄산은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고요. 뭐 일주일에 1.5리터, 1.8리터 한 두세 개 정도 먹고 있어요.
5: 탄산 음료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4: 목에서 느낌이 좀 플래시하잖아요. 물은 좀 맹맹한데.
5: 커피도 많이 드신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4: 커피는 한 하루에 10잔 정도 먹는 것 같고요. 거의 믹스 커피만 먹습니다. 아메리카노는
2: 맛이 없.
4: 네, 너무 맛이 없고요. 쓰기만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는.
3: 평소 탄산과 커피를 달고 산다는 최정용 씨, 회사에서도 수시로 드신다는군요. 8시 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식사를 하시는군요.
0: 맛있겠다.
2: 비빔밥 내가 잘하는 거. 오늘 나물 다 넣어서 비벼야 돼. 취나물. 콩나물만 넣지 말고.
0: 또 뭐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2: 당 조금씩 따가워. 이거 계란밥. 아, 계란 숟갈로 넣고. 이거 봐, 짠지 안 짠지. 이거 참기름 좀 넣고. 하루 한 끼 먹는 건데.
3: 네? 뭐라고요?
2: 하루 한 끼 먹는 건데 잘 제대로 먹어야지 저녁이라도.
3: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요?
0: 밥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 먹는 게.
2: 먹는 게 안 즐거워? 큰일이다.
3: 세상에, 최정용 씨. 저녁 한 끼만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2: 배고프진 않아? 거창하게 말고. 너무 이게 공복이 너무 길잖아. 공복이 기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복이 기니까 그 사이에 믹스니 콜라니 이런 걸 마시는 것 같아. 그걸 배를 채우는 것 같아. 내가.
6: 시원해.

0: 밥보다 잠이 더 고프다는 최정용 씨. 최정용 씨는 왜 잠이 부족한 걸까요? 아이고, 2시가 다 돼가네요. 그제서야 거실에서 잘 준비를 하시네요.
1: 제가 코를 고니까요. 와이프한테 좀 수면, 와이프 수면하는데 방해도 되고, 저도 좀 미안하고, 네, 그래서 따로 자고 있어요.
0: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도 금방 잠에 들지 못하네요.
1: 안 좋으면 한 2시간 이렇게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 것 같아요.
0: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뒤척이다. 쥐가 났는지 스트레칭도 하시네요. 야, 잠 못 드는 고통 정말 괴롭죠.

0: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리 팔이 아플 정도로 뻗어도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나는 느낌에다가 뭐 몸도 쑤시고 뭐 그런 느낌. 굉장히 괴로운데요. 뭐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전에 잠이 편하게 좀 들던 그 시점하고 비교하면 이게 좀 많이 고통스러워요.
1: 이제 좀 잠이 드셨나요? 그런데 숨 쉬는 게 뭔가 좀 편해 보이지 않는데요?

0: 계속 코를 이렇게 들렁들렁 걸잖아요. 막 소리가 크다 갑자기. 지금 내려올 찰나인데 이게 계속 컥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 올라가듯이. 이상하다 소리가. 이러다가 갑자기 정말 이 거짓말 좀더 못해서 한 진짜 50초? 그렇게 해서 꺾꺾 가다가 갑자기 이제 슉 내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이러다가 자다가 진짜 뭔일 나겠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1: 그렇게 5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자고 나니 아침이 밝았네요. 이러니 아침이 힘드실 수밖에요. 정말 일어나기 싫으시겠어요. 최정연 씨의 수면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 요즘엔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3: 요즘에는 좀 빨리 퇴근하고 있고요.
2: 대략 몇 시쯤 하세요?
3: 한 6시 반? 예, 그때쯤 퇴근하고.
2: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그럼?
3: 저녁은 9시, 10시쯤 먹어요.
2: 저녁은 왜 이렇게 늦게 드세요? 퇴근은 그때 하시는데?
3: 저희 애들 생활 패턴도 있고,
2: 네.
3: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2: 네.
3: 예, 식사 시간이 좀 늦네요.
2: 예, 알겠습니다.
1: 사람의 수면을 좌우하는 시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2: 우리 고유의 시계가, 내 중추 시계가 머릿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우리 뇌에는 시신경이 교차하는 시신경 교차상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시계 유전자는 손과 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멜라토닌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잠을 조절합니다.
2: 타임기버, 시간 조절자라고 독어식 표현으로 이제 짜이트기버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빛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빛. 그 다음에 우리의 루틴. 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에 가고 내지는 직장에 가시고 퇴근을 하고 이런 루틴. 또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밥을 먹죠.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밥을 먹는.

0: 이런 외부적인 타임 기버, 타임 큐, 시간 조절자들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고유의 시계는 서로 박자를 맞추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는 자전하는 지구에 살면서 24시간에 맞춰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1: 해가 뜨고 지면서 발생하는 빛과 규칙적인 식사 같은 일상의 루틴들이 시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계 유전자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런 호르몬들의 농도와 체온, 혈압 등이 시계 유전자의 총지휘하에 조절되고, 우리 몸은 리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0: 이 대개 패턴이 지금 다 밤으로 와 있어요. 저녁 시간이 지금 9시, 10시. 이게 다 모여서 드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제 지연성 일주기 리듬 패턴이 관찰이 돼요. 근데 이제 지연성 일주기 리듬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잠자리에 드는 건 늦게 드시는데 출근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시다 보니까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지금. 많이 부족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1: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최종명 씨. 그렇다면 잠은 왜 중요할까요?
0: 잠은 우리 건강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고, 체온도 조절해야 하고, 그런 어떤 기억력의 강화에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감정의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잠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그런 저희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 잠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토로하는 두 번째 귀하신모, 누구실까요?
2: 저는 올해 이제 36살이고요. 지금 구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3: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2: 저는 그 회사에서 AI 연구교육팀에서 지금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1: 오, 선임연구원 멋진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다는 김서준 씨. 책상에 앉아 몰입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하루 종일 방 밖을 나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야말로 집돌이랍니다.
2: 보통은 이제 아침 9시, 내지는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점심, 저녁 먹는 시간 빼놓고는 한 11시간?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3: 재택하실 때
2: 네.
3: 하루에 한 번도 집 밖에서 안 나간 적도 있나요?
2: 일주일에 5일 안 나간 적도 있죠. 네.
1: 방 밖을 나온다고 해도 거실이 전부라고요.
2: 사실 제 시간 많이 보내는 곳은 이제 작업방에 제일 오래 있고, 보통 이제 저기서 나오면 항상 있는 데가 여기에 있는 편이죠. 네.
3: 쉬실 때는 항상 소파에.
2: 네, 여기는 그냥 완전 쉰다? 라는 생각으로.
1: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소준 씨,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답니다. 불과 몇년전 사진이라는데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사연이 좀 있답니다.
2: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좀뭐 어디 안 다치고 몸이 괜찮았을 때는 많이 했던 운동들인데.
1: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한때는 스포츠맨이었답니다.
2: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게 이제 뭐 농구고요. 얘 때문에 허리도 다치고 좀 우여곡절이 많은 운동이긴 한데, 작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11월에 했었는데, 조금 이제 크게 수술을 했었고, 지금은 운동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게을러집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게을러집니다. 이게 하던 습관이 사라져버리니까 안 하는 게 관성이 되더라고요. 혈압이 조금 들쭉날쭉한 게 있습니다. 뭐, 고혈압은 항상 평균적으로 150에서 170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풍도 좀 있고, 위경련도 달고 살고, 좀, 그 다음에 이제 온 몸이 조금 저린

0: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디스크적인 것들이랑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통증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1: 디스크 수술 후 운동을 등한시하면서 불면증도 같이 찾아왔다는 김서준 씨.
0: 시간을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재본 적은 없는데 한 4시간 정도 되면 한 번씩은 깨는 것 같고 총 수면 시간은 6시간을 못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해봤죠. 뭐 따뜻한 차나 우유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 뭐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데핀다든지 무슨 아로마를 뿌린다든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1: 모두가 달콤한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 그런데 김서준 씨는 이 시간이 반갑지가 않다는군요. 매일 밤 쉽게 찾아오지 않는 잠을 부르기 위해 중무장을 한다는 서준 씨.

0: 아, 그런데 이 복장은 뭔가요? 웬 치마인가요?
1: 이게 진짜 밖에서 보면 되게 꿀사납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입는 잠옷이나 이런 것들 입으면 되게 불편해서 자다가 벗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몸에 그냥 안 걸치는 느낌으로 입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뭐 혼자 자는 거라 편할 때 그냥 대충 몸만 이제 가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냥 좀 몸에 안 거슬리는 옷으로 그냥 골라서 입고 있습니다.
0: 잠에 예민하다 보니 잘 자기 위한 장치들이 많은데요. 빛이 들어올수라 암막 커튼도 치고.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용도는 뭔가요?
1: 너무 이제 피곤해서 바로 잘 것처럼 느껴져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한 시간 넘게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화이트 노이즈처럼 유튜브 ASMR 같이 혹은 라디오 같이 좀 틀어놓고 뭐 화면은 잠깐 보고 그냥 소리 듣는 위주로 하면서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2: 잠자기 전까지 이제 휴대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리듬을 아까 이제 망가뜨리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한 가지일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뇌에서 손과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빛이 있을 때는 억제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면 빛이 없어지고 나면 분비가 되면서 졸리움을 느껴서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근데 휴대폰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계속 보시게 되면 그런 멜라토닌이 사실은 분비가 시작이 되고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빛이 계속 있으면 걔가 계속 억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듬을 교란시켜서 사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가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보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0: 아이고, 잠들려고 보는 게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거였네요. 잠깐 잠이 드는가 싶더니 다시 깨서 휴대폰을 보는데요. 이러니 아침이 상쾌할 리가 있겠어요.
1: 일단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일단 아침 시작부터 일단 피로감으로 젖어서 맞는 비유일진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한 살을 하루 종일 멀미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몸이 나으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든 간에 자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자고 나서 개운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
0: 최정용 씨와 김서준 씨, 좀 더 본격적으로 수면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3: 내려오시고요. 호흡에 대해서 분석하는 장치도 부착을 하게 되고 뇌파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복부나 이렇게 가슴에서 호흡을 위한 노력 같은 거 또 다리에도 근전도를 부착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돼서 앞서 말씀드린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기면병이라든지 삭관수면, 렘수면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심장 리듬, 근육 상태 등을 검사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최정용 씨의 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반적인 수면 패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2: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자꾸 떨어지죠, 밑으로 이렇게.
4: 네네.
2: 밑에 떨어질 때 보면 뭐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4: 네.
2: 이게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근데 수면 무호흡이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단 말이지.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그날 하룻밤 동안에 총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횟수는 264번이 있었어요. 저희가 10초 이상 숨을 멈추거나 호흡이 떨어지는 것을 세거든요. 그래서 264번이나 있었고, 최장 무호흡, 제일 길게 무호흡이 있을 땐 79초 동안 숨을 안 쉬세요.
0: 네? 79초나요?
2: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소위 말해 우리 아시안게임 보셨을 텐데 수영을 하면 물속에 고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숨을 참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빼고 숨을 쉬고 또 물속에 고개를 넣고 숨을 참고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매일매일 수영하시면서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잠이 수면이 심한 분절화를 이르게 되고 소위 말해 채선 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0: 김수준 씨는 어떨까요? 왼쪽과 비교해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내려가 있진 않네요.
2: 수면 무호흡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저호흡 아니면 이제 호흡하고 연관된 이제 각성들이 관찰이 됐고요. 그것의 횟수를 관찰했더니 1시간 주무실 때 한 12번 정도 무호흡이나 저호흡 혹은 수면과 연관된 호흡 노력과 연관된 각성이 관찰이 되고 저산소증이 최저산소포화도 한 73%까지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다시 복귀되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0: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잠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무엇이 문제일까요?
2: 그렇게 저산소증을 자꾸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은 심장하고 뇌에 데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심장은 무호흡이 예를 들면 수십 초 동안 지속되면 그동안은 그 심박동이 느려졌다가 숨이 터지고 나면 또 막 상대적으로 그거를 보완하기,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막 빨라졌다가 또 무호흡이 있는 동안은 좀 느리게 뛰었다가 푹 터지고 나면 굉장히 빨라졌다가 하룻밤에도 그것을 굉장히 수백 번 많게는 반복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산소증으로 해서 뇌세포의 파괴, 뇌세포의 데미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0: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색의 투명한 뇌척수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뇌의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를 흐리며 대사성 폐기물들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일종의 청소를 하는 것이죠.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노폐물도 이 청소 활동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뇌의 청소 활동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군요.
2: 잠을 자는 동안 아주 액티브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지 않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에 비해서 잘 자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노폐물의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이제 치매의 원인 물질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고 있죠. 걔를 잘 이제 배설해 내야 되는데 청소해 내야 되는데 잘 배설해 내지 못하면 청소해 내지 못하면 뇌에 많이 쌓여서 이것들이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0: 실제로 수면 시간과 치매 발생률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 사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치매가 발병하기 수십 년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의 생활이 이제 노년기가 아니라 더 수십 년 전 젊었을 때부터 계속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세 번째 귀하신 몸.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떤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까요?
4: 네, 저는 39살 남보라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지금 단국대학교 영어학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 만학도이자 학생입니다.
0: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한낮, 이분은 왜 침대일까요? 남보라 씨는 매일 이렇게 두세 시간은 낮잠을 자야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하기 전에, 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0: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 강사인 남보라 씨. 오후 늦게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5: 왔어?
0: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6: 자, 그럼 목적어 위치를 바꾸면 선생님이 감목이 뒤로 가면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자, 예문 다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7: 그렇지, 자, 에스컬, 그렇지, 오브리 이런 식으로.
0: 밤이 늦어서야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그런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남보라 씨. 결국 뭔가를 찾는데요?
4: 거의 잠을, 제 힘으로 잠을 자지 못해서 5년 동안 수면제를, 네,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굉장히 미칠 것 같고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5: 보리야 자자. 일라. 보리 일라 자게.
0: 밤에 잠드는 일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닌 그녀의 불면증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2: 어떤 일인지 조금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사실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의료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굉장히 더 힘들어서 뭔가 분노와 그런 분노감이 넘치고 가만히 있다가도 계속 너무 화가 나고 잠을 잘 때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결국에 약을 먹고 자거든요. 근데 수면제를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두통이 심해서 네.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지장이 생길 정도로 두통약을 이제 달고 살아요.
2: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하세요? 그래서
4: 사실 원래 선천적으로 되게 낙천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생각이 간혹 나요. 이제 아무 혼자 있을 때
2: 전전두엽하고 우리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라는 뇌의 구조물과 서로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런 조절 기능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떨어진다는 그런 유명한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이 되기도 하고 기분 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0: 수면 시간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2: 이제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려고 낮에 이제 한 시간에 세 시간 정도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면 낮에 지갑에서 돈을 빼서 쓰시는 거예요. 밤에 내 지갑에 총 5만 원이 있는데 낮에 2만 원을 썼어요. 그럼 밤에 돈이 3만 원밖에 안 남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이 이제 상당히 문제다. 두 번째, 일도 지금 늦게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다가 잠자리에 느긋하게 누우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급하게 누우셔서 오매불망 잠을 기다리시고 잠이 안 오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렇죠? 불안해지니까 계속 시계 체크하시고 시계 체크하시면 더 불안해지시고 이 악순환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0: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보라 씨.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불면증을 더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수면장애 극복을 위해 어떤 솔루션들이 제시됐을까요?
8: 이제 화살표로 잠...

0: 잠자리에 들어간 시간?
1: 먼저 3주 동안 매일 수면 패턴을 기록하는 수면 일기를 씁니다. 거기에는 탄산 음료나 커피를 마신 시간, 식사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처방이 바로 운동입니다.
2: 또 이제 잠을 사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마치 그 우리가 시계에 그 시계를 충전하는 것처럼 운동이 생체 시계를 충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가 좀 더 정확하게 너 이제 잘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3: 오늘 준비한 운동은 이제 평소에 부족한 운동량을 좀 채울 수 있는 운동. 근육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세 종류 정도를 준비해봤고요. 이제 근력 운동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1: 활동량이 부족한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을 위해 세 가지의 운동을 제안합니다.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운동들인데요. 푸시업과 점프 동작이 결합된 버피 테스트,

0: 보기엔 쉽지만 30초 버티기도 쉽지 않은 플랭크.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루에 3세트씩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 소위 운동 가성비에 가장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지만 부족한 운동량을 그래도 짧은 시간에 가장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로 골라봤고요. 이제 이렇게 대충 몇 가지만 해도 이게 30분이거든요. 이게 30분이 뭐 그 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운동이든 사실 시작하시면 30분 정도는 금방 시간이 가기도 하고요. 해서 또 30분 이상 또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수면 부족으로 무기력하게 보내기 일쑤고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세 분의 귀하신 몸. 모처럼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땀도 뺐는데요. 3주 동안 꾸준히 잘 실천할 수 있겠죠?
2: 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일단 해보고 뭐 3주 지나고 나면 좀 더 쉬워지겠죠? 예,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알고 있는 운동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많이 안 했다라는 걸로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4: 네, 저는 이렇게 운동이 쉽고 재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3주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김서준, 남보라 씨에게는 운동 외에 다른 처방이 또 있었는데요.
5: 몸의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몸과 마음의 긴장이 있으면 당연히 잠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그냥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
0: 몸을 이완시키는 복식 호흡법입니다.
5: 코로 마신 숨이 가슴을 통과해서 마치 아랫배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숨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대로 내쉬면 숨이 빠져나갑니다. 가능하면 가슴에 얹은 손보다 배에 얹은 손의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숨을 아랫배까지 내려봅니다.
0: 3주 동안 세 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라 씨는 특히 잠자기 전뿐 아니라 수시로 이완 호흡법을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좀 효과가 있어요?
4: 이거를 배우고 잡념이 없어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매일 습관이 됐던 낮잠 대신 운동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6: 낮잠도 2시간 이상을 자고 그 수면을 밤에 자지 못한 거를 보충하려는 욕심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교수님 말씀대로 30분 이상을 자지 않고 10분이나 20분 정도 농구 치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서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7: 안녕하세요.
0: 서준 씨는 잠자기 전 디지털 기기들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죠.
7: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가 이제 태블릿인 것 같아서 태블릿을 치우고 그다음에 시계를 잠깐 치워버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잠들려고 누워있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호흡에 조금 집중하면서 좀 잠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에 비해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잠드는 것 같습니다.
0: 잠자기 전 이완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 그리고 운동 습관도 3주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7: 개인 일정상 이제 지방 출장이나 이런 게 많아서 출장지에서 운동을 사실 안 하고 싶긴 했는데 일 안 걸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최정영 씨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고파 틈만 나면 낮잠 자기 바빴는데요. 이제는 졸린 걸 참고 매일 세 가지 운동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운동이 끝나면 시원한 물 한 잔. 매일 달고 살던 믹스커피와 탄산도 확 줄였답니다.
1: 커피는 한 세 잔 정도로 좀 줄였고요. 오전 시간대 마시는 걸로 좀 줄였고, 그다음 탄산도 지금 하루에 한 요 반 컵 정도씩만 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도 아빠 뭐 이번에 운동 안 해? 운동할 시간인데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아빠 지금 뭐 커피 줄인 거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챙기게 된다는 느낌?
0: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늦은 밤 하던 저녁 식사도 6시로 옮겼습니다.
2: 요즘 우리 틈날 때마다 시간 맞춰서 운동하잖아, 산책하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식구들 시간이 안 맞더라도 일단은 다 6시에는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 주시네요. 수면 무호흡이 심했던 최정용 씨.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양압기를 쓰고 있는데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1: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의식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정용 씨, 꿀잠 자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수면장애 극복을 위해 달려온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나고 세 분의 수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수면 일기를 통해 기록한 수면 시간으로 세 분의 수면 효율을 분석해봤습니다.
3: 최정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처음 뵀을 때부터 수면 효율 자체는 높은 분이셨어요. 양압기가 처음에 이렇게 지금 쓰신 지 이제 불과 일주일 조금 안 되셨죠? 며칠 되셨죠, 지금?
1: 딱 일주일 됐죠.
3: 지금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네네. 이제 쓰셨는데 어젯밤까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이제 빨리빨리 적응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한두 달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압기를 지금 쓰시는 동안은 수면 모흡이 많이 좋아지

0: 1시거든요. 예전에 양압기 안 쓰셨을 때, 그때는 수면무호흡이 1시간에, 1시간 주무실 때 44번, 44.4번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압기를 쓰시고 있는 동안은 1시간에 3번 정도로 떨어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평균 사용시간이 한 4시간 12분쯤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용시간을 조금 늘려가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1: 최정영 씨의 수면 무호흡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김서준 씨. 수면 효율은 기복이 있네요.
2: 주말이 출장이었고.
0: 출장이 지방으로 가셨던
2: 네,
0: 거예요?
2: 지방으로.
0: 근데 출장 가시면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2: 보통은
0: 건가요?
2: 그렇습니다.
0: 아, 여유가 생기면 주무실 것 같거든요? 이게 아주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지금 시간과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상적인 삶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여건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2: 맞습니다.
1: 수면 효율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는 남보라 씨입니다.
0: 저희한테 처음 오셨을 때 수면 효율이 한76% 정도 되셨었거든요.
3: 네.
0: 근데 지금은 수면 효율이 이번 주에는 96%.
3: 지난주에는 다 출석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 뭔가 생활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1: 지난 5년간 보라 씨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들었는데요.
0: 또 최근에는 이제 약을, 수면제를 거의 안 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3: 네.
0: 들었어요.
3: 일주일 동안 거의 안
0: 아예 안
3: 먹으셨거든요.
0: 먹었어요.
3: 네.
1: 와, 보라 씨 축하드립니다.
0: 이런 건강한 솔루션을 줬을 때잘 순응하시고 따라오시고, 힘들지만, 힘드셨잖아요. 처음에 이거 따라 하시는 게. 힘들지만 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지시는 거지. 본인이 그런 힘이 있는 거지.
3: 제가 제 인생에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정말 의지는 강했는데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2: 잠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습관인 거니까 좋은 습관으로 이제 지내야 된다라는 게 확실히 조금 있더라고요.
4: 수면이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나이 먹은 거 가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해야 좀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1: 잘 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건강한 삶. 당신의 잠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편지 봉투에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던 기억, 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들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시죠. 근데 뭐 요즘은 통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올 한 해만 무려 21종 70만 장의 우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우표 만드는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디자인실 신재용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0: 올 한 해만 70여만 장의 우표가 발행된다고요?
1: 네.
0: 그럼 그 75만 장이 다 이 편지 봉투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1: 그렇게 되면 저희의 큰 바람인데 사실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고 사실은 수집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0: 거의 70여만 장 거의가 네. 다 수집용으로?
1: 지금은 저희가 우편물에 진짜 첩부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0: 그렇겠죠.
1: 편지를 요즘 많이 쓰지 않다
0: 그렇겠죠.
1: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수집용으로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래도 여전히 수집용으로 1년에 70여만 장씩은 소화가 되는군요.
1: 네, 거의 1년치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보면 예. 마지막에 거의 모든 우표들이 90% 이상은 다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과거에 그 정말 편지 그 봉투에 붙이던 시절에는 네. 1년에 몇만 장씩 찍었었습니까?
1: 그때는 저희 지금의 양보다 한 3배 이상은 더 많았었습니다.

0: 200만 장 이상.
1: 예, 그때는.
0: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이 실제 실사용용으로.
1: 예. 아마 사람들 지갑 속에 항상 우표 넣어 다니고 네,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편지가 이메일이나 SNS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그래서 편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0: 네. 우리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일하기 시작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십니까?
1: 제가 2003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 작년이 딱 20년이 되는 해고 올해 2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0: 그 2003년 처음 입사하시던 시절만 해도 편지가 꽤 있었나요? 왕래가?
1: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이 아마 2000년 초반? 1900년대 말 이
0: 그러니까요.
1: 그 이후에부터 되면서 사실
0: 그때도 매일, 이미 많이 줄어 있었던 때죠.
1: 예,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처음에 우표 디자인실 입사했다고 했을 때 요즘도 우표를 만들어
0: 그러게,
1: 그 질문을 그러게. 그때 받았었습니다.
0: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기념 예. 우표는 1년에 70여만 장씩 찍어내고
1: 네.
0: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 소장하고자 구입하고 있다.
1: 네.
0: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요게 지금 금년에 발행되는 우표들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올해 발행 계획 중인 우표들이고요.
0: 예, 발행 계획 중인?
1: 예, 이미 발행된 1월 달에 발행된 우표도 있고요. 이제 차후에 이제 나올 우표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21종이 발행될 예정인데
0: 예.
1: 몇 가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0: 뭐,
1: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연하 우표 눈에 띄는데 이거는 뭐 당장 연초에 발행했겠네요.
1: 아닙니다. 이건 올해는 청룡의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먼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0: 예, 예.
1: 이제 12월 1일 날 아마 발행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년은 푸른 뱀의 해라서 을사년이더라고요.
0: 아, 이건 예. 이제 내년도형이군요.
1: 예, 내년에 뱀의 해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우표를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 저희가 아무래도 이 발행 계획이 먼저 잡혀야지 뭔가 오류 같은 걸 잡아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선진국일수록 훨씬 이런 우표 계획들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때그때 나와가지고는 제대로 된 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여기 보니까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1: 네. 저 우표 같은 경우는 사실 흔히들 많이 봤을 그런 문화재 우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환수문화재입니다.
0: 우리나라가 되찾은,
1: 예, 예. 그 노력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저런 식으로 우표로 한번 되새겨 본 거고요.
0: 그
1: 중간에 있는 부모님 사랑해요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 사랑 뭐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많이들 이렇게
0: 그렇죠.
1: 홍보를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0: 반대로 부모님 사랑
1: 예, 효의 네. 개념은 많이 상실된 것
0: 예,
1: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한번 환기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작을 하고 있고요.
0: 화가 김한기 선생의 작품 세계에는 김한기 선생이 금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해입니까?
1: 예, 김한기 화백님이 작고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김한기 화백 선생님 작품이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역대 경매가 1, 2, 3, 4위가
0: 예,
1: 다
0: 예,
1: 김한기
0: 예.
1: 화백 작품이더라고요. 저렇게 예. 몇십억이나 하는 그림들을 제가 소장할 수는 없지만 430원짜리 우표는 그래도 가질 수 있지 않나
0: 그렇죠.
1: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행을 하는
0: 거예요. 왜 다 430원입니까?
1: 지금 저희 보통 일반 요금이 편지를 하나 붙일 수 있는 일반 요금의 기준이 43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동학농민혁명이
1: 올해로 예 130주년이 되는
0: 그렇죠.
1: 겁니다. 네.
0: 1884년인가 아마 그럴 테니까.
1: 네.
0: 그렇죠. 그 매년 저쪽이 재미있는 수학은 왜 또 금년에 만든 겁니까?
1: 이 기념우표 같은 경우가
0: 예.
1: 이렇게 좀 저희가 다양한 어떤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우표들을 만들다 보니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교육으로 되게 유명하신 박부성 교수님이라는 경남대 교수님하고 디자인 작업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이 너무 어려운 수학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좀 재미있게 풀어서 좀 이런 국민 정서에 함양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우표를 만든 거고요. 지금
0: 예.
1: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오일러의 방진 개념보다 훨씬 더 60년이나 앞선 최석정 선생의 구술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동양의 어떤 그런 수학이 서양보다 앞섰다는 것도 우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0: 그래요.
1: 얘기가 되기도.
0: 이 숫자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깊이 있군요.
1: 예, 여기 보시면 저 거북이 등 껍질처럼 생겼지만 저 육각형 안에
0: 예.
1: 1부터 30까지 저렇게 나열했을 때
0: 예.
1: 저 육각형의 숫자들을 다 합치면
0: 다 똑같아요?
1: 예, 93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0: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표라는 게 또 하나의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이 우표라는 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0: 당연하죠. 예,
1: 자연 환경 뭐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잖아요.
0: 예.
1: 예전에는 우표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있더라고요.
0: 그래요? 왜요? 예.
1: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표에 표현을 한 거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표에 자기 땅이라고 영토라고 이렇게 네. 우기면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도 있고요.
0: 아, 예. 그게 아마 저기 그
1: 도미니카 공화국.
0: 도미니카 예, 공화국?
1: IT 공화국이라고 저도 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만큼 사실 우표의 영향력이 제법 크다고
0: 그렇죠.
1: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시는 작업은 아마 2025년도 발행될 우표들을 작업하고 계시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자,
1: 예.
0: 그럼 이제 기획 단계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1: 지금 저희는 벌써부터 내년에 나올 우표들 소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100주년이라든지 혹시 기념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0: 2025년과 예. 연관된.
1: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걸 먼저 수집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우표
0: 발굴해야 예, 되겠죠.
1: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6월 달에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우표 위원회가 발족됩니다.
0: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위원이십니까?
1: 각계각층의 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 우표는 나올 만하다.
0: 그 소재에 대해서
1: 예,
0: 판단하는 거예요?
1: 예. 예. 일단 저희는 받은 모든 소재들을 다 올려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찬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정말 우표로 나올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만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
0: 우표위원회가 예. 6월 정도에 내년도 우표는 이러이러한 소재로 합시다.
1: 네네.
0: 대략 한 예. 20, 30종을 만든다 이거죠?
1: 예, 맞습니다.
0: 그래, 그다음에는?
1: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디자인실로 디자인실이 디자인하는 이제 시기가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사실 저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만 전공을 하다가 이렇게 입사한 케이스라 이런 각 분야에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0: 그럼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예. 협업을 해야 되겠죠.
1: 예. 협업을 해서 또 지식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검증해 나가면서 디자인을 차곡차곡 이제 하고 또 이 디자인도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0: 아.
1: 예. 또 디자인 심의위원분들이 또 계십니다.
0: 또 역시 각계 예. 전문가들로.
1: 예. 저희가 뭐 이 우표는 이 디자인 하나여야 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시안을 내고
0: 예.
1: 그중에서 훌륭한 디자인을 골라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표 디자인을 뽑아주시면 차후에 적게는 2, 3개월 만에도 인쇄가 되기도 하지만 많게는
0: 예.
1: 8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0: 예.
1: 우표 인쇄 기간이
0: 예.
1: 그렇게 해서
0: 예.
1: 저희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디자인실의 디자이너분은 모두 몇 분 계십니까?
1: 저희는 저 포함해서 그래픽 디자이너 5명 그리고 사진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0: 인원은 별로 많지 않군요.
1: 예. 되게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두 다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전부 다 이제 밑작업을 해서 예. 우표위원회,
1: 예.
0: 디자인심의위원회
1: 예.
0: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해주면
1: 예.
0: 세세한 마지막 인쇄까지의 작업을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예.
1: 아무래도 우표 같은 경우는 한번 인쇄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이 사실 잘못된 우표가 나가면 그 나라의 망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 우표가 나왔었는데
0: 예. 예.
1: 그 우표 같은 경우는 진짜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간 게 아니라 디자이너 실수였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 있는 호텔 앞에 있는 조형물에 얼굴이 들어간.
0: 아이고.
1: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대서특필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 또
0: 네.
1: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몇십억이나 배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0: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찔한 실수 없었습니까?
1: 아 표면적으로 나간 적은 없지만
0: 네.
1: 몇 번 제가 실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0: 예,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1: 아마 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꼭 한 번은 이런 실수는 하게 될 것 같아요.
0: 예.
1: 입사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말 우표를 하나. 태극기 우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태극기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주변에 애국가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쇄가 다 돌아가고 조표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음표가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애국가 음표가?
1: 예, 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였던 거죠.
0: 그래도 누가 좀 잡아냈네요, 그걸.
1: 네, 다행히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기 전에 잡아내서 다시 인쇄를 돌릴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입사하자마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한 달 동안은

0: 정말 고개 푹 숙이고 다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 네. 아무튼 사전에 다 잡아냈지, 정말 인쇄까지 끝나서 다시 폐기하고 이런 일은 아직 그동안에
0: 예,
1: 없었다.
0: 그렇게는 아직까지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인쇄 과정에서는 이우표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디자인실 모든 직원들이 다 돋보기를 들고 각자가 다 검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 네, 그래야 되겠죠.
0: 예,
1: 지금 이제 여기 초창기 입사하셔서 직접 그리신, 이건 이제 연꽃이죠?
0: 예, 처음 입사하자마자 그렸던 것 같아요. 아마,
1: 2003년 2월 19일 이렇게 써 있는 거.
0: 예.
1: 네. 이건 근데 흑백이네요.
0: 아, 예, 그냥 연필로 한번 소묘로 한번 디자인을 했던 거고요.
1: 그리고 이제 채색된 것도 역시 뭐 같은 시기입니다만 2003년 4월.
0: 예.
1: 아이고, 참 아름다운 나비.
0: 예, 좀, 아마 좀 열심히 해보려고 좀
1: 예.
0: 남는 시간에 많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1: 네.
0: 들어가자마자 좀, 원래 또 한국화를 전공하기도 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림 그리는 거에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전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작업들이 꽤나
1: 다
0: 많았습니다.
1: 손으로 직접.
0: 예, 저희 1950년대부터 모든 우표들의 이 스케치라든지 뭐 원도가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0: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 그리고 디자인을 했다면 예, 예. 요즘은 다 컴퓨터 작업이죠?
1: 예, 이제는 거의 모든 작업들이 90% 이상이 컴퓨터 작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렇게 그리려면 그래도 며칠이 걸렸던 작업들이 그렇죠. 실은 이제는 정말 뭐 1시간, 2시간 만에 뚝딱 될 수도 있는 거고요.
0: 그렇죠.
1: 물론 효과는 많이 다릅니다. 효과는 많이 다르고 또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아직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됐다지만 저렇게 손으로 그리는 작업들이 주는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직 지금도 저희는 이제 붓으로 좀 그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컴퓨터뿐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그냥 저절로
1: 네,
0: 그리지 않습니까?
1: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표 모으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우표를 AI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0: 반대요.
1: 예, 우표만큼은 AI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아무래도 이 어떤 따뜻한 그런 느낌을 이제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0: 네.
1: 어떤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저희도 크게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0: AI를 생각들은... 활용은 하되
1: 예, 예, 맞습니다.
0: 따뜻한 인간의 터치가 꼭 함께 예, 들어가는 예, 예. 그런 거죠?
1: 예, 맞습니다. 예.
0: 우표 한 장의 크기가 몇 센치 몇 센치입니까?
1: 보통 3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가로세로 3cm.
1: 가로세로 다 평균적으로 많이 길다고 하더라도 5, 6cm고요. 예, 그렇게 크게 저희가 편지봉투에 붙여서 가장 예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그 정도 사이즈라고.
0: 3cm, 3cm. 예. 그 작은 화폭에 예. 모든 걸 담아야 되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요만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만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0: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 것처럼 그림은 크게 그리시는데.
1: 예, 몇 배로 크게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작게 인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어떤 인쇄 기술이 그걸 다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저희 디자인실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편입니다.
0: 네. 예. 3cm, 3cm의 한계 그거로군요.
1: 예. 예.
0: 자, 그 대부분 75여만 장이 대부분 기념우표다 그러셨잖아요.
1: 예.
0: 우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1: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우표, 기념 우표, 남한 우표가 있는데요. 일반 우표는 보통 국민들이 문방구라든지 이런 곳에 갔을 때 구입할 수 있는 태극기, 무궁화 이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름, 언제나 가서 430원짜리 우표를 구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일반 우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0: 네.
1: 그 요금 체제에서는 그 디자인만 판매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가서 똑같은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0: 저희가 이제 올해 발행되는 것 가운데 여기 연하 우표 같은 것도 일반 우표의 하나라고 봐야
1: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 우표라고 보시면
0: 연하 우표도
1: 되겠습니다.
0: 연하 우표도 기념
1: 우표예요? 예, 예. 국민 정서에 함양을 할 수 있다든지
0: 네, 네.
1: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 기념 우표라고 보시면 되고
0: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예. 금년 발행될 종류로 가져오신 건 전부 다 기념 우표라고?
1: 다 기념 우표라고
0: 그렇군요.
1: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표 같은 경우는 요금 변동이 있을 때
0: 네.

0: 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예.
1: 그렇군요.
0: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 나오지
1: 그러니까 일반 우표도 있지만 소량을 발행할 것이고.
0: 그것도 제법 많은
1: 그래요?
0: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우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런 기념우표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양만 발행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그 시기에 가서 구매하지 않으면 구매하십니다.

0: 그 이런 기념 우표는 보통 몇만 장쯤 합니까?
1: 보통 저희가 이 우표 낱장으로 16장짜리를 한 4만 장 정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한 종당 전지 기준 예. 한 3, 4만 장.
1: 예.
0: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우표도 여전히 계속 발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념 우표가 이제 대다수 예. 발행되고 나만의 우표라고 하는 거는
1: 예.
0: 제가 지금 여기
1: 아, 네.
0: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랑 좀 하려고 저 EBS 초대석 진행하는 제 어떤 얼굴 사진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1: 예.
0: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이즈 이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우표라 이거죠?
1: 예, 실제로 우표를 붙여서 사용하면 언제든지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기 영원이라고 쓴 건 뭐예요?
1: 아, 이 영원이라는 게 forever의 개념입니다. 언제나 영원이 지금 430원 우편 요금제도 뿐만이 아니라
0: 예.
1: 나중에 1,000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이 우표를 붙이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0: 그렇군요.
1: 거죠.
0: 그렇군요. 예. 이제 이 나만의 우표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1: 제법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나만의 우표를 만든 지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0: 이야.
1: 대국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 분들이 우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0: 네.
1: 소장할 수 있고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우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소장용으로만 의뢰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그리고 자기가 편지 보낼 때는 나만의 우표를 일부러 붙여가지고 보내면 그것도 또 기념이 될 것 같은데요.
1: 청첩장 같은데 이렇게 붙이기도 하시고요.
0: 그렇군요.
1: 기업체에서는 어떤 로고나 뭐 홍보물 같은 경우
0: 기업 홍보용으로도
1: 예. 예.
0: 네.
1: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0: 네.
1: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년이나 됐지만 홍보가 많이는 된 것 같지는
0: 저도
1: 않아요.
0: 저도 처음 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나만의 우표가 있다는 예. 걸 처음 알았어요.
1: 우체국에 가시면 사진만 들고 가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0: 만들어줘요?
1: 네네.
0: 요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그 개개인은 얼마씩 내야 됩니까?
1: 보통 우표 만드는 데는 다 10,000원 이하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액자까지 해서도 뭐 15,000원 이하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0: 네. 우리 저 우선 시청자분들 이게 한번 좀 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그리고 네. 지난 2011년부터
1: 네.
0: 캐릭터 우표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1: 아, 예.
0: 바로 우리 신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2011년에 처음 채택됐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아무래도 그 한국화를 전공했고 또 디자인을 석사 때는 이제 디자인을 다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뭐 스누피라든지 미키마우스라든지 정말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0: 예, 예.
1: 또 우리나라도 그에 버금가는 캐릭터들이 훌륭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제가 국가기관에 있는 제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0: 처음에는 뭐 어떤 기획안을 내셨어요? 캐릭터?
1: 사실 2011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0: 뽀로로?
1: 예, 뽀로로 우표. 제가 그 마트에 갔을 때 그 캐릭터가 유독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0: 아유, 대단하죠.
1: 예, 그때도 대단했었지만 이런 우표들, 이런 캐릭터들은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0: 네,
1: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아무래도 200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우표가 가지는 어떤 진중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가볍다라는
0: 거절됐어요.
1: 예.
0: 위원회가 퇴짜 났군요.
1: 아, 위원회가 퇴짜를 놓기도 전에 디자인실을 예,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0: 그러다가
1: 2010년도 우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시대적인 상황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0: 시대가 변해서 예. 최초가 뽀로로였습니까?
1: 예,
0: 지금 여기 있는 뽀로로.
1: 예, 이 우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0: 스티커 형태의 뽀로로 우표입니다.
1: 네.
0: 사실 만들었을 때도 저는 이 우표가 그렇게 히트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1: 오, 히트 쳤어요?
0: 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예, 뭐 예.
0: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에만 올라가도 전 국민이 알 정도였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실시간 검색어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표 발행 전에.
1: 그래요.
0: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체국에 고객분들이 줄을 한참 동안 서주시고 거의 하루 만에 전량이 다 판매가 됐었습니다.
1: 네.

0: 옛날에는 제가 저도 중학생 시절인가 기억나는데 예. 새우표 나온다 그러면 다들 그 새벽같이 그 우체국 앞에 줄 서고 그랬었어요.
1: 네, 저희 부모님도.
0: 예, 요즘도 예. 그런 현상이 있어요?
1: 예, 아직도 그래도 그래도 실제로 이, 내가 모으는 우표는 내가 그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최근에 일례로는 작년에 이제 BTS 우표 같은 경우가 이제
0: BTS
1: 며칠 동안
0: 데뷔 10주년.
1: 예,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 우표 같은 경우도 며칠 동안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우체국 문 열기 한 시간 전부터 줄이 한참 동안 서서
0: 역시 BTS군요.
1: 예. 아 예, 저희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0: 가져오셨어요.
1: 네.
0: BTS 기념 우표 10주년 기념 우표.
1: 네.
0: 요거죠?
1: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표의 액면가는 총 다 합치면 7,770원이 되는
0: 10원짜리부터 2,530원짜리.
1: 예, 맞습니다. 예. BTS가 또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0: 의미를 7명이니까요.
1: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요 우표 아무래도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이거는
1: 이런
0: 이건 또 뭡니까?
1: 예,
0: 이것도 역시 우표. 요게 우표고.
1: 예.
0: 우표 옆에 BTS 사진을 이렇게 해서
1: 예.
0: 책자를 판매하는 거군요.
1: 예, 미니 우표 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0: 네.
1: 놓치고 싶진 않아서
0: 네.
1: 정말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저런 첩 같은 경우는 인쇄 기간만 4개월이 넘었던 것 같아요.
0: 예. 근데 왜 BTS 우표에 BTS 사진은 없어요?
1: 아, 우표 내에는 저희가 생존 인물들은 가급적이면 우표에 내지 말라는 어떤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있습니다. UPU라는 전 세계의 우편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0: 예.
1: 되고요. 거기에서의 어떤 권장사항.
0: 생존 인물은 우표에 담지 말라?
1: 예, 아무래도.
0: 왜 그럴까요?
1: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 생존에 있는 인물들이 뭐, 나중에라도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0: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1: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우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우표라는 게
1: 네.
0: 하나의 어떤 국가의 상징이고 한데
1: 예. 좀 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0: 그렇군요.
1: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좀 아쉬워서라도 저희가 처음에 처음으로 저런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한 거죠.
0: 그래서, 책자까지.
1: 예.
0: 네.
1: 그래도 인물이 직접 우표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바람을 그래도 우표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우표를 외국인들도 수집합니까?
1: 예, 맞습니다. 이
0: 오.
1: 우표 수집의 분야에서는 어떤 모든 우표를 다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음식의 테마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문화, 과학 문화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테마별 우표 수집.
1: 예.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음식이라면

0: 동양의 음식, 서양의 음식, 각가지 전 세계의 음식 우표들을 다 모으시는 거죠.
1: 그래요?
0: 예.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양은 또 해외로 보내드리고
1: 그렇군요.
0: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여전히 우표 수집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했지만
0: 예.
1: 과거에 비하면 좀 줄었죠?
0: 아, 맞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줄으셨습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저희가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우표를 만들고 있지만 또 정보통신을 또 많이 발전시키고
1: 맞아요.
0: 있잖아요. 양면적인 거죠.
1: 네. 네.
0: 그런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마 편지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우표를 접하던 시기에 우표 수집이라고 하는 것과
0: 예.
1: 지금의 우표 수집은 의미가 좀 다르죠.
0: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지금은 우표 수집가분들이 거의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런 사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날이 좀 그래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예. 항상 잃지 않고 있는 거죠.
1: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것 가운데 이건 이제 한국과 호주 수교 50주년.
0: 네.
1: 또 한국과 독일 수교 130주년.
0: 예.
1: 이런 우표들은 어떤 겁니까?
0: 저희는 공동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1: 양국의 공동우표.
0: 예. 저렇게 공동우표를 발행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 그들의 문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우리도 저 형태로 발행을 하고 그 나라에도 똑같이 이종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고요.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꼭
1: 예.
0: 이제 수교 50주년이나 100주년이 될 때를 기념해서
1: 예.
0: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이상하게 좀 우표를 공동우표를 작업을 하게 되면 아시아의 어떤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 예.
0: 디자인을 당신네들 것까지 우리가 할 테니
1: 하하.
0: 예, 따라와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1: 이거는요. 한국 독일 이거는 어느 누가 디자인한 겁니까?
0: 그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결국은
1: 독일 궁전까지도
0: 예예예 예, 맞습니다.
1: 둘
0: 예.
1: 다 직접 디자인
0: 둘 다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1: 그걸 독일이 받아들인 거예요?
0: 예.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 본인들이 하겠다고 디자인을 했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의욕도 충만해 있는 상태고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에
1: 예.
0: 그럴 거면 차라리 경쟁을 하자.
1: 경쟁을 예. 하자.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0: 아, 저 때는 독일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쪽 세 분과 독일 쪽 세 분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1: 3대 3 안 나왔어요?
0: 3대 3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독일 측에서 한 분이 저희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1: 이야,
0: 바람에
1: 양심적인
0: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다행히 제가 디자인한 우표들이
1: 그
0: 독일에서도
1: 독일의 우정사업본부 디자인실은 아주 망신당해요.
0: 아, 그런 걸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의 저라면
1: 제식의 표현으로
0: 예, 그렇죠. 네. 지금의 저라면 사실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알겠어요. 네. 한국 호주 수교는 어느 나라 디자인?
0: 그것도 똑같이 이제 호주 측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왔는데 똑같이 그렇다면 이제 경쟁을 하자 해서 이제 저는 왼쪽의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정말 침묵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같이 저렇게 나란히 놔도 원래 저게 바로 공동우표의 취지인 거죠. 왼쪽은 저희 거. 오른쪽은 호주 쪽 디자인. 각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지더라고요, 나름대로.
1: 아,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종류를 다 만들었군요?
0: 예, 맞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원래 공동우표의 취지가 저희 시스템이 우리 건, 우리들 거는 우리가 사실 저런 한복의 디자인을 외국인이 표현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림을 그린다는 게.
1: 예, 예.
0: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서로의 그림을 보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어우러지게.
1: 비슷비슷하네요.
0: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 왼쪽의 디자인과 이렇게 모아놓으면 별로 어우러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디자인에 맞게 붉게 바꾸고 수정을
1: 알겠습니다.
0: 많이 본 거죠.
1: 네. 네. 국가 간 경쟁도 되는군요.
0: 네.
1: 어쨌든.
0: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한국화 전공하셨는데 어쩌다가 네. 우정사업본부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0: 사실 제가 우표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뭐.
0: 근데 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한번 대기업에 응시를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그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그 마음에 다른 데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바로 구직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첫 페이지에 우정사업본부 부패디자이너 공고가요.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1: 우연히?
0: 예,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예, 같고요. 제 예. 생각은. 그래서 여기를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그때 130대 1이 좀 넘었었습니다.
1: 그래서 130대 1?
0: 예, 사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근데 정말 운 좋게 좋게 봐주셔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지만 처음에는 실은 요즘 우표를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1: 예.
0: 저 때는 또 그때는 광고 디자인이 한참
1: 각광을 인기 있었던 직종이었죠.
0: 네, 네. 저 또한 이제 그쪽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아서 좀 한 1년 정도 있다가
1: 옮겨야지라고
0: 예.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생각이 얼마 오래 못 갔던 것 같아요.
1: 한 6개월 이상 일하니까 좋아요?
0: 아, 이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우표를 만들면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보람일까요? 내가 만든 게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으로 통용된다.
0: 네, 또 제가 디자인한 우표가 또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또 남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뿌듯한 감정을 많이 일을 하면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직업에서도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1: 의미도 찾고
0: 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모두 몇 종의 우표를 디자인하셨다고 봐야 됩니까? 21년 동안
0: 한 100건은 넘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넘겠죠.
0: 예, 네.
1: 네, 1년에 5건 이상씩은 하셨을 테니까
0: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표를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1: 네. 그 가운데 베스트 3를 꼽아달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0: 예. 네.
1: 저기 첫 번째 뽀로로는 아까 설명 들었고
0: 예, 사실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제가 최고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우표들
1: 예.
0: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고요.
1: 예, 그 가운데 예. 건 뭡니까?
0: 이거는 지금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라는 우표입니다. 사실 이 우표를 기획했을 당시에도 외국에선 이미 별자리 우표들이 많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디자인 대부분들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점과 선, 요걸 위주로 해서 그래픽으로만 거의 다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실제 밤하늘에서 이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 우표를 받아보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 밤하늘 사진을 보여주고
1: 별자리 네. 위치까지
0: 딱. 예, 정확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기획을 했지만
1: 예.
0: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천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없고 특히 이런 뭐 별자리 같은 경우는 학문의 분야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구할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 천체 사진에 새 지평을 여셨다는 박승철 선생님이라는 지금 네. 작고하신
1: 네.
0: 그분의 사진을 정말 운 좋게 얻을 수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정말 뜻깊게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나 지금 다 이 우표 한 장 한 장이 정말 1도의 어떤 오차도 없이 만들었거든요.
1: 굉장히 공들여서 만드신
0: 네, 맞습니다.
1: 그거로군요.
0: 이렇게 계절별 또 1, 2, 3, 4, 5, 6, 7, 8, 9, 12월까지
1: 예,
0: 또 그
1: 예.
0: 설명까지도 이 자문을 받는 과정도 되게 어려웠어요.
1: 뽀로로는 캐릭터로서의 첫 우표라는 면에서 네. 베스트에 꼽으신 거고
0: 예.
1: 가운데는 어찌 보면 만드느라고 제일 어려웠던
0: 네.
1: 그런 거네요.
0: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우표가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1: 또 마지막 한 가지는
0: 지금
1: 윤봉길 의사 탄생 100주년
0: 예, 이 우표 같은 경우는 제가 우표를 작업하면서 뭉클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우표를 그전에는 그냥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1: 예.
0: 제가 윤봉길 의사의 이 초상을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서 문득 이분은 스물몇 살 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선서문을 보시면 나는 조국을 위해서 적군을 도륙하리라 뭐 이런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선서문인데 이분은 그런 젊은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서른이 이미 훌쩍 넘어버린 나이였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나는 어떤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
1: 아하.
0: 또 이 우표 디자인하면서 나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애국의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열심히 좋은 우표들 많이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것이 하나의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그런 좀 마음가짐을 한번
1: 예.
0: 가졌던 그런 우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1: 과거에 이제 우표 수집 막 열풍이 불 때는 그렇게 모아두면 돈 된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0: 네.
1: 재테크 수단이 된다.
0: 예.
1: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표는 뭡니까?
0: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만든 1센트 마젠타라는 우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이아나 나라에서 만든 우표는 아마 우체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붙였던 우표인가 봐요.
1: 예.
0: 그런데 보통 그 우표가 초록색이었는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나만 있는 그 우표가
1: 딱 한 장?
0: 예, 한 장만 있는 게 그게 아마 90몇억이고
1: 우와.
0: 예, 남아있는 걸로 또 가장 최초의 우표
1: 세계 최초 우표?
0: 예, 최초의
1: 그게 영국. 몇 년도 어디입니까?
0: 1840년에
1: 40년?
0: 예, 40년에 영국에서 발행했던 페니 블랙이라는 우표가 있습니다.
1: 페니 블랙.
0: 예, 페니 블랙이라는 우표가
1: 사람 이름입니까?
0: 1페니고 까만색의 우표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 우표가 지금 남아있는 게 깔끔하게 남아있는 초판 내 경우가 총 3장이 남아있다고 해요.
1: 전 세계 3장.
0: 네, 전 세계. 그 중에 한 점이 이제 9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5년에 발행했던 산업도안 우표의 전지, 지금 남아있는 전지가 딱 한 장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어느 가정에 어쩌면 그 우표가 전지 형태로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1: 예, 예.
0: 근데 지금까지 나온 우표는 딱 한 장밖에 없고, 그 우표가 꽤나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 몇천만 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1: 몇천만 원?
0: 예, 1억 그래, 몇천만 원.
1: 1억 몇천만 원?
0: 예, 예.
1: 그래도 90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0: 아, 예,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우표 재테크 이런 개념은 결국 희소성이군요.
0: 예, 맞습니다.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발행량이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우표 발행을 4만 장 정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가끔 저희가 조금 적게 발행을 했을 때는 많게는 그날 당일날 2배, 3배로 뛰기도 합니다.
1: 네. 보통 그렇게 거래되는 건 다 전지죠?
0: 예. 보통 전지일 경우가 지금은 전지의 경우로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지인 거고요. 옛날 우표들 같은 경우는 낮잠으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네. 1955년이 국내 최초 우표 발행입니까?
0: 아, 최초의 우표는 아닙니다. 최초의 우표는 1884년에 우종 총국을 시작으로
1: 예, 예.
0: 우편 업무가 시작되면서
1: 예.
0: 우표가 나오게 됩니다.
1: 1884년부터?
0: 예, 예. 그때 이제 최초의 우표가 나왔지만 사실 실제로 사용했던 건 20여일밖에 안 됩니다.
1: 왜요?
0: 그때 이 홍명식 선생이라는 분이 신사유람단이라고 들어보셨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일본 예. 가서 있겠죠.
0: 네네, 예.
1: 문물, 신문물
0: 네.
1: 보던.
0: 그 일행 중에 한 분이었던 홍명식 선생님이 이제 일본과 미국의 발달된 우편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고종에 건의를 하게 되고 84년도부터 이제 그 업무를 시작했지만
1: 예, 예.
0: 그분들이 이끈 개혁 일들이
1: 갑신정변이 예, 그때 있었을 거예요.
0: 네네네. 바로 그해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 이 우편 업무가
1: 20일 이제, 만에 중단됐죠.
0: 예, 중단이 돼버립니다.
1: 뭐 우표 작업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 역사 또 뭐 누구 탄신 몇 주년 뭐 이런 데는 아주 해박해지시겠어요.
0: 아, 예.
1: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0: 네,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 저도 별로 상식이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저희 그런데 이 디자인실에 오면서 전국 팔도 곳곳에서 뭐가 있고
1: 그러니까요.
0: 또 어떤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사항들 위인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우표를 보면 사실 그 나라의 역사책과도 같아요.
1: 당연하죠.
0: 예. 어떤 나라의 뭐 지식을 얻고 싶으면 그 나라를 예. 알고 싶으면 요즘 뭐 인터넷으로 뭐
1: 예.
0: 이렇게 습득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 나온 우표들을 보면 그 나라의 지형적 특징, 문화재 또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게 한눈에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조금 더 우리나라의 재미난 이야기들 또 행복한 이야기들 그런 이 내용들을 우표에 많이 담고 싶습니다.
1: 재미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라면
0: 네,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겠죠.
1: 뭐
0: 어떤 즐거운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우표를 받아들고 뭐 근심 걱정 있고 조금이라도 조그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표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1: 아무리 편지가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0: 네.
1: 우표는 앞으로도 계속 발행되겠죠.
0: 아무래도
1: 그죠?
0: 예, 국가가 있는
1: 존재하는 한,
0: 예, 우편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아마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없을지.

0: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좋은 우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뭐 이야기 들으신 김에 한번 구석구석 책상 서랍도 한번 뒤져보세요. 옛날 우편 모았던 거 혹시 어딘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발행되는 우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

0: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자존감이 좀 떨어졌어. 아, 요즘 뭐 자존감 뿜뿜해. 뭐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성인의 51%가 난 자존감이 별로 없어 이렇게 응답했다는 그런 조사도 있었답니다. 이처럼 자존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 탓인지 오래전에 자존감에 관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100만부가 넘게 팔렸답니다. 자존감, 또 그 다음에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 지구력에 이르는 책, 이 세 권의 책을 잇따라 펴내면서 행복한 이 마음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작가이면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시죠. 윤홍균 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2016년에 첫 번째 책이 나왔고
1: 네.
0: 지난해 세 번째 책까지, 그죠?
1: 그렇습니다.
0: 자존감, 사랑 연습, 마음 지구력 이렇게 되는 거죠.
1: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마음 지구력 됐습니다.
0: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를 겸하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시나요?
1: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또 글 쓰는 것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도 되고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0: 그런데 100만 부 넘게 팔린 분은 없습니다. 그죠?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게 2016년에 나온 첫 책인데
1: 네.
0: 100만 부 넘게 팔렸다. 본인도 놀랬죠?
1: 사실 지금도 그렇게 실감은 나지는 않습니다.
0: 외국에서도 많이 출판이 됐다고요?
1: 네네. 뭐 일본, 뭐 중국, 베트남, 뭐 태국 뭐 여러 나라에서 출판이 됐는데 좀 인도네시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0: 인도네시아?
1: 네. 그 자존감 수업도 그렇고 사랑 수업도 그렇고 좀 요즘에도 SNS 통해서 계속 그 소식을 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1: 거기서도 집계가 잘 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0: 이게

0: 그 나라마다 처해진 사회경제적 환경이 좀 달라서 사실 그 정신의학적 측면의 접근은 좀 나라별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존감 얘기는 세계 보편인가 봐요.
1: 특히 뭐 최근 들어서 나라가 막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워낙 좀 격차도 좀 벌어지고 타인하고 비교가 많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잘 살고는 있지만 남들한테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0: 그렇죠.
1: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도 압축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가장 많은 정신적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생산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산활동을 하셨는데 그만큼 어떤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격차가 자꾸 느껴지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너는 잘 살잖아 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어디다 이렇게 토로도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자꾸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이제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자, 오늘 이제 그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챕터부터 자존감이 뭡니까? 한마디로.
1: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자존감의 좀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거든요. 이스팀이라고 하는 동사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명사로는 에셋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무슨 증권회사나 자산관리 회사에 에셋이 들어가는
0: 많이
1: 것처럼
0: 붙죠.
1: 어떤 가치를 평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자존감의 뜻입니다.
0: 이스팀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중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1: 존중하다는 것인데 이게 존중감이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감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정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각하는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의 개념입니다.
0: 그 평가하는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 일단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요.
0: 자기 효능.
1: 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자존감 있게 키우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그렇겠죠?
1: 좋은 회사도 다니게 만들려고, 좋은 자격증이나 직장을 다니게 만들려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0: 우선 어려서 공부부터 잘해야 되죠?
1: 그게 이제 가장 예전에 전통적인 개념의 자존감이니까요. 자기
0: 그러니까요.
1: 효능감을 높여주려고 노력들을 하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본인이 효능감이 올라가서,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돈도 잘 벌고 매력이 있다. 그런데도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거는 자기 효능감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기 효능감이 약간 이성적인 개념이라면, 사람이 이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자기 효능감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감이라는 게 있어서,
0: 조절.
1: 그쵸.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0: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은
0: 아닌
1: 따로
0: 거죠.
1: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다 보면은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행복하거나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죠.
0: 자기 효능, 그 다음 자기 조절.
1: 조절.
0: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절한,
1: 그렇죠.
0: 통제할 수 있는.
1: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알코올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씩 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0: 그럴 수
1: 있거든요.
0: 있죠.
1: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한쪽으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뭐 무슨 약간의 중독 이런 거.
1: 그렇죠. 중독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범죄의 피해를 보셨거나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 사회 시스템적으로

0: 어떤 사회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네. 자기 효능, 자기 조절, 자기 안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게 자존감.
0: 자존감이다.
1: 처음에 제가 그 자기 효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네. 어려서 공부 잘하는 학생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1등보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0: 상대적으로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야, 자기 효능감을, 그 자기의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상 잘 나가는 한 몇 프로를 뺀 나머지는 다 자존감이 없을 텐데,
0: 네, 네.
1: 그런데 두 번째 자기 조절감 말을 들으니까,
0: 네.
1: 뭐 내가 1등은 아니어도 네. 나는 내 인생 편하게 잘
0: 그렇죠.
1: 살아. 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0: 그렇죠.
1: 아 거기서 또 자존감이 채워지는구나.
0: 그렇죠.
1: 그런 거군요.
0: 네, 제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안 좋을 때는 흔들릴 때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 누구나 자존감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단어도 보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는 좀 좋아하고 이것을 초점을 좀 맞추게 된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만 네, 네. 어떤 설문조사에는 네, 네. 우리 성인의 50% 네. 이상이 네. 난 자존감이 없어 네. 라고 했답니다.
0: 네, 네.
1: 왜 그럴까요?
0: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한국인들은 특히 주변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뭐 한글 모르는 사람 없고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 없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부터가 대단한 거거든요.
1: 다른 나라에 비하면.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요즘에 이제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1: 예, 예.
0: 약간 지금 완벽주의적인 개념이 좀 대한민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0: 근데 그 비교가 예전에는 뭐 동창회나 동문회 같은 거 하면은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1: 맞아요.
0: 야 쟤는 잘 사나 보다 뭐 쟤네 며느리는 효부인가 보다 쟤네 아들은 효자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며칠 이제 연말에 비교하고 또 새해 되면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1: 예,
0: 지냈다면
1: 예.
0: 요즘은 뭐 핸드폰만 열면
1: 매일매일 그냥.
0: 매일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데
1: 예.
0: 늘 멋있는 모습을 또 올려주잖아요. 즐거운 또 모습, 즐거운 맛있게 먹은 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좀 완벽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내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게 상당히 좀 심리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까?
0: 일단은 본인 혼자 불안하고
1: 불안
0: 본인 혼자 서운하고 이럴 때는 겉으로 티는 나지는 않아요. 문제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능력도 없어. 난 참 불행하게 살아. 난 참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니야. 윤 선생님, 당신 잘 살고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저랑 논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저는 못 살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저보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논쟁이 돼버려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요.
1: 제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게 되겠군요.
0: 그렇죠. 제가 만약에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저보고, 맞습니다. 해버리면은, 그럼 또 서운하게 되고 그 동의를 하면은 논쟁이 되고 또 동의를 안 하면 서운하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1: 점점 사람을 기피하겠군요.
0: 기피하게 되고 또 혼자가 되면은 외롭고 또 누구랑 같이 있으면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 상태가 되니까 본인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1: 예, 예.
0: 사회적으로도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몸의 문제로 자꾸 발병을 하니까
1: 우울증 같은 거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0: 그래서 우울증도 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허무하다 허탈하다 생각이 드셔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하다고 오셨어도 잠은 잘 주무시는지 또 그렇게 싫고 자꾸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진 않으시는지
1: 예, 예.
0: 또 자존감은 또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자존감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1: 우리 옛말에 왜 배짱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짱.
0: 네.
1: 그거랑 좀 비슷한 말 같아요.

0: 배짱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삼촌은 저한테 깡다구라는 표현을
1: 맞아요.
0: 그래서 내가 질 것 같아도 깡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희는 듣고 자란 세대니까 그런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실패할 것 같으면은 굳이 도전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1: 그런다면서요.
0: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1: 예, 예.
0: 시도 자체를 잘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무역조와 또 이제 연결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 시도도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점점 더 성취가 없어지고
0: 그렇죠.
1: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0: 그렇죠. 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성취감이 생겨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가 되는데 이거 해봤자 진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안 될 것 같아도 시도를 해봤거나 될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취감을 못 느끼셨던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도를 안 해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에너지를 아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 스스로 낮게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시도도 안 하게 되고 성취감을 못 느끼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1: 네.
0: 그게 큰 문제입니다.
1: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0: 네, 저는 마음의 체력,
1: 그죠.
0: 면역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죠. 그러면 이걸 키우는 방법은
0: 네.
1: 이게 지금 없어서 좀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한테
0: 네.
1: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치유할 수 있습니까?
0: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 일단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성취가 안 됐거나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그분이 만족을 못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처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있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공감입니다.
1: 공감?
0: 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참 힘들었구나 그런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 있으시고 공감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나 좀 공감 좀 해줘 봐봐요. 해서 그 사람의 공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라도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능력을 좀 평가절하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됐었구나. 자꾸 불안했었구나. 자꾸 우울했었구나 하고 공감은 감정의 이해거든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된 것을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좀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1: 그게 옆에 누가 있으면은 정말 말씀대로
0: 네.
1: 자기가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옆에서
0: 네.
1: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0: 네.
1: 그럴 수 있어
0: 네.
1: 이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0: 네.
1: 옆에 없어서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0: 혼자
1: 혼자 거기서 못 네. 빠져나오니까 자꾸 네. 자존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약간의 공감을 얻으신다면 아,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이유, 윤홍균이라는 사람을 불러서까지
1: 예, 예.
0: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 보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군요.
0: 1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죠.
1: 예,
0: 그래서
1: 예.
0: 누군가가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 공감을 주시는 것도 좋고 또 타인이 못 주는 걸 자기 스스로 공감을 해주는 것도 좋고
1: 예.
0: 이런 콘텐츠나 또 자연과 함께 있으면 힐링하는 힘이 생긴대요.
1: 자연과 함께.
0: 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있고 바람 부는 걸 느끼고 있고 요즘 봄이니까 또 밖에 나가셔서 꽃 피는 걸 보고 있으면 자연이 주는 힐링 에너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아 내가 힘들었던 본인 감정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아 그랬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1: 알겠어요. 네,
0: 하면서 자기 좀 이해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1: 공감이 1번이고
0: 네.
1: 자기 이해.
0: 네.
1: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리고 이제 좀 구체화를 해야죠. 그동안에 내가 자존감이 낮았다면 도대체 어떤 게 문제였을까? 감정이 어느 정도 캄다운이 돼야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1: 그렇죠.
0: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사고부터 먼저 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감정이 지금 막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을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는 5분, 10분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이완이 되니까 감정에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0: 다음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걸까? 자기 조절감이 떨어지는 걸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효능감의 문제라면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외모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학벌이 짧다고 생각하나?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나? 그럼 이제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에서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공감, 자기 공감을 통해서
1: 감정을
0: 감정을
1: 다스리고.
0: 추스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1: 능력이라면 능력의 어떤 요소인지.
0: 그렇죠.
1: 그다음 자기 조절감이라면.
0: 내가 24시간 중에, 아니, 그냥 다 회사에 다내 몸을 맡기고 있고, 입시 그냥 24시간은 다 맡기고 있는데, 아예 암만 그래도 하루에 3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자존감, 자기조절감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러면 한 하루에 뭐 20분, 뭐 일주일에 한나절 그 정도라도 부분적으로 채워나가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1: 네. 마음의 기초 체력, 자존감. 우리 원장님도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0: 뭐 시대적으로 따져보면은 저는 20대 때가 제일 좀 힘들었었습니다.
1: 젊은 시절?
0: 그렇죠.
1: 의과대학 다닐 때?
0: 그렇죠.
1: 오.
0: 그러니까 이거를
1: 공부가 힘들었군요.
0: 공부는 워낙 예전부터 했던 거니까 낯설지는 않았어요.
1: 그런데,
0: 양이 늘어났다는 그 정도였었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입시를 치르기 전까지는 제가 학교에서,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1: 그러니까 의대 갔죠.
0: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인간성이나 뭐 그걸 떠나서 윤원균이 하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애,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프리미엄이 다 날아가는 거죠.
1: 그 주변에 천재들이 많죠.
0: 천재, 뭐 머리 좋은 거,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악기를 막잘 다루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부만 들이파서 했는데 악기를 잘 다루고 재밌는 얘기를 너무 잘하고 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열광을 하시는데 막 50, 60대 되신 노 교수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고 사명감을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긴 한데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갈 것 같다. 겁이 나니까.
1: 너무 센 상대들을 만난 거네요.
0: 네, 그렇죠.
1: 처음으로.
0: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저도 열정적인 시절이었는데 한번 저도 악순환을 타기 시작하니까요. 아, 못할 것 같다,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 드니까 저 이제 게임에 저는 좀 빠졌었어요. 현실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게임 속 세상에서는 좀뭐 잘한다는 소리를 이제 좀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현실보다는
1: 현실을 도피해서
0: 그렇죠.
1: 게임 세계 속으로 빠져버린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러니까 성적은 더 떨어지고
1: 그렇겠죠.
0: 이제 뭐 인정도 더못 받게 되고 그럴수록 더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1: 어떻게 극복했어요? 의사가 되신 걸 보면 극복하신 건데?
0: 그뭐 여러 가지 극복하게 된 힘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제 유급도 막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급 당하고 더 회피가 돼서 게임방에서 더 오래 PC방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고 그날 이제 막 얼마나 깨지지한 모습으로 들어갔겠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가족들이 어쨌든 너무 그때 고맙게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그 얼마나 그 한심하겠어요. 의과대학까지 들어간 아들이 동생이
1: 유급당하고
0: 유급당하고 PC방에만 있다가 며칠 만에 깨지자하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을래?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서태지 뭐 나왔다며 뭐 은퇴 안 되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또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 하실 일 하고 형은 또 대학생이었으니 하고 그때 좀 생각을 바꿔 먹었던 것 같아요.
1: 가족들의 무덤덤한 그 반응이 오히려 공감이었나요?
0: 저는 만약에 그때 조금이라도
1: 자극을 줬다면?
0: 자극을 줬으면 바로 튀어나갔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오히려 어긋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좀 체험을 했던 게 아무 말도

0: 안 해주는 게
1: 오히려
0: 이게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들만의 사랑
1: 알겠습니다.
0: 받으면서 다시 좀 용기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랑 연습은 뭡니까?
1: 사랑 수업은요, 자존감 수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저는 저의 정신의학에 대한 공부가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자존감 수업을 읽고도 좋아지지 않는다. 선생님, 저는 자존감 수업을 다 읽고 선생님한테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자존감 좋아졌어요.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종교를 하고 나가셨던 분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존감은 높아졌는데요. 자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자존감이 또 무너졌어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보니까 사랑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가 기본인데
0: 그렇죠.
1: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막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너무 오래됐거나 내가 분명히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자존감을 좀 완성을 시키려면 사랑과 관련된 상처를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서 또 몇 년 작업을 해서 사랑 수업, 안정된 애착을 갖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0: 자존감은 이제 자기 혼자 본인에 대한 판단이고 감정이라면 결국은 자기 혼자 본인에 대한 판단과 감정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확대되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확대되면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서 끝나고 관계 형성에서 사랑을 녹여내지 못하면
0: 그게 실패하면
1: 다시 결국은
0: 자존감 상실로
1: 떨어지는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0: 안정적 애착? 안정형 애착? 방금 그런 표현 쓰셨어요?
1: 네네.
0: 그게 무슨 뜻입니까?
1: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이 있어서 그 틀이 자꾸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 이론이랑은 조금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 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도 안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반응을 하는데 안정적 애착이 아니라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비슷한 패턴으로 자꾸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0: 그 안정적 애착은 처음에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1: 그래서 사람들마다 애착이라고 하는 관계의 틀이 두 가지 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세상에 대한 관점, 세계관이죠.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자아관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게 이제 가장 좀 넓은 범위의 애착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안정적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런 인터뷰가 있다, 저도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 애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잘 얘기를 해 주시겠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이 있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나도 가서 잘 하겠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우리가 좀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0: 근데 그 세계관이나 자아관에서 하나라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가서질 못하거나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럼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면 됩니까?
0: 일단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 공감을 통해서 감정부터 추스린 다음에 요것도 이제 들여다 봐야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요것을 또 이제 봐야죠. 내가 스스로도 생각해 보고 뭐 가까운 사람들 내지는 뭐 전문가하고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봤었구나.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분들은 불안하니까 상대방한테 의존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나는 부족하니까 네가 좀 해줘. 네가 날 도와줘야지 하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좀 애증 관계에 얽힐 수도 있고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근데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자존감은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땐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웬만하면 좀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많이 회피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거는 불안정형 애착 중에 회피성 애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둘 다 섞여 있는 경우가 있겠죠. 나도 부정적이고.
1: 둘 다 나쁜 경우.
0: 그렇죠? 세상도 부정적으로 봐. 이러면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다가갔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다가갔다가 왔다 갔다 양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혹은 여기서 이제 극복을 해내려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안정적 애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들어왔어. 그러면은 누구나 화가 나죠. 누구나 불안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이유가 있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최대한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잘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렇다면은 무언가 안 좋은 기억이 걸려 있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이 생기게 된 뭐 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생기게 된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인지 그런 선입견이 생긴 것인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풀다 보면은 그 지점 때문에 오해가 생겼구나. 그러면은 객관화만 좀 시킬 수 있어도 훨씬 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1: 자아관이 좀 부정적인 경우를 회복시키는 거는 아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면 될 것 같은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좀 부정적일 때 이걸 바꿔내는 건 사실 쉽진 않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사랑 수업을 쓸 때 정말 힘들었어요.
1: 그렇겠어요.
0: 차라리 자존감 수업은 그냥 부담 느끼면서 쓰고 불안해하면서 썼다면 사랑 수업을 쓸 때는 저랑 편집자분이랑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좀 펑펑 울면서 쓰고 다 쓰고 막 울었어요. 막 가족들 붙잡고 눈물이 막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다섯 개의 사랑과 관련된 힘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다섯 가지가 첫 번째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 친밀감?
0: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친해질 수 있는가?
1: 아, 뭐 기본이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사도 하고, 뭐 정갈하게 자기 매너도 좀 가꾸고, 그렇게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절력입니다. 내가 그 상당히 많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또 이제 연인 관계가 되고 가족 관계가 될 때는 어느 정도 독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해하고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친밀할 때는 친밀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두 번째 능력이고요.
1: 세 번째.
0: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일 중요한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 상호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토크쇼를 할 수 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대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과하는 능력입니다.
1: 사과. 네, 문제가 생기면 사과해야죠.
0: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도
1: 예, 예.
0: 살다 보면 사과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1: 맞아요.
0: 아, 이게 사과를 해야 될 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1: 예.
0: 그래서 사과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 힘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1: 친밀감, 네. 거절력, 대화력, 사과력, 지속력.
0: 지속력.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또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면 조금 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녹여낼 수 있는
1: 예.
0: 능력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1: 그 마지막 지구력, 지속력이 네. 마음 지구력 그겁니까?
0: 네, 올해 이제 초에 지난해 작업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또 숙제가 생긴 거예요.
1: 네.
0: 제가 다섯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 늘려야 된다라고 짤막짤막하게 소개는 했는데 그럼 또 이제 구체화를 좀 저는 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다섯 가지 능력 중에서 처음에는 사실 대화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능력이고 많은 분들이 대화하기 힘들어해서 대화력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또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대화력을 늘리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 지속력 여기서 많은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봤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게 또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자존감도 있고 사랑력도 키웠으면은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0: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명예도 높여야 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사랑뿐만 아니라 지속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지구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1: 예.
0: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올해 초에는 마음 지구력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1: 그렇죠.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도 꾸준히 실천이 안 되면 돌아가고
0: 그렇죠.
1: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럼 그 지구력, 지속력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0: 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난관을 봉착한 게 다들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1: 네.
0: 다들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다들 성공까지 가고 싶은데 특히 한국인들은 제일 많이 만나는 그 방해 언덕이 소진이었습니다.
1: 소진?
0: 네.
1: 오.
0: 그래서 뭐 일이든 사랑이든 공부든 열심히는 하는데
1: 네.
0: 지쳐가지고
1: 번아웃돼버리는
0: 또 공통점을 발견을 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번아웃을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고요. 번아웃을 관리하면서 또 그런 번아웃은 또 왜 생겼는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마음의 상처를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방어해내지 못해서 이 삶의 방략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영어로 카핑 스트레티지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서로 사과하면서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방략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전략 전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지쳐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소진 그리고 상처 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완벽주의
1: 예, 예.
0: 요 세 가지를 피해가는 그것을 적응해가는 힘이 마음 지구력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1: 네, 첫 번째 그 번아웃 소진 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다.
0: 네.
1: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0: 네. 이게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안을 내놓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허탈하실 겁니다.
1: 뭐죠?
0: 정답은 결국은 휴식입니다.
1: 네. 그럴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여기까지 말하고 강연을 다녀도
1: 예.
0: 이 얘기를 드리면
1: 근데 그 방법밖에 없죠.
0: 그런데 이제 이유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1: 예, 예, 예.
0: 우리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뇌되다시피 근면 성실의 미덕을 강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이게 정신력이다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0: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고 병이 나고 그렇게 몇번 고비를 넘기 겸 그제서야 이제 휴식을 이제 찾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왜 휴식을 못하게 됐을까? 이제 휴식을 앞으로 하려면, 번아웃 전에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걸 이제 정리를 또 해본 거죠. 끝도 없네요.
1: 결국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내가 지금 지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번아웃이 오려고 하는구나. 뭐 내가 지금 좀나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구나. 내가 불안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 이게 1번 같아요.
0: 그게 느낌인 것 체크하고, 본인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체크를 해줘야죠. 내 컨디션이 어떤지, 요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가 가시돋친 말을
1: 체크해야죠.
0: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진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당연하죠.
0: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할수록 성공한다, 정비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나 자신을 갈아놓고 내가 희생할수록 남들이 행복해진다, 정비례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꺾인다. 처음에는 정비례 하다가 나중엔 오히려 실패를 앞당기게 된다.
1: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0: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점이, 내가 어느, 그 야구 선수들이 한계 투구수라는 게 있거든요.
1: 그럼요.
0: 선수들마다 한계 투구수가 있듯이, 나의 한계 노동수는,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인지, 그 지점을 이제 찾는 연습을 같이
1: 알겠습니다.
0: 하게 됩니다.
1: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쓰시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궁금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의사 되기 전에 원래 작가가 꿈이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작가 꿈을 갖게 됐어요?
0: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글쓰기를 적극 권장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전 너무 그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가리키시니까 스케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시간은 전체가 다 글쓰기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한 시간 동안 누구나 이제 그 16절지라고 하는 걸 접어가지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 제일 잘쓴 학생을 다음 시간에 호명을 해요. 그래서 네가 쓴 글을 읽어봐라 해서
1: 발표시키고,
0: 발표를 시킵니다. 그럼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정말 대부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다,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1: 그때부터
0: 거죠.
1: 작가가 꿈이었는데 왜 의사가 됐어요?
0: 글쓰기를 좋아하는 했는데, 잘하지 못했던 거죠.
1: 이걸로는 못 먹고 살겠구나.
0: 네, 그렇죠. 그때도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인 파악이 되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파악이 돼서 글쓰기는 잘하고는 싶은데 잘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돼서 현실적인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권 읽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1: 어떤 책이에요?
0: 그때 이제 에로스 타나토스라는 책이었었는데, 그냥 우연히 책을 읽게 돼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제 마음을 누군가가 다 들여다본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쓰는 건가 해가지고 봤더니, 그 여기도 출연하셨었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이남희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 이남희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1: 그걸 고등학교 때 읽었다고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쓰셨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이런 공부를 하면은 이런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
1: 정신과 의사가
0: 그래,
1: 되어야겠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새
1: 알겠습니다.
0: 물어봐서 진로를 정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1: 네. 고등학교 때 인생의 침로가 된 책을 쓴 분이 출연했던 프로에 출연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0: 저는 오늘이 너무 진짜 행복한 날입니다.
1: 네.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거죠?
0: 네, 그럼요.
1: 그죠?
0: 네.
1: 작가이자 글 쓰는 정신과 의사가 앞으로의 목표이시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책을 쓸 때마다 너무
1: 아까
0: 힘들어가지고.
1: 울기까지 하셨다고. 울기까지 하시진 말고 좀 이렇게 차고 넘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또 쓰고 그러시면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람들의 마음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좋은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존감, 그리고 사랑 연습, 그리고 마음 지구력.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신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한 5초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We started

0: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0: 것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간 이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지난 3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초대형 산불. 강풍을 타고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만큼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동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반려견들.
1: 얘 많이 그을렸어요. 얘 털 다 탔어.
2: 보통 이렇게 사람도 그렇고 눈 꺼풀이라는 게 있죠. 얘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3: 처음에는 얘가 제일 심해 보이는데요?
2: 얘 진짜 좋아졌어요. 요새 봤어요?
4: 어쩌다 이제 너무 진짜 고맙고 자랐어요.
0: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 화마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산불 피해견들을 만나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5: 보통 이렇게 시골 와서 창문 내리면 막 상쾌한 공기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0: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들. 한창 푸르러야 할 산은 온통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도착한 곳은 경북 영덕.
6: 진짜 딱 보기만 해도 지금 제 멀리 봐도 저기 다 나무들이 이쑤시개처럼 돼 있고 파란 나무가 거의 없고 곳곳에 집이 타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0: 텅 빈 집터와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데요.
7: 전쟁터가 따로 없네, 전쟁터가.
0: 폐허가 된 펜션에서 반려견을 돌보고 있다는 보호자를 만나러 간 설쌤.
8: 저런데 벌써 이렇게 탔구나. 이 안에도 보는 것과 다르게 막 탄 데가 엄청 많네.
9: 예, 예.
8: 안녕하세요.
9: 이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8: 네.
9: 예.
8: 제가 소식 듣고
9: 예.
8: 좀 늦었지만 그래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서.
9: 아이고, 이 먼 네. 길을 오셔서요.
8: 뭐 멀리요.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여기도 밖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여기 다 탔네요.
9: 예. 보시다시피 여기 창과 우리 뭐 이래가지고 찜질방하고 해가지고 열동이 탔거든요, 건물이.
0: 건물 한 동만 남고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개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보호자.

0: 딱 봐도 한두 마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1: 아이들이 지금 몇 마리 있는 건가요?
2: 28마리 현재.
1: 아, 근데 그때 이제 대피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2: 그렇죠.
1: 방송 나왔을 거 아니에요?
2: 방송 나왔지, 대피하라고.
1: 근데 대피 안 하고 네, 애들 네, 돌보신 거예요?
2: 네. 우리 애들 너무 급박하니까 뭐 이 건물리는 거 재난 뭐 건물리는 걸 챙기는 것보다 우리 애들 뭐 짖고만 난리니까.
0: 딱한 사정의 유기견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하나 둘 펜션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28마리 대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뜻밖의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3: 정말 불이 초속 25m니까 얼마나 실제 불은 진짜 더 빨리 가요. 그래서 뭐 여기서 불똥이 불덩어리가 이런 게 여기도 수십 수백 개 떨어져요.
0: 상상을 초월하는 강풍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불폭탄. 개들이 걱정된 보호자는 차마 혼자 피신할 수 없었고 결국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를 돌려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3: 지금도 상상하면 진짜 씀찍한데 그 주변 하여튼 개 뭐 이렇게 개 비명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견사 있는 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그 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이는 데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위험한 애들을 일단 풀어가지고 우리 화물차 그냥 예 거기다 그냥 안에다 다 그냥 무조건 막 진짜 짐작 넣듯이 다 넣었어요.
0: 하지만 혼자서 20마리 넘는 개들을 모두 구할 수는 없었는데요.
3: 그럼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은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정말 불이 그 옆으로 뭐 전체 다 하는데 그 순간 절망해서 다 포기했어요. 진짜 20마리. 제가 지금 차에 실은 애들 말고는 다 이별하는 줄 알았어요.
0: 마주하기 힘든 참혹한 현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 뒷날, 즉, 줄이 끊어진 채로, 이게 이제 그 줄이, 이 굵은 밧줄이 다 이제 타고 끊어지니까 탈출했어요. 이 정도 화상 있고. 그래가지고, 뒷날 이 앞에서 걸어오더라니까. 찔뚝거리고. 아, 이거 이놈 얼마나 반갑지. 야, 이놈아. 이제 살았네.
0: 죽은 줄만 알았던 쫑이가 돌아와서 반가웠지만 심상치 않았다는 화상.
3: 지금도 여기 상처 뭐 이렇게 보이고 전부 다 화상. 지금 두 달 동안 치료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이고 뭐고 뭐.
0: 게다가 연기 흡입으로 기침도 심했는데요. 보호자는 서울에서 봉사를 온 의료진에게 매일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처방해준 약과 연고를 두 달 넘게 꾸준히 챙겨줬다고요. 그 결과 상처는 남았지만 건강을 회복했다는 쫑이.
3: 이만큼 나아놓고 지금은 이제 웃는다 그래도.
0: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개는 쫑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3: 좋아. 얘 이름 콜입니다. 콜. 얘 여기 발바닥이 전부 다 까져가 있었는데. 얘 어떻게 세줄을 돼 있었는데 탈출을 했는가 모르겠어. 그게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이 털도 다 타고. 네. 그래서 털이 그나마 조금 지금 자랐네. 의사 선생님이 털이 날 줄 모르겠다 하더니 딱 붙어 있더니 그래서 좀 자랐네.
0: 거센 불길에 미처 다 풀어주지 못했다는 목줄. 그러나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3: 저기 이름이 저는 속감인데 저는 4일 만에 들어왔어. 4일 만에 들어왔네.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저는 4일 만에. 어디에 있다가 또 있는 거 왔는 거 모르겠어. 찾았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며칠 사이에 다 돌아오는 거죠. 너무 고맙고 신기해서 진짜. 어떻게 이거 탈출을 했지. 쇠줄로 묶여 있고

0: 더 챙기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죄책감도 들고 하여튼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0: 진벌이 미안해. 다음에 멀리 가서 또 만나자.
1: 아마 왼발이도 하늘에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바다.
3: 예. 이제 바닥이고 전부다 몸이고.
0: 아니야. 아니야.
3: 그 한 한 달쯤 치료를 했을 후인데.
4: 아, 진짜 죽을 뻔했네요.
3: 예, 얘는 진짜.
4: 얼굴에 이렇게 타 있다라는 거는 진짜 불구덩이 안에 있었다는 건데.
3: 예, 예.
4: 저는 근데 대견한 게 그런 데 있었으면 되게 트라우마 생기고 막 어떤 애들은 냄새만 나도 무서워하고 네. 탄 냄새만 나도 무서워하고 이런 애들도 많은데 다 회복한 것 같아.
3: 예. 네. 막 진짜 성격이 좋고 활발하고.
0: 아유 이뻐라. 에이 착해.
1: 하마에서 살아남은 대견한 녀석들과 불 속에 뛰어들어 구조에 힘쓴 보호자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솔루션. 반려견 목욕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5: 이리 와.
4: 이 친구입니다. 생긴 건 이래도
5: 아이고
4: 엄청 착합니다.
0: 에이, 걱정 마.
5: 이거 다 불리죠?
4: 이거 다 탄 거. 요 코, 코 위 다 타고 여기 보면은 이런데.
5: 아이고, 아팠구나.
4: 옳죠.
5: 아이고, 잘한다. 까문 게 다수 이걸 탄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 제거를 좀 해줄게요.
6: 네, 지금 검은색 고양이 탄 거예요?
5: 네, 좀 구울린 게 안에 있어요, 지금. 깃밥도 있고.
4: 네, 여기 다 화살이 뭐.
5: 됐어. 털어. 잘했어. 잘한다.
1: 워낙 마리수가 많아서 보호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목욕. 특히 대형견은 더욱 관리가 어려운데요.
7: 어, 저기 너무 귀여운데?
5: 네. 묻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얀 거품이 지금 아주 떼꾸정물이랑 그 숯검둥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1: 구정물 나오는 것 좀 보세요. 그동안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었을 녀석. 아, 개운해라. 보는 사람이 다 시원해지네요. 쫑이가 때 빼고 광내는 사이.
4: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6: 날카롭다.
4: 날카로워.
1: 보호자와 함께 설쌤과 제작진은 폐자재 청소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전소가 된 쫑이의 집을 짓기 위해서인데요. 땡볕 아래 쉽지 않은 작업. 그동안 폐허가 된 터에서 지내온 쫑이를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집을 지을 공간이 마련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견사 설치 작업. 어쩌면 화상을 입은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곳. 새 집에서 산불의 아픔은 모두 떨쳐내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4: 아, 기대되는데? 어? 내려올 수 있겠어, 혼자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할 수 있다고. 아, 귀여워. 아, 뽀송뽀송하다. 야, 너무 뽀송뽀송하다. 어?
3: 야, 완전 흰개가 돼버려.
4: 하얀 강아지가 됐어, 너.
1: 거무튀튀했던 녀석이 야, 신수가 환해졌네요.
4: 너 여기가 이제 너의 새 집이야. 이리 와봐, 봐. 아직 지금 가구가 안 들어오긴 했는데 너의 새 집이다.
3: 40평짜리 아파트.
4: 들어가세요. 이제 이러고 살아보자. 어때?
1: 울타리가 생겼으니 목줄도 풀어줬는데요.

0: 조금 더 자유롭지? 종아.
1: 목 아픈데 이제 목줄을 안 하는
0: 거야. 그렇죠. 어때?
1: 이게 네 집.
0: 딱 그늘에 가서 쉬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2: 가장 산불 피해가 컸던 견사도 새로 지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였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공간의 대변신. 다 타버린 집이 내내 속상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털이 많이 탔던 코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빗질이나 목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녀석의 심각한 털 상태.
3: 누더기구만 아주. 지금 이 친구가 엄청 많이 털 안에서부터 엉켜있고요. 숨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또 털도 부분 탄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용을 한번 싹 하고 다시 새로 자라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2: 타버린 털 때문에 누더기 같았던 녀석. 야, 세상에.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1: 이리 봐봐. 잘했어. 이렇게 변했군네. 응? 털 맞나?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네. 이 눈길 오나가 좋겠다.
2: 어? 그을린 자국 투성이었던 코리의 집도 깨끗하게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1: 이렇게 밀고 나니까 또 기대가 되네. 나중에 틀이 다 어울려 이제 산불 오기 전 상태로 이제 될 것 같으니까.
2: 녀석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힘들 땐 밥심이 최고죠?
0: 일반 사료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4: 처음 목욕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 아플 수 있으니까.
1: 처음 목욕했는데도 잘 먹네. 맛있는가 봐.
0: 우리도 촉촉하고 데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딱딱한 거 말고 얘네도 똑같아.
1: 야, 순식간이네.
0: 순식간 덥네.
2: 얘들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돼. 이곳은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숙소. 반려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5: 의자, 의자 신발 좀 벗고. 아이고.
0: 너무 귀여운데? 이름이 뭐예요?
6: 보리요.
0: 보리?
5: 보리야.
0: 막 배 타고 탈출하시고.
6: 예, 예.
0: 그때 보리랑 같이 탈출하신 거예요? 집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6: 집은 완전 전소됐죠.
0: 아니 여기 계셨어도 위험했어. 지금 불똥 날아다니는 게 보여.
7: 동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마을 방가제예요. 그거 하면 건물 있는데 건물 바로 옆에서부터 불이 치고 올라갔으니까 건물이 있다가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다 저 방가제 끝쪽으로 다 도망갔다가 그 피신에 있다가 그렇게 해경 배가 왔더라고. 우측에. 그래서 배 타고 강구로 피신했죠.
2: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렸던 영덕 따개비 마을. 역대 최악의 산불은 그림 같은 풍경을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온전한 집을 찾기 힘들 정도로 초토화된 마을.
8: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2: 전수가 된 집은 철거가 돼서 현재는 터만 남아 있었는데요. 집을 통째로 휩쓸고

0: 관 산불.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온 추억도 모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1: 이 감이 동네 어르신들 거의 잡혀서 이 감이 저 나무 있어야 홍수가 되는데 굉장히 달아요. 이거는 이제 영영 죽었지. 완전히 삭도 안 나오는데 밑에서.
0: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1: 그 저는 불오리라고 1도 생각 안 하고 아 사람들 다 모인다 좀 놀다 오자. 그러니까 집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신던 신발이고 폰하고 지갑만 챙겨 나왔어요. 지금은 뭐 얘 들고 나온 것만 해도 싼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2: 우리 뭐 보리랑 같이 있으면서 걱정되시거나 힘드신 거 없으세요?
1: 쟤는 말썽을 안 피우니까
2: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봐서
1: 여기 밑에 내려가도 뭐 다
2: 이쁘다고
1: 보리 들고 놀라 그러고.
2: 예.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쁘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저도 그냥 아까도 들어오자마자 그래도 힘드신 상황 속에 있는데 얘 보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아버님 선물은 없고, 네, 제가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자. 둘째 뭐 먹을래? 아.
3: 아니, 사진은. 보리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더 마음에 그래도 위안이 되어 있어요.
1: 아, 뭐, 우리는 얘를 뭐, 동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뭐, 친구도 되고, 자식도 되고.
0: 이재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보리.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산불이 영덕을 덮친 그 시각. 동물 구조 활동을 했다는 지역 주민을 만났는데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해 입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도와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4: 뭐 초반에 3월 17일 날 25일 불라고 한 이틀 정도 후에부터 이제 다친 아이들 찾아다니는 봉사를 이제 신청해서 한 이틀 3일 하다가 이제 거의 못 쉬고 계속 이렇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농장이나 공장에 이제 타버린 그런데 혼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찾아다녀서 찾은 아이들 이제 좀 짠한 아이들 위주로 좀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두 달 됐거든요. 이제
0: 대피하지 못한 개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을 뚫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수현 씨. 생각보다 많은 개들이 불을 피하지 못했고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5: 아이고 안녕.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떡해. 병원 가야겠다.
0: 수현 씨는 위급한 녀석들을 모두 병원으로 보내고 남아있는 개들을 지금까지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재민이 된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살뜰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6: 여기가 노란 게 끄실려서 그래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불에 불똥 튀어가지고 까맣게 뽕뽕뽕뽕.
0: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녀석들도 엄청 놀랐을 텐데 수현 씨가 그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7: 예.
2: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아.
2: 이 친구군요.
7: 네. 예. 와. 집이 30평인데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 집이. 이 전소된 날 우리가 입찰을 갔거든요. 이 고기 입찰 2차 타고 입찰을 갔는데 입찰을 가가지고 오후 5시쯤 되니까 전화 오더라고요.
2: 집이 불이 타고 있다고.
7: 예.
6: 불이 타 올라간다고.
2: 올라간다. 얘는 그 여기 있었던 거고.
0: 당시 목줄에 묶여 있던 포돌이. 탈출은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7: 집은 어차피 찾는 거고 우리 포도리가 혼자 있잖아요. 집도 없지. 네. 혼자 지금 이

0: 걔가 제일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방송 오자마자 집이 뭐 어디 가지도 않고 차를 여기 대놓고 여기 이제 집이 정서가 제가 열기가 엉망인데 올라오니까 자점 저 전부터 이제 올라오니까 걔가 짖더라고. 여기 지금 불이 붙다가 이게 이제 불이 타는 저거 스티로폼 아니라서 그대로 꺼졌더라고요.
1: 다치지도 않았고요.
0: 예,
1: 천원이네 얘는.
2: 타지 않는 계집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1: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희 임시주택이나 대피소에서
0: 예, 대피소에 지금 있는데
1: 얘를 못 데리고 가니까
0: 예, 아니 못 들어가요. 그 임시주택 못 들어가고 내가 이거 하루 아침 저녁으로 오거든요.
2: 재난 시 사람과 달리 별도의 대피 공간이 없는 반려견들은 대부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3: 너도 코가 다 탔구나. 응? 너도 코 탔어.
2: 매일 보호자가 온다고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포돌이.
1: 포돌아. 근데 이거 해놓으면 얘가 조금 더 지금 가족들 기다릴 때 좀 덜 심심할 수 있거든요.
0: 니 뭐 해준단다니.
2: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짧은 목줄을 길게 늘려 포돌이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4: 우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0: 괜찮아요. 포돌이 좋겠다.
1: 아이고 좋아. 원래 못 오던 곳. 원래 여기 못 오던 곳. 아, 저 표정 봐. 아유, 표정 좋아. 아유, 표정 좋아. 금방 적응하네. 얘 금방 적응했어.
5: 포돌이 좀 길게 해주니까 어떠세요?
6: 예,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6: 줄 만들어서
0: 뭐 하니까. 알게 차고. 지도 얼마나 그 불길에 그 했겠어요. 그래, 뭐, 지금은 미안치. 원래 내가 있었으면, 집에 있었으면 이 포도를 데리고, 화물차에 치고 갔을 건데, 집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살았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집은 되지만, 그래도 한 식구인데,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2: 새 집이 지어지면 다시 보호자와 함께 지낼 포도리.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야 돼.
7: 강아지 가장 심한 게 발견된 애가 있는데 걔가 발견된 데가 이쪽이었어요. 여쯤이었어요. 여기. 그때는 풀이 없었고 그냥 저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불 나고 초반에 구조된 애들은 이제 빨리 서울로 이송이 됐는데 걔는 이제 일주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야.
2: 민가 하나 없는 숲길에서 발견된 녀석. 부상보다 배고픔이 더 큰 듯 먹을 것을 주자 허겁지겁 배를 채웠는데요.
7: 실제로 봤을 때는 부상이 심해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물이랑 밥을 주면서 보니까 옆구리 여기가 이제 거의 괴사가 진행될 정도로 그 냄새도 났고

0: 산불 피해견을 돌보고 있다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 동물 구조단체의 도움으로 이곳에 온 개들은 무려 60여 마리에 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회복하지 못한 중증의 피해견들이 아직도 입원 중인데요. 이 중에는 수현 씨가 발견해서 구조된 개들도 있다고요. 숲에 있던 그 녀석이네요. 야, 살아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2: 그래, 원래 이렇게 잘 먹거든요.
3: 얘를 한동안 이름을 이제 새로 지어준 이름이 익숙해지기 전에 얘를 복벽이라고 불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이 다 썩어 들어가서 아예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만큼이 패여 들어갔었어요. 살이 다 썩고 화상이 그 화독이 계속 파고들어서
0: 안락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화상. 하지만 녀석은 차마 가늠하기도 힘든 고통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3: 와, 얘도 이게 다 덮였네.
4: 피부만 다치고 피하층 다치면 2도 화상이라고, 1도 화상은 그냥 자체로 해결이 되거든요. 3도 이상은 주변에 근육 층까지 손상이 됐고 뼈가 노출되는 상태까지 가는 애들이 3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손상되면 4도가 되는 거죠. 봉합을 한다고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요 다리 때문에, 요 상처 때문에 못 집었던 거죠. 지금 아직도 지금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운동을 계속 시켰어요.
0: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3: 근데 얘 갑자기 왜 발 디딜 수 있게 됐어요? 다리 때문이었어요, 문제가?
4: 다리 때문이 아니고 피부가 결손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근육이랑 이런 게 당기니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였어요.
3: 아, 발 딛는 거 처음 봐요, 지금.
4: 지금 다리를 못 쓰다가 집은 지가 며칠 안 돼요.
0: 의료진의 노력과 녀석의 끈기가 만든 기적 같은 변화.
4: 이게 다리 지금
0: 녀석은 오즈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오즈의 마법사처럼 마법을 써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요. 오즈야, 조금만 더 힘내자.
3: 너 꽃가루 잠깐 뺄까? 이 눈을 아예 못 감았었어요, 원래. 지금 여기 봉합 보이시죠? 이거를 당겨서 여기를 찝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형을 한 거예요. 여기가 다 녹아버리고, 보통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눈꺼풀이라는 게 있죠. 얘는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0: 산불이 지나가고 무려 한 달 만에 발견된 아라. 마주하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5: 아유, 너무 좀... 아이고, 내가 귀가 다... 으아...
0: 아라는 얼굴 화상으로 눈밑이 녹아내려서 눈을 감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재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고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은 아라. 진짜 기특하네요.
6: 얘가 진짜 좋아졌어요.
3: 그죠, 계속. 그죠, 너무 좋아졌죠.
6: 계속 왔을 때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 심해갖고, 막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막 너무 심해갖고. 한 3일, 4일 가니까 너무 막 상황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0: 또 다른 산불 피해견 도담이 역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가 됐습니다.
3: 타 죽어 있는 시체인 줄 알았어요. 그 제보 사진 자체가 땅바닥에 드러 누워서 이렇게 쇠줄 길게 묶여갖고서 이렇게 뻗어갖고 얘가 살아있나 싶었던 이런 상태?
5: 아우, 아파. 그만 걸어 아가야. 아파. 괜찮아. 줄 밟으면 놀랄 거예요, 아마.
0: 경계심이 강했던 녀석은 아픔을 견디다 못해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깊은 화상은 도다미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른 개들보다 치료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4: 처음에는 이게 살지 중식, 그다음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저희가 하면서도 긴장 상태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회복되고 얘도 우리가 해주는 게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잘 대주잖아요. 처음에 손을 거부해가지고 손길을 하는 게 전쟁이었어요.
3: 와, 그래도 진짜 좋아졌다.
4: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치료되면서 나빠지면 뭐 고민을 하고 이럴 건데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

0: 역시 도와주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 태어난 애들 볼 때마다 이제 다 내 새끼 같아가지고 어찌됐거나 가서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산불 피해견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동물보호소입니다. 화상 입은 개의 보호자들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부분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상처는 괜찮아졌지만 가족을 찾아야 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특히 람보처럼 얼굴 화상을 입은 녀석들은 입양을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 네. 좀 화상이 심각했나 봐요.
3: 그래서 했던 그 치료들을 쟤는 얼굴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도 너무 다행히 지금 이렇게 까불고 사람 좋아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감사하죠.
1: 람보가 꼭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해맑아 보이는 이 녀석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2: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3: 이 친구는 저희가 심청이에서 따와서 청아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압박에는 묶여서 살았고 얘는 좀 편하게 돌아다니라고 풀어서 이렇게 키우셨대요. 근데 여기가 불이 시작되고 나서 얘네를 데리러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마을 진입부터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수준의 불이 이미 확산이 된 상태여서 그래서 얘네한테 못 오셨었고 그리고 불이 꺼진 다음에 왔더니 이제 아빠는 타 죽어 있었고
1: 청이는 죽어있는 아빠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빠 개를 묻어주려고 하자 뭘 알기라도 하는 듯 흙을 덮어주었다는데요. 화마에 휩쓸려 성치 않았던 몸. 아빠까지 잃은 청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웃음을 찾은 청이.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답니다. 아직은 목줄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4: 청아는 방금 보셨다시피 줄에 대한 거부가 되게 크거든요. 안 하면은 사람을 잘 따라오고 좋아하는데 줄만 하면은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사람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줄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사람한테 다가오고 그게 괜찮다, 무섭지 않다라는 것부터 교육을 하고 있어요.
1: 효녀 심청전의 결말처럼 청이의 견생도 해피엔딩이길 바랍니다. 청아, 응원할게. 새로운 가족 만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산불 피해견들. 설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 네네.
5: 어? 안 나오네요?
6: 네.
1: 임시 보호 중인 산불 피해견을 만나러 왔는데요.
5: 겁이 많은가?
6: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5: 아니 보통 자고 있어도 이 소리가 나면 무조건 뛰어나와야 되는데. 얼굴에 아직도 흔적이 있네요.
6: 네.
5: 이뻐라. 콧등도 많이 탔네.
6: 네.
5: 아유, 이뻐라. 이게 미추.
6: 네.
5: 네. 아이고, 아이고.
1: 미추의 전 보호자는 치료할 여력이 안 돼 구조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위급해 보이는 상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며 본 미추는 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7: 눈도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 얼마나 아프, 이거 진짜 아픈데 얘는

0: 또 치료할 때도 되게 잘 참았네. 아휴,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1: 거짓말처럼 예쁜 눈동자를 되찾고 튼튼해진 몸으로 마음껏 세상을 누빌 수 있게 된 미추. 현재는 임시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회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2: 걱정들 한번 다 얘기해봐 주세요.
3: 가장 큰 걱정은 실외 배변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배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소변은 나갈 때마다 누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에 있으면 계속 삶는 것 같아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맨날 밖에 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2: 처음에 왔을 때부터 실외 배변했어요?
3: 배변은 집에서 절대 안 했고 네. 그러니까 참는 것 같더라고요.
1: 시골에서 실외 생활을 해서일까요? 집안에서 대소변을 참고 있다는 녀석.
2: 지금 하루에 산책을 몇 번 할까요?
3: 평일에는 세 번 해요.
2: 평일에 세 번?
3: 네.
2: 주말에는요?
3: 주말에는 그래도 많게 할 때는 네다섯 번 하거나 심심할 때 나가는데 근데 그래도 별로 만족 못할 것 같은 것 같아요.
2: 우선은 여기서 답은 다 나왔어요. 얘는 우리 보호자님 때문에 실외 배변하는 거예요. 원래 개들은 특히 이제 덩치가 중형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더 집은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요. 집은 깨끗하게 지키고 싶고 밖에서 싸고 싶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산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거 못 참는다는 거.
3: 아, 그렇구나.
2: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했었어요. 근데 하루에 두 번 이상 산책을 하잖아요.
3: 네.
2: 그럼 애들은 알아요. 내가 참으면 조금 이따 나갈 거라는 거.
3: 아.
2: 세 번 산책은 네. 어떨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3: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또 싸니까.
2: 완전 충분해요.
3: 아, 그래요?
2: 네.
3: 아, 다행이다.
2: 수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야외 배변 배려하는 아이들한테 저는 세 번 산책하는 거는 이건 100점을 넘어간다.
3: 아, 진짜요? 아.
2: 하루에 세 번 산책을 하면 다 8시간 안에 나가요. 잘 때는 더 참을 수 있어요.
3: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세 번만 해줘도 화장실적인 문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세 번 산책하면 상위 1% 보호자일걸요?
3: 세상에.
1: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매일 여러 번 밖을 나가지만 편치 않은 산책길.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가라앉는 걸 피하려고 했어요.
2: 무서워는 하네요.
3: 네.
2: 네. 근데 아까도 봤는데 미추는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걸 좀 무서워해요.
3: 아,
2: 막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간식만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옳지. 그리고 네. 한 번만 더 줘. 미추 부르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줘.
4: 미추.
2: 그렇지. 왔다 갔다 하실 때 선생님 계시면
3: 네.
2: 방금처럼 몇 번만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3: 네, 다행이네요. 네.
2: 한번 일부러 저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줘보세요.
1: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계속 심어준다면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5: 자.
2: 그렇죠. 이런 경험이 진짜 좋아요. 이 서울의 중심지, 여기 우리 복잡한데 온 지 얼마 안 됐죠?
3: 네.
2: 그러면 지금은 막 규칙을 많이 알려주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즐겁다. 나중에 규칙 알려주고 앉아 기다려 뭐 그러지 마 이런 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3: 아, 그렇구나.
2: 억지로 뭔가 가르치려고 막 그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애들은 즐거움보다는 이 동네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게 더 높아져요. 그렇구나. 지금은 그냥 즐거우면 돼요, 즐거우면. 이런 것도

0: 저는 칭찬해. 옳지, 있죠? 옳지. 잘 얌전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얘 이제 우리한테는 먼저 와. 옳지.
1: 언젠가는 미추의 산책길이 설렘으로 가득할 날이 올 것 같죠? 뜨거운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소중한 생명들.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 대견한 녀석들입니다. 부디 몸에 남은 흉터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0: 확실히 힘들다.
1: 보통 일이 아니네.
0: 아, 어지러워.
2: 와, 한 시간에 500원.
0: 나 정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3: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4: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갚아줄게.
0: 알았어, 알았어.
1: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고기라도 먹어.
0: 브라더 스테이크.
1: 여기가 고기네.
3: 고기류다, 고기류.
1: 와, 이게 다 소네.
0: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3: 갈비살.
1: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3: 먼저 하시라고.
5: 2kg and half.
0: 2kg and half.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Yeah.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5: Something.
1: How much is 1kg? How much is
3: 1kg?
0: 1kg.
5: For
1: 417.
0: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1: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걸 사면 이게
3: 음료수 같은 거?
1: 음료수 같은 거 살까?
0: 1kg로 충분한가 우리가?
3: 되겠지만.
1: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3: 한 끼 정도.
1: 그렇지. 오케이, 1kg
0: and service little bit.
1: 그게 200 정도네. 딱. 오, 나이스.
0: 딱 굿.
1: 예, 오케이. 땡큐. 땡큐.
3: 어디 갔냐? 카트 어디 갔냐?
0: 잠깐만. 16,000원.
1: 그러면
0: 저희 카트가 필요 없었네요.
3: 땡큐.
0: 스테이크 다음 끝이네.
3: 그러네.
1: 버터 있으면 좋은데. 버터지 뭐 맛있어.
0: 버터 상가.
3: 구경만 할까요?
0: 720파운드 있으니까 지금 잉글리시? 아, where is butter? Butter?
6: 예.
0: 야, 나이스.
1: 고마워서 주는.
0: 맞네. 그 비행기 타면 주는.
1: 몇 개?
0: 빵이랑.
1: 일단 이 정도 살까? 다섯 개.
3: 충분할 것 같은데요?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하시네. 나 여기 20대에서 오빠 얘기했는데.
3: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1: 잘하신다.
3: 한국에 있다 오셨어요?
1: 아, 그래요?
3: 아, 두 달 있으실 때 한국에.
0: 지구 오락실? 지구? 지구 오락실.
3: 트와이스 좋아하네.
0: 트와이스 프렌드.
3: 사나 프렌드. 트와이스 사나 프렌드.
0: 안 믿는다, 안 믿는다.
1: 그렇겠지. 산 아닌데, 나는. 의미 없지. 준빈이, 네. 뭐, 먹시고 뭐, 사. 아.
0: 감사합니다. 제로란 없네.
3: 여기 하나 있어, 제로.
0: 있다.
1: 이게 제로 슈가가 또 몸이한테 안 좋은 거 알지?
0: 살찌자.
1: 아니, 살찌는 거 아니야. 몸이한테 엄청 안 좋아. 원래는. 진짜 안 좋아.
0: 진짜 안 좋다고. 산에서 진짜 안 좋다고.
1: 아, 이거는 맥주 아니네.
3: 맥주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제로가 내려서
0: 파인애플 주스.
1: 아, 좋지. 오케이, 그렇지. 가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3: 끝나자마자.
1: 안 돼?
3: 안 돼?
0: 아니, 버터가 비싸네. 아, 도는 돼요.
3: 도는데. 가자, 일단 가자, 일단.
1: 일단.
3: 거기 앞에 또 슈퍼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오빠?
1: 야, 어디에 소금이나 그거 있어?
3: 그 밑에 있는 거? 갖다 와볼게요.
6: 소금이나 그거
3: 갖고 올게요. 소금이랑 후추.
1: 이게 불 켜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
0: 그렇죠. 많이 해보긴 했어, 저 여행 가서.
1: 그치? 이게 뭐 또
0: 기름 같은 거.
3: 후추가 없네.
0: 후추가 없어.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3: 아, 없지.
1: 없어.
0: 있어. 내가 그 주방에.

0: 있어요. 아, 그래?
1: 조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2: 어디서 봤어, 너는?
1: 어?
2: 어디서 봤어?
1: 그냥 통 같은 게 있는데.
3: 후추가 없어.
1: 다 썼구나.
2: 소금 이거밖에 없어?
3: 소금 이거고 소금이 모자르나요? 어. 너무 모자르죠? 고기에 비해서. 왜냐면 아까 후추랑 소금이 있다 그래서 안 샀거든요.
1: 아이. Do you have a salt and pepper?
4: 네, I will bring for downstairs.
1: Oh, thank you very much.
3: Thank you very much.
1: 어, 부탁인데요. 되게 친절하실 것 같아요.
5: 그럼 불을 준민이가 키워.
3: 아, 이게 수치네.
1: 근데 애초에 불 피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착화제랑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오, 브라더! 아, 라이터로 된다고? 어? Where did you get this one? Where?
6: Supermarket.
1: 아?
6: For the supermarket.
1: Korean.
6: Yeah. It's Korean. Yeah.
2: 아, 그 코리안 거야?
1: 한국 담배.
2: 오.
1: 이게 붙나 이렇게 해서?
2: 시험 걸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 이거 토치로 안 한다고 이걸?
5: 그럼 한번 보자.
1: 오, 불이 없었는데? 이거 내 처마 내다 타려고도 안 된다. 하얘진 게 이렇게 생겼어. 오, 와.
3: 쭈꾸란보,
1: 쭈꾸란보.
5: 이게 소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와 대박.
2: 이 정도면 축구에 가자.
1: 괜찮아요?
2: 아.
5: 기름기 좀 뺄게. 약간 조금 이상하니까.
1: 아, 형님 원하신 대로.
3: 이 비계 넣길 잘했네. 이제 불이 이제 확 끊어내 좀.
1: 뭔가 이 쉐입 이런 게 이 시즈닝 하는 게 다르다니까. 이 스냅이.
3: 시즈닝을 또 듬뿍듬뿍 스타일로 하시네.

0: 예. 고기 잘 굽는 비법 같은 거 있어요, 형님?
1: 확실히 이게 뭐 나라마다 틀리긴 틀리지만 고기랑 통화해야 돼.
2: 고기랑 통해야 된다.
0: 통화해야 돼?
1: 통화. 얘기해야 된다. 아. 이게 육주가 아직 안 나왔잖아.
2: 아직 안 나왔어.
1: 물어야 돼, 저거.
2: 고기 굽는 거 자체가 좀 디테일한 것 같아. 물도 중요하고.
0: 알면 알수록 어려워. 어.
2: 그리고 한 끗 차이로 맛이 확 달라지잖아. 오빠가 얘기한 그 육수 몰랐나 봐.
0: 어, 고급 스테이크집 같은데, 형님?
2: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고기를 먹는다?
0: 낭만은 미쳤다.
2: 낭만이지.
0: 오.
2: 어, 익었네.
0: 익었다.
2: 익었다. 먹어봐, 준비라.
0: 맛있다.
2: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0: 역시 추성훈 스테이크.
2: 와우.
0: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내요? 스테이크 그거를? 비법 없어요?
1: 근데 소금이나 후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 근데. 어.
2: 근데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1: 설마 이 정도라면 다 되거든.
0: 혹시 비밀이라서 안 말해줄
1: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0: 들어대는 느낌인데요, 형님.
1: 아, 없어.
2: 오빠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0: 감사합니다. 와. 한국인 거 같아요.
2: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1: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웰덤에서 먹어야 돼. 왜냐면 소고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쌀밥 싹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1: 맛있어.
0: 그 스테이크 소스 뿌려서.
2: 우리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바로 하나 먹고 그랬어. 그치? 와, 너무 맛있다.
0: 없어졌네.
1: 바로 하나 먹고 그랬어.
2: 와, 너무 맛있다.
1: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또 맛있는 거 해줄게.
0: 이거보다
1: 스테이크보다.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0: 오!

0: 만원 행복이네.
1: 와.
2: 야, 완전 다르지.
1: 야, 준미야,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맛. 와.
0: 우와.
1: 우와. 우와. 이 단짠단짠.
2: 우와. 와, 이거 맛이야.
3: 마카가 이렇게 하면 맛.
0: 진짜 작은 재료로 저만 내기 쉽지 않다.
1: 쉽지 않아.
0: 카트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17,000원으로 와.
1: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0: 야, 근데.
3: 자.
0: 자,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시골도 맛있어.
0: 바베큐 바텐더로 앉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2: 아, 피라미드 한 번도 안 봤네. 아.
1: 이번 거를 피라미드 보면서. 아,
2: 그러네. 한 번도 안 봤어.
0: 자. 잘 먹겠습니다.
1: 아, 잘 먹겠습니다.
0: 바비탕 진짜 맛있죠?
2: 아, 피라미드 보면서.
0: 요즘 좀 기운이 좀 나네요. 가보라기 잘한 것 같아요.
1: 사람은 좀 기력이 없을 땐 가보를 좀 해야 돼.
0: 키 오늘 일이 힘들었잖아.
2: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1: 끝이 없다, 쓰레기가.
2: 끝이 없어. 야, 진짜 오늘 이때급이.
1: 아,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이제 호가 나네요.
0: 요리 같았어요, 요리.
2: 아, 뭐 같이 먹었잖아.
4: 내일 일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1: 내가 어제 여기다 붙여놓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0: 아니 저기?
1: 어디에 뭐가 고지가 돼 있는
4: 거야? 맞아.
1: 어디 있어?
5: 봐봐. 어디 있을 거야?
0: 어, 여기 붙어있다.
2: 가자. 오, 잘 잡았네.
0: 섬유공장 알바생 10시. 지금 현상수배 살짝.
1: 땅땅 사람을 찾습니다.
0: 미국 FBI 지금.
1: 땅땅 따당땅.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0: 조명이 형이 좀 무서워요 지금.
4: 되게 좀 무겁네요. 먹으셨나요?
0: 120파운드면 4,000원인가? 3,000원인가?
1: 하루에 3,000원이야?
0: 여긴 쟤는 3,000원에 주네.
1: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왜 둘밖에 안 가는 거예요?
4: 한 분은 기차를 예매하러 가고 두 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떨까? 내일은 저희가 타이로 떠나서 룩소르라는 남쪽 도시로 이동하려고 해요. 근데 가실 때 야간 기차 있어요. 낭만이 넘치는.
2: 기차에서 자는 거.
4: 기차에서 잘 수 있는. 10시간 넘어. 12시간
2: 넘어. 12시간.
1: 12시간.
0: 침대 기차. 그래도... 저는 많이 탄데 불편할 텐데.
2: 그래, 불편하지.
0: 지난번에 그 저희 충칭 떠날 때 일을 그때 우리 둘이 안 했잖아요.
2: 둘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0: 그럼 이번에는 저희 둘이 하고 은지가 기차표 예약하는 게
2: 오케이. 그래도 돼.
1: 근데 해외여행에서 기차 예매할 땐 주로 약간 현장 발권을 많이 이용해?
0: 보통 요런 나라,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나라는 티켓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우리가
1: 안전하다.
0: 왜냐면 내일 밤에 바로 가야 되니까.
4: 은지 씨 혼자서 기차표 예매해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1: KTX로 어플은 예매해본 적 있어요. 아. 부천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뭐 공주 가는 거.
0: 똑같아. 단지 언어가 다를 뿐. 그래?
1: 언어가 다를 뿐.
2: 한번 해볼래?
1: 그래, 해볼게요.
2: 그럼 우리 둘이 가자, 그러면.
0: 우리 섬유공장
2: 우리 둘이 갈게요, 그러면. 화이팅 하자, 그러면.
1: 화이팅!
2: 오케이, 그래. 가자, 그러면.

0: 우리가 가는 시장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1: 제일 유명한 시장.
2: 근데 골동품 시장을 형님 왜 가시는 거예요?
3: 기념품 같은 거 가짜잖아. 네. 나는 그런 가짜 싫거든.
2: 진짜 이집트 골동품을 갖고 싶은 거죠?
3: 그렇지. 네.
4: 아니야. 가짜니까 했어.
5: 진짜 찐 유물을 갖고 싶다고.
3: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느낀 거를 사야 되니까.
0: 느낌이 딱
3: 느낌이 있는 거 있을 거야.
2: 여기서는 진짜 몇천 년 전 그러니까 물건을 볼 수 있잖아.
0: 근데 진짜 그 시장에 가면 그런 약간 진짜 우리가 옛날 물건 같은 걸 살 수 있죠?
6: 예, 사실 알아서 그런 것도 없어요.
0: 없다고요?
2: 그러니까 유물인 척하는 그런 페이크 제품.
3: 뭐 그래도 혹시나
6: 진짜 없는 거
3: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약간 있잖아 어디 태국 어디 가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다 에스급 에스급 있다 이런 거 하잖아
2: 에스급 짝퉁하네
3: 에스급 그러니까 짝퉁인데
0: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 느낌
3: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 애기 때 애기 때 많이 봤지 그런 거

0: 그림은 이국적이라 이쁘다.
1: 이제 막 가게 열기 시작한 아침이라서.
0: 건물들이 진짜 오래됐다.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건물 자체가 완전 옛날에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약간 느낌이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게 길거리 있잖아. 이게 와, 여기도 또 분위기 엄청 좋은데.
1: 아, 나 잠깐 그 해리포터 거기 다이어건 엘리로 돌아온 거 같아.
3: He's a movie star. Movie star.
1: Yeah, he's a movie star.
2: Yeah, movie star. Yeah, I know. Hey. Go to Hollywood. 일단 몸이 좋으면 다 좋아요.
0: 조심. 생명과 번영이 맞네.
1: Do you have a real like?
3: Excuse me.
1: No copy.
0: 오빠가 얘기한 거다. 오빠가 얘기한 거다. 들어와봐.
2: 오케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냐? 에그 에스쿠비.
1: 일단 안 사도 일단 들어오세요.
3: This one. The stone. Okay. Okay. But this is the fake.
2: Oh, it's a fake.
3: This is the fake. Uh-huh. But the stone is a good quality. Mm-hmm. Oh. This is the same as the original. Mm-hmm. Look. This is antique. This is antique, the same as the original. Excuse me. This is not fake.
1: No.
3: Not fake.
1: How many years this one?
3: This one here maybe start here just 15 years.
2: 15 years.
3: 15 years like that.
1: 15년밖에 안 됐네.
2: 그러니까.
1: Okay. Thank you very much.
2: 근데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0: 오히려
2: 진짜
0: 신뢰가...
2: 뭐 다 진짜 얘기해 줬어 그 친구가. 그거는 몸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0: 머슬맨이야.
2: 예, 머슬 통화했어.
1: 머슬맨은 거짓말. 머슬맨 놀라이. 놀라이.
2: 그러니까 이게 머슬토크야. 머슬토크.
0: 머슬토크.
2: 우리는 머슬토크했어 지금.
1: 머슬토크. 힘내봐.
2: 민준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바지 이게 좀 이렇게 찢어서 할 수 있잖아.
1: 어떤 거
0: 할 수 있어?
2: 어, 할 수 있지.
0: 야, 이런 거 잘 어울리겠다.
1: 뭐야, 들어오라는데 또?
0: 또.
1: 머슬맨 아닌데요? 이분은 나랑 비슷한데?
2: 머슬맨 아니야. 너는 집안 토크해, 집안.
1: 집안 토크. 집안 토크.
2: 이게 여기 이렇게 찢어지는 거 없나?
3: Like this.
0: 오픈도 있어?
1: 말하는 대로 다 나와.
2: 와, 봐봐.
0: 봐봐.
1: 너무 오픈인데? 심하잖아, 이거.
2: 아, 이게 입잖아. 예쁘게 쳐봐.
1: 가려지네.
2: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보여.
1: 그래도 뭐
0: 시원하긴 하겠다.
1: 괜찮다, 이거.
2: 야, 무아카 디펜 칼로스? 야,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0: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그런데?
1: 그 중요한 건 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많이 불러서 걱정이야. 둘이 너무 지금 마음에 드는 표시를 이미 나 해놨어.
2: 아, 네네네.
1: 난 최대한 정색하고 샀는데.
2: For you?
0: Yes.
1: No. Just wait. How much?
2: Three.
1: 아?
2: 안에서 얘기하자고.
1: 왜?
2: 숍.
0: 안에서 얘기하자.
2: 안에서 얘기하자.
0: 교무실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4: This is handmade.
1: Handmade. Way.
4: Yeah. 550. I make it discount for you. 2,400.
1: 6만? 에이.
2: 세계에서 6만 원?
1: 6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서 아예 아니야. 에이.
2: 한번 나가야 돼. 아, 근데 이런 거 준비 진짜 잘해. 와, 나도 배워야 되는데.
1: 파이널 프라이스.
2: 얼마였어?
1: 하나 만 원.
2: 하나 만 원. 처음에는 하나 2만 원인가 3만 원 했었잖아. 아닌가? 뭐 이상하네. 이게 미니백 주는데 이거는 여쪽이 열고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잡으라고.
0: 머슬맨이라서 일부러 안 뚫려있는 거 줬나?
2: 뭐야? 뜨더라고.

0: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 보여.
1: 인센스인가?
2: 이거 좋다.
3: 이집트식.
2: 이게 향이 너무 좋아.
1: 좋아요?
2: 어.
1: 괜찮네. 달달하네. 어.
3: How much? 150. Oh my god, so expensive.
4: This is lotus flower.
2: 와, 이것도 좋아. 야.
1: 이거 이것도 좋아.
2: 아니, 이것도 좋아.
1: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그냥 섹시한 향이다.
3: 오. 그리고 아저씨 목욕탕 냄새 살짝 나서 너무 좋다.
2: 아, 이거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싫어.
3: 아저씨 향수 냄새.
2: 이제 마비가 되네. 슬슬 마비.
3: 이거는 라벤더 그냥.
1: 언제가?
3: 와, 맞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그 중동 목욕탕 가면 있는 냄새거든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사요?
2: 12개.
3: 어?
2: 12개.
3: 거의 연필 사듯이 사네. 100.
4: 100.
3: 오케이, 됐어요. 100이에요. 3,000원으로 깎았어요.
2: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이거 사, 사, 사.
1: 아, 진짜?
2: 사, 사, 사.
1: 대박.
2: 이거 네 거, 네 거.
1: 오케이.
2: It's done. 자, 여기서 네가 나온다.
3: 네, 형님이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1: 야, 알겠지. 느낌 보자. 3,100이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 9만 원.
1: 9만 원? 깎어.
2: 뭐, 그러면.
1: 오빠, 2.
2: 사, 아니, 뭐, 3만 하면 되지.
3: 아니야. 한참 더 깎아야
1: 돼. 2호 깎아, 2호.
4: 네? No, this is for free and they give the final price for you. This is for
2: free. 오케이. 그러면 산재를 하자. 여기.
1: 오케이. 잘했다. 됐다.
4: Thank you.
3: 네, 감사합니다, 이거.
2: 아니야.
1: 아니, 근데 치즈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3: 맛있다?
1: 아무쪽이지.
3: 야, 이게 맛, 이게 음식이구나.
2: 오랜만에 이런 거 먹었네.
3: 진짜, 와.
1: 며칠 만에.
3: 너무 맛있다.
1: 너무 맛있다.
3: 와. 아, 진짜 맛있네.
1: 와.
2: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야, 이걸 뭐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1: 좋네, 당초이고.
3: 야, 심지어 이 기분 케첩까지.
2: 아, 케첩, 케첩은 샀거든, 그때도.
1: 맛있다.
2: 야, 케첩 넣으면.
1: 더 자극적이라 맛있어.
2: 와.
3: 야, 4,000원짜리 피자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2: 너무 재밌었지. 네. 쇼핑도 하고.
3: 네.
2: 이게 뭐 여행 맛이잖아? 아닌가?
1: 여행의 맛. 저는 이제 기차표를 사러 가야
2: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둘이는 좀 일하러 갔다 올게. 근데 그 대신 너는 이게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사야 된다. 침대 있는 거. 무조건.
1: 퍼스트 클래스, 침대 있는 거, 르소르.
2: 오케이. 거기까지 세 명. 앉아서 12시간 힘들어.
1: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지.
1: 할 수 있어. 가라오케.
2: 자, 갔다 와.
1: 갔다 올게.
2: 그래. 자, 우리는 일하러 가자. 자, 그렇지.
3: 무슨 일 하려고?
2: 그러니까. 여기서 펜션 있네. 와. 펜션에서 일하면 좋은데, 나는. 없나? 너도 PT 받아.
3: PT. 저는 PT 결제해놓고 지금 안 간 게 100만 원이 넘어요. 결제해놨는데, 안 가.
2: 이거 아깝네.
3: 궁금했던 게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형님은. 몇 살까지 할 거예요?
2: 너무 힘들어, 안 하면.
3: 안 하는 게 힘들어.
2: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 해야 이게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3: 완전 반대네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운동하면은 촬영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2: 너무 좋아해서.
3: 저도 운동 너무 싫어해서.
2: 그렇지. 잘 만났다, 우리.
3: 그러네.
2: 야, 앞에 봐봐.
3: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옛날에.
2: 도시. 옛날에, 완전 옛날에. 오. 야. 야,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이잖아.
3: 여기지. 여기 진짜 올드타운인데?
2: 와.
3: 여기서 공장이 있다고?
2: 저긴 것 같아. 왜 보면 색깔이 하얀 거 있고.
3: 그러네.
2: 색깔.

0: أنا عايز ألف
1: في سنة
0: عامل كده بص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he step, baby. 가라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단대 간다. 나는 단대 간다. 아, 여기. 오케이.
3: 이리로 와, 이리로.
1: 아, 이렇게. 이렇게.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알아 뭐 어디? 아들 왔다. 무슨 일이야?
2: 무슨 일이야?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진짜 되게 쉬워 보인다. 안 돼.
0: 자, 저희가 왔어.
2: 오케이?
4: 이게 걸리면서 우리 다 빼빠져 있어, 여기.
1: 그래서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함마.
1: 마함마. 마함마.
2: 마함.
1: 주.
2: 준빈.
1: 준빈.
0: 샤라프 토마스.
1: 오케이,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그 사람에게 50 사나.
1: 50년?
0: 50 사나. 이제 러파해. 말하면 안 갈게. 그 샬라 샬라 케다. 샬라 샬라.
3: 헬로와이로스.
1: 손줘서.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달아. 달아.
1: 오, 이제 간다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1: 오.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과. 아과, 아과, 깐이.
1: 이게, 오. 와, 이게 색깔.
2: 아니야?
0: 아우, 아우, 자야라, 진짜.
1: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0: 이 바이에나. 나는 자야 하겠어.
2: 어렵다.
1: 색깔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가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오,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우와.
1: 자, 우리도 해라.
0: 7.
1: 어, 조금 틀려.
0: 네, 네, 네.
1: 조금 더, 조금 더 해야
2: 진짜,
1: 된다.
2: 진짜, 진짜.
1: 와, 디테일하게.
2: 똑같다, 똑같아. 만족하세요? 오! 오!
0: 네.
1: 한 번 더.
2: 오!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이번에
1: 됐다. 이게 끝?
2: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3: 오케이.
2: 오케이?
0: 그러니까, 럭. 아직 좋아할까?
1: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2: 오, 집어넣어. 오,
0: 알릇. 알릇. 솔로 알릇, 야, 카미엘. 알릇.
2: 야, 재밌다. 와, 초등학생이 돌아온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놀이 하는 것 같아.
1: 와,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3: 일단, 말레.
1: 오,
2: 말레.
1: 말레.
2: 말레.
3: 말래?
2: 근데 선생님 손은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0: 블루펜 부셔라 그게
2: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0: 부셔라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1: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2: 야 허리야 아, 가자

0: 기차 표를 사러 가고 싶더라.
1: 오빠 우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아니었습니다. 싱글룸이 있고 더블룸이 있던데. 근데 더블로 쓰면 거기에 또 낯선 어떤 새로운 여행객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퍼스트 클래스. 무조건 13시간을 자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어, 온가? 못 봤네. 아이.

0: 친구를 불러야겠다. 바빠? 바쁘니? 아,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 너 바빠?
1: 뭐 도와줄 거 있어?
0: 이집트 택시

0: 기사님께 기지 역에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싶어. 그럼 알라 타우실리 일라 마하타 알기자.
1: Do you speak English?
0: Very, very low. My English level, very, very low.
1: Oh, yeah.
0: Sorry.
1: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born? Matador.
0: Matador.
1: Welcome.
0: Welcome, welcome. Matador.
1: My name's Ali.
0: Ali! Oh, Prince Ali. FX Hot Summer. Hot Summer. A hot, hot summer.
1: Good sound.
0: Good sound, thank you.
1: Are you famous?
0: It's me?
1: Huh?
0: Yes.
2: She's a singer in Korea.
0: Singer in Korea. It doesn't hit her like a stronger. Giza Station. Thank you, Ali. 우짜. 오, 기자역이 생각보다 꽤 크네. 해외에서 기차표 외매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야, 기차역이 엄청 붐비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Sleeping train ticket office. Sleeping train. 어? 여긴가? Train number?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차 타시는 분들이 많네. 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의 눈칫밥 인생 32년 차.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Sleeping 기차 where ticket you know?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Do you speak English? Thank you, thank you. 여기 English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뭐라 써 있는 건데?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는 밤낮 티켓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 슬리핑 기차. 룩소르. 트레인. 예, 트레인 티켓. Where by?
3: Here.
0: Here? In line, in line. Line, lin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서 잠깐 서 있으면 된다는데? 여기 한번 서 있어볼까? My name is 은지. 은지. Yes? Yeah! Come in, come in.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 어우, 야, 나 팬사인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와우,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와우, 와우, 와우. How long, how long?
4: Ticket,
0: ticket. Ticket, ticket. Ticket, ticket. Oh, ticket. Okay, okay, okay. Standing ticket인데? 아, standing. Standing ticket. 우리는 sleeping ticket인데, sleeping. Okay, thank you. 슈크란, 슈크란. 잠깐만. 티켓을 살라 그랬는데 저희가 스탠딩이었네?
5: 침대 있는 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아, 무조건 왜 퍼스트 클래스 사야 된다? 무조건 어
0: 잠깐만 슬리핑 슬리핑 티켓 아 슬리핑 티켓 그럼 아까 봤던 저희가 그 슬리핑인가? 여긴가? 슬리핑

0: Leben gedreht?
1: Yes.
0: Down.
1: Ye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그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서버 다운이 되면 금방 뭐 어떻게 뭐 택시 타고라도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가 타타타타타 대처가 가능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해외에서 갑자기 서버 다운이라 하니까

0: 내 멘탈도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
1: 아,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2: 무함메살라.
3: 아빠, 아이와. 아이와.
1: 내 거 이거 집어 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어, 한번 해볼게. 야,
3: 근데 비슷해가지고.
4: 나와.
3: 와.
1: 야.

0: 뜨거. 또 한 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1: 야.
0: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2: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고, 뺏을게, 뺏게, 내가 뺏게.
3: 이거 아래.
0: 자, 이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그렇지.
0: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3: 불지옥이야,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0: 나도 일본,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지?
3: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칼리플렌타비.
0: 뭐라고?
4: 칼리플렌타비.
1: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칼리플렌타비.
1: 잘 하고 계셔서.
0: 뭐라고?
3: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고.
4: 아이와케.
3: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아이와.
3: 으짜.
0: 마지막, 마지막.
3: 아, 와, 마한마, 아이와.
4: 아이, 뭘 세상에.
0: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3: 몇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한번 빌자, 빌자.
4: 한번 살려.
0: 와, 대박이다.
3: 아이와?
0: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특이네, 진짜.
3: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0: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3: 헤라클레스.
2: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3: 아, 예.
0: 오, 오, 오.
1: 옥상으로.
0: 너무 많네.
3: 진짜 가팔라요,
0: 아, 그래? 우와, 우와. 조심.
3: 와, 예쁘다.
0: 예뻐?
3: 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4: 올라오는 곳. 뭘 낳게?
0: 올려자, 올리자.
3: 오케이. I got it.
0: 파이팅 해봐. 파이팅! 오케이, 준비야.
3: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지?
0: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3: 말랐어요?
0: 오, 완전.
3: 완전 말랐어요?
0: 근데, 조금, 그만. 살짝.
3: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0: 게 맞잖아. 아, 그 뭐야. 양말, 양말 색깔.
2: 어, 그래도 좀 변했다.
3: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0: 어.
3: 뭐 사랑해. 메이야.
0: 메이야. 어, 사장님.
4: 아, 네. 대뿐 나왔다.
0: 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3: 우리 어땠어요?
0: 오늘 어땠습니까?
4: 시작하러 과일 소메이야, 메이야.
0: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3: 메이야래요.
0: 메이야.
4: 나, 마지막 드롬메.
2: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4: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4: 메이야. 메이야,
2: 메이야. 아우, 예.
3: 슈크란.
0: 슈크란. 가자.
3: 와, 이제 야, 힘드네요. 나 3일 동안 이만하니까.
5: 어, 그래, 힘들더라. 아. 오.
3: 어, 살라말레콤.
6: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 와, 이거 처음 봤어. What is this? This is mask pack?

0: 형님은 택하세였던데?
1: 아니.
0: 아, 택 전혀 안 해.
1: 안 해, 안 해. 나는 안 해.
2: 저는 많이 해요.
1: 많이 해서 그래야? 야, 너는 많이 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2: 저 피부과도 다녀요.
1: 왜?
2: 관리 받는다고.
1: 그래도 그거야?
2: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냐고.
1: 오. 와, 바로.
0: 야, 이거 재밌다.
1: 쓰레기다.
0: 우리, 근데 돈 괜찮나?
1: 야, 가격이 안 물어봤어.
0: 야, 근데 그 형님 깊한 거예요.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10만 됐잖아요. 어?
3: 아, 그거, 그거.
2: 우와, 집게로 끊어내.
3: 와, 대박이야.
2: 우와, 나 이거 쇼츠로 봤어.
1: 우와, 보여줘, 보여줘. 여기.
2: 우와. 우와. 10만 원 나왔네.
1: 10만 원? 야, 내 귀에 10만 원 나왔다고? 내가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게. 아니야.
0: How much? How much? 200. 오, 6천 원. 활동 이거는 오, 우리 오케이. 알바비 아니라 괜찮아.
1: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어, 오케이. 어,
0: 6천 원. 어 뭐야? 어 베이비 파우더다. 오 나도 좋아.
1: 너랑 나랑 틀려.
0: 형님 뭐 하는데?
1: 몰라. 뭐 하는 거지 처음에.
0: 오. 우와. 저 뭐야?
1: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게 안 보이는 그 있잖아. 벌. 와, 와, 오, 재밌네. 와, 오,
0: 우와,
1: 오.
0: 어, 이거 뽑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수현이?
1: 와, 대박이다, 이거.
0: 어이구, 이게 그냥 간지르는 느낌?
1: 어, 너무 좋은데, 나는.
0: 어, 근데 긴 거 뽑힐 땐 좀 아픈데?
1: 오.
0: 야, 이거. 오. 이게.
1: 오, 따가운데.
0: 따갑긴 해.
1: 약간 깨뜨리죠,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어.
0: 긴털 뽑을 때는.
1: 오. 와. 오. 이거 장난 대박이다. 오. 이거 하얀 돌 있잖아, 그게 돌. 야, 돌 말고.
0: 와, 디테일하다, 이거.
4: 안 써도?
2: 실면도네.
4: 이런 거는 원래는 면도에서 하잖아.
0: 에?
4: 면도기?
0: 면도? 네, 면도기로 하면 근데 이런 쾌감이 없지.
4: 그럴까, 그럴까, 그럴까.
0: 또 뭐지? What is this?
4: 스크럽? 이걸 팩이야?
0: 스크럽이래요. 그
4: 스크럽이, 아.
0: 각질.
4: 그거. 야, 우리 엄청 더럽거든, 그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잖아.
0: 어, 뜨거워. 뭐야, 이거?
4: 뜨거운 거 이렇게 스팀이 나. 오, 뜨거워. 어,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우와! 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도 피부 관리 많이 잘 하고 있잖아.
0: 저는 피부과에 1,000만 원 썼어요.
4: 한 달에?
0: 아니, 아니, 이때까지.
4: 한 번에?
0: 아, 이때까지.
4: 아, 야, 이때까지.
0: 평생, 평생.
4: 어.
0: 한 번에 1,000만 원인데 이 피부면 고소해야죠.
4: 그러니까.
0: 뭘 또 그러냐.
4: 나도 따라갈게, 그때는. 아.
0: 피부과 안 가요, 형님?
4: 피부과 세수도 안 해, 나는.
0: 에?
4: 세수 비누 안 써.
0: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또 얼굴이 제가 푸석푸석해서 어, 어, 어. 수분을 넣어요.
4: 아. 우와, 우와.
0: 아니,
1: 이게 좋은 거지?
0: 좋은 거. 옆에 아저씨 똑같아.
1: 이게 진짜 아니요. 야, 이게 엄청 뜨겁지 않아, 이거?
0: 뜨거워,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What cream? This one? Brother?
4: Moisture.
0: 오, 이게 피부 미백이랑 주름까지 개선한대요.
4: 아, 진짜로?
0: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4: 하얀 거까지는 필요 없는데.
0: 어, 또 뭐가 와요, 또. 어, 뜨거워, 씨. 어, 아. 아. 아. 어이, 손길이 강하시네.
4: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또 뜨거운 거야? 어, 차가워. 차가운 거야? 아. 오! 와, 뜨거워. 오!
1: 와, 이거는 진짜. 어, 엄청 시원하네.
4: 오, 엄청 시원하네. 와, 기분 좋지 않아?
2: 메야, 메야.
4: 메야, 메야.
2: 메야, 메야, 메야. 메야, 메야, 메야.
4: 어, 끝난 건가?
2: 아쉽다. 그죠? 좀 더 하고 싶은데.
4: 와. 근데, 야, 진짜 너 엄청 힘이 좋아졌네.
2: 아, 형 무슨 화장품 간 것 같아. 화사해졌어.
4: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야.
2: 야, 씨. 만족도 높다.
0: Finish.
2: 아,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아, 이거.
4: 야,
2: 만...
4: 야, 이거 피부 좋은데?
2: 아니, 하얘, 하얘. 아니, 하얘. 아니, 성도 하얘, 얼굴이.
4: 내가 하얘면 안 되는데.
2: 입에. 400.
4: 오케이. 야, 너무 좋았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 나는. 너는 어때?
2: 내가 왜 비싼 건 좀 피부과 다니나 싶어.
4: 그러니까. 이게. 와. 야, very good.
5: Thank you. 헬로.
6: Yo, how are you?
5: I'm good.
6: Yeah, good scarf.
5: Yeah, thank you. Egypt style.
6: Yeah, Egypt style?
5: Egypt style.
6: Where are you from?
5: Korea.
6: North or South?
5: South Korea.
6: North Korea.
5: Oh my god. Go. Luxor. Sleeping train.
6: You wanna sleep right now?
5: Bed.
6: Wake up.
5: Sleeping train. First class single room. First class double room.
6: Okay, the price 105.
5: Okay.
6: Four person and single cabin 150.
5: Okay. Thank you.
6: You are very funny.
5: Thank you.
7: What's your name?
5: 은지.
7: 은지.
5: 화마트.
7: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7: Nice to meet you.
5: 화마트.
7: Jabal?
5: No. I'm South Korea.
7: Another time. Repeat after me. India Ben, India
5: Bay.
7: Akali.
5: Akali.
7: Asheko.
5: Asheko. Hey. Hey. Hey. Hey. I miss my ticket. Okay.
7: Included dinner and the breakfast.
5: Dinner.
7: Platform number 7. Bye bye.
5: Thank you.
7: Bye bye.
8: 혼자 성공하신 거 축하합니다.
5: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좀 멘붕이었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낭만기차야.

0: 제가 표 그걸 해왔어요. 퍼스트 클래스.
1: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데 형님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와, 기차 되게 오래됐는데? 와. 우와.
0: 완전 오랜만이다, 이런 기차.
1: 아, 진짜 오래된 차네. 근데 이 열차 지금 12시간 가는데
0: 12시간?
1: 앉아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0: 진짜?
2: 땡큐.
0: 어디 있을까?
1: 여기. 여기야? 둘이 같이 써요, 나랑 형님이랑. 저랑 여기.
3: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1: 들어오세요, 일단.
3: 야, 세물.
1: 열차 잡은 적 있어요?
3: 죽었다. 아니, 없어. 난 처음이야.
1: 처음이야? 처음 지금 데뷔 전치고는 조금 세네요.
0: 와, 덩치에 비해 너무 작다. 오빠 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3: 야, 이걸 어떻게 침대 만들어?
1: 이거?
3: 이것도 이거. 침대 만드는 거야?
1: 네.
3: 이거. 이게 침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야? 땡기면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이거는 1인, 아니, 1인, 아니, 1인 아니야?
1: 아, 이거 2인 맞아요. 저는 원래 이런 데 많이 가봐서. 이거 2인 맞아요. 어때요? 처음 본 소감, 소감이.
3: 죽었다.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생각.
1: 어, 근데 나름 세면대도 있네. 이거,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오,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거. 나름. 몬스터볼이다, 몬스터볼.
0: 야, 나 이런 게 나도 처음이야, 태어나서.
1: 아, 처음이야? 저는 진짜 많이 잡아서.
3: 아, 그래? 아,
1: 뭐. 진짜 한 30번 아니, 잡았어.
3: 이거 근데. 뭐 에어컨 있는 거 나는 그나마 좋다고 생각해. 이게 에어컨 없다고 하면 어후, 죽었지 여기서는. 할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와 이게 죽었네 진짜. 아, 뭐 어떻게든 잘 수는 있지.
1: 어 괜찮아. 어디 쓰고 싶으세요? 전 둘 다 상관없어.
3: 그럼 나는 그래 위에 닿게.
1: 위에서.
3: 위에가 또 많이 흔들리지만.
1: 뭐야?
3: 땡겨야 된다고.
1: 거기 너 방이야 그러면?
0: 이렇게. 오 여기가 내 방이네. 우와.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 우와. 아.
1: 우와.
0: 좋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1: 4인용 방이네.
0: 그러네. 4인용이네. 아,
3: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친구가 생기는 거네.
1: 어. 와. 대박이다. 그치?
0: 대박. 신기하다.
3: 근데 낭만. 약간 이런 게 뭐 여행하는 느낌이잖아, 사실.
1: 낭만 있죠, 근데.
3: 어, 좋지. 이런 걸 좋지.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뭔가 할 수 있잖아. 근데
1: 우린 돈이 없잖아요.
3: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커플들도 이거 여행 많이 하더라고, 기차 여행.
3: 이제 여자친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겠다, 이런 거.
1: 여자친구가 제 유튜브 보고 한 번만 하자. 이런 걸,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든요. 아. 걔는 그런 거 안 타봤으니까. 아,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신혼여행 한번 탈까 생각 중이에요.
3: 오, 어디 간다고 했어?
1: 저 스페인.
3: 아, 스페인 쪽으로. 그럼 거기 있잖아, 유럽 쪽으로.
1: 네,
0: 괜찮네.
1: 형님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3: 어? 어디?
1: 신혼여행.
3: 없어? 나 안 갔어.
1: 네?
3: 어, 안 가.
1: 안 갔어요? 어, 어. 너무 바빠서?
3: 아니, 아니, 가는 필요 없잖아.
0: 상대방도 동의한 거죠?
1: 형수님 동의한 거예요?
0: 아, 그럼 상관없지.
1: 야노시오상도.
3: 근데 우리 뭐 어디 많이 외국에 갔으니까 뭐.
1: 아, 그럼 오피셜리 신혼여행 간 건 없네요?
3: 없어, 없어.
1: 아,
0: 근데 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 그렇게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시간이 다 괜찮았어요?
3: 어, 어.
1: 둘 다 탑 모델이시고 형님도 그때 뭐, 한참 운동할 때 아니에요?
3: 격투기 하니까 그때 그래도 조금 뭐 시간이 있을 때.
1: 그럼 근데 일본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데이트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3: 그거 뭐 룸 같은 거 하면 근데 파파라치한테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 편했어, 편했어.
0: 근데 결국 한번 걸리셨잖아요.
3: 어, 그래서. 근데 결국 걸렸으니. 걸렸는데.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1: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3: 어,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다 그냥 찍고 있었거든. 난 몰랐었어.
0: 그럼 어떻게 그냥 그때 우리 상의해서 우리 그냥 공개하자 이렇게
3: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뭐 우리 애기도 아닌데.
0: 신기하다.
1: 연예인 연애 얘기.
0: 연예인의 연애 이야기. 파파라치 걸린 사람 나 옆에서 처음 봐.
1: 나도.
0: 너는 어떻게 공개할 생각이야?
1: 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3: 어, 그렇지. 그게 대놓고 둘이 앉아서.
1: 혼자.
3: 내가 갈게. 카메라에서 내가 갈게. 아니, 내가 질문하러 갈게. 그럼 어때? 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거 내가, 그거를 내, 누구한테 치, 내가 찍어. 내 유튜브에서 찍을게.
1: 전 파파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예. 내가 파파라치 해줄게.
1: 너무 고맙네.
3: 내일 그러면 몇 시부터 또 일하는 거야, 우리가?
4: 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해가지고 어. 저희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3: 오케이, 네네네, 네네.
4: 그때 성훈 반장님께서 하루 쉬면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바쁘게 지냈으면 좀 힘들 때는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
1: 대신에 일을 두 탕을
2: 아 두 번.
3: 그게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0: 내일 두 번?
1: 내일 두 번.
0: 내일 두 번. 이게 우리가 근데 일단 여기
1: 아침에 얘기할게.
0: 아니 힘들면 그래,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 그러니까 너 좀 컨디션 좋으면 한 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두 번. 아니 좋으면 두 번.
1: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0: 네, 네 그렇게 하자. 네.
4: 좋아.
0: 네 그게 더 좋지.
3: 아, 내일 또
0: 어때?
4: 좋아.
0: 어.
1: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몰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4: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5: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6: 들어가요. 오 마이
4: 갓. 와.
3: 쏘리 I'm sorry.
0: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3: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0: 아니, 알겠어 알겠어. 드디어 드디어. 이게 입대급이라도 야
3: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은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양파, 양.
1: 이 물 마실 거야?
2: 아니.
3: 그럼 내가 마셔도 돼?
2: 안 돼. 여기에 키울 거야. 어?
1: 뭘 키울 건데?
2: 양파. 응?
1: 양파를 키운다고?
2: 응. 내가 EBS에서 봤거든. 여기에 키우면 양파가 쑥쑥 자랄 거야. 응? 물이 담긴 컵에 양파를 이렇게 올려주면 끝!
1: 우와, 이 양파가 자란다고?
2: 그래, 좀 기다리면 하룻밤, 이틀밤, 뽀로롱, 뽀로롱, 뽀로롱. 그럼 싹이 날 거야.
3: 우와, 정말?
1: 양파야,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3: 우리만 믿어.

0: 좀 자랐어.
1: 우와, 우리가 정성껏 키웠지.
2: 응.
1: 노래도 불러주고
2: 햇빛도 잘 들게 하고
1: 바람도 쐬어주었지.
2: 우리 봉우리야.
1: 그래, 우리의 소중한 양파야.
3: 바꿔라 한글.

0: 양파가 양으로 바뀌었어.
1: 우리의 소중한 양파를 찾아야 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리야.
4: 어? 이
5: 야.
4: 후민정은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양파가 양으로 바뀌었어.
0: 양파, 양파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양파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저기 한글 양파가 있어.
3: 내가 가져올게. 하!
4: 돌아와. 한글.
1: 천지?
0: 한글 양파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이 구슬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을 테니까. 암!

0: 우리가 구슬안에 갇혔어.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안에 맞서는 말은 뭐지?
0: 어?
3: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안 공격을 밖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6: 수사라, 한글!

0: 양파.
1: 저장 완료. 양파.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양파 한글 카드다. 양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안녕. 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양파, 양파, 파, 양, 양, 마, 양, 마, 양, 파, 양파, 양파. 할아버지는 양파를 좋아해. 응? 내 양파 까는 건 눈물 나. 매워.
1: 양파에 파 먹어야지. 냠. 히히. 슈.
0: 오잉. 양만 남았네. 파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양파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파. 양. 양파 순서대로 써봐요.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이응을 만나 양. 피읍이 아를 만나 파. 양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양파 친구들 따라해봐요. 양파
1: 양말에서 말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0: 양파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안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밖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양파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양파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비누, 비.
2: 미끌미끌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자.
3: 비누가 품 좀 봐. 하얀 비누 거품이 많이 나.
2: 비누를 만지면 재밌어. 비누. 이제 비누로 빨래를 해야지.
3: 손수건을 빨자.
2: 미끌미끌한 비누로 보글보글 싹싹싹.
3: 우와, 거품 많이 나.
2: 이제 헹구자.
3: 와, 깨끗하네.
2: 비누 최고. 이제 또 뭘 빨아볼까? 양말.
3: 자. 자. 재밌겠다.
4: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비누가 아니라 비잖아. 차가워. 비다. 피하자. 비누가 비로 바뀌다니. 우리는 비누로 빨래해야 하는데. 비누가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비누가 비로 바뀌었어.
3: 비누, 비누가 필요해.
8: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비누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풍차 날개 뒤에 한글 비누가 있어.
2: 높은 곳에 달려있어.
3: 높은 곳이라면 내가 가볼게.
4: 여차!
3: 한글 비누가 눈앞에 있어. 아니, 천지?
5: 한글 비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갈 순 없을 거야. 풍차의 날개가 막아줄 테니.
6: 빠르다! 풍차의 날개가 너무 빨라.
1: 한글 비누를 되찾기 어렵겠어.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빠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느리다.
3: 지금이야.
7: 나와라.
5: 아니, 나의 빠르다 공격을 느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1: 이런, 한글이 파괴됐어.
2: 비누의 비가 파괴됐어. 비음만 남았어.
3: 걱정 마. 내가 비누의 비를 쓸게.
7: 나와라, 한글!
4: 지하차!
3: 비누!
8: 저작 완료! 비누! 국민자금의 손으로!
9: 비누 한글카드다! 빨리빨리! 응. 가자! 자, 비누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비누! 비누! 비누! 비누! 비? 오! 비가 내리네! 비를 피해야겠어요!
1: 비가 내리네. 빨리 먹고 가자. 냠. 슝.
0: 오잉. 비누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비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비누.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2: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니은이 우를 만나 누, 비, 누.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비, 누.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 누.
1: 비밀에서 미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3: 보
1: 비 찾았나요? 한 번 더

0: 들어보세요.
1: 보
0: 비 히힛
2: 비누 비 훈민정음이 비누로 놀아요.
1: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비누를 비로 바꾸라 한글. 비누가 사라지고 비가 내려요.
2: 어? 비누가 어디로 갔지?
1: 천지가 빠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느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비누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비가 멈추고 비누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3: 아침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캠핑 준비 끝!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진짜 가수 같다.
1: 우리 무대도 만들까?
0: 그래, 멋진 무대를 만들자.
2: 와!
0: 여러분,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게요.
1: 무대에서 춤도 출게요.
3: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2: 무대가 무로 바뀌었어.
0: 우린 지금 멋진 무대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4: 훈민정은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무대가 무로 바뀌었어.
2: 무대가 필요해.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무대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한글 무대가 보이지 않아.
2: 흩어져서 찾아보자.
1: 난 저 너머에 가볼게.
2: 난 하늘을 맡을게.
3: 여차! 난 여기를 샅샅이 살펴야겠군. 온통 가시덤 물이야. 찾았어. 저기에 한글 무대가 있어. 천지?
0: 한글 무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가져갈 수 없다.
4: 이 가시공이 너를 방해할 테니 던지나!
3: 헛! 어? 헛! 천지의 한글 공격에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헛! 던지다에 맞서는 말은 뭐지?
4: 헛! 헛다! 헛!
0: 아니, 나의 던지다 공격을 갓다로 막아내다니! 헛!
3: 헛! 한글 공격을 막아내면 한글 용사 능력도 살아나지. 아, 용사?
5: 복사!
3: 또 던져보시지.
0: 분하다.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무대에 무가 파괴되어 미음만 남았어. 하지만 내가 우를 쓸 수 있어.
6: 수사라.
3: 한글.

0: 무대
1: 저장 완료. 무대 국민자금의 손으로
2: 무대 한글 카드다. 무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무대! 무대! 무! 무! 아항! 무! 무! 무대! 무대엔 누가 올라갈까? 무대! 오호! 무대에는 가수도 올라가고.
1: 무대에 대 먹어야지.
0: 영!
1: 힛! 슈!
0: 오잉! 무만 남았네. 대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무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무대! 순서대로 써볼게요.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디귿이 에를 만나 대, 무, 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무, 대. 친구들, 따라해봐요. 무, 대. 끝.
1: 무게에서 개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무. 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무. 무. 히힛.
0: 무대. 무. 훈민정음이 무대를 만들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무대를 무로 바꿔라 한글. 무대가 무가 되었어요. 무대가 어디로 갔지?

0: 천지가 던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봤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무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무대가 다시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훈민정음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훈민정음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물감, 물.
1: 우와, 색깔 예쁘다.
2: 여기엔 어떤 색 물감을 넣을까?
3: 초록색 물감.
2: 그래, 초록색 물감이 들어갑니다. 우와. 이제 물감을 풀어보자.
3: 응.
2: 휘휘 저어보자. 자.
3: 우와. 예쁘다.
2: 물감 다 풀었으니까 이제 색칠하자. 응. 자.
4: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물감이 없어지고 물만 남았잖아.
5: 우리는 물감이 필요한데.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물감이 물로 바뀌었어. 물감, 물감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물감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으스스한데?
3: 저기에 한글 물감이 있어!
2: 조심해야 해. 온통 덩굴 숲이야.
3: 내가 순간이동으로 다녀올게. 한글 물감이 저기에 있어. 어서 가져가자. 핫!
1: 돌아와?
3: 천지?
0: 한글 물감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가져갈 수 없지. 꼼짝 못하게 해주마. 간다!
3: 숨을 쉴 수가 없어.
2: 덩굴이 야영사의 몸을 칭칭 감고 있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감따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야, 영서, 괜찮아?
1: 난 무사해.
2: 아니, 나의 감따 공격을 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감따!
1: 안 돼!
0: 우리도 한 번 더 외쳐보자.
1: 둘다!
3: 한글 물감이 파괴됐어.
0: 내가 알을 다시 만들어볼게.
4: 수세라
5: 한글!

0: 물감.
1: 저장 완료. 물감. 국민정음의 손으로.
2: 물감 한글 카드다. 물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여기는 초록색이죠?
1: 응, 초록색.
0: 좋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호하! 오호! 물감! 물감! 물! 물! 물! 물감! 물감! 물감으로 색칠을 해요. 자, 악어를 색칠해야지.
3: 우와, 나잖아. 물감으로 칠하니까 더 멋진데. 물감 좋아. 물감 먹어야지. 냠.
2: 오잉! 한글 물감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물감! 물감! 이젠 순서대로 써볼게요.
4: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기역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미음을 만나 감, 물, 감.
2: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물, 감. 친구들 따라해봐요. 물감.
3: 끝. 물건에서 건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물. 문. 힛.
4: 물감. 물. 훈민정음이 물감으로 색칠하고 싶어요.
5: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물감을 물로 바꿔라 한글.
4: 어? 물감이 어디로 갔지?
5: 천지가 감 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물감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물감이 나왔어요. 그림을 물감으로 색칠해요. 그림을 물감으로 색칠해요. 그림을 물감으로 색칠해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우와! 뽀로로망이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망!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고!
6: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마
14: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17: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8: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19: 빵도 구워요.
20: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1: 데일리핑과 함께.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2: 화가 난 두더지.
23: 안녕. 난 더지더지 두더지야. 이 깨끗한 공기, 예쁜 꽃. 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숲이 좋아. 어? 누가 오네?

0: 단추 먹는 게 제일 맛있지.
1: 경계면이 쌀 반죽이
0: 있어.
1: 알았어.
2: 맛있겠다. 어, 근데 얘들아. 응. 여기 쓰레기통이 없는데.
0: 어? 너 쓰레기통이 없어?
2: 어.
0: 어, 그럼 어,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리지? 이거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디다 어, 버려?
3: 아니 어디다 버리지 뭘 어디다 버려 그냥 아무데나 버려
4: 네.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2: 맞아.
4: 그럼 숲이 지저분해지잖아
5: 아, 그럼 여긴 어때? 어? 여기다가 버리면 쓰레기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쓰레기 버리지 아무도 모른다고
3: 맞아
2: 그런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4: 어?
2: 어디 한번 슝
5: 그렇지
4: 바람도 그럼
0: 나도
2: 우와
0: 우와
2: 우와
0: 우와 우와 얘들 봐봐 우와 거기다 버리니까 안 보여
1: 쓰레기를 버리는데 꼭 안 버린 것 같아
0: 맞아
5: 거봐 우리 말이 맞지
4: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2: 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알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 가보자.
0: 어? 저기. 좋아. 가보자.
1: 가자.
0: 가보자.
4: 어, 얘들아. 저기 쓰레기 버린 거 가져가야지.
5: 제가.
3: 작전 성공.
5: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6: 엄마야. 누가 내 집에 쓰레기를 버린 거야? 니들이지?
5: 아니.
3: 우와.
5: 우리 아니거든.
3: 어.
5: 쓰레기 버린 거 버켓과 아이들이야
3: 오, 네 집을 쓰레기통인 줄 알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

내게로 고통받는 두더지여, 너의 분노를 힘으로 바꿔주마. 괴물 두더지로 변신!

0: 뭐야?
1: 어, 가방 어디 갔지?
0: 여기 있다.
1: 아, 여기 있다. 있다.
2: 그래?
1: 아, 여기 있대.
0: 와, 여기
1: 뭐야? 뭐야, 이거 개구리 뭐야?
0: 쓰레기 버리는 애들. 쟤들이야, 쟤들.
2: 맞아, 이거 다 쟤들이 버렸어.
1: 뭐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사랑해.

0: 괴롭히지 마!
1: 괜찮니?
2: 넌 또 뭐야? 발톱 공격!
0: 양의 주먹!
2: 더 강한데? 그렇다면 일단 후퇴!
0: 아니, 땅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2: 땅굴끼리 연결된 거 모르겠지?
0: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2: 야, 여기 있다! 발톱!
0: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게 너무 정신없어. 다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3: 두더지야!
4: 아니, 잠깐만! 우리가 그런 거 아니거든?
5: 맞아, 본격가인이 저 두더지 집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려서 그래. 내가 화가 난 거거든?
4: 왜 맨날 우리한테만 그래?
5: 맞아, 나빠!
4: 괜찮아. 다시
5: 도망.
4: 야, 아 진짜 같이 가.
6: 야, 너네
7: 도망가는 거야? 아니,
0: 괜찮아?
7: 미안해.
6: 미안.
7: 아프다.
6: 미안해. 너네 집인지 모르고.
7: 저 이제 앞으로 절대 숲에 쓰레기 안 버릴 거예요.
6: 그리고 쓰레기가 보이면 잘 지울 거예요. 우리 모두 약속!
4: 약속! 약속! 그렇다면 한번 믿어볼게.
7: 고마워.
0: 그래, 자연은 두더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 우리가 자연을 잘 지켜줘야겠지?
8: 네!
0: 좋아,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청소 한번 시작해볼까? 자, 쓰레기 청소 시작!
9: 아까 우리 쓰레기들 다 어딨어?
10: 그러니까
9: 저기 있다. 와. 여기 또 있고.
0: 친구들,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은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보호 잘할 수 있겠죠?
8: 네!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한번 해볼까요?
8: 네!
0: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네!

발성! 발성!

0: 어떤 길로 갈까 궁금한데. 자, 오,
1: 저도 궁금해요.
0: 이따가.
1: 자, 보기 나오세요.
2: 1번 노란색 길,
3: 2번 하늘색 길,
4: 3번 분홍색 길.
0: 보물상자는 몇 번 길로 무슨 색 길로 가야 될까요? 정답하는 친구들은 번개배를 외쳐줘요.
5: 번개배.
6: 두더지가 어떤 색깔의 길로 가야 보물상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힘차게 손 들어주세요. 아하, 좋아요. 우리 친구 두 팔을 아주 힘차게 뻗어줬는데. 자, 두더지가 가야 할 길은 몇 번이죠?
7: 1번.
6: 1번 노란색 길 정답입니다.
1: 정답!
6: 맞아요. 우와, 우와, 두더지가 정답! 1번으로 갔죠.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으차, 으차. 아, 휴, 겨우 가져왔네.
1: 우와, 두더지야. 보물상자 찾았구나. 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
2: 어, 뭐가 들었냐면, 짜잔!
1: 와!
2: 내가 좋아하는 달팽이가 있지. 어제 세 마리, 오늘 네 마리를 모았어. 여기서 문제. 보물상자 속 달팽이는 모두 몇 마리일까?
0: 보기 친구들, 나와주세요!
8: 유, 정답은 여섯 마리야. 무슨 소리? 일곱 마리가 정답!
4: 아니야, 여덟 마리를 골라주세요.
0: 우와! 과연 몇 마리일까? 자, 정답을 이제 아는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줘요!
5: 번개맨!
6: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6: 자, 힘차게 손 들어주세요. 어, 좋아요, 우리 친구. 홀수가 아주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자, 우리 저 카메라 보고 정답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정답은요?
2: 일곱 마리.
6: 일곱 마리. 정답입니다. 맞아요. 달팽이는 총 일곱 마리가 들어있죠.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또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친구.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0: 안녕.
5: 다시 돌아온다!
0: 두더지랑 함께한
5: 알쏭!
0: 알쏭! 킥!
9: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10: 어린 양들과 늑대.
6: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양 유치원이 있었어요.

0: 양 친구들 정말 멋지죠? 박수 한번 치셔줄까요? 저기 선생님,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건가요?
1: 네. 오늘은 숲속에서 무서운 늑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볼 거랍니다.
0: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군요.
1: 네네.
0: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볼까요?
1: 속에는 아주 무서운 늑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늑대는 이것을 아주 좋아해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2: 저요. 정답은 퀴즈입니다.
1: 맞았어요.
3: 잘했어요. 그러면은

0: 그 늑대가 싫어하는 건 뭘까요?
1: 아, 저요! 정답은 멍멍 개입니다!
2: 아, 맞아요, 개! 자, 그런데 만약 숲속에 길을 가다가 늑대가 친구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그럴 땐 친구를 구해줘야 돼요.
2: 안 돼요, 안 돼. 숲속에 있는 늑대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접 맞서지 말고 꼭 우리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알겠죠?
3: 네.
2: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
4: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양돌이와 양순이는 숲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5: 나 잡아봐라.
1: 나 강의사.
5: 너무 빨라서 못 잡겠지.
1: 야야야 양순아.
5: 아, 늦게 움직이라고 싫은데.
1: 아야야 그게 아니라
5: 느끼하다고? 네가 더 느끼하거든.
1: 그게 아니야.
6: 늑대가 나타났대.
5: 어? 늑대?
6: 어.
5: 아, 늑대.
6: 늑대! 늑대가 나타났다.
5: 아, 늑대다. 도망가.
6: 일로와, 일로와. 야, 거긴 어딜 가.
5: 안 돼, 도와줘.
1: 어떡하지? 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해야겠다. 양순아, 내가 곧
4: 데리러 오겠어.
5: 양순아, 어디 가?
6: 뭐야? 근데 네 친구 도망갔다.
5: 아니,
6: 네 친구를 놓고 도망가냐? 잘 먹겠습니다.
5: 잠깐.
6: 토가파. 왜?
5: 어?
6: 왜 잠깐이야?
5: 너 퀴즈 좋아한다며? 내가 퀴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6: 이야, 너 나 퀴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나 퀴즈 진짜 좋아해. 그리고 나 심지어 잘한다니까. 잘해. 궁금해? 좋았어. 그럼 퀴즈 한번 내봐.
5: 좋아. 그럼 간다. 꿀을 좋아하는 두 글자 동물은?
6: 꿀이면 벌.
5: 어?
6: 한 글자네.
5: 어?
6: 그러면 꿀을 좋아하는 곰도 한 글자네. 꿀을 좋아한다. 꿀. 아? 꿀. 정답! 정답은 돼지. 돼지 맞지?
5: 왜?
6: 잘 들어봐. 꿀꿀. 돼지 맞잖아. 재밌어. 야, 하나 더 해봐.
5: 정말?
6: 내가 만약에 내가 틀리면 내가 너 풀어줄게.
5: 정말?
6: 풀어.
5: 약속했어?
6: 약속했지. 난 약속.
5: 그럼 이번에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해. 자, 크게 좋겠어.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면
6: 100 곱하기 이런 건 조금 어려워.
5: 빨리.
6: 기다려봐. 이게 100 곱하기. 좋은 방법 있어.
5: 뭔데?
6: 이럴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자, 친구들! 정답 알고 있죠? 100 곱하기 100 곱하면? 만! 오케이!
5: 그래서 피가 너지.
6: 정말 재밌다.
5: 그러면 약속대로 나는 간다.
6: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겨놓고 그냥 가면 어떡해. 나는 약속을 지키는 늑대가 아닌데 엄청 배고파졌어. 안 되겠어. 그냥 왜?
5: 그럼 나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부르면 안 될까?
6: 아 진짜 그래도 마지막 수원이라니까 알았어 한번 불러봐.
5: 마지막 기회야. 뭐 부르지? 그게 좋겠다. 자, 잘 들어봐. 늑대가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늑대가 20원짜리 팬티를 입고 3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6: 잠깐! 너 부하하니 너 지금 20원짜리 팬티, 30원짜리 팬티, 40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나 알았어. 너 분명히 그 다음에 늑대가 30원짜리 팬티를 입고 4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늑대가 40원짜리 팬티를 입고 5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네. 내가 뭐 속을 줄 알았냐? 속은 건가? 아무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난 너무 배고파. 그냥 잘 가.
5: 안돼.
2: 잠깐. 못된 늑대. 양순이를 풀어줘.
6: 야. 니들 나 누군지 몰라? 나 그 돼지 삼형제 집 후 하고 날려버린 그 늑대야, 늑대. 자, 그럼 니들도 한번 날려줄까? 아우, 늑대바람! 후아! 뭐야? 너, 개야? 개야? 개!
3: 멋지기!
2: 잘했어, 잘했어.
7: 지금이야, 골격!

0: 물리쳤다.
1: 고마워요.
2: 모두 모두 힘을 합쳐 늑대를 물리친 양들에게 박수. 네, 지금까지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전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3: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0: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핀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핑과 함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하게
9: 진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바. 잘 지냈어 얘들아. 네. 오늘도 한번 너희들이 힘차게 박스맨을 불러보렴.
13: 박스맨.
12: 박스맨. 와. 완전 귀여워.
13: 완전 미니.
12: 어 고마워요 박스맨. 아 미니 박스 미니 박스.
13: 미니.
12: 와 이 작은 박스에 뭐가 들었지. 오늘 진짜 박스 귀엽다 그지?
13: 네.
12: 궁금할 때 아저씨가 흔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할 때 흔들어볼게요.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목소리로 카주? 카주? 너 카주 들어봤어?
13: 아니에요.
12: 카주 들어봤어? 그러면 일단 한번 궁금하니까 열어보도록 합시다.
13: 네.
12: 알았죠?
13: 네.
12: 자, 열어볼게요. 카주? 오이? 이거 그 미용실에서 그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엄마,
13: 네. 아,
12: 엄마 미용실 갈 때, 그지?
13: 네, 저도
12: 어, 벌써 뽑았네. 그래? 카주.
13: 카주가 뭘까?
12: 뭐 같아, 뭐 같아, 얘들아? 피리 같지 않니? 잠깐만. 근데, 불어볼까 한번? 왜? 한번 불어봐봐. 왜 소리가 안 나지?
13: 이거 봐봐요.
12: 어, 잠깐만. 목소리로 카주. 어?
13: 어?
12: 어?
13: 안녕하세요.
12: 와. 벌써 알아냈어. 그러네, 얘들아. 이거는 그냥. 불면 소리가 안 나고. 그죠? 아, 너희들이 발견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목소리를 내면서 부니까 소리가 나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롭게 지유 먼저 한번 목소리로 소리를 내봐. 한번 내봐봐. 이거 입 다 물고 가는 거 봐봐. 아저씨처럼 잘 봐봐. 부끄러워?
13: 시끄럽다고요.
12: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 같은 놈인데?
13: 무슨 말이야?
12: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카주를 불면서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
13: 네.
12: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13: 네.
12: 알았지? 너희들은 지금 이 학기가 어떤 학기인지 금방 맞췄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3: 맞춰봐요.
12: 천재. 아이고, 이렇게 배려를 잘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아저씨가 카주를 불어볼게요.
13: 네.
12: 그래요.
13: 뭐든지 뭐라고요? 뭐든지
12: 뭐든지 뮤직박스였어요. 너무 쉬웠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퀴즈 잘 들어봐요.
5: 네.
12: 자.
5: 박스!
12: 정답! 정답이 1점!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퀴즈입니다. 정답 맞힌 정답.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잘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5: 도레미 파솔.
12: 정답 정혜비. 와 그래요. 이렇게 목소리에 음을 넣으면. 너희들 한번 해봐. 그렇지. 목소리에 음을 넣으니까, 참 재밌는 악기가 된다. 네. 그러면 아저씨 노래에 맞춰서 카주를 너희들이 센스있게 한번 불어봐 줄래? 아저씨가 지금부터 노래를 할 테니까 거기에 그, 이게 있어요. 이 부분을 너희들 이렇게 불러줘. 알았지? 자, 준비. 자, 연주 준비하세요.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노래예요.
5: 맞아요.
12: 정답은?
5: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다
6: 네. 그냥 정답 먼저 맞추라고 그냥 안 한 거예요.
12: 아 똑똑해요. 말 맞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자.
5: 네.
12: 준비됐어요?
5: 네.
12: 이 노래 다 알죠?
5: 네.
12: 침착하게 불러봅시다. 시작.

0: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을 듣고 뭐든지 뮤직 파. 얘들아 아저씨 어깨를 이렇게 눌러줘 봐봐. 박스맨. 박스맨. 왜? 어? 박스맨 지금 뭐 하는 거야?
1: 방금 전에 쓱쓱 이러고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갔어요.
0: 그지? 박스맨이 엄청 빨리 들어왔다가 느리게 갔다가 빨리게 갔다가 막 그랬다, 그지?
1: 아, 근데 여기 점점 크게 풍선.
0: 그래? 그럼 이거 먼저 아이씨가 읽어줄게. 점점 크게 풍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뜨글뜨글 안 해주니까. 아저씨 팔에 힘이 없어서 이 작은 박스도 못 열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1: 자. 풍선!
0: 와, 풍선이다! 와, 풍선이! 와, 풍선이 가득하다. 어? 풍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2: 저 하나요.
0: 넌 핑크색? 저는 핑크색? 지우는?
3: 저는.
1: 아, 저 그냥 이거 말고.
0: 오케이, 블루. 옐로우. 그럼 아저씨는 핑크. 자, 아저씨가 한번 먼저 불어볼게.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자, 이번엔 빨리 불어볼까?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와! 야, 풍선이 이렇게 커졌네. 어? 자, 커졌으니까 그러면 풍선 로켓을 한번 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야?
0: 풍선 로켓 발사한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아예 다 같이 더 크게 한번 불어보자. 어때? 더 크게 한번 불어보는데 너희가 풍선을 그러면 더 크게 불 수 있도록 아저씨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 박스맨! 자, 오케이. 이게 있으면 풍선을 더 크게 불 수 있걸락. 박스맨, 오늘은 우리랑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오케이. 자,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노래에 네? 맞춰서 풍선을 크게, 더 크게 부는 거야. 박스맨 준비됐죠?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아저씨 풍선.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아저씨 풍선 커진다. 점점 커진다. 어때 얘들아? 아까보다 많이 커졌지?
1: 네.
0: 그래. 노래에 맞춰서 풍선을 부르면 이렇게 점점 크게, 점점 이렇게 빨리 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 풍선이 커질지, 누구 풍선이 더 커질지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지우하고 정혜비하고 누가 더 풍선을 크게, 빠르게 부는지 박스맨하고 아저씨가 이 풍선을 잡고 있을게. 자,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우 정혜비 선수 준비 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0: 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어보자. 풍선 풍선.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자, 풍선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 비슷합니다. 지우 선수, 병혁 선수 거의 박빙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1: 네.
0: 노래를 한번 더 신나게 한번 불러봐요.
1: 네.
0: 자,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어보자. 풍선 풍선 덤. 자, 세 개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지우 선수, 정엽 선수 어느 선수가 풍선을 더 크고 빨리 불었을지 지금 풍선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판단해 주세요. 누가 더 크게 불었나요? 와, 아저씨 노래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선수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등 어때요?
1: 네, 좋죠.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두 선수가 둘이서 팀을 하고 아저씨를 한번 이겨봐. 그러면 아저씨 풍선은 박스맨이 잡아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풍선 불기 챔피언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지휘 선수 대 캡콘 아저씨,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0: 빨리 조져 빨리 부꺼야 부서 부서 조져 빨리 부려 보자 부셔 부셔 조져 빨리 부꺼야 부서 아이고 가자 부꺼야 부셔 부서 안 떠졌어
1: 정엽 지유 아저씨 공동 우승 와
2: 재밌어
1: 아 삼촌이야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전사!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이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